로그 3의 4제곱근 2의 6제곱 곱하기 3루트 6. 빼는 거는 나누는 거죠? 나누면 돼요. 48의 2분의 1제곱. 얘네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4제곱근 2는요, 2의 4분의 1제곱으로 쓸수 있고, 48의 루트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루트 48로 쓸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루트 48이랑 루트 6은 서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왜냐면 루트 48은 루트 6 곱하기 루트 8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루트 8. 루트 8은 2의 3제곱에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의 2분의 3제곱. 근데 여기 4분의 1하고 6이랑 곱해주면은 4분의 6이니까 얘는 2의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럼 똑같죠? 두 개. 그래서 나누고 나누고 나면 남는 건 3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로그 3의 3이 얼마다? 밑과 진수가 똑같기 때문에 값은 얼마?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에 대한 정답은 1. 자, 이번엔 마지막 문제. 4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4의 0.7제곱이 k랑 같대요. 그럴 때 얘네들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의 성질을 써서 풀어야 되겠죠? 어차피 밑이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을 쓰게 되면은 더하는 거니까 진수들끼리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 로그 2의 k제곱 곱하기 4분의 k, 요것들을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로그 2의 4분의 k 세제곱이 되겠죠. 로그 2의 4분의 k 세제곱. 우리는 그럼 k 세제곱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k의 값이 얼마라고요? 네, 4의 0.7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4의 0.7제곱. 그것에 우리는 다시 뭐 해준 거예요? 세제곱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n제곱에 m제곱이면 요두 개의 지수를 곱해서 a의 nm으로 썼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식을 곱해주면은 얘는 2.1이 되겠죠. 그러면 4의 2.1제곱 나누기 4니까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주면 4의 2.1제곱 나누기 4가 돼서 똑같은 밑으로 되어 있으면 지수를 빼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4의 1.1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정리된 값으로 한번 쓰면 로그 2의 4의 1.1. 근데 4는 다시 쓰면은 2의 제곱이랑 같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 로그 2의 2.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앞으로 꺼낼 수가 있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2.2 곱하기 로그 2의 2인데 밑과 진수가 서로 같은 값으로 되어 있으면 이 값은 얼마라고 했었어요? 네, 1이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7번에 대한 정답은요, 2.2가 되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차피 밑이 같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을 써서 최대한 정리하고 마지막에 K 값만 계산해서 답을 내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47번까지 가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48번부터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미리 문제 풀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윤리와 사상 9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제 9강 들어서 우리는 이제 서양의 중세 시대 사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시간에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크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 여기까지가 고대 서양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형 발문에서는 이제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그리고 스토아학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신을 지금 대비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내신형 발문은 좀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내신형 문항에서도 서양 고대 사상가, 서양 고대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 직전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그렇죠, 사상가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렇죠, 서양의 중세 시대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사상가들, 프로테스탄티즘까지가 중세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대 시대까지 갈 거야. 그래서 근대의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사상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가야 되겠죠? 자, 중세의 서양 철학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중세의 서양은요, 이제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이제 그리스도교 철학이 발전하게 되죠. 자, 이 중에서도 중세 초기에 대표적인 교부 철학, 교리를,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했던 교부 철학의 대표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우리가 조금 이따 아퀴나스를 공부하게 될 텐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 초기의 인물, 그리고 아퀴나스는 중세, 그렇죠, 후반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란히 등장했지만 거의 한 1000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 그들이 살던 시대의 시대상이 조금 달랐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짐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었던 플라톤, 그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해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체계화한 것으로, 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플라톤의 사상을 좀 수용했을까? 얘들아, 생각해 보자. 플라톤 하면 기억나지? 이데아론을 주장하면서 어때? 세계를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관점을 취했었죠. 기억나니? 불완전한 현상계와 완전한 이데아계로 플라톤이 세상을 구분했잖아. 자, 이러한 관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도 자, 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구분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자. 완전하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 그리고 좋아요. 불완전하고 유한한 지상의 나라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다가 뭐두 개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아, 이거 아우구스티누스구나라고 하는 것들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천상의 나라, 이것이 바로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아, 완전하고 영원한 이런 천상의 나라와 불완전하고 유한한 지상의 나라를 구분했구나. 각각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내가 향하는 나의 사랑의 방향이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하죠. 얘들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 자신을 창조한 신을 오히려 자기보다 더 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신을 경멸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신을 경멸하는 자들은 그렇죠, 지상의 나라에 속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자신을 좀 낮출 줄 알고 오히려 신을 사랑하는, 즉 자신을 경멸하고 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좋아요, 천상의 나라에 속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그런 초월적인 존재, 그러한 신이야말로 이데아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가답게 신을 최고의 선.

이라고 규정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플라톤의 사상과 굉장히 좀 유사한 속성이 많지. 하지만 아우구스투누스가 보기에 플라톤의 사상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연해. 왜냐하면 플라톤은 어때?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에 대해서는 신앙심이 없던 사람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투누스는 플라톤 사상과 분명하게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데아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를 인식하고, 최고의 이데아인 선을 인식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그러한 삶이 어때? 그렇지, 행복한 삶이다. 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우구스투누스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신은요, 이성으로만, 머리로만 인식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신은요, 이성적인 인식,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너무 중요해더라. 봐봐. 신을 이성적으로 물론 인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성적인 인식의 대상, 머리로만 딱 인식하면 되는 대상이 아니야. 신은 그 이성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아, 정말 그분이 존재하셨어. 진짜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실존적으로 신을 만나고 신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본 거야.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은 이성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아,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행복의 실현은 결국은 무엇이 필요해? 아, 신의 계시가 필요하고 신의 은촉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 즉 이성적인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이룰 수 없구나. 진정한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될때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 신의 계시를 통해서, 아,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아, 신을 믿음으로써 신을 그렇죠 받아들이고 신과 하나가 될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봤다는 거알수 있어요. 즉 그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한계를 밝히고 신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 사상을 정립했죠. 아, 결국은 중세 초기의 인물답게 이성보다는 신앙이 더 그렇지 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바라보았을지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아,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선을 실현하고 참된 행복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서 강조되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을 중시하는데, 그 중에 제일을, 그렇죠, 사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 최고의 덕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 이야기한 사주덕,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도 결국은, 그렇죠,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지혜도, 용기도, 절제도, 정의도 결국은 신에 대한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요, 신이 부여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했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아, 원죄를 갖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신은 분명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었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해서 신의 뜻을 어기고, 그렇죠, 죄를 짓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신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어떤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한 거야. 얘들아, 신의 은총은 뭐야?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이 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것이죠. 아,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 그리스도교 사상과 답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악에 대해서도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생각해봐. 신은요, 그 자체가 최고 선이잖아. 그 자체가 선한 것으로서 오직 선한 것만을 창조했어. 그렇기 때문에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악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래, 악은 인간의 행위, 즉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아, 드러난 결과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자.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 아, 그렇기 때문에 악은 실체가 아니야.
어디까지나 악은 무엇이야? 선이 없는 상태야. 얘들아, 우리 이거 이해하려면 어둠을 생각하면 좋아요.

어둠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야. 그럼 어둠은 무엇이지? 그렇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잖아. 그것처럼 이 악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가 신이 창조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자체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까지나 선이 없는 상태, 선이 결핍된 상태, 선이 결여된 상태로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학교 시험 볼때 이런 거 어때?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그렇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선악을 창조하였다. 신은 선악을 창조하였다. 맞아, 틀려. 틀렸지. 은근슬쩍 선악을 창조하였다. 악까지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되면 반드시 여러분 걸러낼 수 있어야 해요. 다시 한번,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체도 아닌 오직 선이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자,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이것은 가능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요,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을 받아들이는 믿음, 즉 신앙을 통해서 신에게 귀의함으로써, 즉 신에게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야. 그럼으로써 신과 하나가 될때 신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어때?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잖아. 따라서 천상의 나라와, 좋아요, 지상의 나라를 구별하는데 각각의 나라는요, 사랑의 방향이 결정한다고 했어. 즉,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상의 나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상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좀 체계화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세 후반기 인물인 아퀴나스는 또 어떤 그리스도교 사상을 또 펼쳐 나갈까요? 자, 아퀴나스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퀵퀵퀵 날카롭지 얘들아. 아주아주 네, 날카롭고 또 이렇게 그 당대 천재로서 또 이름을 날렸던 사상가입니다. 자, 아퀴나스도 굉장히 신을 사랑하는 그런 독실한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사상가였는데요. 자, 그는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펼쳐 나가요. 그러니까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이거 차분하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등장하고 이후에 아퀴나스가 등장하죠. 그것처럼 플라톤이 먼저 등장했고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했잖아. 아,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했고 아퀴나스는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들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억나니? 아리스토텔레스. 그래, 현실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 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름의 목적이 있다. 인간에게도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좋음, 선이다. 그런데 그런 목적, 좋음, 선은 보다 더 상위의 좋음, 상위의 선을 위해서 추구가 된다.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최고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복도 공부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옆구리를 덕 치면서 행복이 뭐지? 하고 물어보면 나와야 돼.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너무 중요한 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할 때 배웠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덕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개념들을 아퀴나스도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아퀴나스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그건 뭐라고 생각했어?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덕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들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퀴나스는 이러한 행복, 이러한 진정한 행복은, 그렇죠, 신과 하나가 될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그리스도교 사상가라고 하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이 밖에도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이제 증명하게 되죠. 얘들아, 중세 후반부잖아. 자, 중세 후반부가 됐다는 건 근대의 싹이, 그렇지, 무르익어서 발화되기 직전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요, 믿음, 즉 신앙과 이성을 어때? 조화시킬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신앙과 이성 중에서

0: 이성이
1: 그렇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분명히 이성도 신앙도 다 신에게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과 이성, 신앙과 이성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과 신앙은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분명히 이성의 역할과 죄송해요. 신앙의 역할과 좋아요. 이성의 역할은 물론 구별은 됩니다. 하지만 믿음도 이성도 다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서 우리 아퀴나스를 보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도 이성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그런 어떤 증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는 걸총 다섯 가지 방식으로 이제 증명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이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의 어떤 관계, 그렇죠. 상호 보완적인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라는 걸 강조했던 그의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앞서서 공부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사상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도 분명하게, 그치? 다른 점은 선을 긋죠. 플라톤은 어때?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한 신앙심은 없었던 그런 사상가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사상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어. 그것처럼 지금 공부한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지만 분명히 어때? 그렇지. 차이점 가지고 있겠죠? 자, 너무 중요하겠다. 자,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을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덕을 어떻게 이야기했어?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이야기하죠. 기억나니? 지성적인 덕에는 좋아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같은 것이 있었고, 품성적인 덕에는 오지 용기, 절제, 온화 이런 중용의 상태들이 있었어? 잘한다. 자, 이러한 덕을 갖추면 어때? 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덕을 발휘해서 이런 덕을 실현하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아퀴나스는 잘 보자. 행복하기 위해선 덕이 필요한데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이런 덕은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덕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덕은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예비적 단계의 덕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비, 샘플 같은 느낌의 그런 덕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진정한 행복, 정말 참된 최고의 행복, 이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덕이 더 필요한 거야? 그렇지.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라고 보았어. 아, 즉, 진정한 행복은 신의 계로 인도해 주는 것인데 결국 신과 하나가 될때 진정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 좋아요. 너무 중요해.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종교적인 덕은 우리 앞에서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공부할 때 이미 배웠죠. 미소사, 믿음, 소망, 그리고 좋아요. 사랑이 되겠네요. 이 중에서 당연히 그렇죠. 아퀴나스도요. 아, 가장 최고의 덕은 무엇이다? 그렇죠. 사랑이다. 신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쌤, 잠깐만요. 근데 제가 궁금한데요. 왜 아퀴나스는 이런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요, 예비적 단계의 덕이다. 라고 본 거예요? 왜 이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에 나아갈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얘들아, 생각해봐. 이러한 덕을 가지고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기껏해야 현세에서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건 어때?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비적 단계의 덕에 불과해. 진정으로 얘들아, 우리가 참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현세에서는 그렇게 될수 없어. 그건 오직 내세에서 가능하거든. 내세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덕이 더 필요하다?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최고의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만,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어요. 반드시 신의 은총에 의해서, 어디에서, 내세에서 가능하구나. 아,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러한 신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내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퀴나스는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퀴나스 사상 공부할 때 우리 법사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요, 법을요, 영원법과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으로 구분하는

인데요. 영원법은 말 그대로 영원한 법이잖아. 그러니까 신의 예지와 신의 의지로 정립된 영원 불변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신은 그런 영원법에 따라서 온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도 이미 영원법이 다 반영되어 있어. 그리고 인간은 그 이성을 통해서 영원법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을 뭐라고 불러요? 좋아요.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신에게 반영된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아, 신의 뜻, 즉 영원법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걸 깨닫고 그것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자, 신의 의지가 담긴 이러한 영원법,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을 좋아요. 자연법이라고 방금 소개했습니다. 자연법이 너무 중요하겠지. 자연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식된 영원법, 그 영원법의 일부를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 것을 자연법이라고 아퀴나스는 불렀어요. 따라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입니다.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하는 그런 법,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자, 자연법의 제1원리는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예요. 앵쌤, 이거 너무 평범한데요? 얘들아, 이걸 우리가 왜 평범하다고 받아들이지? 그렇지. 결국 이런 자연법의 내용이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평범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여기서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그건 바로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성향인데요. 첫 번째,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즉, 좋아요. 자기 보존. 두 번째,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그렇죠. 종족 보존. 그리고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향, 신에 대한 진리 탐구, 그리고 사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 이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야. 아,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행동했던 저 아퀴나스를 생각해보자.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아퀴나스를 떠올리면서 자존신사, 자종신사까지 가세요.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탐구, 사회적인 삶까지 우리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이러한 자연적인 성향, 이것을 잘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것이야말로 도덕적인 의무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자연법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법이 바로 실천법이 되겠죠? 자, 생각해보자. 영원법이 가장 기본이야. 영원법을 토대로 자연법이 성립하고요. 자연법을 토대로 실정법이 성립하는 거죠. 자,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구체적인 법입니다.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하듯이 실정법은 어디에? 그렇죠. 자연법에 기초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자종신사,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탐구, 사회적인 삶을 위반하는 그런 실정법은 따라서 정당하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아퀴나스는 지적했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사상도 살펴봐야 되겠죠? 종교개혁 사상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루터와 칼뱅 보겠습니다. 루터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를 주장하면서 구원은 교회 의식이나 선행이 아니라 믿음과 신의 은총에 의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교회의 진리 역시요, 그리스도교의 진리 역시요, 죄송해요. 이거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의 진리 역시 교회나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모든 신앙인은 다 성직자이자 사제이기 때문에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우리 이런 입장을 좋아요. 만인사제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러한 루터의 기본적인 입장들 어렵지 않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또한 분의 대표적인 종교개혁 사상가 칼뱅의 입장도 살펴봐야 되겠네요. 생윤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 부분 굉장히 생윤의 직업관 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었을 텐데요. 칼뱅 같은 경우는 구원은 신의 선택에 의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정서를 주장하죠. 그러면서 직업에 대해서 신의 부르심이다. 신이 우리에게 부른 부르심, 이것이 바로 직업이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어요. 직업은 각 개인이 신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소명, 부르심이다. 즉, 직업은 신이 각 개인에게 내린 소명으로 이야기하면서 지상에서 이웃사람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들어 잘 생각해봐. 직업은 신이 나를 부르...

부르신 거야. 신의 소명이야. 그러한 신의 소명인 직업 생활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잘해서, 성공한다면 결국은 어때? 신의 부르심에 내가 잘 응답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아,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하나의 증표가 될수 있구나라고 바라보았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아, 이런 직업 소명서를 바탕으로 어때? 신의 부르심인 직업 생활에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그렇지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이후에 자본주의가 싹 트는 기반이 됐다라고 평가받기도 한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바탕으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실전 문제 6번 한번 같이 볼게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어. 고대 서양 사상가랑 중세 서양 사상가가 같이 출제가 됐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행복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다. 너무 중요해. 바로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자네 행복이 뭔지 말해보겠나? 덕 치면서 누가 물어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물어본다고 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덕 치면서 행복이 뭐지? 하고 물어보면 나와야지.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덕은 기억나니? 탁월성, 엑설런트한 그런 고유한 기능을 엑설런트하게 발휘하는 상태였죠?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무엇이 좋아요?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입니다. 덕의 두 종류가 있었어. 옳지 잘했어.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었습니다.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이해력 등은 지성적인 덕이었고요. 절제, 용기, 정의 등은 그렇죠. 중용의 상태, 즉 품성적인 덕이었어요. 갑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시문이었습니다. 을 볼게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획득되며 우리 안에 미리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적 원리 대신에 신은 종교적인 덕을 우리에게 수여하였다. 그 종교적인 덕 덕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다. 한마디로 을은 지금 어때?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거? 세 가지 있어서 종교적인 덕 해봐. 믿소사, 옳지,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아, 이런 종교적인 덕 덕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 아,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원한 행복을, 그렇지, 이루려고 하는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다. 그렇죠. 아퀴나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입장 같이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문제 풀땐 반드시 그림 보면 안 된다고 했어. 항상 범례를 봐야 돼. 자, 공통 입장과 각각의 입장을 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가 되겠네요.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퀴나스도 받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목적은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과 하나가 돼서, 그렇지, 행복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니은 볼게요.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덕을 갖추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따라서, 맞죠? 아퀴나스도 궁극적인 목적은 신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행복에 이르려면 덕이 필요해. 어떤 덕이 필요했었어? 그렇지, 얘들아.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자연적인 덕이었는데 그거 플러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덕이 필요했었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르려면 덕이 필요해. 요 정도는 아퀴나스도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면 현세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얘들아, 일단 아퀴나스 이거 아니지. 얘들아, 이성적으로만 딱 관조해. 아, 머리로만 딱 관조하고, 아, 신이 철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걸딱 이성적으로 증명만 해. 그러면 현세에서 이미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니? 절대 그렇지 않지? 아퀴나스는요, 물론 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증명하고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지만, 얘들아, 그것만 한다고 해서 현세에서 최고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니야. 반드시 신의 은총을 통해서 어때? 신과 하나가 돼야 돼. 신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내세에서 완전한 행복,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퀴나스가 이미 아니요라고 대답할 입장입니다.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겠네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며 그중 최고는 사랑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종교적인 덕,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 한적 없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때?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그런 덕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야. 반면에 그렇죠. 아퀴나스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고 그중 최고는 그렇죠. 사랑이며 그 영원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거예요. 따라서 좋습니다. 아퀴나스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입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대로 좀 여행을 떠나봐야 되겠네요. 자, 근대의 서양 철학에는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흐름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성주의는 지식의 근원을 이성에서부터 찾았고요. 경험주의는 그렇죠. 경험에서부터 찾았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성주의와 경험주의가 각각 지식의 근원은 이성과 경험으로 보았지만, 각각 다르게 보았지만 이두 가지 입장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둘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둘 다다. 인간의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인간의 지성의 역할에 대해서 신뢰했다. 이것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쌤, 이성주의는 알겠는데요. 경험주의도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근대 시대잖아. 근대 시대는 그 시대 전체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시대잖아요. 아, 이성주의랑 경험주의 각각 지식의 근원은 다르게 보았지만 둘다 공통적으로 인간의 이성, 지성의 역할을 그렇죠. 긍정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반드시 가져가세요. 자, 우리 이성주의 사상가들은요. 진리탐구의 방법으로 연역법을 중시했어요. 자, 연역법은 뭐냐면 일반적인 원리를 딱 도출하고요. 이것에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이야. 아,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생각해봐. 이성주의는 연역법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이야기하네. 응응응. 이성, 연역법,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역법은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지 않아. 그리고 경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허하거나 사변적인 추론이 될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어때? 그렇지.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에피쿠로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는다. 이런 거.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었잖아. 아, 이런 것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연역법을, 그렇죠? 이야기한, 또 이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이성주의 사상가로 우리는 오늘 공부할 데카르트를 둘수 있고요. 또 스피노자도 이성주의 사상가입니다. 자, 반면에 경험주의는, 귀납법을 진리탐구의 방식으로 강조했대. 귀납법은 무엇이냐면,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실험하는 거야. 즉, 개별적인 사실, 개별적인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불러. 엥? 쌤, 가만히 보니까 경험, 귀납법,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 경험, 귀납법, 개별적 사실. 그. 놀랍지 않니? 쌤이 고등학생 때 발견한 거야. 응응응. 그.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한 친구들은요. 같이 헷갈린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납법은요. 어떤 문제가 있지? 봐봐. 내가 백조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0마리, 1000마리 봤는데 다 흰색이었어. 그래서 모든 백조는 희다라고 딱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집 앞마당에 떡하니 검정색 백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귀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 따라서 높은 개연성을 지닌 지식은 제공할 수 있으나 필연적인 진리는 정립할 수 없는 거야. 즉, 백조는 힐, 가능성이 높아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백조는 반드시 흰색이야 라고 말할 순 없다는 거죠. 이러한 귀납법적인 사고방식을 중시했던 인물은 조금 있다가 또 이어서 배울 베이컨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험주의 사상가로 흄을 둘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데카르트와 자, 베이컨의 사상 같이 한번 차례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응응을 떠올려봐. 응응응. 자, 이성을 중시한 이성주의. 연역적 사고를 강조했겠죠. 연역법. 그리고, 그렇죠.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그렇죠. 개별적인 이치를 찾아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한번 떠올려보면, 데카르트의 사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데카르트는요, 정말 이성주의 사상가

함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이렇게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인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우연해.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 눈앞에 사과가 있어? 근데 그 사과가 빨간색으로 딱 보였어. 선생님, 제 눈으로 봤더니, 감각해봤더니, 감각적 경험으로 관찰해봤더니, 이 사과는 빨간색이에요.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거 나 명백한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우연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연히 본그 사과가 어쩌다가 잘 익은 사과여서 빨간 거지. 때로는 잘안 익은 사과면 초록색 사과일 수도 있다는 거야. 혹은 그때 내가 봤던 그 방이 너무 어두컴컴해서 그게 좀 그렇게 짙은 색으로 좀 불그스름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 혹은 원래 그 사과는 다른 색깔인데 내가 생명이어서 그게 좀 벌겋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데카르트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 따라서 데카르트는 잘 보자. 무엇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 좋아요.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 확실하고 참된 지식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아까 이성을 중시하는 이성주의 사상가들은 어때? 연역적 사고를 중시했죠. 연역적 사고는 무엇이었어? 그렇죠. 일반적인 원리를 세우고 그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이치를 파악하는 방법이었잖아. 얘들아, 이런 연역적인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첫 번째 원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따라서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를 첫 번째 원리로 삼아서 추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이러한 철학의 제1원리를 한번 찾아볼 테야 라고 결심하고요. 그러한 자명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출발점이 되는 명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의심해 봤어요. 이게 정말 확실한 첫 번째 원리가 될 자격이 있는 거 맞아? 모든 걸다 의심해 봤다는 거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의심을 품었다는 거야.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확실한 명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을 품은 거라서 좋아요. 방법적 회의라고 불러요. 얘들아, 그렇게 의심해 봤더니 정말 다 의심스러웠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과 진짜 빨간색 맞아? 다른 색인데 내 눈이 생명인 거 아니야? 의심했더니 의심스럽다는 거야. 1 더하기 1, 2 맞아? 1 더하기 1은 원래 2가 아니라 다른 건데 지금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이걸 2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봤더니 정말 모든 게다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다 의심하던 데카르트는 드디어 무릎을 탁 치게 돼. 아, 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봤는데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첫 번째 진리를 찾는데 성공했어. 드디어 그는 찾아냅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서양 철학 제일 처음 공부할 때 배웠던 소피스트. 그 중에서 너네 기억나니? 고르기아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알수 없다. 알수 있다 하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그런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와는 다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그런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를 찾는데 성공했거든요. 뭐였을 것 같아? 그치. 다 의심스러웠는데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다. 니들도 아마 일주일 정도 마음먹고 다 의심해봐. 그러다가 어느 날 너희들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지금 내가 무언가를 계속 의심한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치? 내가 계속 의심한다는 건 뭐야? 내가 계속 생각한다는 거야. 아, 내가 계속 무언가를 의심하고 생각한다는 그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는 드디어 그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철학의 제일 원리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명제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다는 거야. 아,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생각, 즉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부동한 진리다. 거기에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연역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얘들아, 시험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 그래요, 순서가 중요해. 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도출한 거야? 좋았어. 방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 철학의 제1원.

권리를 도출해 낸 것이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중요해요. 얘가 먼저이고 얘가 나중이야. 그런데 주로 오답선지는 어떻게 구성될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바꿔요. 예를 들면 철학의 제1원리는 방법적 회의로 가는 출발점이다. 혹은 철학의 제1원리를 통해서 방법적 회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앞뒤를 바꾸면 딩딩 오답이야. 아니야. 선후 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방법적 회의가 먼저고요. 그걸 통해서 철학의 제1원리를 도출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그렇지 경험주의 사상가 베이콘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응응응 했으니까 이제 좋아. 그그그 떠올라야 될 거예요.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귀납법을 중시했어. 기억나지? 귀납법은 개별적 사실을 관찰하고 실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이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컨은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명언이야. 아까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너 너무 유명한 명언이지만, 우리 베이컨의 명언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합니다. 그래,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알미입니다. 즉,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베이컨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그런데 베이컨은 왜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1번, 자연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2번, 자연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죠. 답은 2번이었어요. 베이컨은 우리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된다. 왜? 그렇게 알 때, 그러한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서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것은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는 힘이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베이컨이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던 그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거야. 아, 베이컨은 자연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중시했구나. 아, 이런 실용적인 걸 중시하는 이런 면모를 보여주었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실제로 베이컨이 이제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과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아, 그만큼 자연과학에 대한 유용성,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유용한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을까요? 당연히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 귀납적인 방식을 강조했겠죠? 귀납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베이컨은 자신의 귀납법, 자신이 주장하는 귀납법을 참된 귀납법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는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험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귀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얘들아,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잖아. 경험주의는 하나하나 관찰하고 실험해야 돼?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험을 중시한 거 알겠지. 쌤, 근데 왜 지성이 나와요?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서 쌤이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얘기했잖아. 이성주의랑 경험주의는 각각 지식의 근원을 이성과 경험으로 보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 둘다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지. 아, 한마디로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그런 귀납법을 그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참된 귀납법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자, 이 참된 귀납법이 뭔지 한번 보자.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찰과 일단 실험이 필요해. 그치? 자,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개별적인 것들을 찾아내. 자, 그것을 통해서 어때? 그렇죠. 귀납법.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잖아?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서 원리를 찾아내죠. 그러면 그 원리를 어때? 지성을 활용해서 그 원리를 토대로 또 다른 실험을 행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식을 자꾸만 이렇게 얻어내는 방법. 이것을 그는 무엇이라고 보았다? 그렇죠. 참된 귀납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원리,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실험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방식을 꿀벌의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꿀벌은 어떻게 하지? 있고 적고 다니면서 꿀들을 모아와. 그런데 그걸 단지 쌓아만 놓는 개미와는 다르게 꿀벌은 자신의 힘으로 어때? 그것을 다시 그렇지 창출해내서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잖아. 그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 꿀벌의 방법을 참된 귀납법이라고 불렀구나. 자, 이런 베이컨은요, 참된 귀납법을 중시하면서 계속해서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탐구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건 바로 비과학적인 선입견, 비과학적인 편견이야. 따라서 베이컨은요,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것을 방해하는 비과학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이다 라고 비유했어요. 얘들아, 우상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비과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깨부수어야 되겠다. 그래서 쌤은 이걸 우상 타파론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자, 그는 자연에 대한 참된, 즉 과학적인 인식을 방해하는 비과학적인 선입견, 비과학적인 편견을 우상에 비유하면서 그런 우상은 타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대표적인 선입견, 대표적인 편견의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족의 우상부터 볼게요. 종족, 한마디로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에서 나오는 선입견이야. 자연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견이죠. 예를 들면 새가 슬피 운다. 너무 비과학적이야. 이거 종족의 우상입니다. 새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물학적인 그런 특징에 의해서 그런 소리를 내는 건데, 인간이 운다,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자신의 종족, 인간이라고 한 종족의 선입견을 덧대어서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깨뜨려야 된다고 본 거야. 두 번째, 동물의 우상입니다. 개인의 특수한 기질이나 개인의 특수한 경험, 환경 교육에서 비롯된 편견이야. 얘들아, 이런 지하동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은 요만해라고 자신의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비과학적인 편견 아니겠어요? 동굴의 우상이 되겠네요. 얘들아, 시장의 우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장에는 뭐가 많아? 말이 많아. 원 플러스 원입니다. 세일합니다. 소문도 많아.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렇게 소문이 오가는 곳이 시장이잖아. 아, 시장은 말이 많구나. 잘못된 말, 즉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소문에서 비롯된 편견이야. 얘들아, 유니콘, 용. 유니콘이나 용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한 번도 실제로 어때? 관찰되거나, 그렇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어. 근데 유니콘, 용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유니콘이나 용이 진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과학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소문에서부터 비롯된 편견을 그는 좋아요, 시장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극장 우상까지 있다. 얘들아, 극장 어때? 나보다 높은 단상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지. 그러면 사실 그들의 연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데도 나보다 높은 단상에 올라서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꼭 진짜처럼 느껴지잖아. 그것처럼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 혹은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맹신한다면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걸 극장의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너튜브에서 유명한 의사가 그러는데 비타민 K가 블라블라에 좋대. 그리고 어떤 병을 막 낫게 해준대. 얘들아, 물론 그 사람의 주장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전통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맞아라고 맹신한다면 이것은 비과학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되겠죠. 천천히 생각해보자. 종족, 동굴, 시상. 죄송해요. 시장, 그리고 극장의 우상까지요.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면 또 순간적으로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에게 매칭되는 내용들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이컨의 사상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았어요. 오늘도 이제 중세, 그리고 또 근대의 사상가들, 또 전반기의 사상가들까지 보았기 때문에 내용 요소가 꽤 많았습니다. 본인 형광펜 드시고 수능 특강 밑줄 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꿈꾸는 기출의 미래 16강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성장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배울 때 성장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뭔가 배울 때 매 순간순간이 성장하는 시점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초반에는 되게 성장하는 게 잘 보여요. 초반에는 꽤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자, 이 순간. 그러다가 또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멈춘 것 같은 순간이 또 보여요. 아니면 심지어는 뭔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는 또 결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점이 이런 식으로 매 순간순간이 성장하는 시점이 아니라 멈춘 것 같이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잘 견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재밌어요. 성장하는 게 잘 보여서. 근데 딱 이 부분에서 많이들 포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일로 가려고 노력하는 시점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멈춘 것 같은 순간도 결국에 올라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버텨보자. 그러면 올라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멈춘 것 같아 보이는 시간을 잘 견뎌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문제 같이 가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는 96번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문제가 일단 긴데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함수 FX는 2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는 이런 함수예요. 근데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GT에 대한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FX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일단 이 FX 함수식을 보면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함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 부분을 그려보자. 그래서 우리가 Y는 2X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일단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를 먼저 찾아서 개형을 그려볼 겁니다. 그럼 이걸 그리려면 우리가 미분을 해줘야겠죠. 도함수를 활용해야 돼. 그래서 미분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6X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주면 6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 이게 바로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저 3차 함수는 도함수가 X축과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니까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던 것일까?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 함수값들 정도는 찾아주자. 그러면 1, 얼마를 지나느냐? 1을 한번 대입해보시면 1, -3 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1 마이너스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 좌표평면으로 옮겨봅니다. 자, 이제 우리 좌표평면에다가 자, 축을 조금 더 똑바로 그려봅시다. 자, 축을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런 식으로 있어. 그쵸? 근데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아야 되니까 2, 얼마를 지나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를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16 빼기 24 더하기 1. 그러면 아니죠. 2를 한번 대입해봅시다. 2. 그러면 16 빼기 12 더하기 1이니까 2,5를

지나. 오! 딱 여기서 마이너스 1,5였는데 이거랑 같은 높이에 2,5가 있는 거구나. 요거까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요 상황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자, 2,5. 2,5를 지나면서 1,-3. 1,-3. 여기도 지나고 그다음에 -1,5.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fx가. 자,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큰 부분에서는 함수식을 잘 보시면, 자, 지금 문제가 가려져서 2보다 큰 쪽에서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a의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b 플러스 9.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 2차 함수예요. 일단 요 부분만 보면 2차 함수인데 2,9, b,9를 지나는 2차 함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y는 9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이 점과 이 점의 x좌표가 각각 e 또는 b인 2차 함수구나. 여기가 e고 여기가 b일 수도 있고 여기가 b고 여기가 e일 수도 있는 거야. 괜찮죠? 자, 지금 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e가 큰지 b가 큰지 또는 같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같으면 이렇게 안 생겼고 같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b랑 e의 크기를 비교해 줘야 돼서 경우를 나눠 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경우는 b가 e보다 작은 경우, 즉 b가 1인 경우부터 해 보겠습니다. b가 자연수라서. 그럼 b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y는 9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도 자연수니까 일단 아래로 블록한 함수고 여기가 1, 여기가 2였던 거예요. 그쵸, 이 함수가. 근데 우리는 2보다 큰 부분에서만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만 2보다 큰 부분에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 9를 좀 표시해줘야 되겠다. 9. 자, 9가 한 요쯤이라고 제가 9를 표시해 놔볼게요. 그러면 2,9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게 바로 y는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b가 2일 때는, 자, 이게 지금 b가 1일 때의 그래프고요. b가 1일 때의 그래프고요. b가 2일 때는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그려놓긴 했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y는 9가 이렇게 있을 때 2,9에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형태가 됐을 거예요. 이 2차 함수가. 그쵸? 그러면 이번에도 2보다 큰 부분만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노란색 부분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정확히 B가 2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개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B가 1인 경우와 B가 2인 경우를 제가 한 번에 그려볼게요. B가 1 또는 2. 이때는 전부 다 대략 요런 형태다. 2일 때는 접선의 우미분계수가 딱 0이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완만하게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비슷한 개형이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 지금 제가 그려놓은 요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구나. b가 1 또는 2일 때.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지요. 아, t가 변할 때마다 y는 fx랑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근데 k에서의 gt의 함수값, 그리고 k의 좌극한, 그리고 k에서의 우극한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k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y는 k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보면, gk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gk가 의미하는 거는 y는 k랑 y는 f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예요. 근데 교점이 하나, 둘, 셋, 세 개죠? 아, 이때 gk는 3이구나. 자, 그러면 k에서의 좌극한이라는 거는, 자, K에서의 좌극한이라는 거는 뭐냐? 이 T가 K보다 정말 가까운데 K보다 작은 쪽에서 가깝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K보다 정말 작은 쪽에서 K로 가까이 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교점의 개수가 3개겠죠. 아, 그래서 좌극한도 3이구나. 자, 우극한은 어떨까? K에서의 우극한. t가 k보다 조금 큰 쪽에서 k로 가까이 올 때, 이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이 k보다 조금 위쪽에서 k로 가까이 올때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여전히 3개겠죠.
아, 요 때도.

3이구나, 우극한도. 자, 그러면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더해보면 3, 3, 3 더하면 9가 돼요. 아, 딱이 상황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사실 y는 k, 정확히 이때 말고도 이럴 때도 그렇겠죠. 함수값도 3개, 좌극한도 3개, 우극한도 3개일 거예요. 그 근처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계속 3개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k가 한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b가 3 이상인 경우. b가 3 이상인 경우.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전에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그래프 개형은 그대로 따라오고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일단 오고. 여기가 5,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마이너스 3, 여기가 2. 일단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제가 아까랑 동일하게 그려줄 거예요. 이번에는 2보다 큰 부분 또 2차 함수 그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함수식이 요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b가 2보다 큰 거야.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면, y는 9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가 2, 여기가 b. 이렇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보다 큰 부분만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2, 9 일단 표시해 놓는데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고 B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 이상인 자연수니까 대략 여기 표현해 봤을 때 B, 9도 여전히 지나요. 그쵸?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생긴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얼마나 내려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 정도 내려왔다 생각해보자. 그럼 이번에도 아까 저 문제의 조건,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셋다 더한 게 9다라는 예시가 아까 첫 번째 경우랑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게 돼요. 요쪽에 있는 k값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0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돼. 그럼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죠? 한 요쯤으로 내려와도 여전히 그걸 만족하는 k값이 무수히 많아요. 그럼 더 내려와야 되겠죠? 최소한 5보다는 더 내려와야 돼. 근데 5보다 더 내려오더라도 이 점과 이점 사이에 있는 k값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합이 딱 9가 되는 거예요. 계속 교점의 개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더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와야 될까? 정확히 이 마이너스 3까지 내려온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3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는 어떨까? 이때는 드디어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만나더라도 이때가 y는 k라고 하더라도 함수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점 5개. 좌극한도 5개. 우극한도 5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다 5예요. 그래서 합이 15여서 9를 만족하지 않죠. 아,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k값들이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의 합이 9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k가 만약에 요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사이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k라고 생각해보자. 즉, 마이너스 3이. 그러면 함수값은 교점이 지금 하나, 둘, 셋. 함수값은 3. 좌극한은 k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k로 오면 여기 하나밖에 안 만나죠. 좌극한은 1. 우극한은 k보다 조금 큰 쪽에서 k로 가까이 오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극한 1, 함수값 3, 우극한 5. 다 더하면 딱 9죠. 아, 정확히 k가 마이너스 3일 때 합이 9를 만족하는구나. 더 아래로 내려가면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합이 3이 돼요. 전부 다 1이어서. 그러니까 딱 요때밖에 아직은 없고, 그럼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될게한 요쯤 정확히 5일 때 이때는 어떨까? 함수값이 1, 2, 3, 4. 함수값 4. 좌극한이 5보다 좀 작은 쪽에서 올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미 좌극한과 함수값의 합이 9예요. 그럼 우극한은 교점이 여기서 2개 생기겠죠? 우극한은 2. 그래서 9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때 안 돼. 그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도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정확히 노란색 그래프여야지만이 문제의 조건

만족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확인해야 될 게, 노란색보다 더 내려온 거는 혹시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더 내려온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더 내려오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이번에도 K가, Y는 K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함수값 3개, 좌극한도 3, 우극한도 3이어서 이번에도 이 사이에 있는 K 값들에 대해서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의 합이 9를 만족해서 만족하는 K가 1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아요, 이 경우에도. 아, 그래서 정확히 이 노란색 그래프여야지만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처럼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정확히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꼭지점을 어디에서 갔느냐? e와 b의 정확히 중간에서 갔거든요, x값이. 그래서 f e와 b의 정확히 절반, 즉 2분의 2 플러스 b. 이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f 2 플러스 2분의 b는 어디에다 대입해야 되냐면 이2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b가 2보다 크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 b가 지금 3 이상인 경우니까. 그래서 이 함수식에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x가 2보다 큰 상황이어서.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b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f 2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b는 a 곱하기 2분의 b 빼기 4 곱하기 2분의 2 빼기 b. b 빼기 2죠? 2분의 b 빼기 2 곱하기 2분의 2 빼기 b. 아, 요 플러스 9. 요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a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 b 빼기 2의 제곱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자, 요 값이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는구나. 다음 정리해보면 a 곱하기 b 빼기 2의 제곱이 48이 돼야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a와 b가 일단 정수니까 곱해서 48이 되려면 a도 정수, 이거는 b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자연수의 제곱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수의 제곱이려면 이 부분이 가능한 거는 일단 48의 약수 중에 자연수의 제곱인 거4 가능할 거고요. 아, 4 전에 1도 가능하네요. b 빼기 2의 제곱이 1일 수 있을 거고, 그럼 a는 48이겠죠? b 빼기 2의 제곱이 4일 수도 있겠다. 그럼 a는 12일 거다. 그다음에 또 가능한 게 16. 16일 때 3.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첫 번째일 때는 a가 48, b 빼기 2가 뿔마 1인데 b가 3 이상인 것만 택해 줘야 되니까 b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는 a가 12, b 빼기 2가 2인 경우일 거니까 b가 4. 이때는 a가 3, b가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 일단 순서상 a, b는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한 거고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합이 51, 이때는 합이 16, 이때는 9라서 가장 큰값 얼마인가요? 5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5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b의 값이 2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서 그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래프 개형이 그때마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경우를 나눠서 실제로 b가 3 이상일 때 그려봤을 때도 어떻게 생겨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k가 딱 하나밖에 없을까를 생각했을 때, 아, 이 부분의 꼭지점의 y좌표가 정확히 마이너스 3일 때구나 라는 걸 찾아서 문제를 푸셔야 됐어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 96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생각할 것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직접 경우 나눠서 그래프 그려보시면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게 언제인지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섯 번째 유형이에요. 방정식과 부등식에의 활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FX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었냐?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정식 FX는 0. 이런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 항상 방정식이랑 연관지어서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만 잘 연관을 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0. 자, y는 0이라는 게 사실은 뭐를 의미할까요? x축이죠, x축. 이 x축의 교점의 x좌표. 이거랑 똑같다. 요것만 잘할수 있으면 돼요. 방정식의 실근을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 그것만 잘하면 돼. 자, 더 마찬가지로 방정식 fx는 k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이번에도 뭐랑 똑같다? y는 fx의 그래프와 이번에는 y는 k. 요 그래프는 생략할게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가 있구나. 방정식의 실근을.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부등식도 우리가 풀 때는 결국에는 y는 fx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요 그래프만. 자, 근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했었는데 도함수를 활용하면 되죠? 도함수를 활용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계형을 그린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수 있기 때문에 y는 fx의 증가와 감소도 알수 있고 극대와 극소도 알수 있기 때문에 도함수를 활용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계형을 그려서 이 부등식과 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우리 문제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우리 9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딱 3이 되도록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저는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k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싶어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k 값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건데 이 그래프는 k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르는 값을 한쪽으로 모아서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이 완전히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라는 소리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라는 말이랑 똑같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을 생각해 볼 건데 저걸 생각할 때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냐? y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 이 교점이 3개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그려야 돼. 그러면 그리려면 도함수를 활용하자. 도함수. 3x제곱 플러스 6x. 인수분해해 주면 3x에 x 플러스 2. 아하, 그러면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0에서 만나는 2차 함수다. 그러면 원래 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게 바로 y는 3x 아니죠.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그래프랑 y는 k가 3개에서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점이.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요 점의 좌표를 찾아줘야 될 거고요. 0, 얼마를 지나느냐.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0,0을 지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얼마 지나는지 찾아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 4를 지난다. 맞죠? 자, 그러면 y는 k랑 교점이 3개면 좋겠어. 그러면 k가 이런 식으로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요 사이를 움직일 때는 교점이 3개 맞죠? 자, 그러면 가능한 K의 범위는 0과 4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가능한 자연수 K의 개수는 1, 2, 3, 총 3개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실근이랑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바꾸어서 풀어주시면 된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앞으로 계속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방정식의 서로 다른 식은의 개수가 2기를 원하는데, 저 이번에도 이렇게 놔두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놔두고 싶냐면, 모르는 값은 다 한쪽으로 모아. K를 우변으로 이런 식으로 이항하고 싶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요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k를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건 정확히 그릴 수 있겠다. 미분을 하면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어서 3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 도함수를 인수분해 해줬으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자, 그렇다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게 바로 y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점이랑 요점의 좌표를 또 구해주자. 왜냐하면 딱두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y는 마이너스 k가 여기이거나 여기 딱두 개의 점 맞죠? 또는 정확히 극소를 지나는 이둘중 하나일 거니까 우리가 이 좌표를 찾아야지만 가능한 k값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찾아보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해보면 마이너스 1, 5를 지나고요. 자, 3 한번 대입해보시면. 자, 3, 27 빼기 27이니까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아, 요렇게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k가 5일 때가 바로 이 경우.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일 때가 이 경우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그냥 k. 그래서 이때는 k가 마이너스 5. 이때는 k 값이 27. 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 또는 27일 때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더하기 27에서 22다. 요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우리가 정확히 그릴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된다. 좋습니다. 자, 99번으로 넘어가요. 계속 비슷하죠? 요번에도 우리가 정확히 그릴 수 있게끔 모르는 것을 한쪽으로 넘겨주자. 그럼 k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k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이고, 그럼 이번에도 y는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그래프 그려보고 y는 마이너스 k 그래프 그려봤을 때 교점이 3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거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자.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죠.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6에 x 플러스 1에 x 빼기 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도함수가 요렇게 생긴 거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자,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형태가 됐다. 그쵸? 자, 그럼 우리 요점의 함수값 찾아보자.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7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2 살짝 대입해 보시면 16 빼기 12 빼기 24.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0입니다. 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교점이 3개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k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요 사이를 움직여야 교점이 3개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하고 7보다는 작아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우리 k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마이너스 7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그래서 정수 k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1, 0 지나서 1, 2쭉 가서 19까지. 이게 가능한 정수 k예요. 총 개수가 몇 개인가요? 자, 개수. 여기까지 6개, 여기까지 0, 1개, 1부터 19까지 19개. 자,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개수는?
그래서 26개 단위로 나눠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조금 조금씩 구하라는 게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구하는 방식은 전부 다 똑같아요. 이제 정확히 그릴 수 있게 모르는 값 한쪽으로 넘겨서 그래프 그려주고 교점의 개수 찾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100번도 넘어갑니다. 100번. 자, 곡선 3차함수의 곡선과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 이번에는 바로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알려줬어요. 자, 그럼 바로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요렇게 되니까 인수분해해주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데 3의 x 플러스 1의 x 빼기 3. 요렇게 되겠다.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 먼저 그려주면 y 프라임이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고요. 그러면 원래 함수 그래프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수 값을 먼저 찾아주면 요 점에서의 함수 값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니까 5.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함수 값 마찬가지 구해주면 27 빼기 27 사라지고 마이너스 27. 자, 이렇게 함수 값 찾아주시고요.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즉 k가 마이너스 27과 5 사이에 있어야지만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따라서 정수 k의 최대값은 정수니까 4. small m은 최소값인데 정수니까 마이너스 26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large m 빼기 small m 해주면 3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이거는 그냥 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교점을 그냥 찾아주면 되는 거. 요렇게 100번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수 있겠죠? 도함수 찾아서 원래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기. 자, 요번에는 이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이래요. 자, 요것도 이번에는 곡선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나왔는데 이걸 또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걸 방정식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2x제곱 빼기 1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의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이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각각 그려서 확인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방정식으로 또 바꾼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이제 이거를 그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더 좋냐? 이 방정식 문제로 바꿔서 우리 아까 전에 계속했던 거 모르는 것만 한쪽에 남겨두자. 그럼 나머지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은 k. 이 방정식이나 완전히 똑같은 방정식 맞죠? 그래서 이 방정식에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는 난 이것도 싫어. 그러면 k를 오히려 왼쪽으로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k.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게 편해. 그러면 요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이제 또다시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k의 교점이 두 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요 문제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걸로 문제가 바뀐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주자. 3x제곱 마이너스 6x. 3x에 x 빼기이니까, 아, 요 도함수가 요렇게 생긴 함수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요게 바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 우리 요점의 좌표 한번 구해주면 0,1이라는 거알수 있고, 요점의 좌표 구해주면 2,8 빼기 1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근데 y는 마이너스 k랑 교점이 두 개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가 여기에 있거나 또는 여기에 있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요때는 마이너스 k가 1일 때라는 거알수 있고, 요때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일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k가 궁금한 거니까, 이때는 k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때는 k가 3인 거예요. 그쵸? 근데 양수 k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둘 중에 양수인 거 3이다 이렇게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지금 이 문제처럼 이제 곡선을 평행이동한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직선 자체를 그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방정식으로 변형하고 이 방정식을 또 모르는 것만 한쪽으로 넘겨서 변형한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찾아준 거예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방정식의 실근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좋습니다. 자, 10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2번은 두 함수가 나와 있는데, x는 0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등장했다. 부등식. 자, 요 부등식의 의미가 뭔지 한번 대입해서 적어 봅니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x제곱 플러스 a 이상이다. 자, x가 0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프 똑같이 그린 다음에 저 범위에서만 생각해주면 되는 것뿐입니다.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부등식도 이렇게 봐서 이걸 그리고 이걸 그리기보다는 모르는 것만 넘겨서, 모르는 것만 남기고, x제곱 왼쪽으로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a 이상이다. 같은 부등식이니까 요걸로 생각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 요 함수랑 y는 a라는 직선이랑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더 크거나 같으려면 y 값이 더 같거나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 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찾아보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1, 3, 1, 1, 마이너스. 자, x 빼기 1 곱하기 3x 플러스 1이다. x 빼기 1 곱하기 3x 플러스 1. 자, 그러면 도함수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1. 자, 요게 도함수고요. 자, 원래 함수는 요렇게 생겼을 건데, 요렇게 생겼을 건데, 여기에서 우리 이 함수값 또다 구하고 있지 마시고, 0 이상인 부분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0이 어디에 있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더 x좌표가 0인 게 오른쪽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 0을 이렇게 체크해주고, 요 부분만 쳐다보면 되는구나. 분홍색 부분만. 요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 굳이 여기서 함수값 구할 필요 없이 0, 어딜 지나는지 체크해주면 될 거고, 여기다 0 살짝 넣어보면 0, 마이너스 6을 지나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어. 자, 1에서 얼마 지나는지 찾아봅시다. 1에서. 자, 1 한번 넣어보시면 1, 마이너스 7. 근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y는 a가 요 분홍색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y 값이 더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략 그려보면 이 분홍색 부분보다 y는 a가 더 아래쪽에 그려지게.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플러스야, 플러스. 자, 0, 6을 지나고요. 1, 5를 지나는 상황입니다. 1, 5. 괜찮죠?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기려면 A가 5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되지 않나요? 같거나 아래쪽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요렇게 되는 거고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5다. 요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등식도 방정식에서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쉽도록 이제 모르는 값만 한쪽에 모아놓고 아는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 직선만 왔다 갔다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102번 문제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10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03번. 자, 이번에는 또 방정식이 나왔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모르는 값만 한쪽에 넘겨주자. 모르는 값만. 마이너스 k를 이렇게 오른쪽에 넘겨주면 되겠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게.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먼저 그리면 되겠다. 그쵸? y는 3x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찾

찾았습니다. 12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자, 요거 인수분해 해주기 위해서 12x로 일단 묶여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12x에 x 플러스 1에 x 빼기 2. 와, 이번엔 도함수가 3차 함수야, 그렇죠? 근데 x축이랑 만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 0, 2네. 그러면 마이너스 1, 0, 2에서 만나면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 개형 알고 계신가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1, 0, 2에서 증감이 바뀌는데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아, 이게 대략적인 y의 개형이구나. 자, 지금 여기랑 여기 중에서 뭐가 더 큰지는 함수값을 직접 구해서 그래프를 좀 보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수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0, 얼마를 지났는지 먼저 찾아보면 0, 함수값 구해야 되니까 y에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0, 0을 지나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얼마를 지날까? 여기다 또 대입을 해봅니다.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 얼마지? 마이너스 5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2, 얼마를 지나는가? 2, 2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48 빼기 32 빼기 48. 마이너스 32네. 자, 그러면 이 점이랑 이점 비교했을 때이 점이 y좌표가 더 작죠? 그럼 그래프를 좀 보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노란색으로 제가 보정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2, 마이너스 32가 여기에 위치하게. 괜찮나요? 이게 y의 그래프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략 개형을 먼저 찾아준 다음에 정확한 함수값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보정을 해주자. 아,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를 우리가 쳐다보면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k를 그렸을 때 4개의 교점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4개의 교점 가지려면 어디여야 되지? 요 사이에 있어야지. 네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요 사이를 움직여야지만. 요 사이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5랑 0 사이. 저기서만 네 개의 점에서 만나요. 아하,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0과 5 사이여서 자연수 K는 1, 2, 3, 4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총 개수는 네 개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도 3차 함수 개형을 통해서 그려줄 수 있는데 이제 정확한 함수값으로 그래프 보정해 주는 거 그렇게 해줘야 이제 정확한 개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3번 풀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10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다, 그쵸? 간단히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x3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바꿔놓고 y는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랑 y는 마이너스 k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다. 자,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될까? 인수분해? 된다, 그쵸? 된다. 어떻게 되냐? x 빼기 2에 3x 플러스 4.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도함수를 그려봅니다. 도함수.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2. 아, 그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구나. 근데, y는 마이너스 k랑의 교점이 두 개이길 원해요. 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가 여기에 있을 때 교점이 두 개고, 또는 여기를 지날 때도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 그쵸? 그러면 이때 k가 언제인지 찾으려면 함수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점에서 함수값 2, 얼마 지나는지 찾아보시면 2를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8 빼기 4 빼기 16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2. 2,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여기 찾으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해야 돼. 헉, 마이너스 3분의 4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다.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64 마이너스 9분의 16 플러스 3분의 32. 와, 이게 지금 마이너스 k일 때가 이첫 번째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이거 계산을

계산은 하셔도 되지만 저는 계산하지 않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해 볼게요. 어차피 우리 양수 K의 값이 궁금한 거니까. 자, 이게 과연 양수일까 음수일까 좌변이 이게 대략 10점 얼마 얼마잖아요? 이거는 대략 얼마지, 이거?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이건 대략 얼마지?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 아니죠.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죠. 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3보단 클 거고, 이게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2보단 클 건데. 그럼 이 부분이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을 건데, 이거랑 더하면 좌변이 지금 양수인 상황. 그럼 우변이 지금 마이너스 K니까, 좌변은 양수인데, K가 양수면 우변은 음수.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구나. 이 경우가 맞구나.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정확한 계산하지 않아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때구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2일 때, 즉, K가 12일 때, 답은 12구나.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104번 문제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5번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함수 gx가 요렇게 생겼대.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첫 번째는 f0이 0이고 g0도 0이야. 그러면 우리 요식에다가 0을 일단 대입하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0을 대입해보자. g0은 f0. 근데 여기도 0, 여기도 0. 그러면 f'0도 0일 수밖에 없겠죠. 절대값이 0이면 안에 것도 0이니까. 아, 요걸로부터 우리 알게 되는 게 f'0이 0이구나. 요거 일단 첫 번째 찾으셔야 돼. 아, 근데 우리 되게 놀라운 정보를 찾은 게 f0이 0이다라는 거랑 f'0도 0이래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fx가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f0이 0이니까 일단 x를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f'0도 0이래. 그럼 0에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x가 하나로는 부족하고 두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3차 함수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그또 다른 인수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어서 제가 x 플러스 a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이기 때문에 앞에 곱해져 있는 게 그냥 1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번 조건을 봅니다. fx는 0은 양의 실근을 갖는데. 자, 이게 0이라는 방정식은 0과 마이너스 a라는 근이 보일 텐데,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근이 나오는 마이너스 a가 양수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a가 음수라는 조건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요 a가 음수였구나.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 fx는 4가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다. 자, 이제 또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4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리려고 보니까, 이거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이잖아요? 요걸 그리려고 보니까 미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미분을 해봅시다. f'x. 자,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ax. 자, 요게 도함수인데요. 자,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x로 묶어서 3x 플러스 2a다. 그럼 x축이랑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2a에서 만나는데, 마이너스 3분의 2a가 양수죠, 양수. 아,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구나. 얘가 양수라서. 괜찮죠? 아, 그러면 fx의 그래프의 계형은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함수값 정확히 구해주면 0, 얼마를 지날까? 아까 전에 fx 식에다가 대입해봅니다. 0, 0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3분의 2a, 얼마를 지나는가? 다시 fx 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9분의 4a제곱에다가 3분의 a니까 27분의 4a세제곱. 요게 함수값이에요. fx 함수식에다가 직접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좌표평면에 옮길 수가 있어. 좌표평면에. 아, fx 그래프는 0, 0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구나. 원점을 지나면서 요점이 마이너스 3분의 2a, 27분의 4a 세제곱인. 되셨죠? 근데 우리 절대값 fx를 그리고 싶은 거라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 요렇게. 접어 올립니다. 접어 올립니다. 요렇게 생긴 거야. 요 노란색이 바로 Y는 절대값 FX.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접어 올렸으면 이 점이 정확히 어디로 이동하냐? X축 대칭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27분의 4A세제곱. 요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Y는 4랑 교점이 3개이길 원해. 교점이 3개인 곳은 정확히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움직여 다니면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정확히 3개인 지점.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Y는 4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Y는 4가 이렇게 생기려면 4 자체가 마이너스 27분의 4A 세제곱과 같아야 될 거고, 따라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어야 되는구나. 요 방정식 풀어주면.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A 값까지 구했는데요.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요. G3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에 G3의 값이 얼마냐? 요렇게 질문이 있을 거예요. 자, G3을 구해줍시다. 자, G3은 F3 더하기 절대값 F'3. 자, 요것만 우리 구해주면 되는데, Fx랑 F'x 다 구해놨으니까, Fx가 뭐였냐면은,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인데, A 자리에 마이너스 3 넣으면 요게 Fx고요. F'x는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구해놨었냐? X 곱하기 3X 빼기 6. 요게 F'x예요. A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자, 그러면 F3 구해보면 F3은 0이네, 맞죠? 그래서 F3은 0. F'3은 3 곱하기 3이니까 9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값도 당연히 9. 요 부분은 9. 그래서 따라서 G3은 9다. 요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105번 문제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바꿔서 생각해서 교점이 3개이기 위해서 y는 4가 어디 있어야 됐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괜찮죠? 이렇게 105번 문제 풀어보시고 10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06번은 이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 이번에도 제한 조건이 있지만 푸는 방식은 똑같다. 그래프 그려서 이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모르는 A만 우변으로 넘겨주자. 그러면 우리가 Y는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아, 요거를 일단 그려야 되겠다. 그럼 Y 프라임은 6X 제곱 플러스 12X일 거고. 인수분해 해주면 6X에 X 플러스 2. 아, 그래서 도함수가 X축이랑 마이너스 2, 0. 만나는 x좌표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랑 0을 기준으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궁금한 거여서 일단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 값을 찾아보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24여서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0, 얼마 지났는지 찾아보면 0, 0을 지나고 그 다음에 2, 얼마 지났는지 확인하려고 대입해보면 16 더하기 24. 40이다, 40. 아, 요쯤에 2, 40이 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궁금한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y는 마이너스 a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 노란색이랑 교점이 두 개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예시 있겠죠? 아, 그럼 일단 0보다 크면 딱두 점에서 만나네. 마이너스 A가. 근데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 8까지. 딱 여기일 때도 여기가 지금 포함되는 점이니까 하나, 둘, 교점 두 개인 거 보이세요? 그것보다 위로 올라가면 교점 한개 되죠. 그래서 8까지 포함이 됩니다. 요 포함. 주의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a의 범위가 적으니까 a의 범위는 요렇게 돼서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8개다. 요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0: 좋나요? 자, 이렇게 우리 106번 제한된 범위에서도 그래프 먼저 그린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생각해주면 된다. 좋습니다. 자, 107번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모르는 값만 넘겨서 우리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해주자. 자, 그럼 우리 요 그래프 그리면 되겠다. 3x 네 제곱 마이너스 4x 세 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요거를 그리면 되겠다. 자, 요거 그리려면 미분. 12x 세 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인수분해해주면 12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아,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 0, 2에서 만나는구나. 자, 그러면 저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요렇게 생겼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한 함수값 찾아서 그래프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0, 얼마 지났는지 찾아보자. 0, 0, 0 지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 3 플러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그쵸? 그 다음에 2, 얼마 지나는가? 2, 48 빼기 32 마이너스 48. 2, 마이너스 32. 아까랑 거의 비슷한 형태네요. 그쵸? 아, 그러면 정확히 더 아래로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였구나. 노란색을 쳐다봐 주시면 되고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이 노란색 여기가 2, 마이너스 32였다.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K보다 항상 크거나 같길 원하니까 마이너스 K가 이 노란색 그래프보다 더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사선으로 그렸긴 한데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Y는 마이너스 K.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만족해야 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3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K 값이 32 이상이어야 저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거고,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32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 107번까지 풀어봤고요. 마찬가지로 4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이제 어떤 게더 그래프가 더 같거나 위쪽에 있어야 되냐를 통해서 K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방정식과 부등식 내용을 했었는데, 항상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판단하는 거 실근이니까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복습 잘 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복습 잘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1등급 도전 문제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파트도 1등급 도전 문제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당 한 4개에서 3개 정도 갖고 왔고, 그리고 뭐 숙제에 대한 것들 한 문항씩 추가해가지고요,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부러 여기는 여유를 좀 갖고 풀기 위해서요, 한 시간에 풀려고 하는 문제를 좀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이제 푸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러 올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약간 빠르게 뭔가 급하게 풀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럼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할 때까지 해보고, 진짜 이거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잠이 안 온다 할 정도일 때 강의를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상적인 것들이 이제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들도 그래요. 그냥 어느 정도? 뭐 대충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내가 시간 좀 흘렀네. 아, 이거 충분히 내가 고민한 것 같으니까 그냥 강의 한번 보자. 프리집 보자. 이러면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을 진짜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강의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인드셋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하루 한 줄은 요겁니다. 칼은 숫돌에 갈릴 때 날카로워진다. 숫돌 아시죠?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야, 울퉁불퉁한 게 보이진 않는데 되게 미세하게 되어 있는 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칼을 막 가는 건데, 요즘은 이제 칼 가는 그 뭐랄까요? 조그만한 기계 같은 게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칼이 갈리는데,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다 느낌이 오시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이 되려고 하는 건 칼의 본연의 목적 아니에요? 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건 무언가를 이제 자르는데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럼 그 날카로워지려면, 그 울퉁불퉁한 칼의 면들을 이렇게 갈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숫돌에다가 칼이 이렇게 갈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울퉁불퉁한 것들을 갈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든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걸 견뎌내야지만 날카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졸업식을 오늘 했거든요, 촬영하는 날에. 거기에서 3학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 그런 거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그 시련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 때 겪는 시련보다 더 많은 시련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 지금 학생 때 겪는 힘든 시련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원하는 대학교에 갈수 있다고요. 그거 견뎌내는 게좀 힘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장을 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힘든 일이 다가오면요, 그것조차 견디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앞으로 힘든 시련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뭐랄까 아이템이 도구인 것, 그 공부인 것뿐이야. 공부로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는 것뿐이지 앞으로 졸업하고 돈을 벌고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더큰 시련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로서 느껴지는 시련들을 기꺼이 감내하십시오. 그래야 성장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이제 어려운 문제들 풀 거니까 낙심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견뎌내야 1등급이 됩니다. 만점이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지난 시간에 숙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숙제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되게 많이 반복했던 거를 제가 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우, 이런 유형은 뭐, 이제는 선수야, 선수. 그쵸? 이런 느낌이 될 때까지 푸시면 돼요.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 다음 시행을 하는데, 딱 구조가 뻔하죠? 네모 박스까지 딱 쳐져 있잖아. 6의 약수이면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지고요. 6의 약수가 아니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대요.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달라지는구나. 이 시행을 몇번 한대요? 한 번만 한대. 이때 동전의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은 P분의 Q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냥 시행을 한번 했을 뿐이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확률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베이지 정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확률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겠죠?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그치? 자, 여기 5번을 던졌어. 근데 그 중에 앞면이 3번 나온대요. 아, 그럼 5번 중에 3번 앞면이 나오는 거 독립시행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구나. 두 번째는 동전을 3번 던져. 그러니까 3번 중에 3번이 앞면이 나오는구나.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6의 약수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수가 1, 2,

3번 중에 3번이 나와야 돼요. 뭐가 앞면이.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곱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요거 얼마야? 10. 그리고 여기는 32니까 32분의 10이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는 3분의 1에다가 얼마? 8분의 1이 되겠다.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자. 16이고, 8이다. 그럼 얘는 24분의 5가 될 겁니다. 얘는 얼마예요? 24분의 1이 되겠지. 됐니? 자, 얘와 얘가 케이스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이 6의 학수가 나왔을 때 이런 전개. 6의 학수가 아닐 때 이런 전개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거는 요두 가지를 더했을 때겠구나. 24분의 5에다가 24분의 1. 따라서 24분의 6이고요.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겠지. 근데 P 더하기 Q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 답은? 5.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조건부 확률까지 더해진 거였어. 그래서 독립시행에 대한 거를 활용한 문제기는 하지만 얘는 딱한 번의 시행으로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쓰자면 뭐 여기 있는 거 케이스 1, 케이스 2 해도 되겠지만 간단하니까.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1번. 자, 최신 문제입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이었고요. 오답률이 83.6입니다. 그러면 이제 16% 정도? 어? 17% 정도 맞췄다는 건데 과연 이게 그 정도일까? 그렇진 않거든요. 대신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 있어. 아니면 실수가 나왔거나. 한 개의 주사위를 몇번 던져 세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차례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이 나오는 그 숫자들에 대한 순서가 바뀌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A 더하기 B는 8 또는 이라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는 8. B가 C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P분의 Q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A 더하기 B는 8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걸 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사건을 B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수식으로 써볼까? P의 A합 B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확률의 무슨 정리? 덧셈 정리에 의하면 P의 A 더하기 P의 B 빼기 P의 A 곱 B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요거를 해석을 해볼까요? 얘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하면 A 더하기 B는 8이고요. 그리고 뭐야? B라고 하는 게 C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덧셈 정리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선생님이랑 풀때 여사건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사건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사건이 더 복잡하거든. 써보긴 할게요. 봐봐. A의 합 B. 근데 요거의 여사건을 구하려고 했더니 얘는 A의 여사건의 곱 B의 여사건입니다. 자, 이거 해석을 해볼까? 얘는 A 더하기 B가 8이 아니고요. 그 다음 또 뭐야? B라고 하는 게 C보다 작은 거야. 이거는 괜찮아. 이건 간단해요. 근데 이게 문제야. A 더하기 B가 8이 아니라는 거는요. 주사위의 눈으로 했을 때 8이 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8이 아닌 게 많을까요? 합이. 당연히 8이 아닌 게 많지 않겠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로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얘는 단순하게 덧셈 정리로 가는 게좀더 직관적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자. 일단,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분모에 대한 거 처리해줄게요. 왜냐면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뭐 분모부터 할 필요는 없어. A, B에 대한 것만 한번 해보자. A 더하기 B가 8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순서상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 더하기 6이고요. 이거는 컴마로만 할까? 그 다음 3, 5가 있고요. 그 다음 4, 4가 있겠고 순서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5와 3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6과 2가 이렇게 있겠다. 이게 A에 대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B와 C에 대한 것만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B라고 하는 게 C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걸 먼저 선택을 해보자. 1. 자, 그럼 B로 가능한 건 뭐예요? 1부터

1부터 6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C라고 하는 걸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당연히 2부터 얼마? 6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쭉쭉쭉 갈 건데 마지막에 있는 것만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뭐야? 6. 6일 때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6만 오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경우의 수만 일단 구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이따가 디테일하게 더 써보도록 할게요. N, A를 한번 구해보자. A에 대한 순서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다섯 개만 딱 끝이다가 아니야. 일단 C라고 하는 거는요, 얘들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올수 있는 거잖아. 주사위를 세 번을 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 6일 때 C라고 하는 거는 여섯 가지가 다 돼요. 얘 3, 5일 때도 C가 여섯 가지가 다 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 그러니까 5에다가 뭘 해줘야 돼? 6을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30까지입니다. 이해됐지? 자, 그럼 NB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6이에요. 6가지. 요거 몇 개? 5가지. 4, 3, 2, 1. 요거.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6에다가 곱하기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6개를 하고요. 요거를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약분을 하게 되면 얼마? 7입니다. 7. 21.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 아니. 뭐 시그마까지 안 가도 되는데 K는 1부터 얼마까지예요? 6까지니까 K 자 2분의 6에다가 7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냥 쓴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이게 이제 21가지가 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21가지지만 A라고 하는 건 여기에 따라서 다몇 가지씩이 가능한 거예요? 6가지씩이 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21 곱하기 6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12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얘는 뭐야? A에 대한 선택지고요. 얘는 뭐야? C에 대한 선택지가 곱해지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N. A 곱 B에 대한 것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 이게 케이스가 적잖아. 여기 뒤에 있는 건몇 개예요? 지금 21개야. 뭐 A라고 하는 거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게 21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 것보다 얘를 만족하면서 뒤에 있는 걸 만족하는 거 찾는 게더 편하다고요. 해보자. B가 C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얘가 6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C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6이네?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C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 됐지? 6개. 그다음 여기는 몇 개예요? 3, 5니까 5개가 될 거야. 여기는 4개가 될 거야. 여기는 3개가 될 거고요. 여기는 2개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더해요, 저거. 8, 8, 16에다가 4 더할 거니까 얼마? 20이다. 됐어요? 얘는 여기 뒤에 곱하는 거 필요 없어. 왜냐? 얘는 A, B, C에 대한 순서상이 다 포함된 거거든. 이렇게. 괜찮죠?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N, S분의 그 다음에 요거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 B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NS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주사위를 세번 던지는 게 전체잖아. 6, 6, 6입니다. 됐지? 자, 위에 있는 거첫 번째 거 30이고요. 더하기 그 다음 126이고요. 빼기 20. 자, 그럼 요거 106에다가 36이니까 136인데 요거를 6, 6, 6으로 한번 해보자. 자, 약분할 수 있는 거는 다 약분을 해놓고 계산을 할게요. 2, 6에다가 8이니까 요렇게 또 약분하게 되면 34가 될 거고요. 또 약분해. 그럼 여기에 17이 될 거니까 결국 27분의 얼마예요? 17이야. 이게 확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당연히 P 더하기 Q 단답형이었을 거니까 얘는 얼마? 44가 답이죠. 괜찮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게 83%나 돼. 84% 약. 응?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만한 게임이야. 이게 우리가 도전을 해가지고요. 좋은 성적을 얻어내기에 정말 할만한 게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한 걸 믿으시고, 그걸 끝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내가 적당히 공부하다가 3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뭐 겨울방학이 듣는다 그럼 3월 학평 봤더니 성적이 좀안 나와. 에이, 미적분으로 돌릴까? 아니, 그건 더안 나와. 6월 조금 안 나와? 괜찮아, 그래도 해야 돼요. 6월 보고 나서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제 아, 최저를 없는 데를 넣어야 되나, 원서를?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 선택해서 끝까지 수학이라고 하는 거 붙잡고 가셔야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국어와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이 다잘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중에 하나가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어떤 게 삐끗할지 모른다고요. 근데 뭔가 수학이라는 걸 그냥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포기를 해? 그러면 그냥 기회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물론 어렵게 나와서 최저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수학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다고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1번까지 처리를 좀 해봤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겁먹지 말고요. 차근차근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상자 AB에 각각 8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두 상자 A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대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뭐 이것도 많이 나왔잖아. 3, 6이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구분만 할까? 3의 배수가 아닌 거 당연히 1, 2, 4, 5죠. 뭐 이런 거 너희들 문제 풀 때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확률만 하시면 돼요. 3분의 1이야, 3분의 2야,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상자 A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어 상자 B에다가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A에서 B로 갈 건데 요게 두 개를 넣을 거야. 됐지? 그다음 밑에 건 뭐예요? B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상자 A에다가 넣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플러스 1을 하더라. 괜찮니? 첫 번째 거는 노란색으로 체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주황색으로.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행을 네번 반복한 후에 몇번 반복? 네번 반복.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가 있겠고, 세 번째가 있겠고, 네 번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확률? 조건 확률이지. 그치? A라고 하는 게 B보다 많대요. 요게 이제 조건이야, 조건. 주사위의 짝수의 눈이 몇번 나왔을 확률? 그렇지. 네번 나왔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이거일 때 주사위의 눈이 이제 뭐여야 돼요? 짝수여야 돼. 요게 네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분모가 얘구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결과에 대한 게 짝수가 네번 나온 것도 있겠고, 짝수하고 홀수가 나온 것도 있겠고, 다양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짝수가 네번 나온 것만 위에다가 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디테일하게 가야 돼.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몇 번을 한다고 했어? 네 번을 한다고 했죠? 그림을 보면서. 자, 전체가 8개씩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한 개만 이렇게 옮기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네 번의 시행이 요렇게 한걸 내가 A번이라고 한번 해보고, 요렇게 한걸 내가 B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A번만큼은 B에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알겠니? A번만큼은 B에 플러스가 되는데 몇 개씩 플러스가 돼? 두 개씩.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가는 걸 B라고 한다면 얘는 A의 플러스가 되는 건데 몇 개씩? 한 개씩 플러스 돼. 아, 그럼 사건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요거를 문자를 줄여보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지. 얘를 R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R회, R번. 자, 그럼 여기는 전체 몇번 시행이야? 네번 시행. 그럼 얘는 4-R번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A라고 하는 게 B보다 개수가 많습니다인데 이걸 직관적으로, 아,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옮기고 얘가 세번한개 옮겼을 때 얘는 두번 하고 얘는 두번 했을 때 이렇게 세란 얘기가 아니야. 방정식으로 우리가 풀자는 얘기예요. 좀더 심플하고 좀더 빠르게. 그럼 얘가 R번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원래 B라고 하는 애는 몇 개였어? 8개였습니다. 그럼 8개에다가 얘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몇 개? 2 알개가 플러스 됩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또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얘가 4-R번이에요. 그러면 얘가 한 개씩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8에서 몇 개가 일단 빠져요? 2R개가 빠져. A를 보는 거야, A를. 여기는 일단 첫 번째 그냥 B로 갔을 때 따진 건데 A를 한번 해볼게. 얘가 2R번이 빠졌지. 그런 다음에 얘가 요만큼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4-R번. 요게 A에서 B로 간 공의 개수. 얘는 B에서 A로 간 공의 개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B도 같은 방법대로 이제 정확한 개수를 한번 따져보자. 여기에 있는 건 8에서 더하기 2R이 이렇게 됐겠죠? 근데 여기에서 몇 번이 빠진 거야? 4-R번이 빠진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 아, 얘는 A에서 B로 온 거고, 얘는 뭐야? B에서 A로 간걸 의미하겠구나. 됐어요? 최종적인 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A에 대한 거 한번 따져볼까? 얘는 처리하면 12-3R이 될 거고요. 얘는 요거 하면 4에다가 2R에다가 플러스 R이니까 플러스 3R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A에 대한 거, 이게 B에 대한 거. 그러면 A가 뭐보다 많아야 된대요? B보다 많아야 된대. 그러니까 12-3R이 4 플러스 3R보다 많아야 된대. 자, 풀어보자. 그럼 8개. 요거 넘겨. 6R. 요거 약분하면 3분의 4보다 R이 작대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뭘 의미한 거지? 여기서 일로 넘어간 횟수. 그지? 전체가 0번부터 몇 번까지야? 4번까지야. 그럼 봐봐. 0번부터 4번까지 중에 3분의 4보다 작은 거는 R이 0인 게 있겠고, 또는 1인 게 있겠죠. 그래서 요두 가지에 대한 걸로 어딜 채우면 되겠다? 분모를 채우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시. 개수에 대한 걸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 하면 돼. 내가 요게 한 번도 안 갔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네 번으로 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A가 많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와. 그러면 얘가 플러스 2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얘는 세 번을 가요. 그치? 그럼 얘는 세 개가 플러스 됐고, 얘는 아까는 2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전히 많아. 이해됐니? 그 다음, 얘가 두번 가. 그럼 얘는 전체가 몇 개예요? 12개였겠지? 근데 얘가 12개였는데 얘가 요만큼 빠져. 그러면 얘가 두 개가 빠질 거니까 여긴 10개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긴 몇 개가 됐을 거예요? 아까 전에 빠진 게 4개였으니까, 4개가 됐을 거고, 그 중에서 두 개가 왔으니까 6개가 됐겠다. 그러면 A보다 뭐가 더 많은 거예요? B가 더 많은 거잖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확률이 커져? 실수할 확률이 커져요. 정확하게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내 주는 게 좋다고요. 미지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해. 그 미지수를 통해 내가 정확하게 케이스 분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빠뜨리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거든. 됐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이게 이제 분모가 될 겁니다.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는 몇번 중에? 네번 시행 중에 한 번. 그치? 그한 번이 뭐야? 저기에서 두 개가 플러스 된 거니까 저 위에 겁니다. 3분의 1이에요. 한 번. 그 다음에 3분의 2라고 하는 게세 번. 됐고요. 그 다음, 네번 중에 몇 번? 0번. 3분의 1이 0번이고요. 3분의 2라고 하는 게네 번이 오면 되겠다. 요게 분모야. 자, 그 다음에 분자로 가야 돼. 분자는 아까 말했지만, 자, 뭐였냐면, 주사위에 짝수의 눈이 4번 나와야 된대요. 짝수의 눈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잘 봐요. 요게 지금 주사위의 눈이 뭐냐면, 얘는 3의 배수야. 그 다음에 얘는 3의 배수가, 아니. 다시.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요걸 골라내 줄게요. 요게 3의 배수고, 요게 3의 배수가 아닐 때야.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3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3과 6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니? 짝수와 홀수가 다 섞여 있어. 그 다음 얘도,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1, 2, 4, 5가 있는데, 이 중에 짝수가

풀스윙거 2사가 있고요. 홀스윙거 1오가 이렇게 있다고요. 알겠어? 그러면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짝수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자. 요렇게 됐을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3분의 1짜리가 한번 나오고 얘 3분의 2짜리가 세번 나와야 되는데 이 3분의 1짜리에서도 줄여야 되는 거야. 왜? 얘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에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짝수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생각을 해봐. 6분의 1이지, 6분의 1. 그래서 얘는 4 컨비네이션 1인데 6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와야 되고요. 괜찮아? 그리고 얘는 3분의 2짜리가 이제 3번이 오는 거였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뭐가 와야 된다? 2, 4 중에서 와야 된다. 그럼 2, 4라고 하는 건 확률이 주사위에 둔 전체 6개 중에서 몇 개에 해당하는 거야? 2개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이야. 3분의 1짜리가 3개가 와야 된다. 됐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요. 분모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분자에다가 올리는 건데 그것들이 케이스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골라내줘야 되는 게 있다고요. 이게 요 케이스야. 이거에서도 내가 세부적으로 골라내 주는 거죠. 이해됐니? 자, 얘는요.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O 때문에. 자, 얘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요건 이제 3의 배수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얘는 의미가 없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게 4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짝수. 그러니까 2, 4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얘는 확률 얼마? 3분의 1이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짜리가 4번입니다. 됐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에 한 번일 때와 0번일 때에 대한 거는 알값을 구해줬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둘 중에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세분화된 거, 여기서도 세분화된 거를 위에다가 올리는 케이스였다. 이런 게 실제로 제일 어려운 형태야.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면서 독립시행까지 얽혀 있을 때. 자, 계산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거는 3의 4제곱으로 그냥 한 번에 갈게요. 81분의, 자, 앞에 있는 거는 4, 8에 3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16이 될 거야. 자, 여기 있는 거는 3의 4제곱, 여기 있는 거 2분의 1이 있기는 한데, 여기 3분의 1 4개 주고, 그러니까 4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할 거예요. 근데 2분의 1이 있기는 한데, 여기 있는 4랑 약분이 되잖아. 그럼 2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81분의 2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 그럼 약분해. 그 요거 하게 되면 48분의 얼마 나와요? 3이야. 약분하면 얼마? 3, 1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P하고 Q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7,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어? 자,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 전체에 대한 거는 어찌저찌 구했어. 근데 분자에다가 올리는 게 그들 중에서 더하기로 된 것들 중에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항마다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 원하는 거 올리는 거야. 알겠지? 요거 체크해 놓고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괜찮아요? 오케이. 2번까지 했고요. 3번으로 갑니다. 3번. 되게 의미 있는 문제인데요. 왜냐? 모의평가가 유의미한 이유에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요거. 저도 이제 놀랬는데, 이렇게까지 모의평가를 좀 연계해서 낸다고 싶을 정도로, 이게 25학년도 수능이었죠? 요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들?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예요. 근데 요게 동전 문제 나왔잖아. 요것도 동전 문제였어. 그러니까 아, 뭐 동전을 썼다고 다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마음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 같은 것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해설 강의 안 들었으면 무조건 손해였던 평가 문제였습니다. 자, 수능부터 한번 볼게요. 탁자 위에 다섯 개의 동전이 일렬로 놓여 있고요. 이 다섯 개 동전 중에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동전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고, 나머지 자리에 세 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다. 일단 첫 번째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그림으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일부러. 이 다섯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하는데 어떤 시행이냐?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일 때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요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K라고 하는 게 다섯, 그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떤 자리를 선택하는데요? K번째 자리를 뒤집는데요. 알겠지? K번째를 이렇게 뒤집는.

예를 들어 3이 나왔어. 그러면 세 번째 거 동전을 뒤집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K는 6이면 이라고 했죠? 6은 뭐야? 주사위에 눈이 6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얘를요, 모든 동전을 뒤집는다. 그러니까 얘는 개별적으로 나온 숫자에 대한 거를 뒤집는 거고, 얘는 전체를 뒤집는 거구나. 자, 근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위의 시행을 세번 반복해가지고요. 이 다섯 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모두 앞면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있던 상태의 동전들이 내가 홀수번 뒤집혀야 되는지, 짝수번 뒤집혀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홀수와 짝수에 대한 거를 구분해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진 게총몇번 뒤집혀져야 되는 거야? 이제 세 번을 한 거죠, 세 번. 한번 보자. 얘가요, 앞면이 나오려면 어쨌든 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도 돼. 알겠지? 그러면 얘가 그대로 있는다는 거는 뒤집는 거를 내가 횟수라고 한다면 얘는 0번. 또는 2번. 얘는 4번. 쭉쭉쭉 가야 돼.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럼 얘 보자. 얘는 뒷면이었기 때문에 얘가 앞면이 최종적으로 나오려면 어쨌든 얘가 앞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최소는 1이야. 그리고 한번또 뒤집히면 얘는 뒷면이 돼. 그러니까 얘가 또한번 뒤집혀야 돼. 그러니까 얘는 3, 5가 되는 거야. 그러니 얘는 짝수번, 얘는 뭐? 홀수번이 뒤집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가 총 3번만 반복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뒤집히면 돼요? 한 번씩만 뒤집히면 돼. 그치?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뒤집히면 되는 거야. 그럼 모두 다 뭐가 돼? 앞면이 되거든. 됐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1, 1, 1이라고 하는 걸 더해서 3이 된 거다. 그러니까 얘세 번째 자리에 있는 걸한번 뒤집었고, 네 번째 자리를 한번 뒤집었고, 다섯 번째 자리를 한번 뒤집었다. 그래서 이걸 더한 게 3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 이쪽에서 뒤집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게두번 돼. 아니, 그러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두 번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세 번을 반복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거 두 번을 한번 썼어요. 그러면 요게 뒤집히고, 그 다음 또 뒤집혀야지만 앞면이 되는 건데, 남아있는 건한번 남았잖아. 그한 번으로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케이스 분류가요, 깔끔하게 떨어져요. 자연수의 분할. 제가 강조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3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3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내가 여기에서 뒤집혔을 때 앞면이 되는 것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볼게요. 여기에 있는 게 만약에 내가 2번이 뒤집혔다. 그러면 얘가 2번 뒤집힌 거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뒤집힌 거. 이렇게 해서 더하기 3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에 있는 거 그냥 첫 번째 거한번딱 뒤집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전체에 있는 요그 동전들을 다 뒤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다 뒤집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두 번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앞면이 됐다가 다시 뭐가 돼? 뒷면이 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모두 다두 개가 그 뭐라고 해야 돼? 전체가 뒤집히는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케이스를 나눌 때에도요,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에 대한 걸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 지금 개별적으로 접근한 게 있었죠. 그럼 이 개별적으로 접근한 거는 한번 아니면 세 번인데, 요거는 세 번까지, 다섯 번까지 갈 수가 없다고. 전체가 세 번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한 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한 번에 대한 거를 몇 개를 선택하냐에 따라 케이스 분류를 할 겁니다. 자, 한 번. 뒤집는 거에 한 번일 때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일 때 있겠고, 세 번일 때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한 번이겠지?

있고 여기 두 번이 있고 여기 세번 이렇게 오겠죠? 그럼 남아있는 횟수만 세보자. 여기 두 번이 남고 여기 한 번이 남고 여기는 0번이 남아요. 그럼 요거는 아까 했다시피 케이스 분류로 끝난 거야.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 두 번이 된대, 두 번. 그러면 하나만 단독으로 두 번을 한대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거첫 번째 자리하고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하는 게 있겠지.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 그럼 얘한 번, 한 번. 괜찮아? 그리고 나서 하나를 딱 뒤집는데 그게 뭐야? 전체가 뒷면이 됐으니까 그걸 앞면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이렇게 하는 게 있겠다. 괜찮을까? 자, 요것도 그냥 일단 써놓을게요. 얘가 세 번째에 대한 거, 네 번째에 대한 거, 다섯 번째에 대한 거. 요걸 의미하는 거는 이제 동전의 그 순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 하나짜리. 그러면 요게 한 번을 뒤집었을 때한 개가 뒤집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선 나머지가 이제 두 번을 뒤집어가지고, 전체를 뒤집어가지고, 전체 앞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나? 안 되지. 봐봐. 요거 중에서 하나를 뒤집었어. 그래도 여기는 앞면, 뒷면으로 뭔가 엇갈려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아무리 뒤집고 뒤집어도 전체가 앞면이 안 나와. 요세개 중에서 하나를 뒤집어가지고 앞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집고 뒤집고 해도 얘는 전체가 앞면이 안 나와. 왜? 이미 처음부터 엇갈린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케이스 요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하면 케이스가 지금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딱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각각의 확률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요거 위에 있는 거를 첫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와 얘, 그 다음에 전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세 개에 대한 게 순서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팩토리알이 될 거고요. 그잖아. 동전에 대한 게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요게 1번, 1 주사위가 나왔다는 얘기고, 얘가 2라고 하는 눈이 나왔다는 얘기고, 얘는 6이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각각에 대하여 6분의 1짜리가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얘는 얘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게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순서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게 뭐야? 3팩토리알이야. 곱하기 6분의 1짜리가 몇 제곱이 되겠다? 세제곱이 되겠다. 됐지? 그럼 요거 6이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3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6분의 1 하게 되면 36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약분하면 36분의 2니까 18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요게 확률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P 더하기 Q니까 정답 얼마예요? 19.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석이 뭐 장황하게 늘어뜨려 놨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앞면으로 내가 만들 수 있을까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 번째가 되는 거에 그 고려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뒤집혀져 있는 것들에 대한 개수가 요거 두 개고 요거 세 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판단해 주는 거죠. 이것만 다 앞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걸 뒷면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모조리 다 앞면으로 바꾸거나. 아시겠죠? 그거 외엔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섞여 가지고 하는 거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 4번. 4번이 더 어려워요.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에 대하여 다음 시행을 합니다. 4개의 동전 중에 임의로 한 개의 동전을 택하여 한번 뒤집는다. 처음에 3개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도록 하고요. 한 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대요. 아까랑 유사하지. 위의 시행을 몇번 반복해? 다섯 번을 반복해. 얘가 더 많아가지고 더 어려운 거야.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아, 모두 같은 면도 어려워. 왜? 아까는 앞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전에 뭐 자연수의 분할이나 뭐 이것저것 케이스 분리하려고 했어도 저도 직접 문제 풀 때에는 그냥 앞에 있는 거두개 뒤집고 전체 뒤에 있는 거세개 뒤집으면 끝나겠다. 3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사실 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얘는요 앞면일 때와 뒷면일 때로 케이스가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앞면으로 같아지는 경우, 그 다음에 뒷면일 때로 같아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들 중에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은, 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확률 구하고, 요거에 대한 확률 구하고, 이걸 분모에다가 넣고, 이 중에서 요것만 위에다 올리면 끝나겠구나. 오케이? 좋아요. 자,
앞면으로 최종적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앞면이 되는 그 횟수

수에 대한 거 아까 써보자. 0, 2, 4. 됐어? 그리고 얘는 한 번, 세 번, 다섯 번, 요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한 개의 동전이 이제 그네 개의 동전 중에 임의로 한 개의 동전을 선택해서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을 뒤집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요것들을 어디에 맞춰? 앞면에 맞춰야 돼.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가 뒤집히는 횟수에 따라 나머지가 뒤집히는 횟수가 결정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어쨌든 뭐가 돼야 돼? 앞면이 돼야 돼. 그러면 일단 얘가 한 번이 왔다고 한번 해보자. 됐어? 그러면 얘가 한번 했으면,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 네 번째 동전. 됐습니까? 요거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럼 몇번 남았어, 지금? 네번 남았지. 그럼 그네번 남은 걸 어떻게 써야 돼? 얘들이 다 앞면이 된 상태였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앞면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짝수에 대한 걸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들 중에서 어떤 거 하나는 두 번, 두 번으로 해도 되고요. 어떤 거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요. 네 번을 돌려도 되는 거야. 왜? 합쳐서 다섯 번이 되면 되거든.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쪼개시면 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거나요. 괜찮지? 자, 1 더하기 4를 하면 되는 거야. 자연수의 분할 아까 전에 있던 문제는 이렇게까지 안 썼지만 요거는 좀 써놔야 헷갈리지 않는다고. 괜찮을까? 선생님, 그러면 요 뒷면이 앞면이 되는 거는 무조건 최소 한 번이어야 되겠네요. 맞아. 그거에 대한 거 이렇게 끝낸 거야. 자, 그 다음 세번 가보자. 세 번. 그럼 뭐야? 얘를 세 번을 뒤집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 앞면이 될 거니까. 그럼 얘가 세 번을 쓴 거죠. 그럼 나머지 두 번이 남아있네. 전체 다섯 번이니까. 그두 번을 얘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두번 쓰면 되겠지. 그래서 3 더하기 2 이렇게 올 겁니다. 또 다섯 번을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만 뒤집는 거야. 계속.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야, 지금. 그리고 나서 얘는 다 나머지 그냥 0으로 가면 될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뒷면으로 맞춘대요, 뒷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뒷면으로 맞추려면, 횟수가 이제 달라져. 한번 뒤집거나, 세번 뒤집거나, 다섯 번 뒤집어야 돼. 얘는 0번이거나, 두 번이거나, 네 번이거나, 이렇게 쪼개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뒷면에 있는 이 상태의 동전을요,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건 이제 일단 그대로 둬. 그럼 내가 몇번 남았지? 다섯 번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이 다섯 번에 있는 횟수를 요 앞에 있는 동전에다가 써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얘들이 지금 다 앞면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 뒷면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 1, 3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 무슨 소리야? 세개 중에서 두 개는 한 번씩 뒤집어서 뒷면을 놓고요. 하나는 세 번을 뒤집어서 뒷면을 만들겠다. 괜찮니? 자, 그다음은 요거는 이제 각각에 대한 거 무조건 한 번씩은 써야 되니까 요걸로 분할이 끝나는 겁니다. 요게 예를 들어 뭐 순서는 나중에 고려하면 되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그쵸? 세 번째에 대한 걸로 순서를 고려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 0번이었는데 다섯 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거 하나를 내가 다섯 번을 뒤집어. 그냥 얘는 뒷면이 됐어도 얘는 앞면으로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고요. 최소 한 번씩은 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게좀더 심플해져요. 왜냐? 요게 뒷면이 건드리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는데 얘는 건드렸어. 근데 몇번 썼어? 두 번을 쓴 거야. 그러면 2에다가요. 얘들 뒷면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얘들 만들려면 최소 하나씩은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온다고.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해봐. 네 번을 건드려요, 얘를. 됐어? 그럼 뒷면이 됐는데 얘들도 뒷면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지금 세 개가 다 앞면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건 지금 네번 했으니까 한 번밖에 안 남아있거든? 그럼 요세 개를 갖다가 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지. 괜찮아? 그래서 얘에 대한 것과 얘에 대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만 잘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순서를 고려하셔가지고요. 괜찮아? 자, 보자.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에 대한 거를 여기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2.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1은 아까 전에 뒷면이었던 거, 네 번째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거. 됐어?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세개 중에서 어떤

거라도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3C의 2가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동전을 선택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잘 봐. 저기에 있는 거 뒷면이었던 거를 내가 한번 뒤집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네 번째 걸 건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된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저세개 중에서 내가 두 개의 동전을 선택을 했다. 그런 다음에 그 동전들을 몇 번씩 건드려야 돼? 두 번씩 건드려야 돼.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짜리가 두 번, 또 4분의 1짜리가 두 번, 이렇게 올 겁니다.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2에 대한 거야. 됐을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 더하기 4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 1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뒷면이었습니다. 그럼 뒷면에 대한 거 당연히 4분의 1이 와야 되겠죠? 괜찮아? 자, 그리고 얘는 하나를 건드리는데 얘를 네 번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전에 대한 선택이 또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게 3C1입니다. 얘도 여전히 동전을 선택한 거다. 앞면에 있던 그 동전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선택을 했고요. 그걸 몇번 건드린다고? 그렇지. 네 번을 건드린다고. 요거에 대한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요걸로 갈 겁니다. 세 번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짜리가 세 번이 올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 순서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순서는 조금 이따가 할 거야. 일단 얘들이 구성되는 그 확률에 대한 전체적인 틀만 잡는 거야. 4분의 1짜리가 3번이 됐고, 남아있는 게두 번인 건데, 어떤 거 하나 선택해가지고요. 두번 뒤집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면이 다시 될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 앞면에 대한 걸 동전 선택하고요. 그리고 4분의 1짜리가 몇번 오면 된다? 두번 오면 되겠다. 괜찮지?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얘는 뒷면이었던 것만 다섯 번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4분의 1짜리가 다섯 번이 올 거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곱해줄 게 있어. 요건 어차피 1일 겁니다. 지금 이거 곱하는 거 뭘까?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다섯 번의 시행에서 오는 그 위치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첫 번째도 그냥 뒤에 거 건드리면 되면 마지막 거 뒷면. 뒷면이었던 거. 또두 번째도 그렇게, 세 번째도 그렇게, 네 번째도 그렇게, 다섯 번째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거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얘가 하는 거는 네 번째 게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것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들끼리 두 번씩을 배치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똑같은 거두 개씩 건드리고, 그 다음에 얘 하나 건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5팩. 2팩, 2팩이 와야 돼요. 알겠어? 언제 건드리든 두 번만 건드리면 되는 거니까. 얘는요, 요것도 5 때문에 지워졌네. 이렇게. 자, 저기 1 더하기 4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전 중에서 어떤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네 번을 건드릴 건데 그네 번을 건드리는 위치, 다섯 번의 시행 중에 그것만 고려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5팩토리알 분의, 아니 5팩토리알을 4팩토리알로 나누면 되겠다. 그 다음, 얘는, 저 뭐예요? 3하고 2였잖아. 그지? 그럼 얘도 5팩토리알에,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 얘는 하나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 그대로인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건드려야 될 것도 여기 앞면에서 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앞면에서 건드리고 여기서도 앞면에서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에 대한 거는 동전을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왜? 한 번씩만 뒤집을 거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3C2가 될 겁니다. 3C2. 얘가 동전 선택.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어차피 갈 거니까 4분의 1에 5제곱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순서가 고려가 되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갖다 이제 배치를 하는 건데, 5팩토리알에다가요, 요거 똑같은 거 3번 건드리는 그 위치만 바뀔 거고, 얘들은 다른 동전이니까, 걔는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3팩토리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얘들은 어떤 의미예요? 뒷면에 대한 거를 내가 두 번을 건드린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하나씩을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동전을 건드리는 게두 번이 오는 거니까 위치에 대한 거는 5팩토리알을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 동전을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4분의 1짜리가 5

제곱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4에 5제곱이 될 거고요. 3이 될 거고, 여기 있는 거 약분하게 되면 120에다가 4가 되니까 30 곱하기 3이니까 90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여기 5가 있을 거고, 여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15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도 120에다가 6으로 나눌 거니까 20이고, 20을 또 2로 나누니까 10이죠? 10에다가 3을 곱할 거니까 얼마예요? 30.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어차피 1이니까 그냥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나요? 그 다음 더하기 4에 5제곱이 와야 되고, 첫 번째 거는 5팩토리알을 3팩으로 했으니까요. 20에다가 3을 곱해서 60.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5팩토리알 120을 2로 나눌 거니까 60.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분모에다가 놓고요. 위에 올려야 될건 뭐야? 아까 말했지만 모두 뭐가 나오도록 앞면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앞면에 대한 것만 위에 올리면 되겠다.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것만 올리면 되겠죠? 4의 5제곱에다가 요거 더할게요. 120에 요거 하면 16이니까 136 이렇게 되나요?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약분해. 그럼 136에다가 120이야.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136 이렇게 되겠죠. 약분 한번 해볼까요? 256분의 136이니까 2로 하게 되면 128. 그리고 68이 될 거고, 또 2로 한번 해볼까? 그럼 얼마야? 64가 될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34가 될 겁니다. 또 돼, 또 돼. 32분의 얼마? 17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래서 얘는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확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전을 뒤집는 거에 대한 게 지금 6월 모평이었잖아요. 25학년도, 그쵸? 25학년도 6월 모평에 이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했다면 사실 수능에 나왔던 그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아까 풀었던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를 뒤집는 거 하나가 있었고, 위에는 각각 하나씩 뒤집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에는요, 딱 횟수가 몇 번밖에 없었어? 세 번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앞면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걸 건드렸을 때 앞면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만 하면 금방 풀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요 6월 모평에 대한 거는 사실 자연수의 분할이면서 또그 선택하는 동전이라, 동전이 어떻게 오는지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 분류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을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요, 앞면과 뒷면에 대한 걸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앞면, 뒷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태에서 앞면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몇 번을 사용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까 요건 이제 지웠지만 한 번, 세 번, 다섯 번, 홀수번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앞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0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뒷면으로 했다. 그러면 얘에 대한 건 어떻게 가요? 0번, 2번, 4번으로 가면 되는 거고, 얘는 한 번, 세 번, 다섯 번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걸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쓰는 숫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기준을 이 하나짜리에 대한 걸로 잡아놓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위치와, 그 다음에 그걸 선택했을 때몇 번을 건드릴지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면, 덜 헷갈립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도 요거를 풀었을 때 조금 틀린 친구들은 여기에서 틀렸을 수 있어. 요거. 이게 뭐야? 동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얘는 선택하는 그들의 순서까지 고려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야 되냐, 아니면 조합을 써야 되냐,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지만, 저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번째 동전과 세 번째 동전과 두 번째 동전과 첫 번째 동전이라고 하는 것들에, 만약에 내가 네이밍을 붙인다면 A, A, C,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A, B, C, D라고 해요. 그러면 뭐 A, A, C, D야. 그러면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눈다. 이러면 더 훨씬 편하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이제 다섯 번이기 때문에 뭐 다섯 번 중에서 A, A, A, 뭐 CC가 왔다. 그러면 3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노란색으로 쓴 것도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있고요. 한번 스스로 써보셔야 돼. 내가 이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동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면이냐, 뒷면이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또몇 번째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 뒤에 있는 확률은 사실 다 4분의 1이에요. 눈치챘겠지만.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4분의 1에 5제곱 오는 건다 똑같아.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어떤 동전이 어느 위치에 선택이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끔 가다가 그 모의평가는 그나마 좀 덜한데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안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학력평가 해설 강의는 안 보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무조건. 왜? 거기에 나온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출제자가 썼던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또 다른 출제자가 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렸다고 아니면 맞았다고 해서 그냥 건너머서 넘어가지 말고요. 해설 강의를 다양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이 선생님에 대한 아이디어, 저 선생님은 좀더 간단하게 됐네. 아니, 간단하게 푸네. 이 선생님은 또 되게 케이스를 많이 나눠서 푸네. 그러면 이게 어떤 게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짧게 걸린다. 내가 짧게 걸리는 것만 중요해가 아니라 그것들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수능 시험장에서 유의미하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는 거야.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 동전 문제, 이 뒤로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습 좀 철저히 하시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연계교재 이제 곧 있으면 나올 텐데 거기에도 비슷한 게 나오면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스스로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강의에 대한 그 풀이 과정들을 보기 위해. 아셨죠? 자, 오늘도 이제 퀴즈 나갑니다. 난이도가 있는 것들로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를. 그래서 뒤에 있는 거잘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것까지 풀이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때로는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풀지 못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을 거고요. 오늘 정말 좀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은 또 반대로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한 것 같아. 이런 날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이 자체로도 여러분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니 막 오늘 좀 잘 안 됐어 막 자책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제 또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24번 문제는요.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들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우선은 주어진 조건부터 볼게요. 선분 AB의 길이가 6이고요. 선분 BC의 길이가 7이고요. 선분 CA의 길이가 8인 삼각형이 있는데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맞는 점을 D라고 할 때 선분 AD의 값을 구하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적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여기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 각에 대해서 이등분선이야. 각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X, 길이를 X, 여기를 Y라고 한다면 A 대 B와 X 대 Y가 같다라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이 비율 관계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얘네들은 증명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문제에서 지금 증명을 할 때 도형에서는요. 닮음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닮음이라는 건 뭐예요? 각의 크기가 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봐봐. 여기에 지금 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각의 크기가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이 지금 하나가 공통으로 있다면 항상 같은 각의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랑 뭐 하나를 평행한 아이를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평행한 아이를. 알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선분이 나가게 되어서 어떤 아이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냐면 얘네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도 같은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예요? 닮음인 관계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걸 한번 봐봐. 자, 얘랑 얘랑 평행하지? 그런데 이 각이랑 이 각은 각의 이등분선이랑 같았지? 그러면 얘네들도 어떻게 돼? 각이 여기가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니 A 대 B는 X 대 Y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문제 자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우리는 BD의 길이 대 CD의 길이가 몇 대면 6대 8인 거야.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써서 볼게요. 선분 BD의 길이 대 선분 CD의 길이가 몇 대면 6대 8입니다. 근데 우리가 6대 8이라는 거는 뭐라고 쓰는 거야? 3대 4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 얘가 3대 4면 이 길이를 3K, 이 길이를 4K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BD의 길이가 3K야. CD의 길이가 4K입니다.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7K는 7이 되어서 K의 값이 얼마? 1이 되는 거야. K가 1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얘가 4가 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변의 길이들을 우리가 다 찾아냈고요.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선분 AD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앞에서도 선생님이 비슷한 문제 보여드렸어요. 자, 이 각 두 개가 같고 이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AD가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활용하는 게 좋아? AD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 쓰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래서 불편하니 세타 세타라고 놓고 우리 갈게요. 코사인 세타는
우선은 6의 제곱 36 더하기 x제곱이고 그리고 3의 제곱은 9. 2 곱하기 6 곱하기 x예요. 자, 또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이번에는 얼마가 됩니까? 8의 제곱 64 더하기 x제곱 4의 제곱 16이고 2 곱하기 8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도 코사인 세타라 그냥 같다라고 놓은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선은 2가 사라지고 x도 사라지고 약분하면 3, 약분하면 4가 남는구나.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7이 될 것이고 x제곱 플러스 48이 될 것이야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4배하면 4x제곱 플러스 27 곱하기 4는 3배하면 3x제곱 플러스 48 곱하기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이 될 거고 48 곱하기 3에다가 27 곱하기 4를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썼냐면 물론 여러분은 계산을 잘 하실 거고요. 만약에 숫자가 좀 불편할 때가 있을 때는 얘네들을 잘 쳐다보면 4와 3이 공통으로 들어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12로 묶어내는 것도 나쁘지

뭐냐면 가계 2등분 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정말 내신 빈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문항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수 n에 대해서 AB의 길이가 n 플러스 1, BC의 길이가 n 플러스 5, CA의 길이가 n 플러스 9인 삼각형이 있는데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곱하기 코사인 C의 값이 0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첫 번째 잘 기억해야 되는 모습들을 잘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건 뭐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어때야 돼? 짧아야 돼. 여기서 가장 긴 변은 n 플러스 9예요. 얘는 짧은 애 2명,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5를 더한 것보다는 당연히 짧아야 돼. 그래야 삼각형이 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n이 하나씩 사라지고 여기에 6이 넘어가면 n은 우선 당연히 3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강력한 조건을 하나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값을 모두 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각이라는 아이는 어떻냐면, 지금 삼각형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데, 세 개의 각의 곱이 0보다 작대. 세 개의 각의 곱이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코사인의 값을 봤더니 0보다 작대. 세 개를 곱했더니 0보다 작아. 자, 선생님이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일 수도 있고 둔각삼각형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누가 가장 긴 변이냐면 CA가 가장 긴 변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자, 만약에 얘가 예각삼각형이었다라고 해봐. 근데 여기에서 CA가 가장 긴 변이고 여기가 B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예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는 다 뭐가 되는 거야? 0과 90도 사이에 있겠지. 그러면 0과 90도 사이에 있는 사인의 값이나 코사인의 값은 다 양수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양수가 돼. 그러면 양수를 3개 곱해서 0보다 작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둔각삼각형인가? 자, 보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둔각삼각형이라고 해봐. 그래도 가장 긴 변이 n 플러스 9이기 때문에 얘가 b가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뭐 하나는 a고 하나는 c가 될 텐데 어찌됐든 어떤 각이 둔각이야? b가 둔각이야. 나머지는 무조건 예각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a나 코사인 c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코사인 B가 뭐보다 작은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이걸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아, 얘는 뭐였구나? 둔각삼각형이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도 돼요. 코사인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 코사인 B를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코사인 B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C. 자, 여기가 n 플러스 9잖아. 그러면 남은 두 개는 하나가 n 플러스 1이고 하나가 n 플러스 5거든. 그래서 얘를 제곱하는 거야. n 플러스 1의 제곱. 그냥 우리가 다 계산을 해버릴게요. 선생님이 쓰면서. 자, 우리는 n 플러스 1의 제곱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5의 제곱.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25가 될 거고, 빼기. 얘의 제곱이죠. n제곱 마이너스 18n 마이너스 81일 거고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5인데 얘가 0보다 작은 거야. 맞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2, 여기 있는 n 플러스 1, 여기 있는 n 플러스 5는 다 0보다 커요. 0보다 큰걸 양변에 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제곱이 사라져서 분자는 우선 n제곱이 있고 12n-18n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얼마로 우리가 쓸수 있게 되냐면 12n-18n이죠. 마이너스 6n으로 쓸수 있게 되고 얘는 26이고 마이너스 81이야. 그죠? 그래서
할 수

1이고 26이 되어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55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얘는 n이 1이고요. 그 다음에 5랑 11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n-11에 n 플러스 5가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물론 여기서도 약분이 됐을 수 있는데, 어차피 n은 자연수라 n 플러스 5는 양수예요. 사라집니다. 그럼 n은 뭐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11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n이 3보다 컸죠? 그래서 3보다 크고 n이 1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모든 n의 값은 얼마예요?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이야.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홀수계일 때는 가장 가운데 있는 4, 10, 5, 9, 6, 8 해서 7이죠. 따라서 우리가 7을 7개 있다라고 보고 정답은 49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선생님이 앞으로는 자, 둔각삼각형입니다. 둔각삼각형일 때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면 돼. 자, 잘 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요거 나타났죠.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랑 얘가 가장 긴 변의 길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이렇게 되면 돼요. 같아지면 직각, 반대로 되면 예각이야. 그래서 굳이 코사인 b의 값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면 n제곱 더하기 18n 더하기 81이죠.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25가 되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바로 n제곱 사라져요. 그럼 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n제곱에 여기서 18n이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 6n이고 아까랑 똑같이 55가 돼서 얘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n-11, n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서 뭐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1보다 작지만 n이 자연수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n이 11보다 작다라는 거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아까 n이 3보다 크니까 그대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얘보다 얘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의 특징을 기억하자라는 거야. 둔각삼각형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얘가 더 커야 돼. 직각은 어떻게 돼야 돼? 합이 같아져야 돼. 그리고 예각은 반대로 되면 돼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15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둔각삼각형의 특징 한번더 확인했고, 여기서 코사인의 값이 3개를 곱해서 0보다 작아졌다라는 것이 결국은 둔각삼각형을 의미했네? 이 정도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 문제도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사실은 원래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가르쳐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는 지금, 고난도 문항이잖아.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믿기 때문에 공식을 하나 더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두 가지 공식으로 다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야. C가 4입니다. 선분 BC야. A가 7이죠. 선분 CA야. B가 9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해? 원래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라는 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을 때, B랑 마주 보면 B, C랑 마주 보면 C, A랑 마주 보면 A고, 얘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넓이를 S라고 하면, 2분의 1 A, 여기는 C죠. 여기서는 AC의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면 얘가 삼각형의 넓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은 뭐를 하나 알아내야 될것 같아? 사인 세타를 알아내야 될것 같아. 사인 세타를 알기 위해서는, 세 변의 길이밖에 없으니, 코사인 세타부터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한번 써보자. 코사인 A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A니까, 뭐부터 쓰는 거야? B부터. 81. C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 2 곱하기
B, C 이렇게 C 4를 넣어야 되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우리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1에서 16을 더하면 97 빼기 49가 되겠네. 그래서 분자가 우리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48이야. 그러면 4, 12죠. 3, 4죠. 2, 아이고, 3이죠. 그리고 여기는 2. 이렇게 돼서 코사인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냐면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연결해서 사인 A의 값으로 갈 건데 사인 A는 뭐예요?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언제? 삼각형에서. 따라서 1-3의 제곱, 2의 제곱이 돼서 근호 안에 있는 값은 9분의 5가 될 것이고 얘는 3분의 루트 5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대로 가자. 2분의 1에다가 사인 A를 알고 있으니 BC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야. 그죠?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 그래서 B는 9, C는 4, 3분의 루트 5를 계산해 보면 얘네들은 요렇게 되고 얘네들은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정답이 6루트 5가 됩니다. 이게 우리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몰라도 될 내용. 근데 알면 되게 편하다. 뭐 이런 거죠. 자, 바로 뭐냐면 회론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우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딱 보는 순간 사실은 회론의 공식을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ABC라고 둔다면 우리가 A와 B와 C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지. 얘를 우리가 S라고 둔다면, 소문자 S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양의 제곱근이야. 양의 제곱근에다가 아까 요 구한 S. S에다 A 빼요. S에다 B를 빼요. S에다 C를 빼요. 이거를 다 곱해버리면 얘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얘도 알고 있으면 편하게 쓸 수는 있겠죠. A가 얼마였냐면 7이었고요. B가 9였습니다. C가 4였어. 그러면 S는 2분의 7 더하기 9 더하기 4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20이라서 얘네들 약분하면 세 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누면 10이에요. 그럼 실제로 넓이는 양의 제곱근의 10입니다. 10 빼기 7이에요. 그냥 그대로 갈까? 10에다가 7을 빼면 3, 10 빼기 9는 1, 10에다가 4를 빼면 6. 이렇게 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2 곱하기 5거든? 얘가 2 곱하기 3이거든? 2도 2개, 3도 2개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6 루트 5가 된다. 정답 같은지 확인해 볼게요. 같죠? 그래서 회론의 공식을 알면 문제 풀때 사실은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풀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푸는 방법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될걸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법도 물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하나의 방법을 더 알려드릴 테니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의 길이가 6입니다. AC의 길이가 4예요. 근데 여기 있는 각 C, A, B의 크기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3분의 2파이라는 특수각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를 구하는 문제냐면 여기 있는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우리가 풀던 대로 얘기를 하자면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 뭐야? 얘가 6대 4면 여기도 6대 4야. 즉 3대 2잖아. 그래서 BC의 길이는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도 구하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각의 크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얘도 3분의 파이고 얘도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그 각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한번더 코사인 법칙 쓰면
그렇게 해도 AD의 길이가 나와요.

또는 여기가 이미 3분의 파이고 여기가 이미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은 각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바로 쓸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얘가 3대 2라는 걸 이용해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를 더 살펴보면은요. 자, 이 전체의 가격 크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야. 전체의 가격 크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있고 가격 크기가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딱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넓이죠. 그런데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있고 이 길이가 내가 궁금한 거. 이 길이 내가 알고 이거 내가 궁금한 거 3분의 파이가 있어. 자, 우리가 가계 이등분 선에서요. 양쪽에 양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얘는 또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잖아. 근데 얘가 끼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각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 알고 있다면 이거는 뭘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냐면 넓이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커다란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에다가 사인의 3분의 2파이거든. 1번 삼각형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에다가 사인의 3분의 파이입니다. 2번 삼각형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에다가 사인의 3분의 파이예요. 이거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인의 3분의 파이나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다 얼마로 같냐면 2분의 루트 3으로 같아. 사실 이렇게 봐도 되지.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사인 세타랑 같아. 얘네들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몽땅 다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 2분의 1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6, 4, 24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돼요? 6x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x가 되어서 10x가 24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서 x는 10분의 24가 되고 따라서 2로 약분하면 5분의 12가 되어요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일련의 도형의 성질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한다면 문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해결되고 빠르게 해결됐다라는 건 뭐냐면 계산이 많이 생략이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실수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게다가 특수각이 나왔잖아. 그러면 특수각 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7번 문제도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문항입니다. 3분의 AB의 길이가 6이고요. 각 A가 75도, 각 B가 45도인 삼각형에 외접안의 중심을 O라고 했을 때 삼각형 OAB의 넓이와 삼각형 OBC의 넓이의 합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우선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합시다. 원이 등장합니다. 원이 등장하는데 자, 중심이 있고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어. 자, 원의 둘레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원주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홀을 하나 잡아줍니다. 호 AB에 대해서 중심으로 연결된 원의 중심과 연결된 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심각이라고 하고 원의 둘레, 즉 원주 위에 있는 아이로 둘러싸인 요 각을 우리가 뭐라 그래? 원주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주각에다가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에다가 두 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중심각이 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뭐가 된다? 2세타가 된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게다가 여러분 지금 보면은 각이 하나가 75도고 하나가 45도잖아. 잘 기억합시다. 특수각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 75도와 같은 아이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 그러면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75도랑 45도가 있어. 그러면 각 C의 크기를 합하면 180도가 되겠지. 얘가 120도라서 각 C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각 A가 우선 75도고 각 B가 45도인데 이왕이면 각 C도 쓰고 시작하자 60도야. 이렇게 하고 AB의 길이가 6인 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얘가 바로 외접안의 중심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각의 크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몇 도라는 거? 60도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건데.

네. 자, 얘가 75도잖아. 얘가 75도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가 75도고 얘가 45도고 얘가 60도인데 여기에 사실은 뭐가 있는 상황이야? 원이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어? 이 75도에 대한 중심각이 여기가 150도였던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얼마가 있어? 45도가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45도에 대한 중심각, 여기가 몇 도야? 직각. 여기가 60도야. 얘의 중심각은 여기가 120도가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무슨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삼각형 OAB와 삼각형 OBC의 넓이의 합입니다. 삼각형 OAB가 어디에 있는지 봐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1번이라고 하고요. 삼각형 OBC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삼각형 OBC의 넓이는 여기에 있어서 얘가 2번인데 나는 1번이랑 2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변의 길이 입장에서 얘랑 마주보는 각의 크기만 알면 구할 수 있는데 얘가 60도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의 60도랑 자 분의 6은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인 거야. 그러면 사인 60도는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2이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3분의 6이 됩니다. 그냥 우리 유리화해서 계산해도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야. 즉, 이 길이가 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라 얘도 2루트 3, 얘도 다 변의 길이는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냥 바로 답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어요. 1번은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몽땅의 제곱에 사인의 얼마예요? 150도입니다. 2번 삼각형은요, 120도네. 1번 120도. 자, 120도가 될 것이고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2루트 3 제곱이죠. 그 다음에 사인의 이번 애가 몇 도예요? 150도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각각을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데 사인의 120도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2분의 루트 3이 되죠. 사인의 150도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제곱하면 12야.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제곱하면 얼마? 1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서 얘랑 얘랑 약분하면 6이 되고 얘랑 얘랑 약분하면 앞부분은 얼마가 됐어? 3 루트 3이 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바로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얘도 2는 4니까 약분하면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3 루트 3 더하기 3, 즉3 플러스 3 루트 3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에 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뭐를 우리가 지금 다시 공부를 했냐면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8번째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두 변의 길이에 합이 주어져 있고요. 각 B의 크기가 150도인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때 CA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얘가 뭐를 의미할까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두 변의 길이의 합이 8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AB는 우리가 보통 C라고 쓰고요. BC는 A라고 쓰는데, 얘네 둘을 더하면 8이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는 CA니까 B제곱이 궁금한 상황인 거야. 넓이가 최대래. 여러분, 이거 지금 뭐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 잘 기억해.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런데 CA고 각 B가 있어. CA고 각 B가 있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B로 우리가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A에다가 사인의 150도잖아요. 사인의 150도는 얼마라는 건 우리가 알아? 2분의 1이야.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로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근데 얘가 최대가 돼야 된대.

얘가 언제 최대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잘 기억해야 될 것.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지만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변의 길이들은 A도 양수고 뭐예요? 여기서는 C도 양수인 상황이죠. 양수 두 개를 가지고 두 개의 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의 관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어떤 양수에 대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양수 두 개에 대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항상 산술 평균이나 기하 평균도 가능할까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산술 평균은 뭐예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눠준 값을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두 개를 곱해서 양의 제곱근 해준 걸 기하 평균.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얼마로? 8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2분의 8은 루트 AC보다 크거나 같아서 얘가 얼마예요? 4가 됩니다. 그리고 등호는 언제 결정됩니까? A와 C가 같을 때 등호가 결정돼요. 그런데 A와 C가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도 아무 문제 없어. AC는 1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6일 때가 가장 크고 그때 A와 C는 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 A와 C가 최대값이 16이니 실제로 최대값은 4분의 1을 곱하면 4보다 작거나 같고 최대일 때 뭐라고? A와 C와 같을 때 A 더하기 C가 8인데 A랑 C랑 같대요. 그럼 얘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4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와 C가 4일 때의 B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B제곱은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 AC에 코사인 얼마를 해주면 되는 거야? 150도를 해주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150도입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질 거고 2랑 2랑 약분하면 될것 같고요. 선생님 자꾸 똑같은 실수를 하네. C 자리에 당연히 4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32가 될 거고 16 루트 3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답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B제곱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19번 문제 가지고 우리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의 관계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어떤 도형에 대한 특징에서 최대나 최소에 대한 것을 물어볼 때, 물론 다양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양의 값을 가진다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문항이었고요. 20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AB의 길이가 3이고요. 각 B가 60도인 삼각형에 넓이가 3루트 3이래.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외접원의 넓이 구하는 문제죠. 자,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봅시다. AB는 C의 길이가 3이라는 거고 각 B가 주어져 있어. 헷갈리면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이 있는데 각 B가 주어져 있어서 얘가 60도인 상황이야. 특수각이죠. 그러면 AB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고 3이고 얘가 C인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A라고 놓으면 얼마를 알아낼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A에다가 사인의 60도를 하면 넓이는 얼마가 된다? 3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인의 60도가 2분의 루트 3인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루트 3이랑 루트 3은 사라지고 여기도 3, 3 약분돼서 사라져서 A의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건 바로 알수 있어요. 4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4가 됐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는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B라고 둔다면 우선 B를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지. 그래서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코사인의 얼마를 해주자? 60도를 해주자. 코사인 60도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아? 2분의 1이고요. 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얘는 12지. 그래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바로 알아냈어. 루트 13이 된다라는 것도 바로 알아낸 거야. 자, 이제는 우리가 B라는 아이가 루트 13이고 얘랑 마주보는 가게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인의 60도야.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 루트 13이랑 마주보고 있고 얘가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근데 사인 60도는 또 2분의 루트 3인 거 우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가 사라져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루트 13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되는 거야. 사실 선생님은 유리화를 좀잘안 하는 편입니다. 유리화는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필요하거든. 왜? 중간에 유리화했다가 또 답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마음이 급하니까 유리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알 제곱이거든. 파이에다가 얘 제곱하면 3, 제곱하면 13이야. 그래서 그냥 정답이 바로 3분의 13파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유리화를 해서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 답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나중에 다시 약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유리화는 마지막에 하자라고 생각하고 정답 찾아내면 충분히 또 정답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20번 문제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갈 건데요.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특징과 외접원이 지금 계속 같이 나오고 있어.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을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 선분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좋은 거 있어. 선분 CD의 길이와 선분 DA의 길이가 같대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각 B의 크기가 3분의 파입니다. 특수각이야. 그래서 이런 특수각을 가지고는 문제를 풀때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3분의 파이고 지금 CD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 길이랑 DA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거, 얘가 3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 즉 파이예요. 얘가 얼마게요? 3분의 2파이게요. 되게 좋은 특수각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지금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사각형 ABCD의 넓이야.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우선 보니까 이 길이 알고 있고 각 끼인 각의 크기 알고 있으니 자, 이거를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넓이는 그냥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요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넓이 구하려면 요 길이만 알면 이 길이 같죠. 그러면 그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 길이만 알면 끝나겠지. 선생님이 우선은 여러분이 배운 내용대로 우리가 둘다 물론 배운 내용이 둘다 배운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우선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AC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선분 A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지. 루트에 7의 제곱 49, 8의 제곱 64,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8에다가 코사인의 얼마를 해주면 돼? 3분의 파이를 해주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라는 걸 알아? 2분의 1.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56이잖아. 빼면 8이 돼.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얘가 루트 57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 알아냈어요. 자, 이 길이가 루트 57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다시 얘의 길이를 x, 얘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을 한번더 써주면 x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루트 57이니까 57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x제곱에 코사인의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얘네들이 또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만 몇 개? 3개. 3x제곱이 57이 되면서 x제곱은 19가 됩니다. 즉, x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냐면 루트 19가 나온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들을 다 찾아버렸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에 사인의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자, 두 번째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 루트 19 곱하기 루트 19라 19가 될 거고 사인에 얼마가 된다? 3분의 2 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사인 3분의 파이나 사인 3분의 2 파이나 다 얼마가 되죠?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 자, 그러면 그대로 계산할게요. 2는 4.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14 루트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9가 되네. 그래서 4분의 19 루트 3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통분해서 마무리할게요. 4분의 4, 4, 16, 4, 56이네. 56에다가 19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75의 루트 3이 되는구나.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이등변 삼각형이랑 그리고 우리 특수각을 잘 이용하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거기에 대한 입장에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3분의 2파이거든. 얘가 3분의 2파이야. 그럼 반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인데 얘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x를 구하는 다른 방법을 선생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3분의 2파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라 무조건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얼마야? 3분의 파이, 60도야. 그러면 여기를 x라고 두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x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 x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거든. 2분의 루트 3 x를 2배 하면 얘가 그냥 얼마냐면 루트 3 x예요.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누면 x가 바로 루트 19가 나옵니다. 훨씬 쉽죠. 이렇게 어려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각과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특징을 알고 있으면 2대 1대 루트 3이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고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바로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길이 알고 있어요. 루트 57. 근데 얘가 루트 19야. 그러면 높이는 2분의 루트 19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분의 1 곱하기 루트 57 곱하기 2분의 루트 19로 계산해도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러한 관점에서 21번 문제 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수각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 같은 것들은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문항이었고요.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얘는 서술형 문제였고요.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AC의 길이가 루트 6, BD의 길이가 2, 그리고 코사인의 값이 5분의 1일 때 코사인 제곱에 각 BC, D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써놓고 가야 되겠다. AC가 루트 6이고요. BD가 2였어. 코사인의 각 A, B, C가 5분의 1일 때 코사인 제곱의 각 BCD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대로 우리 가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AC의 길이는 얼마라고 줄 수 있냐면 루트 6이야. 그래서 조금 표시를 해둘게요. 얘예요, 얘.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얼마인 상황이야? 2인 상황이야. 자, 그런데 코사인의 각 ABC입니다. 자,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하면 이 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코사인 제곱의 BCD야. 자, 이랑 마주보고 있는 이 각에 대해서 얘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 뭔 것 같아요? 삼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에 대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 안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사인 알파와 루트 6이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사인 베타랑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 이랑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럼 사인 알파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은 양의 값이니 1-5분의 1의 제곱, 25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돼? 루트 25라 5가 되고 25 빼기 1을 하면 루트 20 4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5분의 2루트 6분의 루트 6이 될 거고 얘가 사인

베타분의 2가 된 거야. 그러면 우선 계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얘랑 얘랑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인 베타는 얼마가 돼? 2 곱하기 5분의 2, 즉 5분의 4가 됩니다. 내가 궁금한 거 여기 없거든? 얘는 그럼 뭐예요? 코사인 제곱 베타였던 거야. 그래서 1-25분의 16을 계산하면 25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냐면 9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갈 필요 없습니다. 굳이 여러분 막 외저번에 반지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선생님, 삼각형이 다른데요? 상관없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인 알파 대 루트 6도 2R, 사인 세타 대 2도, 사인 세타 분의 2도 2R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이게 베타가 아니라 세타로 바뀌는 게 맞겠다. 그죠? 선생님 여기다 세타라고 썼으니까. 자, 여기 다 세타라고 고쳐줄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면 충분히 여러분 같은 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음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 22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좀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저랑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에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이제 69번과 70번 문항을 해결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9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렸죠. 아마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힌트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어렵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이제 70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 69, 70번 요 두 문항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통계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선배들이 겪었던 교육과정에 비하면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통계 파트 중에 특히나 추정 파트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의학생명 응급구조학과고요. 생명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수호자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 긴급 상황 있잖아요. 정말 어떤 뭐 건물이 붕괴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트리아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환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환자들은 조금 굉장히 급한 상황의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는 뭐 중상, 뭐 경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트리아주 시스템이 통계적인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급구조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급대원분들을 희망하고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시스템에도 확률과 통계가 녹아들어 있다라는 거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런 시스템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내용들이나 이런 걸 들을 때좀더 집중해서 아니면 좀더 눈여겨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그 생명을 수호하는 수호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업 또한 사명감을 갖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꿈 응원합니다. 자, 이제 69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제가 지난 시간에 힌트 줄때 결국은 원점을 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원점 지나지 않는 거에 대한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원점을 지나는 걸로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여사건의 아이디어잖아요. 왜 그러냐? 원점을 지나지 않는 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원점을 지나는 건 상당히 축소되어 있어. 몇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전체에서 내가 원하는 것 구하기 위해서 그 원점 지나는 걸 빼버리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건부 확률이니까 확률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차근차근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힌트들을 많이 드렸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풀었겠지만 그래도 문제의 흐름상 그리고 또요 문항만 들으러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점피가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넣는데요. 10번. 그 횟수가 꽤 많죠. 자, 피를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인 시행을 하는데 홀수 번째 던진 주사위의 눈. 아, 얘는 몇 번째인지가 중요하겠구나. 홀수 번째, 그 다음은 짝수 번째구나. 근데 주사위의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그럼 확률을 적는 거예요. 얘는 3분의 1일 거야. 그죠? 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요. 3 이상이면, 얘는 확률이 3분의 2겠구나. 오케이.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플러스 1이 있겠고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근데 얘들에 대한 각각 확률이 얼마예요? 얘는 3분의 1이고요. 얘 확률 얼마예요? 3분의 2가 될 겁니다. 돼요? 자, 근데 주목해야 될건 얘는 홀수 번째. 홀수 번째. 예를 들어 10번을 시행했다. 아니, 10번이 시행이 아니죠. 10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 얘를 이제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홀수 번째일 때는 X축으로 이동을 하고요. 짝수 번째일 때는 Y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X축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거는 내가 무조건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 무조건 얘는 또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또 무조건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축으로 하나 갔어요. 1만큼 갔어. 그 다음 한번더 했을 때 X축으로 또 가냐? 이런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X축과 Y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자, 짝수 번째 던진 주사위의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그럼 얘도 3분의 1입니다.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요. 다행인 건 X축과 Y축이 그래도 규칙성이 좀 비슷하게 가는구나. 그래서 Y축은 얘도 플러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확률을 체크해 보면요. 얘도 2 이하고요. 얘도 2 아니 3 이상이야.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홀수였잖아. 얘는 당연히 짝수 번째. 됐습니까? 요게 이제 요 네모칸에 있는 걸 요약을 한 거예요. 이 시행을 한번한 후에 점피의 좌표가 어디로 갔대요? 3,1로 갔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시행을 한번 했다는데 이한 번이 어떤 걸 의미하냐? 10번 한 것까지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피의 위치를 관찰하는 게한 번의 시행 결과야. 알겠습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번을 했다. 그랬다고 해서 내가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가 아니야. 10번을 던져가지고 피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번 10번을 한 다음에 또 피의 위치를 관찰을 해 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점피가 원점을 다시 지나지 않을 확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요, 요걸 구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원점을 지나는 걸로. 지나도록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분모에 채울 것들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분모에 어떻게 채워지는지 판단을 해보면 얘가 중요한 거야. 3,1입니다. 자, X축은 X축대로 움직였을 거고요. Y축은 Y축대로 움직였을 거야. 그러면 X축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총몇 번이 있죠? 10번 중에 5번이야. 왜?

13579번째잖아. 그죠? 짝수도 2, 4, 6, 8, 10 중에서 움직였을 거라고요. 어떻게?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쨌든 결과가 1로 갔고 얘는 결과가 3으로 갔다. 그러면 X축과 Y축에 대한 이동이 횟수 자체가요. 별개로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X축에 대한 걸 내가 움직인 요 플러스 1을요. 여기 그냥 오른쪽에다 할까요? 얘를 A번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알겠지? 요게 A번이야. 자, 그 다음, Y축에 대한 거. 플러스 1로 가는 걸 저는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B번, 뭐 B회, 뭐 A회,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부분,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내가 B번이라고 했단 얘기야. 자, 그러면 반대로, 얘도 다섯 번이 됐을 거고, 얘도 다섯 번이 됐겠죠? 그럼 이 친구는 몇 번이 와야 돼? O-A번이 와야 돼요. 그 다음 얘는 얼마가 와야 돼? O-B번이 이렇게 와야 합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결국 이 친구의 좌표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A가 1만큼 가고요. 아, 1이 A번만큼 가고, 마이너스 1이 O-A번만큼 가겠죠? 그럼 얘의 좌표를 결정하는 건 A. 그 다음 마이너스 O-A가 되겠다. 자, 정리해요. EA 빼기 5가 될 겁니다. 했어? 자, 얘도 1만큼 B번 갔고요. 마이너스 1만큼 O-B번을 갔어. 그러면 얘는 B, 마이너스, 똑같이 O-B가 되겠지만, 식은 어때요? EB-5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좌표가 다르잖아. 얘가 얼마라고 했어요? 3이고요. 얘가 얼마래요? 1이래요. 괜찮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이항을 해요. 그럼 A는 얼마 나와요? 4가 나올 거고요. B는 얼마 나와요? B는 3이 나오겠구나. 자, 그럼 이걸 요약을 해볼까? 얘는요. 다섯 번의 짝수 번째, 비니까, 짝수 번째 중에서 몇 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1이 세번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은 음수,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자, 이 친구는요, 다섯 번의 홀수 번째 중에서 네 번이 뭐, 플러스 1이 나오고요. 한 번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분모를 한번 채워볼게요. 얘에 대한 거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얘는 다섯 번 중에 네 번이 오고요. 3분의 1짜리가 네 번. 3분의 2, 그렇지 않은 게한번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다섯 번 중에 세번 오고요. 3분의 1. 손가락으로 씌울까? 여기 3분의 1. 3분의 1짜리가 몇 번이에요? 세 번. 그 다음 3분의 2가 몇번 와야 돼요? 두번 와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하나의 점의 좌표를 만드는 건 X축의 좌표와 Y축의 좌표가 동시에 딱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왜? 좌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에 대한 경우의 수와 얘들에 대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곱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야. 그러니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한다? 곱하기로 연결한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거 3의 5제곱으로 동일하겠죠? 요거까지는 똑같겠어. 근데 여기 있는 게 3의 5제곱, 여기 3의 5제곱이니까 3의 5제곱 하나가 더 와야 되고, 얘는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2가 될 거니까 얘는 10입니다. 그리고 얘는 10이고 얘는 4예요. 그러니까 얘는 40이구나. 자, 정리하면 3의 10제곱분의 얼마? 400이다. 자, 얘에 대한 건 뭐예요? 그렇지. 그냥 3,1일 때에 대한 확률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돼. 됐어요? 분모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 자, 근데 그 다음 P가 원점을 지나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P가 원점을 지난다. 좌표 평면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봐봐요. 자, 1, 2, 3, 1. 요 점이 최종적인 위치입니다. 얘가 P가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여기로 와야 돼. 맞죠? 그런데 이 P로 가는 과정 중에 원점을 한번 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가는 게네 번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 번만 왼쪽으로 와야 돼. 그렇게 해서 여기로 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자, 그러면 세번 갔죠? 그런 다음에 얘가 요렇게 갔다가, 아, 지금 요게 P로 안 돌아오는데. 잘 봐봐요. 아까 했던 저네 번과 세 번을 적당하게 배치를 해서 요 P로 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게 요거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위아래 어딘지 모르겠는데.

겠지만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을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오는 게딱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더 이상 왼쪽으로 오더라도 원점으로 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 우리가 P라고 하는 점이 어디를 맴돌 수밖에 없냐면, 자, P는 여긴데 이 친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시작은 어쨌든 왼쪽, 오른쪽 중에 둘중 하나일 거야. 그럼 얘가 여기서 갈수 있는 확률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여기서가 중요한데 얘는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이쪽으로 가는 순간 절대 원점을 지날 수 있는 횟수가 안 남아 있어.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횟수가. 왜? 왼쪽으로 가는 거딱한번 남았다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네 번이었기 때문에 다섯 번의 기회 중에 네 번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번은 가줘야 내가 원점으로 갈거 아니야. 근데 얘가 두 칸을 먼저 가는 순간, 어떻게 돼? 원점을 그냥 떠나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서는 결정이 나요. 어떻게? 여기로 와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죠. 요렇게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왜? 얘가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도 돌아오는 그 경로 자체가 횟수가 이제 제한이 걸린다고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요약을 해보셔야 돼요. 얘가 홀짝 홀짝 번째에 대하여 움직일 건데, 결국은 언제까지 가야 원점으로 올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까지 이내에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가 돼야 돼. 왜?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요거밖에 없거든. 요거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출발해서 가든, 이쪽으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어쨌든 이 주변을 맴도는 형태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데, 일단 얘는 X축에 대한 이동이고요. 얘도 X축에 대한 이동이고, 얘도 Y축에 대한 이동이고, 얘도 Y축에 대한 이동이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플러스 1을 했어.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와야 돼. 그래야 원점을 찍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와야 됩니다. 가능해요? 자, 그다음 얘가 플러스 1이었어. 여기까지 왔단 얘기죠. 이런 가능성이야. 그럼 여기에서 갈수 있는 건 얘가 플러스 1을 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다음 X축으로 이동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될 거야. 자, 그럼 이것만 있냐? 아니거든요. 플러스 1이 왔으면 마이너스 1이 와야 되고요. 이때 요 지점에서 내려가는 것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다음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 1만큼 가고 그다음 올라가야 원점을 지난다고요. 알겠지? 그럼 이제 규칙성이 좀 보이나? 여기 플러스로 시작했죠?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요. 플러스 1이 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플러스 1이 와야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1이 오고 마이너스 1이 오고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와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정확히 따지면. 보세요. 플러스 1이라는 건 어차피 X축이나 Y축이나 확률은 똑같아요. 둘다 얼마였어? 3분의 1이었어. 3분의 1의 제곱에요. 3분의 2가 2개 있고요. 자, 가만 보니까 얘들의 위치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얘도 결국은 3분의 1짜리가 2개 있고, 3분의 2가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똑같아. 3분의 1이 똑같고요. 3분의 2가 똑같아요, 개수가. 3분의 2가 여기 있고요. 3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4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요게 얼마야, 그러면? 81분의. 요거 곱하면 16개가 돼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아,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해결이 끝난 거고요. 요네 번째 안에서. 그럼 이때까지 딱 해서 원점을 찍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뒤는 어떻게 하면 돼? 어쨌든 내가 필요로 하는 건 3,1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X가 플러스로 가는 게몇번 나왔죠? 두 번. 그다음 Y는 여기다 쓸까요? Y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몇번 갔어요? 얘도 두번 갔어. 그럼 내가 전체적으로 X는 몇 번을 가야 된다고 했어요? 네 번. 그러니 네 번이라고 하는 게 되려면 몇 번을 더 가야 된다? 플러스 두 번을 더 가야 된다. 얘는 플러스 1이 두번 갔죠? 그러면 플러스 1로 갈수 있는 거몇번 남아요? 아까 Y 같은 경우는 세 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플러스 1짜리가 한번 남는다.

번째에서, 그러니까 다섯 개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얘는 남아있는 것들의 횟수를 세야 되겠죠. 그게 뭐야? 네 번째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몇 번이 남아요? 세 번이 남아. 그럼 요세번 중에 세 번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가 오고, 3분의 1짜리가 몇번 오더라? 세 개가 다 오더라. 그 다음 얘는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똑같이 세 번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세번 중에서 두 번이 와야 됩니다. 플러스가. 그래서 얘는 확률상으로는 뭐 31, 32 이렇게 한 요거는 똑같겠지만 요게 몇 번이 온다? 두 번이 온다. 그다음 남아 있는 거 3분의 2가 몇번 와야 돼요? 한번 와야 됩니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구성과 뒤에 있는 구성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하여 네 번째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첫 번째 케이스는 요 곱하기 산 4개에 대한 거니까 요것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곱하기, x에 대한 거얘 곱하기, 뒤에 있는 y에 대한 거 얘, 요렇게 곱해야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전체 확률이 나오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럼 그런 게몇개 있겠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결국 얘 전체에다가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3의 세제곱분의 1이고, 얘는 3의 세제곱분의 2가 하나 있고요. 3이 있으니까 얘는 6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다 곱해요. 그럼 3의 몇 제곱이야? 요거 4제곱에 6개가 있으니까 10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4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4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뭐예요? 6이 됩니다. 됐죠? 그럼 16 곱하기 6이니까 96. 따라서 3의 10제곱분의 96인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야. 이게 뭐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내가 원점을 지나지 않는 걸 구하려면 얘를 어디에서 빼줘야 돼요? 3의 10제곱에서 400 빼기 96을 해주면 되겠다.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거에 대한 확률입니다. 근데 얘는 또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니까 3의 10제곱분의 얼마 분의? 400분의. 3의 10제곱분의 400 빼기 96으로 와야 돼. 그럼 3의 10제곱이 어차피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최종 답은 400분의. 400 빼기 96이니까 304가 될까요? 이렇게. 자, 4로 합니다. 100이고요. 7,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4로 해도 될것 같아. 그지? 그러면 10, 9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25가 될 거니까 정답은 얼마? 25분의 19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를 좀 해결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모에 들어오는 건 그냥 그래도 할 만했는데 분자에 올라오는 걸 이제 원점 지나는 걸 해봐야 되는데 요 아이디어 떠오르기 어려웠고요. 두 번째 이게 떠오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주냐 요것도 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 실수한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을까요? 남아있는 부분을 홀수 짝수 구분 안 하고요. 전체에 대한 걸로 했을 거야. 네 개잖아요. 남아있는 거몇 번이에요? 여섯 번이야. 그럼 그런 걸로 하게 되면 홀수 짝수 구분 없이 했으면 당연히 못 풀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69번. 사실 개인적으로는 뒤에 있는 70번과 어려운 정도가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번째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몇 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X와 Y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였다. 자, 7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등급을 넘어서는 상위 1%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얘는 A와 B가 어쨌든 어떻게 점수를 가져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보시면 거기에 문항 파헤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항 파헤치기에 내가 어떤 걸,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이 얼마이고,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걸 적어 드릴 겁니다. A, B가 숫자 1, 2, 3이 하나 있고요. 하나씩 있고, 세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각각 가지고 있는데, 두 학생 A, B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씩의 카드를 택해서 꺼내요. 그런 다음에 카드에 적혀 있는 수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다시 되돌려 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고, 했어? A하고 B하고 확인했어? 그 다음 다시.

이해되시죠? 자,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대요. 이 규칙을 정확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두 학생 AB가 택한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가 서로 다르면, 자, 근데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거는요. A도 1, 2, 3이고요. B도 1, 2, 3이에요. 괜찮죠? 그럼 다르다는 게 이런 가능성이야. 여기가 3이 나오고 여기가 1이 나와. 뭐 이런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여기가 2가 나오고요. 얘가 3이 나와요. 이거 서로 다른 거잖아. 자, 보자. 큰 수가 적혀 있는 카드를 택한 학생은 택한 카드에 적혀 있는 수만큼의 점수를 얻는데요. 요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점수를 얻습니다. 점수 얻어요. 얼마? 플러스 3점. 자, 근데 작은 수가 적혀 있는 카드를 택한 학생은 점수를 얻지 못한대요. 내가 아무리 1을 뽑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0점이야. 맞아요? 두 번째는요. 얘가 이겼네. 얘가 이겼어. 큰 수니까. 그럼 얘가 몇점 가져가요? 3점 가져가. 그리고 얘는 점수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자, 이런 경우 있겠고.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면. 2가 있겠고요. 여기 1이 나오는 경우 있겠죠. 그럼 누가 이겼어요? A가 이겼어. A가 몇점 가져가? 2점 가져가. B는 0점 가져가는 거야. 의미가 없어. 아,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다. 두 학생 AB가 택한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가 서로 같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아,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경우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한대요? 각각 1점씩 얻는데요. 얘도 얼마? 플러스 1점. 얘도 플러스 1점이야. 얘가 2로 똑같든 1로 똑같든 3으로 똑같든 어쨌든 얘들이 얻는 점수는 어떻다? 똑같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항 파헤치기에다가 요 예시를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점수를 얻는 케이스에 대한 분류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볼 거야. 이 시행을 몇번 반복했대요? 3회를 반복했대. 그 다음 A가 얻은 점수의 합이 학생 B가 얻은 점수의 합보다 크답니다. 자, 첫 번째 시행했고요. 두 번째 시행했고요. 세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A가 얻은 점수에 대한 거, B가 얻은 점수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할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이 합산에 대한 결과가 얼마가 됐대요? A가 B보다 어땠대요? 컸대요. A의 점수가 이렇게 됐단 얘기야. 괜찮아요? 아, 그러면 얘가 일단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분모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럼 그다음 뭐예요? AB가 얻은 점수의 차가 1이래. 그러면 이때 1을 얻어야 되는 건 어차피 이게 만족된 상태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뒤에 거는 별거 아니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것부터 케이스를 나누셔야 되는데, 제가 어떤 케이스들을 좀 따질 거냐면, 보세요. 요거를 분류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A가 이기는 확률입니다. 자, 그냥 A가 이기는 전체 확률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3이 오고요. 그거에 따라 B는 1 아니면 2가 오고요. 그 다음 얘가 2가 오고요. 얘가 1이 오면 돼. 그럼 몇 가지의 경우예요? 세 가지의 경우야. 근데 잘 봐. A가 뽑을 수 있는 거세 가지고요. B도 뽑을 수 있는 거세 가지예요. 그럼 전체가 아홉 가지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 중에 A가 이기는 건 뭐다? 3분의 1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 3분의 1이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B가 이기는 것도 똑같겠구나. 사실은. 됐죠? 자, 그래서 얘 A가 이기는 걸 그냥 3분의 1이라고 정하고요. 그 다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A가 이기긴 이기는데 2로 이기는 거야. A가 2라는 카드를 뽑아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기려면 B는 무조건 뭘 뽑아야 되죠? 1을 뽑아야 돼. 그러면 A는 2, B는 1이야. 전체가 9가지 경우 중에 이 1을 뽑는 경우 확률 얼마예요? 그렇지, 9분의 1이에요. 그 다음 A가 3으로 이긴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B가, 그러니까 A가 3을 뽑았으면 B는 1 아니면 2가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그래봤자 A가 더 크니까. 확률 얼마예요? 9가지 전체 중에 3, 1 또는 3, 2. 두 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걸 내가 문자만 바꾸면 B에 대한 것도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 반대쪽도 한번 써보긴 써볼게요. B의 2라고 하는 것도 9분의 1이고, B가 이기긴 이기는데 뭘로 이긴 거야? 2로 이긴 거야. 그 다음 B가 3으로 이긴 것도 얼마로 이긴 거야? 얼마? 확률? 9분의 2야.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A가 이기는 확률은 요두 개의 가능성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9분의 1 더하기 9분의 2니까 얼마야? 3분의 1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동점이라고 할게요. 동점. 동점은 A와 B가 똑같은 걸 꺼내는 거죠.

112233이야. 그럼 이거 얼마예요? 3분의 1이야. 자, 동점이 나오는 사건을 제가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Q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걸 뽑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에 대한 확률은요? 아까 말했듯이 얼마? 그렇지. 3분의 1이야. 9가지 경우의 수 중에 112233, 3개거든?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다 했어요. 뭘다 했냐? 잘 봐요. A가 이긴다는 건 동점이 개수가 많으면 A하고 B하고 비등비등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면 동점이 나오는 횟수에 따라 케이스 분류를 좀 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좀 나눌 겁니다. Q가 두번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세 번을 시행하는데 두 번은 동점이 나왔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A가 이겨야 돼. 무조건 A가 이겨야 A가 합했을 때 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A가 얻는 점수가 다 크다는 거는 얘들 동점이니까 A, B 똑같이 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A가 더 많은 점수를 얻어야지만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얻는 건 B는 무조건 져야 되는 거야. 작은 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QQA라고 하는 게 있겠다. A2로 이기는 거, A3으로 이기는 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동점이 두번 나오면 무조건 한 번은 A가 이기는 게 나와야 되겠다. 자, 그다음 동점이 한번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A가 둘다 이기는 것도 있겠죠. 한번 A 이겼어. 그 다음 또 A가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돼. 그럼 무조건 A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안에서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Q가 동점이 한번 나오고요. A가 한번 이기고, B가 한번 이기는 경우도 있겠다. 자, 근데 최종적으로 합산은 A가 더 많아야 돼. 동점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얘는 제로 베이스로 시작한다고 치고요. A가 이기는데 얘가 예를 들어 2로 이겼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몇점 가져가요? 2점. 얘는 만약에 2로 이겼어. 그럼 얘몇 점이에요? 2점. 그럼 얘또 동점이잖아. A가 이기는 거 아니야. 얘가 2점으로 이겼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3점 나와요. 그럼 B가 이기는 거지. 말이 안 돼. 선생님, B가 1점 나오는 경우 있지 않나요? 그건 동점밖에 없어. 왜? 서로 다르면서 1점이 나오는 건1 아니면 2, 1, 3이기 때문에 1점을 얻을 수가 없다. 1점으로 내가 큰 수가 될 수가 없다.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가능한 형태가 딱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형태죠? 3으로 이겨야 돼. 얘는 2로 이겨야 돼요. 3으로 이겨도 안 돼. 왜? 얘가 3점 가져가고요. 얘가 2점 가져가야지만 요세 번의 횟수에서 다 합쳐서 얘가 A가 많을 거거든. 이해됐습니까? 자, 요렇게 한번 이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동점에 대한 거 내가 한 번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A가 두 번이었다가 A가 한 번으로 이기는 걸로 했어. 그럼 그 다음은 B가 두 번이 오는 걸할 필요가 있을까? 없죠. 걔는 이제 B가 이기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가장 쉬운 것부터. 그냥 A가 다 이기는 거다. 됐어요? 자, 이걸 이제 좀 오른쪽에 다 써볼게요. A가 다 이긴다. 그 다음 Q가 이제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경우도 있겠지. A와 그 다음에 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A가 두번 이겼으면 B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B가 이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를 의심해 봐야 돼요. 잘 봐. B가 한번 나오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B가 3점이 나왔을 때겠죠. 그지? 근데 얘가 3점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A가요, 작은 숫자로 두 번을 이기면 얘는 4점이에요. 왜? 2가 최소거든? 2점, 2점, 4점이야. 얘는 3점이어도 져요. 그러니 얘가 2점이면 2점, 2점 나왔을 때도 무조건 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 있는 건 B가 뭐가 나오든지 상관이 없다. A도 뭐가 나오든지 상관이 없다. 어쨌든 A가 두번 이기고 B는 한번 이기면 된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 A가 지금 두번간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A 두 번에다 B 한번 했으니까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B가 두번 나올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반대예요. B가 만약에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A가 한 번이더라도 얘는 아까 B하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 A가 한 번으로 B들을 합친 걸 이길 수가 없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거 하나로 끝납니다. 그럼 더 이상은 케이스가 없는 거야. 자, 확률을 따질 건데요. 얘가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들에 대한 조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까지 따져줘야 돼요. Q, Q, A냐, Q, A, Q냐, A, Q, Q냐가 달라지겠죠. 3 곱하기로 들어가고요. A에 대한 위치 선택이야. 그 다음, A가 이기는 확률 얼마라고 했어? 3분의 1이라고 했고요. Q가 이기는 거 얼마라고 했죠? 3분의 1이 두번 옵니다.

얘는요. 얘도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고요. A로 이기는 거 얼마? 3분의 1짜리가 두 번이고요. Q로 이기는 거 3분의 1짜리가 한번올 거예요. 괜찮아? 자, 얘는 Q, A, B가 다 다른 형태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3팩토리얼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얘. Q에 대한 확률 얼마? 3분의 1. A가 3으로 이기는 거니까 얘예요. 9분의 1. B가 2로 이겨야 돼. B가 2로 이긴다. 9분의 1. 이렇게 봐야 돼. 그 다음 얘는 A로만 3번이에요. A가 이기는 거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짜리가 3번이더라. A가 2번이고 B가 1번이에요. 근데 얘가 B가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3 곱하기에 3분의 1이라는 게 2번 오고요. B가 이기는 것도 확률 얼마가 돼야 돼요? 얘도 반대로 갔을 때 어차피 구조만 따지면 되잖아. 구조는 똑같아요. B가 이기는 것도 3분의 1이더라. 이렇게. 괜찮아? 자, 확률을 계산을 해봅니다. 요거 얼마예요? 약분의 9분의 1이고요. 9분의 1이고요. 여기 있는 거 요렇게 요렇게 하나 약분하면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4가 될 거니까 81분의 4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요건 얼마예요? 27분의 1인가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니까 얘 얼마야? 9분의 1이겠다. 자, 얘들이 다 어디에 온다? 분모에 온다. 81로 통분하는 게좀더 합리적이죠? 81로 통분하자. 얘9 곱할 거예요. 9 더하기. 9 더하기. 요건 4 그대로 와. 요건 3 곱하면 돼. 3. 얘9 곱하면 돼. 9. 자, 그 다음 분자 올라오는 게 중요해. 차이가 얼마라고 했죠? AB가 얻은 차이가 1점이라고 했어요. 여기부터 따지면 돼. 얘는요, A가 무조건 2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기는 게. 그러니까 얘안 돼. 얘 아니고요. 왼쪽에다 쓸까? 요거 안 됩니다. 1점 차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도 당연히 아니야. 왜 A가 두 번이기 때문에 2점, 2점이야. 최소 4점 차이예요. 자, 얘는 A가 3점으로 이기고 B가 2점으로 이겼네. 얘는 동점이니까 제로 베이스야. 차이가 1이네. 오케이. 얘구나. 그 다음 얘. 얘도 어차피 당연히 아니죠. A가 이제 2이야. 그죠? 6점 차이야. 얘는 무조건. 얘는요. 얘도 잘 봐야 되는 게 B라고 하는 친구가 만약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2야. 그럼 얘가 최소로 했기 때문에 얘도 최소로 해야 차이가 1이 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2이에요. 그럼 4에다가 2점이거든?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몇 점이어야 된다? 자, A, A, B는 맞는데, 이 안에서 내가 점수를 얻어야 되는 게 B는 3점을 얻어야 되고요. A도 거기에 따라서 2점, 3점이면 안 돼요. 왜? 그럼 5점이거든? 그 5점이랑 3점 차이니까 2점 차이야. 얼마? 2, 2가 와야 돼요. 됐죠? 요거에 대한 것만 좀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요거부터 넣을게요. 얘가 81분의 4예요. 그 다음 얘만 계산 따로 합니다. 얘도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고요. 요거 자리 바꿈하는 거야. A2가 몇 번이에요? 9분의 1짜리가 두 번이고요. 3으로 이긴대. 3으로 이긴대. 얘가 9분의 2죠? 그러니까 얘가 9분의 2가 하나 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요렇게 약분 될 거니까 얼마예요? 81 곱하기 3인가요? 81. 3분의 2가 되겠다. 괜찮죠? 자, 요거를 243으로 좀 바꿔줄게요.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자, 243. 3분의. 자, 여기 뒤에 있는 건 2가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얘는 81분의 4였잖아. 그럼 243분의 1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약분해. 3이에요. 자, 이거 더해볼까? 27에 30이니까 34가 될 겁니다. 그거 분해. 그 다음 얘는 3분의 얼마예요? 14가 될 거야. 약분해요. 17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얼마 나와요? 27.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요거 두개 곱하면 얼마예요? 51분의 7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정답은 요두 개를 더하래요. 얼마야? 58이야. 자,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뒤에 있는 내용도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요두 문제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문항 파헤치기랑 그다음 문항 분석하기, 그다음에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 거기를 이제 채우실 건데 뭘로 채우냐? 문항 파헤치기는 요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요 조건에 대한 이해. 그다음 문항에 대한 해결, 풀이는 이게 일단 들어가야 된다. 이걸 문항 파헤치기에 넣으셔도 괜찮고요. A 자체가 그냥 이기는 확률을 구하고 B 자체가 이기는 확률도 따로 구해주고요. 그다음에 A가 2로 이기는 경우도 있겠고 3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겠고 B도 2로 이기는 경우 3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동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독립시행이라고요. 그들에 대한 확률들을 먼저 계산해 놓고 그다음 A가 이기는 형태들을 머릿속으로
구성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동점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출발해야 편하다. 왜? 동점은 제로 베이스니까. 어차피 점수는 합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 확률이죠, 뭐. 여기에서 내가 A로 이겼는데, 이걸 3분의 1이라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걸 뭐 9분의 1로 했다. 이런 경우 실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것도 많이 나올 것 같아. QQA라고 했으면 얘들에 대한 순서까지 고려해줘야 되는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뭐라는 거야? 그냥 얘들에 대한 요 앞에 있는 건 빼버리고요. 확률만 계산한 경우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독립시행에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69번, 70번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들 해결해 봤고요. 여기까지 하면 통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보다는 확률 파트가 제가 요약을 해 보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인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들이 훨씬 쉬웠고요. 확률 파트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까지 들어갔는데 심지어 경우의 수 자체를 구하기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를 복습하실 땐 조금 시간적인 효율성을 따진다면 요 확률 파트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가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확률은 고난도 문제집에서는 확률에다가 굉장히 좀 힘을 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문제가 풀이 과정이 너무 긴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단기간에 뭔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반복해서 푸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통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내용들 간단하게 짚어볼 겁니다. 우리가 확률 변수부터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건 이렇게 흐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 여기에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가 있을 건데요. 그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정규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통계 파트는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분포에 대한 얘기와 추정에 대한 얘기로 나눠집니다. 이 분포에 대한 건 비중이 어떤 게더 크냐면, 정규 분포가 훨씬 커요. 이항 분포에서 결국은 어디로도 확장이 되냐면, 정규 분포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에서 어디로 흘러가냐? 표준 정규 분포로 흘러갑니다. 그럼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건 모든 확률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확률 변수로 출발한 이 통계 파트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들 다 배우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들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 배우고, 결국은 이 표준 정규 분포 파트에서 내가 확률 구하는 거나 아니면 경계값을 찾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이산 확률 변수로부터 이항 분포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만 제가 짚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함수입니다, 함수. 확률에 대한 함수.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함수의 이름이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예요. 자, 이 확률 질량 함수는요, 일반적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어떤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정의역이 중요한데, 얘는 x는 얼마,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이산이라는 건셀수 있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딱딱딱 끊어지는 것들이 확률 변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 f(x)라고 하는 어떤 식이 나왔을 때이 식에 대입하는 정의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내가 실제 숫자를 대입해서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장을 하냐면요. 요 표현을 함수에 대한 표현보다는 더뭘 많이 쓰냐면 확률 분포표를 더 많이 써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딜로 도확장이 돼요? 그렇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확장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건 선생님이 이제 연속 확률 변수 파트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한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는 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확률 분포 표야. 자, 그럼 얘들에 대한 기본 성질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확률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방정식으로 풀어야겠다는 건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요. 얘들에 대한 식을 구성을 합니다. A가 3개 있고요. B가 몇개 있는 거야? 6개가 있구나. 얘들의 합은 무조건 1이구나. 그 다음, X제곱 빼기 4X잖아요. 그럼 얘는 X에 X 빼기 4, 그리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값은요. 뭐가 있죠? 0. 또는 4가 있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건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신에서 조금 난이도가 보통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형태는 안 나와요. X는 얼마일 때? 그것만 나올 거야. 근데 얘는 지금 2차 부등식을 하나 주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을 직접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X에 대한 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어쨌든 요거 0 또는 4이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A 더하기 얼마? 3B. 얘가 얼마더라? 12분의 5더라. 자, 그럼 두 배를 해서 처리하면 좋겠죠? 2A 더하기 6B는 두 배예요. 얼마? 6분의 5가 될 거야. 위에서 아래 빼버려. A는. 여기서 여기 빼야 되겠죠? 얼마예요? 6분의 1일 겁니다. 6분의 1. 6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B라고 하는 것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가 6분의 1이기 때문에 3B는 12분의 5에서 6분의 1이니까 12분의 2를 빼주면 좋겠죠? 그럼 얼마야? 12분의 3이야. 그럼 4분의 1? B는 12분의 1입니다. 자, 넣어요. 12분의 1. 얘는 얼마? 12분의 2. 얘는 얼마? 12분의 3이 되겠다. 자,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당연하겠지. 자, 이건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이라고 긴장할 필요 없고, X 빼기 1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더라. 다 더해. 얼마? 0. X. 1 더하면 얼마?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얘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산 확률 변수는요, 끊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부등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이 범위 안에 내가 가능한 확률은 X는 0 또는 1 또는 2가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정의역들로만 구성이 돼야 돼. 따라서 0에 대한 거 얼마?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 1에 대한 거 얼마예요? 6분의 2고요. 그 다음 2에 대한 거 얼마예요? 12분의 1이더라. 자, 그럼 요거 더하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12분의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돼. 그 더하기 12분의 1이 될 거니까 정답은 12분의 7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형태들이 요런 구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한 걸로 먼저 합을 이용해서 내가 연립방정식의 일부 식을 꺼내고,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요걸로 조건을 하나 꺼내고요. 그 다음은 만약에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 우리 뒤에 있는 문항들이 다 그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미지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요 미지수가 됐을 때 평균이나 분산 표준편차에 대한 관계식을 통해 얘를 또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이산 확률 변수 파트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래 걸려. 그래서 여러분 내신 시험에서도요, 은근히 이 파트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잖아요? 시험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것부터 골라서 먼저 푸셔야 됩니다. 통계 파트에서. 왜? 오래 걸리거든. 근데 이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이 급하잖아. 그럼 이걸 끝에 가서 푼다고 해봐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저거는 내가 계산하면 금방 풀 거야. 이렇게 하면 분명히 막 조급한 그 마음에 실수가 더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 계산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런 유형들을 해결할 때에는 심리적으로 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골라서 초반에 확실하게 푼다. 대신 검토할 일이 없게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검토할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되고요. 오늘 그 앞쪽에 있는 확률 파트 문제가 좀 오래 걸려서 한 문제밖에 안 풀어보긴 했지만 뒤에 있는 문항들이요. 여기 올림포스가 계산들이 생각보다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갖고 풀어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풀어 보셨다면 저하고 함께 바로 그 다음 강의로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준비했으니까요. 요한 문항을 바탕으로 낸 거예요. 요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풀어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특강 사회문화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네, 오늘은 3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엄마랑 많이 노는 편인데 이제 친구가 엄마이고 남편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뭐 하자고 제안하는 쪽은 항상 접니다. 예, 엄마는 제가 바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뭐 하자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령 엄마 내일을 뭐 점심 어디 밖에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제도 나갔다 오고 그랬는데 피곤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내일이 됐어요. 근데 제가 나가기 귀찮은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우리 다음에 갈까? 그러면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 가자 그래도 괜찮다 좋다라고 말하고 또 그걸 취소해도 괜찮아 좋다라고 말합니다. 괜찮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건 이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많은 어른들이 괜찮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오프닝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엄마한테 그리고 시부모님들한테도 이 괜찮다는 얘기를 뭘 해도 다 괜찮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닥 정말 일어나면 너무 괴로운 일들 빼고는 뭐 누가 아프다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것들 빼고는 사실은 다 괜찮은 게 맞는 것 같아. 즉 뭐냐면 이 시험을 보는 것도 말이죠. 아, 잘 봐야지 맞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험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에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한 5과목씩, 6과목씩 그리고 1년에 4번씩 그럼 모두 몇 과목을 보는 겁니까? 그 중에서 매번 잘 볼 수가 없겠지. 잘 못 볼 때도 당연히 있겠지.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목 잘 보면 어떤 과목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야 되고 잘할 때도 좋아서 괜찮은 거고 네 못할 때도 그게 그렇게 또 인생의 큰일은 아닌 거야. 그래서 괜찮다. 다음에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신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크더라고. 제가 주말에 또 친구 딸을 만나고 주말이 아니죠. 예, 뭐 저녁에 며칠 전 저녁에 친구 딸을 만나고 왔는데 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더라고.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막 하는 거야. 너무 압박감이 큰 거야. 근데 어떻게 실수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과목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실수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바로 3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짜 어떤 학생들은 진짜 막 슈퍼맨 같아가지고 단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올1등급으로 막 1등으로 쭉쭉쭉쭉 찍는 그런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진짜 대단하지. 내가 봐도 부럽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또 그렇게 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다독이고 괜찮다고 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 이번 시간 3단원 08 문화의 이해 이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에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건 여기도 두 문제. 엄청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문화의 이해 파트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야. 뭐냐면 문화의 의미. 그래서 뭐 있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의 속성. 속성이 몇 가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학공, 전축, 변 해서 다섯 가지 문화의 속성이 있지. 그리고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말해보자면, 그냥 외워야 되는데, 총비상! 예, 비상이야, 비상! 총비상! 이렇게 해주세요. 네. 각각 총체론적, 비교론적, 상대론적 관점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이해라고 나와 있죠. 즉, 문화의 태도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있지. 너무나 잘 아는 거. 통합사에서도 나오고,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화 상대주의,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렇지, 예지. 100%. 수능에선 태도, 예, 100%지. 학교 시험은 어떻게 했어? 당연히 여기 나오겠지. 그러면 의미도 따로 한 문제.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범위가 뭐 거의 막 많긴 해서, 1학기 때한 2단원까지 할 것이고, 2학기 때 거의 전범, 아니, 1학기가 아니라 1차 시험에, 1학기 1차 시험에 한 절반 정도 할 것이고, 2단원 정도까지. 예,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거의 한건다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뭐 범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다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가지고도 단독으로 한 문제 낼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기본 문제나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관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잘안 나오지만 학교 시험에서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후보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문제를, 아니, 하나씩 가볼 겁니다. 학습 목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선지 보면서 할 겁니다.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그냥 선지로 너무 많이 나와요. 문화의 속성, 관점, 태도. 그쵸? 그러면 문화의 의미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예, 문화의 의미. 문화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써. 문화 상품권, 문화 생활 좀 하자 좀. 예, 문화인. 이건 바로 다 고상하고, 문화 예술.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우고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문화. 그렇게 의미가 쓰였을 때는 좁은 의미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에 비해서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으로서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 우리가 명절을 지내고 김장김치를 만들어 먹고 이런 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말할 때 한국 문화, 대중 문화, 청소년 문화, 이슬람 문화라고 말할 때그 문화가 뭐예요? 넓은 의미다. 어려운 내용이 없겠습니다.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보겠습니다. 미추친 기역,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 학교 시험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낼 거야. 지역 문화, 제주도 지역의 문화 하면 세련되고 특별하고 고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 양식의 총체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로 쓰인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 생활 좀 누리자. 한 시민단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문화는 뭔가 문화 예술 뭐 이런. 그래서 여기는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냐면 좁은 의미의 문화는 고상하고 세련되고 특별한 뭔가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해볼까요? 기억. 넓은 의미다. 그렇죠? 예.
니은에서의 문화는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의 총체. 어디? 기억이지. 그치? 네, 틀렸습니다. 기억에서의 문화와 달리 니은에서의 문화는 세련되거나 고급스러운, 그렇죠. 뭔가 평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맞고요. 니은에서의 문화와 달리 기억에서의 문화는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화권, 저 문화권, 어떤 지역 문화권 또는 이러한 이거 뭐야? 문화 생활할 때이 문화권, 문화 생활할 때 좁은 의미의 문화권, 문화의 속성 자체가 뭐야? 학습성이야. 그래서 한국 문화 하면 설날에 만나서 세배하고 이런 거다 배운 거잖아. 그렇지. 젓가락질 쓰고 막 이런 거다 배운 거잖아. 따라서 이 문화권, 저 문화권 간에 문화의 속성 자체로 학습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써보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문화다라고 말해도 틀린 거예요. 네, 사회적 행동이 바로 여기도 이렇게 썼잖아. 사회적 생활 양식이 문화가 되는 것이고, 모든 행동? 다시 말하면 허품, 이건 문화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의미 살펴봤고, 이제 문화의 속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속성, 문화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화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성, 공유성, 전체성, 축적성, 변동성이야. 이 5가지가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 학공, 전축, 변하고 5가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화는 하품, 이런 거 문화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인간의 모든 생활,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문화가 아닙니다. 사회적 행동이 문화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배운 거. 배운 거. 그래서 선천적,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한 거. 그래서 이걸 바로 학습성이라고 한다. 문화를 학습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끝. 뭐 어려운 거 없고. 두 번째, 문화는요, 다수가 공통적으로 누려야지 문화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 그런 건 문화라고 하지 않는 거야. 다수가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공유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공유성은 출제가 많이 되죠. 바로 어디? 여기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이. 숫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즉,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도 되게 많잖아. 다시 말하면, 뭐 밥을 먹을 때 어떤 상차림이 나오든 김치가 올라가 있어. 그래서 김치 먹는다 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반찬을 딱 차려놓는데, 김치 없어? 왜 김치 안 올라왔지?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김치 없으면.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게 동질성, 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돌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바닥이 뜨뜻해. 예, 자꾸 냉기가 올라오고 막 이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맨발로 잘 생활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맨발로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래서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한겨울에도, 양말 신기 귀찮은데? 잠깐 마트 갔다 오고 편의점 갔다 오는 건데? 그래서 슬리퍼 신고 패딩만 걸치고 막 나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 외국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대요. 아니, 패딩 입었으면서 왜 양말 안 신고 저 맨발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게, 왜냐면 항상 바닥이 따끈따끈한 데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양말을 안 신고 있어. 신발을 벗을 뿐만 아니라 양말도 안 신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해서 누구나 슬리퍼 신고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어. 쟤 집에서 뛰어나갔구나. 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해. 쟤네 왜 저래가 아니야. 예측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여기 키워드 할게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지. 김치 먹는다라고 하는 문화는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 사계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랑도 관련이 있는 거야. 쌀을 주식으로 하면 거기에 반찬을 같이, 채소 반찬을 곁들여 먹어야 영양분이 풍부한 식사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동남아처럼 사계절 내내 채소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겨울에 어떻게 채소 반찬 먹지?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겨울 내내 먹자. 이렇게 된 거라고. 따라서 김치라고 하는 그 문화는 그냥 동떨어져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문화, 계절, 이런 것과 다 이렇게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전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전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이 바뀌면 다른 부분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모든 게 전자상거래도 하고 전자상거래라니까 또 택배업이 발달하고 다 이게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문화는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죠. 그렇죠?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좀 상상도 안 되지만 우리 할머니 시절에는 사진 보고 결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보고 결혼식 처음 만난 거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 잘생겨가지고 딱 그날 좋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결혼 문화 없잖아. 그래서 문화는 고정불변하지 않고 변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뭐예요? 네, 학공 전축 축적성입니다. 축적성. 그래서 세대 간 전승되면서 여기에다가 표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서 점점 더 풍부해진다. 이건 바로 문화를 발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축적성의 대가입니다. 정말. 예. 외국에서 피자 들어왔잖아. 외국에서 피자 들어왔는데, 피자가 그냥, 무슨 불고기 피자, 거기, 무슨 토핑을 그렇게 많이. 저는 그냥 오리지널 이게 좋던데, 끝에 빵이 맛없다고 거기다 막 고구마도 넣고 막. 이게 축적성입니다. 고구마 넣은 것보다 저는 그냥 빵이 맛있던데. 치킨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치킨 하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치킨 미국에서 들어온 건가? 어쨌든, 치킨도 우리는 막 짜장 소스도 바르고, 막 치즈도 뿌리고. 거기다 요즘은 치킨하고 그게 느끼하니까 떡볶이를 같이 판매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축적성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질 않아. 축적성의 대가야. 세대 간 전승되면서 다른 요소를 계속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점점 풍부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축적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승될 때는 언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전승되죠. 그쵸? 상징 체계를 통해서. 상징 체계를 통해서 세대 간 전승되면서 문화가 발전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문화의 속성은 문제 여러 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도 출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을 퀴즈처럼 어렵게 하면.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뭐 서술형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문화의 속성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별이나 연령,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진짜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시원해, 시원해, 탕이 들어, 시원해.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이 사실을 이걸 시원하다라고 하는 건 배운 겁니다. 그렇잖아. 예. 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는데 분명히 뜨거운 콩나물국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먹어보니까 아, 이 감정을 시원하다고 하는 거구나. 목욕탕에 가서 이러면서 아빠랑 막 엄마랑 막더 시원해. 아, 이거 시원하다. 개운한 뭔가 이런 느낌을 시원하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학습성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강조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의 속성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떤 문화의 속성으로 낼지를 딱 판단할 수 있게 줍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야. 외국인들은 너네 거짓말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즉 뭐야 이거? 외국인들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는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주머니 시원해라고 하면 뭐 들지도 않아.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목욕탕에 갔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할수 있는 거지.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건 공유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설 명절에 가래떡

가래떡을 먹는 문화는 벼농사가 발달하고 가래떡을 먹는 문화가 있어. 그런데 이건 벼농사가 발달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경제 문화 및 음식 문화, 한 집에 모여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중시하는 친족 문화, 무병장수를 기용하는 민간 신앙 등과 함께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도 키워드 바로 줍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 이 동떨어져서 얘가 딱 나타난 게 아니야. 가래떡 먹는 게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병장수를 바라는 뭐 이런 민간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고, 연결.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성인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준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이상하다. 이게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공유성이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선지들. 우리 교재에 이제 문화의 속성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겹치는 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이게 뭐예요? 문화는? 그렇지. 선천적인 거 아니다. 했습니다. 학습성. 두 번째,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한대요. 그렇죠. 변동성이죠. 문화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렇죠. 여기,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거야. 공통적으로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해할 수 있어. 한겨울에 패딩 입고 맨발로 나가는 걸.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공유성.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쟤네 왜 저래? 이러는 거고. 다음 가볼게요. 문화는, 여기 있죠? 세대 간 전승돼요. 그러면서 점차 종류가 다양해지고 풍부해져요. 그렇지, 축적성. 문화가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각 부분이 있고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총체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 전체성. 다른 부분과 연결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구성원들 간의 문화의 차이에 따른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우리 수능특강에 나온 거야. 오해가 발생. 쟤네 왜 저래? 쟤네 왜 저거 뜨거운 걸 보고 시원하다고 해?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 바로 공유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오, 시원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뜨거운 데 있으면서. 이게 바로 공유성. 우리나라가 뭐 됐냐면 공업화가 됐어. 공업화가 되면서 가족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즉,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때 공업화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왜? 얘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전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능에 의해 나타나는 인간 행동이 문화가 아님을 설명하는 데에는 뭐가 적합하겠어요? 그렇죠. 본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문화가 아니야.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건 문화가 아닙니다. 눈 깜빡깜빡 이런 거다 문화 아닙니다. 뭐예요? 학습성. 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 제가 우리 집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겠구나. 뭐 예측도 안 하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들어. 저 어디서 예전에 막 그런 프로 많이 볼 때,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는 거뭐 미치겠어. 그렇죠.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건 공유성. 공유하고 있으니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도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이 여기 두개 있네. 네, 공통적인 거 뭔가 찾아야 되겠네요. 가보겠습니다. 각국에서는 어느 집에 가더라도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서 직접 만든 전통주를 한잔 따라주는 풍습이 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한잔 따라주는 풍습이 있다. 뭔지 딱 오지 않아요? 네. 그런데 각 가정은 자기 나름의 전통주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은요, 시어머니를 통해 며느리에게만 전수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조금 다릅니다. 뭐가 나타나 있어요? 술을 만드는 그 기술, 그게 문화지. 그게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또 가르쳐 주고. 그렇지. 학습성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습성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뭐겠어? 그렇지. 봐. 어느 집에 가도 전통주를 만들어, 그 나라는. 그거 바로 공유하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유성과 학습성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외국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폭죽 놀이를 즐긴다. 여기도 되네요. 외국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폭죽 놀이를 한다. 이걸 공유하고 있는 거네. A가 공유성이겠네.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설날이 되면 마을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놀라지 않게 미리 창문을 닫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새해 첫날에 폭죽놀이를 하는 것은 요란한 소리를 통해 나쁜 기운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민간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폭죽을 막 터뜨리는 문화가 민간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뭐겠어요? 맞아, 전체성이지. 수능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요. 이게, 분명히 안 나타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뭐 축적성 있습니까? 문화가 변동했다. 그런 거 없잖아. 예. 따라서, 이게 어느 집에 가더라도, 또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폭죽놀이를 즐긴다라고 하는 건다 공유성을 이렇게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A는 공유성이고, B 학습성, C가 전체성, 이렇게 하고 풀면 되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지.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문화 요소의 분류인데요. 이거 너무 선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면, 문화의 요소에는 물질 문화가 있고, 비물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이렇게 밑줄 그어 놓고 물질 문화인지 비물질 문화인지 물어보는 거 정말 선지로 많이 나오거든요. 물질 문화는 뭐냐면 의식주와 관련된 각종 도구,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물질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도 물질 문화고 우리나라 한옥도 물질 문화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옷도 물질 문화가 되는 것이고 또, 이거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나가면 편집 기술, 기술이니까. 기술도 물질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비물질 문화는 뭐겠어요? 예, 각종 제도, 또는 규범, 또는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다 비물질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통주 제조 기술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물질 문화지. 그치?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민간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종교와, 아니 종교? 뭐, 암튼 민간 신앙? 뭐냐면 비물질 문화인 거지. 그쵸. 그래서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1번이 틀렸네. 그렇지? 두 번째 가볼게요. A는 후천적으로 학습, 아니지, B지? 틀렸어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B는 문화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아니야. 학습성이야. 예, 문화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를 이룬다. 그냥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이건 C. 그래서 틀렸고, 다음. 외국의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가운데 물질 문화만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와,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 전체성의 예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성의 예로 이거야. 세탁기가 발명됐어. 뭐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밥솥, 뭐 청소기, 막 이런 게 발명됐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명돼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누군가 한 명은 가사 일을 전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준비를 해. 그리고 일하러 나갈 사람 밭일, 든 일로 일하러 나가면 그다음부터 그거 설거지해야 돼. 그리고 나서 빨래하고, 예, 뭐 혹은 집안 청소를 하고 또 점심 준비를 해. 그러면 점심 그걸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뭐 집안 청소건 빨래건 또 하고 또 저녁 준비를 해. 예.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이걸 전담해야 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하는 그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드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전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지. 어떻게 해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합니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는 여자가 그냥 집안일을 전담하고 남자가 바깥일을 해서 바깥일은 남자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야. 누가 그냥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양성 평등 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볼게요. 이 세탁기가 뭐야? 세탁기가

물질문화 중 물질문화만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이것만 가져올 거야. 이건 안 받아들이겠어. 그거 안 된다고. 따라서 이게 틀린 거죠. 아주 좋은 선지입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왜? 공유하고 있으니까. 예, 공유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A가 적합하다. 공유성.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이제 다음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요. 문제 유형을 수능에서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이런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 밑줄 그어놓고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을 보시면, 봐, 선지를 보면 첫 번째 선지는 문화의 의미가 나왔어. 두 번째 선지는 문화의 태도가 나왔어. 세 번째는 관점이 나왔어. 네 번째는 바로 문화의 속성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나오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태도도 안 하고 관점도 안 했지만 할수 있다고, 이런 문제 유형. 한번 해볼까? A국에 유학을 간 B국 국민 갑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현지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갑은 A국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 손님 접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는데, 현지 친구가 가만, 방에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밥 먹는 거야.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죠? 너 방에 있어. 그리고 우리끼리 먹어. 그래서 A국은 많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진짜 이 나라는 다르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후 하숙집에 돌아온 갑은 A국의 손님 접대 문화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 A국 사람들이 처한 맥락에서, A국 사람들이 처한 맥락에서 그 문화가 갖는 의미를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식량을 구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A국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갈때그 집에 괜히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식사 안 한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권하지 않게 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기억에서의 문화는 손님 접대 문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손님 접대 문화라고 할때이 문화는 좁은 거야, 넓은 거야? 그렇지, 생활 양식의 총체지.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가 됩니다. 따라서 그렇죠,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 뭐라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문화 예술 특별한 거 평가적 의미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 니은 왜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지? 문화를 평가하는 거야. 아직 이제 그 다음번에 할 거지만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열을 평가하는 거야. 우리 문화는 우월하고 니네 거 열등해 이렇게 평가해야 돼. 여러분 여기 봐봐. 와, 진짜 독특한 문화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대. 이게 우리 건 우월한데 쟤네 열등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진짜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평가해서 열등해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에 기인한다라고 하면 안 돼. 그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그 사회의 입장에서 탐구해봤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 연구의 관점. 이게 바로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맞아요. 최근에 수능의 문제 유형은 문화 연구의 관점이 출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선지 하나로 쭉 들어가면서 출제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맞는 얘기가 되고요. 마지막에 가볼까요? 네, 마지막에. 오케이. 리을에는 특정 개인만 갖는 생활 양식이 문화가 아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개인만 갖는 건 문화가 아니야. 그럼 문화는 뭐 해야 돼? 어떤 개인이 갖는 건 문화가 아니야. 다수가 공통적으로 향유해야 돼. 즉, 여기 공유성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공유성 드러나요? 드러나지. 뭐야? 집주인이 내 친구가 식사를 권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생각해.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멋졌고 괜히 왔다 막 이러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쵸?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5번 고르시면 되겠고, 문화의 속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전형적인 패턴. 그리고 이것처럼 선지 여러 개 섞는 거 미리 살펴봤습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제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뭐가 있다고 했지? 그렇지. 먼저 크게 써봐. 총, 비, 상. 그렇지?
이건 총체론적 관점, 얘는 비교론적 관점, 지금 벌써 나왔어요.

상대론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문화를 바라볼 때 왜 총체론적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문화가 총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 총체성 안 배웠는데요? 이 총체성이 전체성이야. 전체성이 뭐라고?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화가 전체성을 가지고 있고 총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를 바라볼 때도 문화를 연구할 때도 다른 부분과 연결석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문화는 또 어때? 보편성을 가졌고 어느 사회에서나 장래 문화가 있어. 그런데 나라마다 달라. 그래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나라마다 예, 결혼식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건 또 다양해. 이걸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문화는 원체 다양해요. 앞에도 봤지. 손님이 왔는데 너 방에 기다리고 있어. 라고 우리끼리 밥 먹고 올게. 라고 하는 문화도 있단 말이야. 문화는 다양하기 때문에 앞에서 뭐 어떻게 봤어? 그 사회의 입장에서 봤지. 그게 바로 상대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해볼게. 전제. 문화의 각 구성 요소는 무슨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돼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총체론적 관점이야. 문화의 각 구성 요소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나라 사계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식문화 또는 불교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 김치 먹는 문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전체성, 같은 말로 총체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 문화를 연구할 때는 다른 부분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거지. 그치? 바로 이게 총체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각 구성 요소가 갖는 의미를 다른 문화 요소 및 전체와의 유기적인 뭐? 관련 속에서 보는 거야. 기후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식문화랑은 어떤 관련이 있지? 그래서 관련 속에서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화는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살펴봐야지 어떤 부분만 보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론적 관점 하고 나왔어. 지금 말한 것처럼 비교론적 관점은 왜 나타났어? 그렇지.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뭐 해보자? 문화를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국수를 먹는다. 보편적이야. 어떻게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수를 먹는 방식은 너무 달라. 찬 국수도 있고 비벼 먹는 국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재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서 문화가 가진 공통점 과 차이점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뭐? 자기 문화를 더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예, 비교해보면 나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 비교해보면 내 성격이 어떤지 뭐 등등 그래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것도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해당 사회를 향유하는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자. 예,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자.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문화는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하면 안 돼. 어떻게 저래? 손님 데려다 놓고서는 혼자만 방에 있으라고 그러고 진짜 이상하다. 진짜 열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화는 뭐가? 평가가 아니야. 진짜 열등하다. 예의가 없네. 이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갑은 A국과 B국의 인간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시하는 상황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지연과 혈연을

중시하고 상호작용에 있어서 공통의 이익 추구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에 있어서 A국은 연령을 중시하고 그리고 B국은 능력을 중시한다. 얘가 모두 이게 보편적이고 얘가 뭐예요?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무슨 관점? 비교론적 관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본다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또 단독 문제 봐야 돼. 네.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니까. 문제 딱 주어집니다. 뭐라고?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A, B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지. 비교론적 관점인지, 총체론적 관점인지, 상대론적 관점인지 생각하고 키워드 딱 찾아봐야지. 갑은 높은 산과 깊은 강을 사이에 두고 오랜 기간 상호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부족 간에 공통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도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왔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구하였다. 뭐겠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지.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거지. 그렇지.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네. 을은 장래 문화를 통해 어떤 부족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싶어서 이에 을은 장래 문화의 유래, 정치적 의미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전통적인 종교, 신분제, 수렵 중심의 경제 문화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이거죠. 그렇죠? 총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추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해볼까? A는 문화가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 아니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걸 전제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고. B는 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편협한 이해를 방지하죠. 그쵸. 어떤 부분만 보는 게 아니야. 여기에 장래 문화와 유래 이런 거, 이 부족의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전체 속에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협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거죠. 다음. A는 B와 달리 우열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예. 우열 비교하는 건 뒤에 가서 하겠지만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다음, B는 A에 비해서 그렇죠. 문화의 전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도 보고 신분제도 보고 수렵 뭐 이런 거다 보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 거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 이해의 태도죠.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 유형을 좀 까다롭게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 안 해야지. 문화 이해의 태도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열,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있다. 이게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평가하는 입장이 있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평가하는 입장에 우리나라 문화가 우월해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 문화가 우월해 이게 사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평가하지 않고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이게 상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가 바로 모든 문화가 그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해 주는 거지. 그렇죠? 예. 네. 사실 뭐 이게 다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평가했네.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자문화 중심주의. 그래서 뭐에 빠져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죠? 그쵸?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점은 국수주의야. 나라 국. 순수할 수. 우리 게 순수한 그 자체야. 우리 게 우월해. 국제적 고립 초래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자문화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상실할 수 있겠어요? 우리 문화는 열등해. 그렇지. 자문화의 정체성, 주체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 우리 문자 이상해. 다른 나라 문자나 언어가 훨씬 좋아. 그럼 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세 번째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문화를 우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면 문화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 얘가 바로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나 앞에서 봤던 상대론적 관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문화는 각각의 해당 사회 맥락에서 존재 이유가 있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면 안 돼? 저 나라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가족들이 죽인대. 명예가 중요한가 봐. 그럴 수 있지. 하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럼 극단까지 간 거야.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치우칠 경우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경계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고요. 여러분 아래에 보시면 요 문제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다 봤던 선지들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각각은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의 하나입니다. 확인학습 문제는 뭐냐면, 제시된 질문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할 때 이거예요. 나머지 두 태도와 다른 응답을 하는 태도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문화 수용에 적극적인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건 어떤 거지? 그렇지, 사대주의지. 그렇지, 사대주의. 사대주의만 예라고 대답하겠지. 다른 나머지 두 개와 다른 태도. 예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A라고 적었는데, 교사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사대주의가 아닌 거네. 그렇지? 그 다음에,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바로 여기는 맞았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예라고 답하는 건 누구겠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 문화 우월합니다. 우린 열등하죠. 우리나라 문화 우월합니다. 다른 문화 열등하죠. 둘이 예라고 할 거예요. 나머지 두 태도와 다른 응답을 얘만 하겠죠. 뭐라고? 아니요. 문화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상대주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요라고 하고 상대주의 C 맞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한 거죠.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가 C가 되고 A가 사대주의가 되면 여기도 맞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사대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A가 자문화 중심주의고 B가 사대주의가 되겠네. 그렇지?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보도록 할게요. 문화의 다양성. 어떤 거? 그렇지. 문화 상대주의가 됩니다. 모든 문화가 각각의 해당 구성원의 입장에서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아니라 C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문화 사대주의야.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 사대주의의 문제점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큰 건데. 네, 틀렸고요. 국수주의 나왔네요. 네, 다 체크할 부분들 나왔습니다. 국수주의는 나라, 국, 순수할 수. 그래서 우리께 가장 순수한 그 자체야. 그래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어. 어떤 거지? 그렇지. 자문화 중심주의죠.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 A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기억에 대한 응답.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어떤 거예요? 자기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 문화 상대주의지. 그치? 또 어디? 맞아. 자문화 중심주의도 우리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 만약에 가에 자기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가? 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NO! 우리는 아니야. 자기 문화 가치 없어. 라고 해서 얘가 뭐가 돼? 사대주의가 됩니다. 비사대주의야. 그럼 교사의 채점이 이게 맞음이 돼버려야 돼. 이해돼? 따라서 얘는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이 됩니다. 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얘가 들어가면 여기 맞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 문화의 이해 파트, 문화의 의미, 그리고 문화의 속성, 그리고 문화 연구의 관점, 태도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하위문화하고 대중문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9번째 시간입니다.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지난 시간 유전 물질에 이어가지고 유전자 발현에는 전사와 번역에 대한 과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 파트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 숨어 있죠.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유전자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비들과 테이텀의 붉은빵 곰팡이 실험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비들과 테이텀은 이 실험을 통해 1 유전자 1 효소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때 표로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 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과정은 통합과학에서 한번 경험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사와 번역의 장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전사와 번역의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려고요. 그래서 전사와 번역의 방향성, 이제 복제하고 비교해서 잘 나오고, RNA의 중합효소, 그 다음에 프로모터, RNA의 종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출제에 대해 관련된 거 이번 시간에 한 방에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전자의 기능과 관련된 개념 줌 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비들과 테이텀의 붉은빵 곰팡이 실험입니다. 붉은빵 곰팡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비들과 테이텀은요,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하나의 효소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여기에 붉은빵 곰팡이의 포자에다가 X선을 이렇게 쪼았습니다. 자, 이 X선은요,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에게 이제 돌연변이성 영양 요구주를 이제 1, 2, 3형을 얻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표로 잘 나오게 되는데 그 표를 이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완성을 해보면서 어떠한 그 실험의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야생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야생형 붉은빵 곰팡이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생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최소 배지에 배양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잘 자라게 됩니다. 쌤이 이제 여기에다가 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생장함 이라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생장을 못함 해가지고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소 배지에서 야생형은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돌연변이주를 얻게 되었는데 얘네들 1, 2, 3형은 모두 최소 배지에서는 살 수 없는 애들이에요.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돌연변이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얘네들은 최소 배지에서만 키우게 된다면 생장을 하지 못하는 애들을 얻어냈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야생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 배지에서도 생장을 하기 때문에 최소 배지에 어떤 물질을 추가했든지 간에 얘네들은 모두 다 생장을 잘하는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로 나왔을 때 여기에 최소 배지에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은 아, 야생형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우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그 붉은빵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요, 필수 생장 물질이 아르지닌입니다. 그래서 요 아르지닌을 넣어준 애들은 돌연변이 1, 2, 3에서 아르지닌을 넣어주게 된다면 얘네들은 모두 생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해석할 때 어떠한 물질을 넣었는데 어떠한 돌연변이에 관련 없이 모두 다 생장을 해? 그러면 그건 아르지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르지닌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아르지닌은 시트룰린이라는 애들이 아르지닌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시트룰린은 오르니틴이, 그 다음에 오르니틴은 그 전의 물질인 전구 물질이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아르지닌까지 쭉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빵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르지닌을 가지고 있어요.

있으면은 생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때 이 전구물질에서 오르니틴으로 바꿔주는 효소 A는 유전자 A가 암호화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 A에 의해서 효소 A가 합성이 되게 되면 전구물질이 오르니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르니틴은 효소 B에 의해서 시트룰린이 되는 것인데, 이 효소 B에 대한 정보를 유전자 B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시트룰린도 아르지닌으로 될때 효소 C가 필요한데 그것은 유전자 C가 암호화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무엇을 가정한 거냐면 돌연변이 붉은빵 곰팡이 포자에다가 돌연변이를 이렇게 X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유전자 하나씩이 망가질 것이다. 유전자 하나씩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돌연변이주 1, 2, 3형은 과연 어떠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거냐라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1형 같은 경우에는요, 채소배지에 오르니틴을 넣었더니 생장을 했고요. 시트룰린을 넣어도 생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지라는 것을 표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 1형은 채소배지에 넣었을 때는 생장을 못했는데 오르니틴을 넣어줬더니 생장을 했어. 그럼 오르니틴이 시트룰린으로도, 그 다음에 아르지닌으로도 제대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아르지닌이 있기 때문에 얘는 생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얘는 유전자 하나에 이상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어디에 이상이 생긴 거지? 유전자 A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자, 이 A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효소 A의 합성은 제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소 배지에 넣었을 때는 얘는 아르지닌을 끝까지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장을 못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돌연변이주 2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니틴을 넣어줬을 때는 얘는 생장을 하지 못하고 시트룰린을 넣어줬더니 생장을 했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떠한 효소가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르니틴을 넣어줬을 때 생장을 못했으니까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 거죠. 효소 B가 제대로 합성이 안 됐어. 즉 어디에 이상이 생겼다? 유전자 B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효소 B의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C 하나 남았죠. C에 이상이 생기게 돼서 효소 C가 합성이 제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으로 전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르니틴을 넣어주든 시트룰린을 넣어주든 다 얘네들은 생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 C에 이상이 생겼을 때의 결과고, 그러면 C 합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지닌이라는 거, 이게 필수 생장 물질이다라는 거 알아둬가지고 다 동그라미가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거 먼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형, 2형, 3형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있는, 이상이 생겼는지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1 유전자 1 효소설부터, 그 다음에 1 유전자 1 단백질설, 1 유전자 1 폴리펩타이드설,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 실험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를 쌤이 소개시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내용은 유전 정보의 흐름입니다.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DNA가 복제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DNA는 복제된다. 그리고 이 DNA의 정보가 mRNA로 전사가 되고, 이 mRNA의 정보를 가지고서는 폴리펩타이드가 합성되는데, 그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이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DNA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몇중 가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중 가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근데 mRNA는 단일 가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선택이 되어져서 mRNA로 전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전사의 원본이 되는 가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거예요? DNA 주형 가닥이라고 볼 거예요. 주형은 원본 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전사가 일어나는데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상부적인 염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mRNA로 전사가 될 때. 그래서 A의 상부적인 염기가 T예요? 아니죠. RNA에는 타이밍이 없다. 그래서 유라실로 이렇게 유유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CG는 GGC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D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를 우리는 연속적인 세 개의 염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mRNA에 있는, 즉 R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 조합을 코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코돈으로부터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UUU라는 코돈이 번역이 되면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합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하나의 코돈으로부터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된다. 그러면 하나의 코돈은 몇 개의 염기다? 세 개의 염기.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데, 그 거꾸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는 하나의 코돈밖에 없다.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지금 세 개의 염기로 이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이고, 우리 아미노산은 20여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 개의 염기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44니까 64가지의 조합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 여러 개의 코단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페닐알라닌 있잖아요, 여러분들.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UUU. 지금 UUU 나온 게 페닐알라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UUC도 페닐알라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다. 이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의 코돈의 정보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놔야 될 코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게시코돈이 있어요. 게시코돈. 자, 얘는 이제 번역의 시작을 알리는 코돈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 게시코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AUG 있고요. 이 AUG에 의해서 번역이 되면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AUG는 번역의 시작, 코돈, 게시 코돈이고, 그때 얘가 아미노산이 메사이오닌을 지정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종결 코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종결 코돈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UAA, UAG, UGA. 즉, U로 시작해서 A와 G의 조합인데 GG 빼고는 나머지 세 개가 종결 코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종결 코돈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뭐 그렇게 기억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UAA, UAG, UGA. 이게 종결 코돈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이 종결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은 없다. 이제 우리가 번역의 과정을 볼 거지만 이 종결 코돈이 이 종결 코돈에 대칭되는 tRNA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미노산이 얘네들은 매칭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가시면 뒤에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 봤는데 이때 요것까지만 하나 보고 갈게요. 전사와 번역의 과정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전사와 번역의 장소를 물어보게 된다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사가 핵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진핵세포인 경우에, 그리고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핵과 세포질에서 일어난 것처럼 공간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는 세포죠? 핵이라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핵세포는 전사와 번역이 세포질에서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그런 차이점 정도 하나 체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아. 그럼 이제 전사의 과정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전사라는 것은 그 DNA의 정보로부터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사는 여러분들이 DNA의 복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얘네들의 세 단계를 보면 개시, 신장, 종결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고 끝난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할때 우선 얘네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중나선이 풀려야겠죠. DNA의 이중나선이 풀리고 하나의 주연 가닥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DNA 복제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러면 헬리케이스가 쓰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사 과정에서는 헬리케이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헬리케이스가 등장하지 않아요. 쌤, 그럼 어떻게 이중나선을 풉니까? 이중나선을 푸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RNA 중화표소가

이중나선을 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중나선이 풀리게 되면 시작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DNA 프로모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DNA 복제할 때 프라이머랑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DNA 복제에서 RNA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즉, 프라이머는 RNA로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그 RNA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3프라임 말단에 OH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얘네들 프로모터는 DNA의 한 부위예요. 전사가 시작되는 시작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NA 종합효소가 DNA의 프로모터에 붙어가지고 전사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사 단위는 이 프로모터의 RNA 종합효소가 붙어서 여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전사의 종결 신호, 종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전사가 끝나게 된다. 그래서 전사의 단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RNA 종합효소가 DNA의 그 이중 나선을 풀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제 신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RNA가 종합효소가 지나간 자리는 DNA는 다시 되감긴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장 과정을 한번 좀더 확대해서 보자라는 것이죠. 자, 한번 봤을 때, 지금 여기가 DNA 주연 가닥입니다. 자, 요것이 DNA 주연 가닥이에요. 자, 이때 전사의 방향을 보니까 주연 가닥 기준으로 3프라임 말단에서 5프라임으로 가죠. 복제 방향하고 똑같네. DNA 주연 가닥을 기준으로 RNA 종합효소는 3프라임 말단에서 5프라임 말단 쪽으로 전사를 하게 되고, 그 전사는 주연 가닥의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 이거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니까 당이 리보스로 다루죠. 그래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또는 RNA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결합시키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러면 새로 합성된 RNA도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얘는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방향으로 RNA가 합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 DNA 주연 가닥과는 반대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RNA의 종합효소의 이동 방향은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새로운 가닥 기준으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말단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연 가닥을 따라서는, 주연 가닥을 따라 3프라임에서 5프라임 방향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DNA 복제 방향과 똑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쭉 새로운 RNA 가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종결 부위, 종결 신호를 만나게 된다면 RNA 종합효소가 이제 전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 등장한 그 용어가 프로모터라는 거, 그 다음에 RNA의 종합효소의 방향성 알아두시고, 얘는 헬리케이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필요 없었다? 프라이머도 필요 없었다. 프라이머도 사용되지 않았죠? 이거를 이제 복제와의 차이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RNA가 이제 가공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mRNA의 가공은 이제 진핵세포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가 가공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보게 되면, DNA로부터 RNA가 전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처음 만들어진 RNA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RNA로 처음 전사된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는 엑손이라는 것과 인트론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요. 이 엑손과 인트론은 무엇이냐면, 엑손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라는 것이고, 얘는 인트론은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 부위, 즉 비암호화 부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죠?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RNA의 가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RNA의 가공은 무슨 뜻입니까?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 부위, 인트론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RNA의 가공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진핵세포고, 이제 그 성숙한 mRNA, 즉 RNA가 가공된 이후에 mRNA만 세포질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인트론을 제거해서 성숙한 mRNA가 되고 난 뒤에 얘네들이 핵공을 통해 가지고 세포질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포질에서

번역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합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진핵세포에서 일어나는 RNA 가공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엑손과 인트론의 개념까지 정리해 두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사에 대한 내용까지 봤고, 이제 번역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번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기 전에 RNA의 종류하고 기능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 RNA의 종류가 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rRNA, mRNA, tRNA 이렇게 나와 있지만 딱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번역을 얘기할 때이세 가지의 RNA는 꼭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종류와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rRNA 이 R자가 리보소멀이라는 겁니다.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 단백질과 결합해서 리보솜을 형성하는 걸 rRNA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리보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리보솜은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 막구조가 아닌 단백질 알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mRNA의 M은 메신저잖아요. 아, 그래서 얘네들은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DNA로부터 mRNA가 전사가 일어나면 그 mRNA의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tRNA, 이 tRNA가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이 T자가 트랜스퍼, 운반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누굴 운반해라는 것인데, 바로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이 tRNA도 하나의 가닥으로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입체적인 구조로 이렇게 그 수소 결합을 해가지고 약간 T자 모양 닮았죠?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을 운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에서 그 아미노산이 어느 방향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느냐, 어느 말단에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져 있느냐, 이게 보기 선지로 잘 나오거든요. 바로 3' 말단에, tRNA의 3' 말단에 이제 얘네들이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럼 얘가 3' 말단이니까 이 반대쪽은 5' 말단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tRNA는 mRNA하고 수소 결합을 할수 있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안티코돈. 아, 그러면 mRNA에 있는 그세 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했고, tRNA에 있는 염기를 안티코돈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쌤이 게시코돈 하나 정도는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게시코돈 기억납니까? AUG. 우리가 보통 이렇게 코돈을 왼쪽부터 AUG 이렇게 읽는데, 그때는 5'에서 3'으로 읽은 거래요. 알겠죠? 보통 이거를 생략하고 AU 방향을 생략하고 그냥 5'부터 코돈을 주로 읽게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방향성을 표시해보면 5'에서 3' 말단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요 게시코돈은 mRNA에 존재하는 코돈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맞는 안티코돈은 어떠한 염기를 갖게 되겠어요? 자, 얘는 이제 얘하고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3'에서 5'으로 반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A니까 U가 되겠죠? U니까 A가 되겠죠? G니까 C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UAC.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 말단 쪽에 tRNA, 선생님이 그냥 T자로 그냥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3' 말단 쪽에 아미노산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게시코돈이니까 어떠한 아미노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메사이 오닌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안티코돈이 게시코돈과 상부적으로 염기 서열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좋아. 자, 그럼 이제 우리 번역의 준비는 다 됐으니까 번역의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번역의 과정도 그 전사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게시, 신장, 종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게시의 단계부터 보게 된다면, 게시는 이제 mRNA가 세포질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제 리보솜의 소단위체와 가장 먼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게시코돈 있는 쪽에 와서 딱 결합을 한 상태로 그림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다음에 대단위체가 와서 바로 결합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먼저 tRNA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쌤이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AUG라는 게시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온다라는 것이고, 이 MET가 바로 메사이오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대단위체까지 와야지만 개시 준비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치? 이때 리보솜의 대단위체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될 때, 이때 대단위체에는 세 가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A자리, P자리, E자리. 그때 개시 tRNA, 즉 그 메사이오닌을 가진 tRNA의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P자리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이 P자리의 P는요, 펩티딜 사이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펩티딜 사이트의 약자인데, 이 펩티딜 사이트에서는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는 tRNA가 오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A 자리는 아미노 엑실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 아미노산들이, 새로 들어오는 tRNA들이 위치하는 자리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E는 엑시트예요. 그래서 나가는 자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방금 A 자리, P 자리, E 자리를 설명할 때 A 자리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새로 합성될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는 tRNA가 오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신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단위체까지 결합한 다음에 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코돈에 맞춰서 UAC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AUG라는 안티코돈을 가진 그 tRNA가 A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A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P 자리에 있었던 메사이오닌이 tRNA하고 결합이 끊어지고, 옆에 있었던 아미노산하고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쭉 이동을 하면서 그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칸 이동을 해야 돼요. 한 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코돈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코돈이라는 것은 몇 개의 염기예요? 한개 아니죠? 세 개의 염기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 개의 염기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P 자리에 있었던 tRNA는 E 자리로 가겠죠? 그래서 방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있었던 애들이 P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코돈에 맞춰서 여기 새로운 tRNA가 A 자리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은 종결을 어디서 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종결 코돈에 가게 되면 얘네들은 이 종결 코돈에 맞는 tRNA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하나의 종결 인자들이 오게 되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다 분리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방출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종결 코돈에 맞는 tRNA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아미노산들이 새로운 것이 안 오게 될 테니까, 이 폴리펩타이드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1번이죠. 메사이오닌이라고 써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메사이오닌이라고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치? 얘가 1번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나중에 온 거니까 2, 3, 4, 5, 6, 7, 7번째 아미노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리보솜에 의해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에 가장 첫 번째 오는 아미노산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 게시 tRNA가 가져온 메사이오닌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에는 몇 개의 아미노산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7개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몇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니까 7개라면 하나를 뺀 6개겠죠? 그래서 6개다. 펩타이드 결합 수는 6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리보솜이 소단위체, 대단위체 다 분리되고 폴리펩타이드 방출되면서 종결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번역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전사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때요, 여러분들에게 번역의 방향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거 시험 문제 풀때 진짜 잘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지금 봐봐요. 여기에서 쌤이 A 자리, P 자리, E 자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러면 번역의 방향성은 어딥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mRNA잖아요. 자, 이 mRNA를 기준으로 리보솜의 이동 방향은 5'에서 3' 방향입니다. 알겠죠? 5'에서 3' 방향으로 번역이 일어나게 된다.
3프라임 말단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 번역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리보솜의 이동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리보솜의 이동 방향은 mRNA를 기준으로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말단 방향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요걸 이렇게 가려놓을 수 있어요. 5프라임인지 3프라임인지 가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A자리, P자리, 이자리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알려줬다면 이렇게 세 칸 나오고 어떤 거 하나라도 알려줬다면 어느 게 A자리고 P자리인지 알 수 있겠죠. 여기가 만약에 2만 나왔어. 그럼 여기 A, P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자리를 보고서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하냐? 여기 A자리, P자리, 이자리 그냥 여러분들 읽어봐요. 그러면 A, P 그냥 그 나오는 발음대로 한다면 앞이죠. 앞에 라고 읽을게요. 아 이게 앞쪽이야. A가 있는 쪽이 앞쪽이다. 이동 방향의 앞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앞쪽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니까 5에서 3프라임이니까 여기가 3프라임이라고 내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거고 여기가 5프라임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나왔어. 여기에 소단위체가 이렇게 있고 대단위체가 이렇게 있는데 A, P, E 이렇게 나왔다. 여기가 A, P, E 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에 mRNA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A, B라고 했을 때 어디가 3프라임 말단입니까? 라고 한다면 앞에 이렇게 읽으라고 했죠? 여기가 앞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3프라임 쪽이고 여기가 5프라임 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번역의 방향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우리 이제 빈출픽 문제 풀어보면서 지금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적용시키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붉은빵 곰팡이 실험입니다. 네. 그림은 붉은빵 곰팡이에서 아르지닌이 합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아, 유전자 A에 의해서 효소 A가 합성이 되고 효소 A가 전구 물질을 오르니틴으로 바꿔주는 효소구나 라는 거 이렇게 나타내서 이 과정들 아르지닌이 필수 생장 물질이라고 그랬죠? 이 과정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는 물질 기역이 첨가된 최소 배지에서 돌연변이주 1, 2, 3의 생장 여부와 1, 2, 3에서 결실된 유전자를 나타낸 거래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랑 약간 비튼 문제예요. 여기선 지금 결실된 유전자를 두 개나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중에 이 기역은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중 하나이고 1, 2, 3은 최소 배지에서 생장하지는 못한다. 돌연변이주니까 최소 배지에서는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C는요 여기 시트룰린을 아르지닌으로 바꿔주는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예요. 그치? 자, 이 C가 결실이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 시트룰린 오르니틴을 넣어주든 시트룰린을 넣어주든 당연히 아르지닌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생장을 못하겠죠? 생장을 못했어. 자, 그러면 이 채소배지에 넣은 채소배지와 함께 넣은 이 기억은 적어도 누구는 아니라는 거지? 아르지닌은 아니라는 거야. 쌤이 아르지닌이 필수 생장 물질이었고 이 마지막 물질이었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면 생장을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기억을 넣어줬을 때 생장 못했으니까 이 기억은 아르지닌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A하고 B를 결실시킨 돌연변이주가 E형입니다. 그쵸? 자 이럴 때 A하고 B가 결실이 되었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시트룰린을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르지닌으로 바뀔 수 있나요? 여기에서? 지금 A하고 B가 생장을 못했어. 그러면 A하고 B가 결실이 되어서 효소 AB가 합성이 안 되더라도 시트룰린을 넣어주면 얘가 제대로 있으니까 아르지닌이 돼서 생장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생장 못했대. 그러니까 시트룰린도 기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시트룰린도 아니고 아르지닌도 아니야. 그럼 기억은 뭐밖에 안 돼? 오르니틴이지. 그래서 오르니틴을 최소 배제에 넣고 봤더니 효소 A가 결실되어서 유전자 A가 결실되어서 효소 A가 합성이 안 되더라도 오르니틴이 시트룰린으로 바뀌고 시트룰린이 아르지닌으로 바뀌어서 얘는 생장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아 그래서 기억이 오르니틴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시트룰린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것이고 보기 니은 기억이 첨가된 배지에서 오르니틴이 첨가된 배지에서 1은 아르지닌을 합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A가 결실된 애들이니까 오르니틴 넣어줬을 때
아르지닌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오케이.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3에서

스몰 A와 스몰 B가 모두 발현된다. 즉, 유전자 AB가 모두 발현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3번은 C가 결실됐어. 그러면은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발현이 일어나서 효소 A와 B가 합성이 되겠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보기에서 시트룰린은 효소 B의 기질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효소 B는요, 오르니틴을 시트룰린으로 바꿔주는 효소입니다. 그러면은 효소 B의 기질은 누구라고 해야 돼요? 오르니틴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골라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빈출픽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그림은 DNA 유전 정보에 따라 폴리펩타이드가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유전 부호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아, 코돈 UUA는 아미노산 류신을 지정한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3프라임과 5프라임 말단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정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DNA 가닥 두 개가 나왔죠? mRNA 한 가닥 나왔죠? 자, 이 mRNA는 DNA 두 가닥 중에 하나를 주연 가닥으로 전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주연 가닥을 찾아내야 되는데, 요 아르지닌을 암호화하는 코돈이 CGG예요. CGG. 자, 그러면 CGG가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읽혔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 CGG의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애가 가닥 1이죠. G, C, C. 아, 그래서 가닥 1이 주형 가닥 되는 것이고, 얘가 3프라임에서 5프라임이고, 주형 가닥이 전사된 가닥은 5프라임에서 3프라임이니까, 기억이 5프라임, 니은이 3프라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AAT니까 UUC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 UUA죠. T에 대해서니까. UUA. 그래서 UUA 류신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린 같은 경우에는 얘를 봐도 되고, 얘를 봐도 상관없거든요. 자, 얘를 볼게요. 자, 얘네 두 가닥은 상보적이니까 여기가 AGT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UC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mRNA의 그 염기 서열은 주연 가닥이 아닌 가닥, 이걸 우리는 비주연 가닥이라고 하거든요. 비주연 가닥과 염기 서열이 똑같은데 T 대신에 U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 채우기 쉽지 않아요? A, C, G, G. mRNA 있는 것을 이미 그대로 갖다 썼어요. U 대신에 T, C 대신에, 아, C가 C, A, A. 이렇게. T하고 U만 바꿔주면 된다. 비주연 가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가볼게요. 기억. A는 U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A는 U. 맞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니은, 번역은 mRNA의 기억에서 니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번역, 리보솜의 방향은 뭐라 그랬어? 5프라임에서 3프라임, 기억에서 니은, 맞죠? 다음, mRNA가 만들어질 때 1이 전사 주연 가닥으로 이용되었다. 전사 주연 가닥은 가닥 1이 맞았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A는 퓨린 계열 염기이다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플러스 보기에서. 자, A는 U니까 아구만 선생님이 퓨린 계열이라고 했죠? CT가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라실도 피리미딘 계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운반하는 세린을 운반하는 tRNA의 안티코돈은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UGA이다. 자, 세린은 코돈이 5프라임에서 UCA 3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티코돈은 이거하고 상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A, G, U 이렇게 돼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읽어라라고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U, G, A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고, 얘는 맞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방향성을 잘 보면서 써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5프라임, 3프라임인데 A, G, U 나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알겠죠? 방향성을 확실히 매칭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다음에 빈출픽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솜이

무엇일 것이냐? mRNA의 코드는 무엇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기 C, G, A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이 5', 3'이었으니까 여기는 안티코돈의 5', 3' 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봅시다. A는 5' 말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3' 말단이에요.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니은 기억을 암호화하는 DNA의 3염기 조합은 5'에서 3' 쪽으로 했을 때 CGA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에 안티코돈이 나와줬고 우리가 코돈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코돈의 주연 가닥의 상부적인 염기를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잖아. 3염기 조합을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5', 3' 해서 얘는 G, C, T가 되겠죠. 안티코돈에서 U를 T로 바꿔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CGA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틀렸지. X. 니은은 메사이오닌이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서 얘네들이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됐는데 가장 먼저 결합한 애겠죠, 얘가. 아, 가장 먼저 게시티 RNA가 가져온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는 1번이다. 2, 3, 4, 5, 6이다. 그러니까 얘가 메사이오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디귿 맞다라고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플러스 보기에서 가와 나의 결합은 나와 다의 결합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라는 플러스 보기가 나왔어요. 쌤 가나가 어딨죠? 쌤이 그리려고요. 자, 여기에 얘가 가고요. 얘가 나고요. 얘가 다라고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의 결합, 그다음에 나다의 결합 누가 먼저 형성된 거예요? 쌤이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순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나의 결합이 나다의 결합보다 먼저 형성된 거지. 그치? 그래서 리을은 맞는 보기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억은 tRNA의 5' 말단에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 지금 요 tRNA에 결합되어져 있는 아미노산인데 tRNA의 어느 쪽 말단에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3'이라고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A에는 안티코돈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A가 요겁니다. 요거. 쌤이 얘로 지정했어요. A. 그 mRNA를 A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mRNA에는 안티코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보기가 나왔어. 그러면 틀린 거지. 안티코돈은 tRNA에 있는 거죠. 그래서 리을만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14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에서 지금 다음은 어떤 세포에서 유전자 X를 포함하는 DNA 이중 가닥 중한 가닥의 염기 서열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이한 가닥이 주형 가닥인지 비주형 가닥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자, 이 X라는 그 유전자로부터 폴리펩타이드 X가 형성이 되고 그 폴리펩타이드의 합성은 게시코돈인 AUG에서 종결 코돈 UAA, UAG, UGA 중셋 중에 하나에서 종결이 된다. 끝이 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주형 가닥일까, 비주형 가닥일까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 써봐야지. 이제 이중 가닥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mRNA 어디서 나왔는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 폴리펩타이드의 합성은 게시코돈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죠. 게시코돈이 AUG라는 거 여기에서도 주어졌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5'에서 3' 쪽으로 AUG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전사에 된 주형 가닥은 어떠한 염기 순서를 갖고 있겠어요? 3'에서 5'으로 얘 상부적이니까 TAC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에서 5'으로 나왔을 때 TAC가 전사의 주형 가닥에서 게시코돈을 전사한다. 그러니까 TAC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주형 가닥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침 3'에서 5'으로 나왔으니까 TAC를 찾아보자.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게시코돈이 전사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스캔을 해봐요. 눈으로. 봤더니 T로 시작되는 거 아무리 봐도 없다가 여기에서 딱 TAC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5' 쪽에서 AUG, 그 다음에 G, 3' 된다고 해서 그러면 게시코드 나왔지만 뒤쪽으로 아미노산이 이 메사이오닌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부터 만들어질 것이 없잖아요.
종결 코드에서 끝난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얘가 주형 가닥이 아니구나. 그러면 얘는 비주형 가닥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제 주형 가닥을 써야지라고 문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비주형 가닥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에 또 상부적이니까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얘는 A, T, G겠죠. 즉 여기 그 mRNA의 그 염기설과 똑같은데 T 대신에 U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는 여기에 DNA 염기서열이 나와 있으니까 ATG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방향이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그러니까 찾는 거야. 5에서 3으로 ATG를 찾아. 그랬더니, 여기에 ATG 딱 나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3개씩 끊는 거지. 코드는 3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끊고, 끊고, 끊고, 끊고, 끊고. 가봤더니 여기에서 쌤이 이제 mRNA의 염기서열은 이 비주형 가닥과 똑같은데 뭘로만 바뀐다 그랬어요? T가 U로만 바뀐다 그랬잖아. UGA 하면서 종결 코돈이 나와요. 아, 게시 코돈 AUG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종결 코돈에서 끝났구나. 그러면 아미노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들어졌고 UGA에 맞는 tRNA 자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섯 개의 아미노산으로 형성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 기억해서 여기 주어진 가닥은 전사 주형 가닥이다. 틀렸죠? 비주형 가닥이에요. X. X는 다섯 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갖는다. 아미노산이 여섯 개니까 펩타이드 결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아미노산 수에서 하나를 빼주면 펩타이드 결합 수가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를 합성하는 과정에 사용된 종결 코드는 UGA이다. 맞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플러스 보기에서 X는 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거고, 코돈 UAG는 종결 코돈이니까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런 보기 나오면 맞는 거죠.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빈출픽을 보면, 자, 이거는 폴리솜을 나타낸 거예요. 자, 폴리솜은 이제 폴리리보솜의 약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DNA로부터 RNA 중화표소가 지나가면서 RNA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전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번역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사하고 번역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원핵세포예요, 진핵세포예요? 원핵세포죠. 진핵세포는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하고 번역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원핵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피는 대장균과 사람 중에 하나라면서요. 대장균은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 피는 대장균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니은 기억에 X에 프로모터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모터라는 거는 RNA 중화표소가 붙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얘 지금 RNA 중화표소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금 여기에서 mRNA가 그림에서 나와져 있는데, mRNA가 이쪽 왼쪽에 길고요. 그 다음이 짧아지고 있어. 그러면 길다라는 건 얘네들이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에서 기역 방향으로 RNA 중화표소가 가면서 전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니은에 프로모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그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리보솜이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번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얘하고 얘 중에, 얘 제일 끝에 있는 애와 얘 중에 누가 먼저 붙은 리보솜일까? 폴리펩타이드가 긴 애가 먼저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번역이 일어나서 폴리펩타이드가 길어졌겠지. 그러면 방향성을 표시해 보게 된다면 여기 mRNA인데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리보솜이 이동한다 그랬죠? 이렇게 방향성까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니은. 기억에 X에 프로모터가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니은이고 A는 B보다 먼저 mRNA에 결합하였다. 쌤이 긴 쪽이 먼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A가 먼저 결합하였다. 맞는 것이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다섯 번째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해서 또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0: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일러들 내신 시험에서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만드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초고퀄로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초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같이 만들어가 봐요. 알겠죠? 그럼 이번 시간을 위해서 세팅 한번 하고 갑시다. 책상 세팅에는 사회와 윤리 중에서도 국가와 시민의 윤리가 시작되는 수능특강이에요. 그래서 수능특강 이 부분에서 83쪽부터가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꽤 많은 이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료실에 있는 키르노트 활용해서 이 내용들을 더 잘 구성한 하나의 표로서 정리를 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도 클리어하기 위해서 마인드 세팅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 내가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우리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조금 더 힘내보는, 집중하는 20분이 혹여나 나중에 혼자서 다시 돌고 돌아서 반복해야 되거나 실수한 걸 만회하는 1시간, 1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줄여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 승희쌤하고 지금 딱 집중해서 지금 제대로 해놔보자. 그게 나중에 나한테 좋은 점수로도 돌아오고 시간을 아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 똑똑하게 집중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국가와 시민의 윤리,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키리노트 시작해 볼게요. 초성 힌트 부분을 메모하시고 제 설명에 부연되는 부분들을 같이 또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국가에 속해 있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소할 수도 있으나 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또 그렇게 국가가 생기게 되면 다양한 권위와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에 대해 우리 인류의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사유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디를 딱 특정하기보다는 그들 중에 국가의 권위의 정당성은 하늘이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군주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와 같은 입장이 있기도 했었고, 때로는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오는 거야 와 같은 입장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국가를 만들어 살아가는 거는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특성, 본성 때문이야 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오늘 시간의 포인트는 인간이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속에서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이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약, 합의에 의해 국가를 만들고 그것에 권위 있는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서 여기에 답을 써보려니까 정말 복수 이상의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만한 대표성을 갖는 단어들 한번 적어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단원에 특히 중요한 평가원에서도 꼭 나오는데 학교쌤께서도 그것에 준하여 학교 수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계약문 파트예요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잘 버무려야 되는데요.

수능특강 교재 살짝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탁 짚어드릴게요. 포인트는 국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거기에 첫 번째, 유교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그 교재 부분을 제가 이렇게 초성 힌트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 기억하실 만한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유교에서는요. 군주의 통치권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유교가 하늘이 만물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고 그러한 천명과 천리와 천도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네 글자 천인합의를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군주는 하늘로부터 그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 천명을 받은 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훌륭한 군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런 천명이 다한 자는 백성들이 따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자가 만약 힘과 무력으로서 백성들을 억압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혁명적인 역성혁명으로서 왕을, 통치자를 바꿀 수도 있어. 와 같이 전개가 되어 간다면 맹자의 이론으로도 엮어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그런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냐 뭐 순자의 예치론이냐가 같은 것으로 특정 짓지 않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으로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에 두면서 군주의 통치권의 근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 포인트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내용이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게 천명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천명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으로 구현될 때에는 인으로 구현이 되잖아요. 그 인을 실현하고자 할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 인을 실현하는 거, 그게 부모에 대한 효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인을 실천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의무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논리가 유교에서는 흘러가게 됩니다. 하늘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어 가네요. 넓은 틀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나 여러분 우리 수특 교재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고대 서양으로 가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영원산문설, 사주덕론, 철인통치 라는 키워드로 그의 입장을 쫙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국가권위의 정당성이니까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통치자가 철학을 함으로써 그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할 때 이때의 이 철인이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자죠. 즉, 이 부분. 이데아 중에서도 최고의 이데아라면 선의 이데아예요. 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통치자에게 복종함으로써 그가 이끄는 지혜로 이 나라가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발휘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지혜, 용기, 절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각각 지혜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통치자, 용기의 덕을 발휘해야 하는 방위자, 그리고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생산자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타고난 기능과 덕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될때 정의로운 나라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영원삼분설로부터 사주덕론으로 철인통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플라톤에게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의 철인통치와 정의로운 국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혹시 학규쌤께서 이 부분 강조하셨을지도 몰라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통치자와 방위자 계급을 수호자 계급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수호자 계급은 자신의 영혼에 금과 은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세속의 금과 은을

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일에만 관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에서 특징이고 그 부분이 국가, 통치 혹은 통치에 관여하거나 용기를 발휘하는 방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덕목으로서 이야기하는 특이점이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또한 이들이 개인의 타고난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역할 교환하면 된다고 했나요? 맞아요. 안 된다고 했었죠. 강조했던 부분이야. 역할 교환에서는 안 된다. 이게 어디에 나왔냐? 직업 윤리에 이번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요. 선생님 기억나요? 라고 하면 너무너무 반갑고요. 선생님 제가 공부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신다면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오늘 내용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노트 덮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더 머릿속에 상기시켜 주세요. 플라톤의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플라톤을 이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내용도 학교생께서 꽤 강조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부락, 마을이라는 공동체, 그거보다 더큰 국가라는 공동체로 확대 혹은 확장되어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국가라는 가장 완결적인 공동체, 이 속에서 최선의 삶이 가능하고 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덕의 실현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의 행복과 덕의 실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라는, 관여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시간이 꽤 지납니다. 고대로부터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 꽤 새로운 입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계약론이라는 입장이에요. 국가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국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 그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 자유, 권리 등을 보호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시민들은 그 권리, 자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합의, 동의로서 국가를 성립한 것이라고 보는 사회계약론이 있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홉스, 로크, 루소, 영국의 두 철학자와 프랑스의 철학자, 이세 철학자를 이 뒤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학교 수업에서도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셨다면, 이 이후에 제가 준비한 사회계약론의 디테일한 내용을 놓치지 말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계약론이야. 다음, 혜택론이라는 것도 제시하셨다면 챙겨보세요. 혜택론은 다름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 등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유교로부터 동서양의 고대사회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국가라는 것을 어떠한 이유로 성립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따라야 되는지,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대표적으로 짚어본 거야. 자, 그럼 먼저 국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 먼저 동양의 사상에서 바라본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입니까?입니다. 이 동양의 사상은 근대나 현대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딱 보시면 아는 것처럼 역시나 고대적인 사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국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체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걸 엿보는 내용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유교 갑니다. 유교의 대표적인 학자,

공자와 맹자를 폭넓게 포섭할 수 있는 설명을 이야기해 보자면,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천명을 받은 자가 군주가 된다. 그렇게 천명을 받은 군주는 누구를 위해 통치를 한다? 백성을 위해 통치를 한다. 따라서 백성을 위해 통치를 하고 백성을 근본에 두는 통치 네 글자 네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군주가 먼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었죠? 군주가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수양함으로써 사람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숙이 이 아닌 숙이 이한 백성과 같은 항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교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백성을 위해서 덕으로서 통치하는 왕다운 왕이라면 맹자,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양심을 잘 지니고 살수 있게끔, 줄여 말하면 항산을 유지해서 항심도 지닐 수 있도록, 유항산이 돼서 유항심이 될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백성을 위해 덕으로 통치하는 왕다운 왕이다. 그런데 만약 백성들이 항산을 지키지 못하면 항심도 유지하기 어렵으니까 그만큼 군주가 백성들의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항산, 무항심으로 이렇게 표현했겠죠. 항산을 지키지 못하면 항심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라고 표현했었고, 그 말을 이 긍정적인 진술을 바꾸면 항산이 지켜져야 항심도 계속 지닐 수 있어요. 왕다운 왕은 그걸 꼭 고려해 주세요 라는 입장. 이거 역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유교에서 기본 했었고, 최근에는 직업 윤리에도 체크를 했었으니까 이 내용이 그래도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이 될 거예요. 문제도 맞추시게 될 거고요. 그럼 유교 사상과는 또 사뭇 달랐던 무과로 가보겠습니다. 무과 입장에서는 키워드 여기 한번 써볼까요? 네. 겸애를 이야기하죠. 이 겸애를 이야기할 때는 유교와 비교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유교 이야기하면서 하늘로부터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받은 것이고, 그것이 내면적인 도덕성으로 인으로 표현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는 시비서나 좀비 친소를, 그렇죠, 분별하죠. 그래서 별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 별애를 보면서 무과는 그렇게 좀비 친소를 차별하는 것이 사회혼란의 원인이라고 봐. 자신자가 자국 사랑하듯 타인타가 타국을 사랑하는 자세가 오히려 이 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 그래서 차별적인 사랑, 유교의 별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두루두루 평등하게 사랑하는 겸애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무과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렇게 서로 돌보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천하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침략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비공의 항목도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애, 그리고 사치와 소비를 줄이고 생산에 힘써서 이익을 함께 나누자 라는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는 교상리 혹은 교리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겸해, 교리, 비공.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예술가 윤리 나올 텐데요. 그런 예술가 윤리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무과 입장에서는 악, 음악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될것 같지 않은데? 사치가 될것 같은데? 해서 비악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모든 세트가 완성돼요. 무과 입장에서는 겸해, 교리, 비공, 비악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혼란을 극복해 가자라는 입장. 그것이 유교와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 그럼

한비자. 법과 사상 가죠. 한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보는 관점이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아, 내가 도덕적으로 수양해서 나를 모범으로 삼아서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교화되기를 바라는 건 유교 스타일. 그에 비해서 한비자는 그런 방법은 할 일 없던 시대의 방법.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역시 그렇게 나를 따라오기를, 교화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보다는 이런 백성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잘 파악해서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백성들한테 상과 벌을 적절히 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적절한 포상과 처벌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 그 상과 벌을 군주가 자신의 주관대로 마음대로 주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사람에 따라 다른다면 신뢰할 수 없는 처벌이 되겠죠. 상이 되겠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에 근거해서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에 근거한 통치. 그러려면 통치자가 힘을 가져야 되겠죠. 세.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술, 기술이에요. 그래서 법, 세, 술이라는 통치의 3요체를 강조한 입장. 그럼 이런 한비자의 입장에서 만약 문항의 구도를 만들어 보자면 위에 이야기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과는 달리 인간을 이기적으로 보고 있다. 또 위에 공자와 맹자에게서는 큰 틀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이끄는 것을 지향점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한비자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뭐 평가해보자면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비구도가 좀 만들어지기도 하죠. 종종 출제되는 요소이기도 해서 만약 학교 수업에서 강조하셨다면 문제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오늘의 국가권위의 정당성 중에서도 평가원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는 사회계약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회계약론 대표 세 사상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홉스로부터 루크까지, 그리고 프랑스의 루소. 루소가 언제 만났죠? 앞에 단어에 교정적 정의를 할 때 루소가 나왔고, 그 루소를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과 달리 또 이번 시간에는 루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루소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서양 근대의 사회계약론자 세 사람의 입장을 여러 항목들로 좀 비교를 해보면서 가보는데, 그 비교 항목이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학자가 강조해서 설명했지만 그 항목을 다음에 다른 학자의 경우에는 크게 주목해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 표 안에 제가 잡아놓은 키워드를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답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보기 편하게 한눈에 넣어서 비교해보고자 하는 도구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홉스부터 시작해볼게요. 홉스에게서는 우리가 사회상태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어땠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회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야 라는 사회계약을 맺게 된 이유의 논리를 만들어 볼 때,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일에 대한 투쟁상태와 같다라고 하죠. 참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호모 호미니 루프스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왜 인간인 우리가 그 국가가 없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까지 될 정도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존재인데, 자연상태, 즉 국가상태가 아닌 자연상태에서는 무위험의 상태라고 봐요.

규범. 그럼 이때는 선악, 정의, 불의, 내 것, 네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무규범의 상태에서 어떻게든 내 것을, 나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늑대들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고민이, 내가 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이 상태. 근데 그 무엇이든 하는 그 행동이 선이다, 악이다, 정이다, 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 이 상태에서는 자칫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 그만큼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래서 투쟁 상태와 같은, 전쟁 상태와 같은 입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유명한 문장,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무규범 상태인 자연 상태의 공포를 이 사람은 스타트로 잡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는데, 그런 인간들에게서 자연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들은요,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권리에는 구체적으로 만물에 대한 권리로, 심지어는 서로의 몸에 대해서까지도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는 것을 할수 있는 자유까지 갖고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내용과 조합해 보세요. 답 나와요.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건, 그래, 투쟁 상태라고 할 만하다. 늑대라고 할 만하다. 왜?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성까지 탑재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었는데, 그 무엇이든 하면서 타인의 몸에 대해서까지도 무엇이든 할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어떤 법이 보장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무규범 상태예요. 자연 상태니까. 그런 실정법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 무규범과 같은 전쟁 상태와 같은 입장에서 선악, 정의, 불의, 내 것, 네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무엇을 하든 그것을 불이라고 할수 없는 상태. 그러니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늑대라고 표현했겠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랄까요? 살짝 이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 이런 애칭이랄까? 홉스 버전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 똑똑한 늑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살벌한 거. 그러면 똑똑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늑대들끼리 싸우다가 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늑대들은, 야, 안 되겠어. 야, 이런 무규범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게 되다가 이렇게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우리 자칫 자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생명과 자유도 위협받게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연법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두 번째, 인간의 이성. 앞에 방금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똑똑한 늑대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이성을 발휘해서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내 자연권도 침해당하겠다.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아,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해서 자연법이라는 것을 발견해내는데, 이것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야. 자연 상태에서 그만큼 자기 보존이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위에서 말한 대로 자연 상태는 투쟁 상태인데, 이들이 발견해낸 계율인 자연법의 제1항목은 투쟁 상태가 아니라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예요. 엄청 어려운 숙제죠. 무규범 상태에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데, 그 무엇이든 할수 있는 그 늑대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전쟁 상태가 되는데, 그 전쟁 상태가 되면 안 되고 평화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와, 평화 상태가 어떻게 될수 있지? 무엇이든 하라. 평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왜? 전쟁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장을 못 받으니까. 자연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무엇이든 하라라고 하는 거에서 도출되는 핵심이, 야, 그럼 우리 자연권을 포기하는 게 어때? 그래서 우리들의 포기한 자연권을 모아 모아 모아서 그 누군가한테만 싹 몰아주자. 그래서 그가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될거 아니야? 그 권한으로 우리를 차라리 질서 있게 지켜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도 해준다면 우리들이 포기한 자연권을 그에게 넘김으로써 그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자연권을, 자유를, 생명을 더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 않을까? 그래, 그거 좋겠네. 자연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계약을 맺었다면 이젠 더 이상 자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지키는 게 불의예요.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지키는 게 정의고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겁니다. 앞의 상태에서는 정의 불의가 없지만 이 상태로 오게 되면 정의 불의가 발생하게 돼요. 계약을 지켜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법이라는 것을 발견해 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호수에게서 이 자연권을 포기해서 양도받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리바이어던 절대적인 군주예요. 커먼웰스라고 하죠. 그래서 커먼웰스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인격, artificial person 그래요. 그래서 그 인공적인 인격을 세움으로써 그 인공적인 인격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게 당신이 지금 불의라고 보는데? 그럼 당신 이런 처벌을 받아야 돼. 이 상황에선 당신이 오라. 와 같은 판단. 무엇인가를 집행하고 행위하는 것. 그것들이 다 우리의 뜻이에요. 왜요? 우리의 자연권을 포기해서 다 당신한테 몰아준 거니까. 그러니 그것을 몰아받아서 강력한 힘으로 판단하고 집행하고 행동하는 당신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서부터 나왔고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된다. 즉, 리바이어더니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위하는 그것이 곧 나다. 곧 나예요. 왜? 내가 당신한테 그 힘을 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확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몰아준 그 힘으로, 강력한 그 힘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들인 시민들이 이 계약을 맺고 리바이어던을 세우어서 절대적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힘을 부여받은 절대적인 군주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 체결자가 아닙니다. 힘을 받았을 뿐이에요. 힘을 써야만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군주에게 준이 계약을 신의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홉스 이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군주제를 지향하는 귀결점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절대적인 군주가 나의 생명을 막 빼앗으려고 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를 할수 있겠으나 그것조차도 집단적인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절대적인 군주의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홉스. 그 뒤를 이어서 로크는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타고는 있지만 조금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요. 먼저 자연 상태를 이야기할 때 홉스와 같이 만인의 만인의 투쟁 상태가 아닌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들은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연법을 인식하고 그 자연법에 따라서 각자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럼 앞에 얘기한 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게 되는 그런 똑똑한 늑대들의 전쟁터와 같은 상태에 비하자면 로크가 이야기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성으로 자연법을 인식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가며
이럴 때에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처벌해야 되겠는데? 라고 그 자신이 인식한 자연법에 의해서 집행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 선과 악, 정의, 불의에 대한 나름의 자연법에 근거해서 주관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 조금은 더 평화로운 상태가 왔죠. 하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하나의 키가 있어요. 자연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각자의 몫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각자의 이성의 능력이 다르고 판단의 능력이 다른 경우에는 공적으로 누군가가 하나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각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라고 표현할 수 없고 비교적 평화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단, 그런 로크가 바라봤을 때 홉스가 이야기한 아까 자연 상태 기억나세요? 이 부분이요.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해낸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이 자유와는 달리 몰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는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처분하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대해서 이 부분,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긴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에게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과 같은 방종으로 흐르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홉스도 로크도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홉스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 이성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 할수 있는 거야 정도로 표현을 했다면 로크도 자, 자신의 뜻대로 할수 있고 제재 없이 할수 있어 라고 워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워딩이 타인한테 함부로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것으로 할수 있다라는 유에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설명을 들으셔야, 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겠구나라고 짚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뜻에 맡기지 않고 자연법 안에서 자기 행동을 관리하며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한 대로 내 소유의 물건이나 신체를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평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지나갔어요. 뭔지 아시죠?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그랬거든요. 로크의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 존재한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크의 자연권은 자유, 생명, 재산권이 들어가게 되고 이 재산권을 좀더잘 보장받는 거. 자연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네 거냐, 내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 상태로 들어가는 이유가 커요. 그래서 재산권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 홉스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내 것, 네것 구분이 없어요. 그 점이 큰 포인트야. 그럼 이런 로크의 입장에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연법이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법과 이성으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 각자 판단하고 집행을 했었던 그 기준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비교적 평화로울 수는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는 이 법. 또한 이 자연법에 하에서 자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긴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소유물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으로 위에 말했던 것처럼 방종의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상태로의 이행은 신탁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내 재산권을 더잘 보장받고 공평무사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을 세우는 게 중요한 목표가 돼요. 그래서 이때 입법, 행정권, 연합권으로 분리를 하게 되고 연합권은 크게 의미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입법권, 행정권으로 권력을 분립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 계약으로 사회 상태에 들어오게 되면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 내 자유,

이나 재산권을 잘 보장받고자 하는 입장이 있고, 신탁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신탁된 권력이 시민의 의지와 반하게 되면 계약을 철회하고 입법부를 폐지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상태에서 입법부를 재구성하는 저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권 인정이라는 표현도 이 의미로 이해해두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로크가 이야기하는 이 계약은 묵시적, 명시적 계약 두 가지 다 들어가죠. 실제로 명시적으로 계약한 것뿐만 아니라 암묵적이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계약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로크입니다. 그러니 홉스와 자연 상태를 보는 관점도 조금 달랐고 자연법에 대한 관점도 달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전한 신탁 계약 하에 국가에서는 저항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성립됐다는 것이 또 특성이었어요. 비교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루소로 가보죠. 루소는 자연 상태가 우리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상태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서 앞에 이야기한 사상가들이 논의한 부분과는 또 다르게 자연권, 자연법 자체 논의보다는 그에게서 계약과 주권에 대한 얘기가 좀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불평등한 요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하지만 국가 상태가 아닌 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도 평등하게 살아가. 신체적, 지적으로는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평등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인 거죠. 국가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살다가 우리가 사회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개개인이 좀더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평등한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법적, 도덕적인 평등으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차원의 불평등을 좀 대치시켜 볼수 있는 계약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조금도 남김없이 공동체 전체에 양도를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의사인 일반 의지가 확립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때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은 개인들 전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일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요. 개개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사적 차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거 말고 공적 차원의 우리 공동체가 모두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야, 그 회의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죠. 제도와 정책, 법률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의를 한다고 쳐요. 거기에 우리 구성원들이 모였어요. 이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나한테 이익일까? 어떻게 해야 이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이런 지역에 사는 나한테 이익이 될까와 같은 나의 사적 차원의 이익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모두 이익이 될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지 속에서 우리가 국가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지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능력이 다르지만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공동선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돼요. 그래서 그걸 결합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일반 의지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에 둔다. 일반 의지에 지배하에 둔다라고 하는 그 일반 의지는 곧 나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의지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의 주권 자체는 대표되거나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주권자는 인민, 시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우리 보통 직접민주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 루소에게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이 루소는 지금까지의 평가원 출제 경향으로 보면 본격적으로 많이 출제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얼만큼 깊이 들어갔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루소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복습하는 정도를 좀 조절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의 이 개념 파트에서 이걸 좀더 깊게 설명을 드려놨어요.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고, 쌤, 우리 학교에서 한 것보다 지금 이 내용이 더 깊은데요? 라고 하면 이 정도의 내용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각자 잘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꼭 시험 문제 맞춰야 되니까. 네. 자, 그럼 루소까지 해서 사회계약론 쭉 이어봤어요. 그럼 수능 기본 문제 4번에 있는 홉스와 로크로 구성된 문항이거든요. 이거 한번 클리어 보겠습니다. 갑번은 사람들이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공통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합해서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리바이어던, 커먼웰스, 절대군주를 이야기하는 홉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단서가 있고요. 을은 사람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들은 분쟁을 겪게 되고, 그래서 국가는 이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 그런 역할이 있다. 라고 보는 로크의 입장이에요. 그 내용을 두고 1번 선지를 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을 짧게 축약해 보자면 이렇게 자연권으로 설명이 될수 있어요. 홉스에게서 맞는 진술 되겠죠? 두 번째,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홉스가 생각하고 있는 리바이어던의 절대군주로는 이런 절대 권력의 행사,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목적 달성,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3번, 로크,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선지에서 포인트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조심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본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재산권,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산물로 합의와 동의의 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진술로 쓰인 겁니다. 4번,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서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공평무사한 재판관으로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 그래서 국가가 세워졌다고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계약에 참여한다. 사회 계약론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의 이성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권위의 정당성 클리어 해봤고요. 국가와 시민의 윤리 파트 중에서 시민 불복종 내용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져서 제가 강의 초반에 깔끔하게 핵심적인 부분들 잘 짚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잘 이어서 챙겨봐 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 국가 권위의 정당성 클리어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뭉쳐요. 고맙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9강이고요.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람에 의한 표층에서의 이동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마스터키 바로 보시죠. 자, 우리가 이번 주제에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자, 기본은 테마는 두 가지예요. 바람에 의한 해수의 이동,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용승과 침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엘니뇨와 라니냐인데, 자, 우리가 바람에 의한 해수의 이동을 얘기할 때는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에 대하여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요. 남반구는 바람 방향에 대하여 왼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요. 그거에 의해서 용승과 침강을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용승의 종류, 뭐 침강의 종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 바람에 의한 에크만 수송에 의한 해수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아셨죠? 자, 여기에 더해서 용승해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면서 그 과정에서 수문이 내려가는 거, 그 다음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밑에 쫙 깔려 있었던 영양염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용승해역에서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증식을 할 수 있는 상황,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용승이 일어나서 찬물이 올라오면 그 찬물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대기가 냉각이 돼요. 대기가 냉각이 되면 무거워진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안정한 대기가 만들어진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안개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부분에서는 평상시 적도 부근 해역의 열대 태평양의 특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에 서태평양 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쌓여 있는 그 상황. 그래서 해수면이 서쪽이 높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기가 상승기류가 잘 만들어져서 저기압이 잘 만들어져요. 아셨죠? 동쪽은요, 해수면 높이가 낮아요.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좀 낮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는 고압대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평상시 강수량은 서쪽이 많은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 약화로 인해서 서쪽에 있는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난 거지. 그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서쪽에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쌓인다는 거지. 그랬을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어떤 해양의 특징, 해양의 변화 특징, 그 다음에 대기 순환, 그 다음에 기압 패턴의 특징, 요걸 꼭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 난방진동 지수도 꽤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가 큰 양의 값이에요. 라니냐랑 연결이 되는 거고, 난방진동 지수가 큰 음의 값이에요. 엘니뇨랑 연결이 되는 거고. 아셨죠? 이 부분 꼭 공부하신 거 체크하시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복습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표 용 보겠습니다. 자, 1번 용승과 침강. 그림 가와나는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북반구입니다. 저기압성 바람과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 용승과 침강이 일어날 때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는 해수면 그 다음에 수온약층 봤을 때 따뜻한 해수층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거야. 아, 해수가 지금 모여들고 있구나. 모여들다 보면 아래로 침강하는 운동이 생기는구나. 침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침강.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 지금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은 거지. 그러니까 해수가 지금 발산을 하고 있는 거구나. 밑에 있는 찬 물이 올라오고 있구나. 용승. 이러한 상황을 주고 있는 자료다. 여기 보면 수온약층이라고 써 있죠. 이 수온약층이라고 써 있는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고.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수온약층을 해석할 때는 찬 해수층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지. 찬 해수층. 아셨죠? 그러니까 찬 해수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깊어진 거고, 여기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진 거고. 아셨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침강이 일어날 것이냐,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따뜻한 해수가 얇아지면서 용승이 일어날 것이냐 볼게요. 북반구라고 얘기했었죠. 저기압성 바람이 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회전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북반구라고 했죠. 에크만 수송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을 하면 표층 해수가 벌어집니다. 발산을 하면서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죠. 용승이 일어나요. 아셨죠? 그게 누구야? 나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저기압성 회전. 저기압성 회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고기압성 회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고기압성 회전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이 바람 방향에 대하여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해수증, 위에는 표층에 있는 해수증이 모이지. 모이면 두꺼워지면서 침강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지. 침강. 아셨죠? 그러면 얘는 고기압성 회전. 그러니까 얘가 고기압성 회전. 이렇게 되는 거지. 고기압성 회전. 됐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보면요. 가는 저기압성 바람이 불 때의 모습이다. 가는 고기압성. 너 틀렸어. 저기압성 아니야. 나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맞고요. 용승과 침강에 의한 수온 변화만을 고려할 때 A 해역의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 지금 얘는 찬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찬물이 올라오면 찬물에 의해 수온이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나가 낮다, 가가 높다. 그러면 가가 나보다 높다가 맞네요. 그러면 니은 티긋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 선지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추가 선지. 가에서 침강이 일어난다. 침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나에서 표층 해수의 발산이 나타난다. 지금 얘가 벌어지고 있는 건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지금 서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층 해수의 발산이 나타난다. 표층 해수가 발산을 하면 용승. 표층 해수가 수렴을 하면 두꺼워지면서 침강의 흐름이 생기는 거. 아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기는 가의 해역이 나의 해역보다 안정하다. 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기가 냉각이 되면 안정한 거야. 대기가 해수면 위에 있는 대기가 냉각이 되면 무거워진 공기가 여기 쫙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구조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정한 상태. 즉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 용승에 의해서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 그거에 의해서 대기가 냉각이 되면서 이 지역은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나가 안정한 거야. 아셨죠? 가의 해역이 나의 해역보다 안정하다가 아니라 나의 해역이 더 안정하다고. 그러면 리을 비음 추가 선지 이렇게 봤고요. 자, 여기에 요거. 자, 남반구에서 고기압성 바람이 불때 해수면 높이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 남반구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남반구 고기압성 바람인데,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성 바람이 시계 방향이야. 회전하는 바람. 남반구라고 하면 고기압성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야. 반시계. 됐죠? 요렇게 지금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고기압이니까 퍼져 나간다고. 아셨죠? 요런 바람인데, 지금 남반구에서의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이라고. 왼쪽 직각이라고. 왼쪽 직각이라고. 바람 방향의 왼쪽, 바람 방향의 왼쪽. 그러면 결국에 남반구에서의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서도 표층 해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이지, 수렴을 하게 되지. 그러면 침강이 나타나겠지, 맞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강이.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북반구 고기압성 바람이나 남반구 고기압성 바람이나 고기압성 바람에서는 표층 해수가 모여서 수렴을 해서 침강. 저기압성 바람이면 발산을 하는 거고 용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됐죠? 요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용 1번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대표용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2번은 적도 용승에 관련된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과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 일어난 용승인데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볼게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적도. 그리고 위에 여기 30도 N. 그리고 밑에 30도 S.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이지. 이거에 대하여 북반구라고 하면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입니다. 남반구라고 하면 왼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요. 그러고 봤더니 표층 해수가 쫙 퍼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 적도 부근은 표층 해수가 발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적도 용승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표층 해수가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밑에서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 아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기역에 대하여 지금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 기역에 대하여 오른쪽 방향이고, 니은에 대하여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아, 너는 북동 무역풍이구나. 너는 북동 무역풍을 얘기하는 거구나. 북반구. 북동 무역풍.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너는 남반구. 남동 무역풍이구나. 남동 무역풍.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이 부는 곳은 북반구이다. 북동 무역풍, 북반구. 맞고요. 니은에 의해 표층 해수는 동쪽으로 이동한다.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을 한다.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죠? 서쪽. 동쪽은 아니야. 일단 넌 틀렸어. 그 다음에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하나만 더. 만약에 니은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니은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서쪽 중에서도 어느 쪽? 남서? 이렇게 가는 게 에크만 수송에 의한 해수 이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기역, 티귿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있고요. 선생님, 추가 선지 가져왔어요. 기역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다.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모두 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서풍 계열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에 의해 북쪽 대류가 형성이 된다. 니은은 남동무역풍인데? 자,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남쪽 대류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남동무역풍이면 남동무역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적도해류라고 하면 남적도해류라고 해야 되겠지. 동에서 서로 가는 남적도해류. 너 틀렸어. 바람이 강할수록 이 지역의 용승은 강화된다. 지금 적도 용승을 얘기한다. 바람이 강할수록 에크만 수송이 강화된다. 에크만 수송이 강화될수록 표층 해수의 발사는 강화된다. 밑에 있는 찬물은 더잘 올라온다. 용승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강할수록 이 지역의 용승은 강화된다. 맞는 거예요. 비음만 맞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더 가보겠습니다. 바람에 의해 A 해역의 해수는 대체로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A 해역의 해수, A 해역이 어디냐면 여기 적도 해역을 그냥 A라고 묻겠습니다. A 해역의 해수는 대체로 수렴한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볼게요. 물어보고 있는 게 해수를 물어보고 있지. A 해역의 바람이라고 하면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은 수렴하는 게 맞아요. 바람은 서로 같은 방향을 같은 곳을 향해 불고 있으니까 수렴이 맞아. 아셨죠? 근데 해수를 물어보고 있죠? 해수는 어떻게 되고 있다? 서로 멀어지고 있다. 발산하고 있다. 해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하고 있다. 해수와 바람 구분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넌 틀린 거. 바람만 고려할 때 표층 해수의 수렴은 적도와 30도 N 또는 30도 S 부근 중 어디에서 잘 일어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30도 N이라고 해볼까? 자, 볼게요. 0도, 30도, 여기에다가 60도 N을 하나 더 그려볼게. 60도 N을 이렇게 그리면 보자고요. 여기는 무역풍이 불고 있고요. 여기는 편서풍이 불고 있지. 이런 식으로. 맞죠? 북반구니까 편서풍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보자고요. 바람은요? 적도 부근에서 수렴합니다. 바람은요? 적도 부근에서 수렴해요. 여기서 열대 수렴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수렴한다는 얘기는 공기가 상승을 많이 한다? 적도 조합대가 위치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30도 부근. 바람은요? 편서풍과 무역풍이 서로 발산하고 있지. 발산을 하고 있어요. 발산한다는 얘기는 여기 공기가 많다는 얘기고, 고압대가 있다는 얘기고, 대기대순환의 하강기류가 있다는 거야. 지금 바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이제 해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 해수 볼게요.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니까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발산을 한다고. 여긴 해수가 발산을 하는 곳이야. 해수 발산. 해수가 발산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30도를 볼게요. 30도는 지금 무역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 편서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을 했더니 30도 부근에 모이네? 모여요. 모이잖아. 그죠? 해수는 여기서 수렴을 한다고. 수렴. 아셨죠?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열대 수렴대가 만들어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수가 수렴을 한다, 아열대 수렴대? 그걸 이제 대기로 연결시키면 그 부근에 뭐가 있는 거야? 아열대 고압대가 있는 거야. 중위도 고압대가 있는 거야. 위도 30도 부근이 있는 거야. 아셨죠? 요거 꼭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층 해수의 수렴은 적도가 아니라 30도 부근에서 잘 일어난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표유형 2번 봤습니다. 자, 이제 대표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유형 3번 역시나 용승에 관련된 거. 연안용승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해역의 풍향과 풍속 분포를, 그 다음에 나는 이 해역의 표층 엽록소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용승 또는 침강이 일어났다. 이 해역에서. 용승과 침강 둘중 하나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건데, 자, 자료를 봤더니 남반구네요. 남반구. 남반구에 위치한 해역이고, 바람이 지금 대략적으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이동한다. 에크만 수송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남반구니까 요거에 에크만 수송 방향은 왼쪽 직각 방향. 그러면 해수가 육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먼 바다 쪽으로 쭉 빠져나가겠네. 쭉 빠져나가면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겠네. 뭐가 일어나겠네? 용승이 일어나겠네. 그렇게 가는 거지. 용승이 일어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자료를 봤더니 요 육지와 바다, 요 연안 부근에 지금 엽록소 농도가 꽤나 지금 높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거지. 용승이 일어났어요. 용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수온이 낮아져. 수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거야. 찬물이 올라올 때 그냥 찬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영양염까지 같이 가지고 온다라는 거지. 영양염의 농도가 많아진다고요. 높아진다고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엽록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걸 설명할 수 있다.

맥락이에요. 아셨죠? 볼게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풉니다. 남동풍도 남풍 계열의 바람이에요. 맞는 거고. 침강이 일어나고 있다. 침강이 아니라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자, 표층해수의 단위 부피당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 자료 해석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으면 엽록소 농도가 높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짙은 색이야. 짙은 색이에요? 용승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요? 이렇게 보는 거지. 영양염이 많아요? 이렇게 보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B.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가 아니라 B 지점이 많다. 아셨죠? 기억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산지 보겠습니다. 자, A 지점과 B 지점 모두 대기대순환의 직접 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위치한다. 이제 이런 것들. 대기대순환의 직접 순환이라고 하면, 뭐?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 얘기해야 되는데, 요 위치를 잘 보세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0도에서 30도 부근이니까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 맞죠? 그럼 직접 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위치한다. 약간 지식을 같이 물어볼 수 있다고요. 자, 표층해수는 대체로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바람에 의한 표층해수의 운동만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면 남서쪽, 남서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지. 북동쪽이 아니라 너도 틀렸구나. 자,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광합성은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활발할 것이다. 여기에 엽록소 농도가 높아요. 광합성 활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활발할 것이다. 맞네요. 그러면 리을, 비읍 이렇게 추가선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더 가보겠습니다. 더 가볼게요. 자, 용승이 일어난 해역의 특징 두 가지. 자, 이런 것들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쓸 수가 있죠. 용승이 일어납니다.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옵니다. 수온이 내려가요. 수온이 내려가는 변화가 있고요. 그때 영양염이 올라옵니다. 됐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 증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온이 내려갑니다. 찬물에 의해서 그 위에는 대기가 냉각이 돼서 안정한 대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3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4번 볼게요. 자, 4번. 역시나 용승 자료 해석인데 자료 제시 형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가는 어느 해 8월 28일, 어느 해 8월 28일이야. 8월 28일.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8월 28일. 아셨죠? 자, 12시. 제주도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 분포를, 그 다음에 나는 A 해역의 시간에 따른 풍향과 풍속,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주도 부근의 유 해역에서 지금 수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수온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8월 28일을 잘 생각해 보면 여름철이거든. 덥거든. 지금 굉장히 따뜻한 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곳인데 수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뭐예요, 지금? 바람 자료를 주고 있고 해수면 자료를 주고 있어. 그럼 생각해 볼 것은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서 이러한 수온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네를 생각하라는 거지. 자, 8월 28일을 보시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북동풍 계열의 바람. 아,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겠지? 쭉 빠져나가면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겠지?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이 쭉 빠져나간다? 쭉 빠져나간다고 하면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겠지? 그걸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아셨죠? 문제 볼게요. 8월 28일, 북동풍이 우세하게 불었다. 북동풍이 우세하게 불었다. 맞고요. 8월 28일, 12시에 표층해수는 남서쪽으로 이동하였다. 바람에 의해서 표층해수는 북서쪽으로 갔다고 보는 거죠. 에크만 수송을 고려하면. 너 틀렸어. 자, 관측 기간 동안 용승이 일어났다. 용승이 일어났어야지 수온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고 해수면의 높이 변동을 또 설명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기억, 티그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 선지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주로 북서풍 계열의 계절풍이 분다. 자, 이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이 시기. 8월 28일인데? 여름철인데? 여름철에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기압 배치라고 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니까 그쪽의 고기압. 그다음에 북쪽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쪽은 저기압. 남고 북저형. 그죠?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바람이 분다고. 남동 계절풍이 주로 분다. 틀렸어. 틀렸어. 그다음에 이 시기에 A 해역에서 표층 영양염의 농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용승이 일어난다고 보면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진다. 됐죠? 8월 28일 12시 이후 A 해역은 한류의 영향을 받아 수온이 낮아졌다. 수온이 낮아졌는데 이게 한류의 영향이냐는 거야. 한류의 영향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용승이라는 거지. 해수면 이렇게 낮아졌다.

얘기는 물이 빠져나갔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용성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음만 맞는 거죠. 이렇게 추가 선지 봤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는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P 지점을 찍어볼게. 어디다 찍을 거냐면 이걸 지우고요. 쭉한 다음에 여기다가 P 지점을 찍어볼게. 자, 그러면 P 지점을 놓고 여기다가 Q 지점을 넣어볼게. Q를 여기다 넣을게요. Q를 이 A역에다 놔야겠다. 자, P와 Q를 해수면 높이를 판단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고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Q 지점, 용성이라는 요 해역은 해수면 높이가 낮아진다고. 오히려 먼 바다 쪽의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진다고. 그러면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때 표면 해수와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을 구분하면, 자, 우리가 지구학 1 교육 과정에서 수능에서는 잘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설명을 해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북반구에서.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람과 완전 맞닿고 있는 표면 해수는 보통 어떻게 이동하냐면 대략적으로 한 45도 정도. 이게 표면 해수야. 아셨죠? 이 표면 해수, 표면 해수의 밑에 있는 해수층, 그 밑에 있는 해수층, 그 밑에 있는 해수층, 그 밑에 있는 해수층.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동하는 해수층을 우리가 표층 해수라고 보통 구분을 해요. 그랬을 때 표층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표면과 표층을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바람 방향에 대하여 표면 해수는 대략적으로 북반구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오른쪽 한 45도 정도. 표층은 오른쪽 직각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4번 봤어요. 자, 이제 그다음에 대표용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대표용 5번부터는 엘니뇨와 라니냐 요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제시 형식, 중요한 것들, 자주 나오는 형식을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면요.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선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가와 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자료 나오면 경도 값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경도 값, 중요합니다. 180도 있고요. 120도 E. 동경이라는 거예요. 120도 W, 서경이라는 거야. 근데 이 경도의 기준은 태평양이 아니라 태평양 반대 방향에 있는 영국 그린지 천문대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평양의 반대 방향,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동쪽,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서쪽을 결정을 해서 동경, 서경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태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경으로 표현되는 이쪽이 서쪽 태평양, 서경으로 표현되는 이쪽이 동쪽 태평양이 된다고.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대략적으로 적도 부근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160도에서 150도 W 요 정도가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요. 그것보다 동쪽 동태평양, 그것보다 서쪽 서태평양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요거 보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가 엘니뇨, 하나가 라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결론값인데 결론값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중앙 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의 변화를 1번으로 봐야 돼. 그게 엘니뇨 라니냐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 중앙 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요 해역, 동태평양, 요 해역이 뜨거워져요. 평상시보다. 그러면 엘니뇨야. 아셨죠? 동태평양 해역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져요. 그러면 라니냐야. 이게 결과값이야. 아셨죠? 그럼 요 자료에서 봤을 때 동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비교해 보면 동태평양 여기가 더 뜨겁지? 동뜨 엘, 엘니뇨라고. 동차라, 라니냐라고. 그러니까 얘는 결과값으로 얘기하자면 라니냐가 되는 거고 얘는 엘니뇨가 되는 거예요. 시기로 보면. 아셨죠? 이건 결과값이고. 자, 그럼 이제 과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평상시 판설 좀 해보겠습니다. 평상시라고 하면 서쪽과 동쪽 중에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쌓여요. 평상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경사를 보면 서쪽이 동쪽보다 해수면 경사가 높아요. 다시 해수면 높이가 높아요. 해수면 경사 방향은 동쪽이고 해수면 높이가 서쪽이 높아요. 따뜻한 물이 여기 많이 쌓여있던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따뜻한 물층을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따뜻한 물 두껍게, 따뜻한 물 얇게. 대신에 찬물이 지금 동태평양 쪽에서는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긴 수온이 낮고 여긴 수온이 높아요. 그러면 수온이 높은 요 상황에서 여기 있는 공기들은 상승 기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구름이 잘 만들어져.
아셨죠? 그리고 여기는

기압이 낮아요. 상승 기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여긴 찬물이 올라오죠. 공기가 냉각이 잘 되죠. 그럼 여기는 고기압이 잘 만들어져요. 그러면 고에서 저, 상승, 하강, 이러한 대기 순환이 평상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이러한 대기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이게 평상시 모습이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이 약화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서쪽에 따뜻한 물이 집중됐던 것이 중앙에서 동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더 많아져요. 그러면 해수면이 높이가 서쪽이나 동쪽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바뀔 수 있어요. 즉, 중앙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요 해역이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르게. 따뜻한 해수, 찬 해수. 그러면 그 시기가 되면 용승이 동태평양 쪽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이 시기가 엘니뇨 시기야. 그러면 평상시와 다르게 이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들이 상승을 잘해요. 아셨죠? 여기서 비를 많이 내려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상승을 잘한다? 비를 많이 내린다? 이쪽이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진다고. 상대적으로 이쪽의 기압은 높아진다고. 그럼 대기의 순환이 바뀌겠지. 아셨죠? 이게 언제? 엘니뇨. 무역풍의 약화. 만약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세져요. 더 세지면 서쪽에 더 따뜻한 물이 집중되겠지. 해수면이 서쪽에 엄청나게 높아지겠지? 그러면 동쪽은 따뜻한 물층이 굉장히 얇아지는 거고, 찬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용승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식이라고 하면, 동쪽은 굉장히 차고 기압이 높아진 상태가 되는 거고, 서쪽은 뜨겁고 기압이 낮아진 상태. 그 시기가 이제 라니냐가 되는 거야. 무역풍이 강화된 시기. 아셨죠? 평상시,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셨죠? 볼게요. 가는 엘니뇨 시기이다. 자, 가는요, 동태평양이 뜨거워진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동태평양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 맞고요. 낮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다. 지금 낮 시기는 라니냐 시기인데,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을 얘기하고 있어. 라니냐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강화, 무역풍이 강화, 강화되면 여기에 해수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놔요. 여긴 해수면 높이가 낮아져요. 아셨죠? 그러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다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수온약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 찬 해수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와 동치되는 개념이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요.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풀이에 큰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그렇다고 보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가가 나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죠? 가 시기는 언제? 엘니뇨 시기. 엘니뇨 시기는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져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져요. 아셨죠? 라니냐 시기는 얘가 얇기 때문에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져요. 그러면 깊이는 엘니뇨 시기가 깊다라고 해야 되겠죠. 엘니뇨 시기 깊다. 아셨죠? 그러면 기역, 니은, 티귿 모두 다 정답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 두께는 가가 나보다. 자, 두께. 동태평양 적도 해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얘는 엘니뇨고 얘는 라니냐야? 엘니뇨 시기가 두껍지. 그지?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적도 부근의 표층 수온은 140도 E, 130도 W 보다 높다. 자, 우리가 자칫 실수라면, 동태평양이네? 서태평양이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얘가 서태평양이고, 얘가 동태평양이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자료를 봐도 되죠.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140도 E라고 하면 이 부분 어디쯤 될 것이고, 130도 W라고 하면 이 부분 어디쯤 될 거예요. 그러면 수온은 여기가 더 높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온은 여기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나 시기는 라니냐 시기잖아.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서쪽에 따뜻한 물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그러니까 서쪽이 더 높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셨죠? 요 해역이 요 해역보다 높다. 맞는 거. 자, 가 시기에 남적도 해류는 평상시보다 강하게 흐른다. 가 시기는 뭐라고요? 엘니뇨 시기라고요.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화됐죠? 무역풍이 약화되면 동에서 서로 가는 흐름이 약해진다고요. 동에서 서로 가는 흐름이 남적도 해류라고. 그러니까 약화된다고. 아셨죠? 가 시기에 남적도 해류는 평상시보다 약화. 그러면 리을 미음 추가 선지에서 리을 미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더 보자. P 지점의 해면 기압 편차는 가 시기의 음의 값이다. P 지점 선생님이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를 P 지점으로 찍을 거야.
지점, 동태평양. 동태평양 이 지점에 가시기에 해면 기압 편차는 음이냐 양이냐. 엘니뇨 시기가 되면 여기 평상시보다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상승기류 강화되죠. 그러면 기압이 낮아진다고. 기압이 낮아지면 편차는 음의 값. 그렇죠? 음의 값이다. 맞구나. 자, 그 다음에 가시기와 나시기의 무역풍의 풍속 편차를 화살표 길이로 표현하면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많이 나왔어요. 자, 평상시의 무역풍 세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동풍이니까. 아셨죠?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야. 이게 엘니뇨 시기. 아셨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야.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야. 이게 지금 라니냐 시기. 아셨죠? 편차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자, 평상시죠?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빼줍니다. 평상시 값을. 엘니뇨 시기라고 하면 요거에서 요걸 빼주는 겁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뺍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런데 지금 원래 방향이 동쪽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편차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방향으로. 자, 라니냐 시기는 이거에서 이걸 빼주는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 같은 방향으로. 아셨죠? 요 표현 방식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5번까지 했고요.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엘니뇨 라니냐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자료 제시 형식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워커 순환, 대기 순환과 관련된 거. 자,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의 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의 대기 순환 모습인데, 자, 볼게요.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평상시, 자, 다시 그려볼게요. 평상시라고 하면 서쪽과 동쪽 중에서 따뜻한 물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서 상승기류가 강해요. 여기서 구름 많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비 많이 내려요. 이거예요. 동쪽은 용승, 찬물, 그래서 기압이 높아요.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그래서 이러한 대기순환이 존재해요. 이러한 대기순환을 워커순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상승 강화, 동쪽에서 하강 강화라고 한다면 워커순환이 강화되는 거고, 서쪽에서 상승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럼 워커순환이 약화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이 시기는 지금 상승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태평양 중앙부에서 동쪽, 그즉 태평양 중앙부에서 약간 동쪽쯤에서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지점이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물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뜻한 물이 서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많이 온 거지. 따뜻한 물이 서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많이 온 거라고. 어느 시기야? 엘니뇨 시기가 되겠지. 이렇게 엘니뇨 시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니냐 시기이다. 엘니뇨 시기야. 자,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하다.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셨죠? 온 거라고. 원래 여기 쌓여 있어야 되는데 온 거라고. 약화. 맞고요. 동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강하다. 지금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많이 온 겁니다. 따뜻한 물층이 두꺼워진 거예요. 이쪽에서는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평상시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니음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선집. 워커 순환이 평상시보다 강화된다. 엘니뇨 시기는 워커 순환이 평상시보다 약화된다. 여기서 상승, 여기서 하강이 기본적인 워커 순환이었는데 여기서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 발생을 하고 있죠. 약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자,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뜨거워지면 엘니뇨 동델. 그렇죠? 엘니뇨 뜨거워진다. 동태평양 표층 수온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맞고요.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여기서 지금 상승 기류가 지금 생기고 있죠. 그러면 공기 양이, 지표에 공기 양이 줄어들 테니까 여기 기압이 낮아지겠죠.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맞는 거. 추가 선지에서 우리는 미음, 비읍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기역 해역의 해수면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기역 해역을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할게요. 여기. 여기를 기역으로 할게요. 자, 서태평양. 자, 평상시보다 해수면 높이가 높아진다. 맞아요? 여기에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려면 바람이 더 세서 해수면을 따뜻한 물을 여기다 더 쌓아 넣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무슨 시기야? 엘니뇨 시기지?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오는 시기지? 해수면 높이가 낮아진다. 가야 되겠지. 틀렸어. 또 보신다. 아니야. 이 해역은, 니은 해역은 적외 영상에서 관측되는 밝기가 평상시와 비교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 자, 니은 해역을 선생님 여기다가 찍어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니은 해역. 여기다 니은 해역을 찍으면 평상시에는 여기 구름이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지는데 요 시기는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높고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적외 영상에서 봤을 때 높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낮아요. 적외선 방출 세기가 약해요. 적외선 방출 세기가

약하면 밝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아셨죠?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6번 봤습니다. 이어서 대표 유형 7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적도 부근 태평양의 연직순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수능특강 강의할 때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 이런 자료들은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은 자료예요. 자,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고도별 공기의 연직 운동 방향, 고도별 운동 방향과 세기의 편차를 각각 화살표의 방향과 길이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매칭되는 거죠. 하나가 엘니뇨고요. 하나가 라니냐 이렇게 해놨고, 여기서 볼 것은 보세요. 기압이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건 고도가 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의미야. 즉, 지금 고도라고 하는 것은 일로 갈수록 높은 거야. 마찬가지 여기서도 고도라고 하는 것은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야.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기압이 높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고도가 낮다. 아, 그러면 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요 부분이 해수면 부근이구나. 요 부분이 해수면 부근이구나를 생각하는 거고. 지금 여기 경도값이 나와 있는데 160도 W에서 150도 W 즈음이. 요 즈음이 선생님이 중앙태평양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해수면 부근에서 봤을 때 이쪽이 동태평양이 되는 거야.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이 된다고. 아셨죠? 적도 부근을 기준으로 보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이 대략적으로 동태평양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태평양이 된다고. 됐죠? 그럼 볼 때,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라니냐인데, 요 시기는 보니까 동태평양 쪽에서 상승 기류가 됐죠? 서태평양 쪽은 하강 기류. 자, 이쪽은 동태평양 쪽에서 하강 기류가 서태평양 쪽은 상승 기류. 맞나요?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에서 상승 기류, 동태평양에서 하강 기류죠.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따뜻한 물이 어디로?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쌓이고 그곳에서 상승 기류. 그래서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엘니뇨 시기가 되겠네. 무역풍이 약화돼서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많이 온 거야. 아셨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평상시와 비교해 볼때 이쪽에 하강 기류가 더 세진 거야. 이쪽에 상승 기류가 더 세진 거라고. 화살표 길이가 길진 않지만 어쨌든 평상시보다 더 커진 거니까. 아셨죠? 그러면 이 시기는 서쪽에서의 상승 기류가 더 강화됐어. 서쪽에서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쌓였어. 이렇게 보는 거지. 무역풍이 강화됐어.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이 시기는 라니냐.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따뜻한 물이 이쪽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야.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분의 동태평양 평균 해면 기압이 작다. 아, 지금 발문이 뭐였죠? 아, 발문을 봐야 되겠네요. 가 시기와 비교할 때나 시기에 대한 설명이야. 라니냐 시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라니냐 시기라고 한다면 동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은 평상시보다 더 높아집니다. 찬물, 그죠? 하강기류 강화. 서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은 더 작아집니다. 여기 따뜻한 물이 더 많아지니까, 상승률이 강하니까. 그러면 요 분수식에서 분자가 커지니까 요 값은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너 틀렸구나. 자, 라니냐 식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이 적다. 하강기류. 그죠? 적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 식이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가 크다. 자, 평상시에는 어떻다? 서쪽이 높아요. 그쵸? 엘니뇨 시기가 되면 비슷해요. 완만해져서. 완만해져요. 라니냐 시기가 되면 극단적으로 서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서쪽 라니냐 시기는 높이 차가 더 크다. 맞죠? 높이 차가 더 크다. 맞죠? 이렇게 한다면 니은 디귿이 원래 물음에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해봤습니다. 자, 추가 볼게요. 추가.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 이것도 한번 체크할게요.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가 의미하는 건 뭐? 얘는 수온약층이랑 같이 가는 거야.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와 같이 간다고.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와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같이 간다. 아셨죠? 하나 더. 찬 해수층 시작 깊이도 같이. 아셨죠? 수온약층, 찬 해수층 시작 같이 가는 거고요. 그

시작 지점의 온도를 20도씩 등수온선으로 볼 수가 있다. 요거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증의 시작 깊이 또는 찬해수 중의 시작 깊이가 평상시보다 커지니 작아지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라니냐 시기예요. 라니냐 시기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라니냐 시기면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니까 수온약증의 시작 깊이가 얕아진다고요. 그러면 음의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아셨죠? 자, 남적도해류의 세기는 강해진다. 남적도해류의 세기는 남적도해류는 동에서 서로 무역풍에서 가는 거. 무역풍이 강하니까 색이 강해진다. 자, 분수식 나왔네요. 자, 분수식이라고 하면 분수식에서 분자가 크면 분수식 값이 커지는 거야.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강수량. 지금 이쪽에 따뜻한 물 많이 있는 거죠? 상승기류 강화되고 구름 잘 만들어지는 거죠? 비 많이 내리겠네. 크겠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 여기 하강기류죠? 고기압? 그럼 비안 내리겠네, 거의. 작네. 그럼 요 값은 1보다 크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1보다 크겠네? 맞는 거지. 그러면 미음, 비읍 이렇게 추가선지 답 확인했고요.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뭘갈 거냐면 요거. 평상시와 비교할 때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편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겁니다. 서태평양 구름 많이 만들어지죠? 구름 많이 만들어지면 표층에 태양 복사가 잘 도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름 때문에 표층에 잘 도달하지 않는다. 그럼 편차는 음의 값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면 태양 복사가 잘 도달하지 않는다. 아셨죠? 음의 값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7번 봤어요. 이제 대표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역시나 엘니뇨 라니냐와 관련된 건데 얘는 남방 진동. 자, 볼게요. 자, 보시면 그림 가는 2016년 어느 달에 2016년입니다. 이런 건 체크해놔야 되겠지. 어느 달에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밑줄.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나는요, 남방진동지수. 자, 복사 에너지 편차가 양의 값일 때는 구름 최상부 평균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을 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양의 값일 때는 온도가 높다라는 거야. 온도가 높다. 우리 얘기했었죠? 적외위성에서 온도가 높으면 어둡게 보인다고. 온도가 높으면 구름이 낮게 발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뭐죠? 적외 낮뜨어 배웠죠. 적외 낮뜨어. 적외 낮뜨어 해서 적외선 영상에서는 낮은 구름은 뜨겁고요. 어둡게 보인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면 밝게 보입니다. 마이너스 값이죠? 얘는 지금 굉장히 높게 발달한 거야. 두껍고 높게 발달한 겁니다. 그럼 얘는 높게 뭐라고 쓰면 좋겠죠? 일단 온도가 낮은 거고요. 온도가 낮다. 그다음에 높고 두꺼운 구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이쪽이 지금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음의 값이야. 아, 그러면 이 중앙에서 동태평양 그 즈음에 이르는 요 영역이 평상시보다 구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네? 두꺼운 구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지금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져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어? 그럼 그런 시기는 엘니뇨 이렇게 가는 거지. 엘니뇨. 엘니뇨라고 하고 무역풍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은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은 거예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로 봤을 때. 그 얘기는 구름이 잘안 만들어져서 낮은 구름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구름이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적외선 방출 복사가 평상시보다 더큰 값으로 나올 수 있다. 어둡게 나올 수가 있다. 아셨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엘니뇨 시기. 자, 볼게요. 2016년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적운형 구름의 양의 편차는 음의 값이다. 요 시기에 요 부근에 구름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높게까지 발달한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면 구름은 평상시보다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구름 양은 플러스로 가야지. 구름 양은 평상시보다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구름 양의 편차는 플러스라고. 아셨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상승 기류는 2011년이 2016년보다 강하다. 요 자료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남태평양 타이티 해명기압 편차 있죠? 얘는요, 중앙태평양의 어떤 자료를 주는 거야. 또는 동태평양의 자료를 주는 거야. 호주 북부 다윈 있죠? 여기에서 해명기압 편차 있죠? 얘는요, 서태평양의 자료를 주는 거야. 그럼 볼게. 남방 진동 지수의 값이 양의 값이다. 양의 값이라고 하는 건요 녀석, 요 지역에서 측정한 해명 기압이 평상시보다 크다는 겁니다.
동태평양이나 중앙태평양에서 평상시보다 해면기압이 크다는 얘기는 상승기류가 잘 안 만들어진 거지. 잘 안 만들어졌다. 동태평양에서 상승기류가 더 안 만들어졌다. 동태평양이 차가워졌다. 동태평양이 차가워지면 라니냐 가는 거지. 라니냐. 그러니까 플러스는 라니냐 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반대로 엘니뇨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지금 호주 북부 다윈에서의 서태평양에서 해면기압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따뜻한 물이 적어졌다는 얘기니까 서태평양에서 엘니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상승기류는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2011년은요 라니냐니까 서태평양에서 라니냐 따뜻한 물 많아진다 상승기류 강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따뜻한 해수중의 두께는 2016년이 평상시보다 얇다. 2016년은 엘니뇨 따뜻한 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얇다가 아니라 두껍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추가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선지 보면 2016년 엘니뇨 시기죠. 엘니뇨 시기는 평년보다 호주 지역 서쪽이죠. 서태평양 지역의 강수량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가야 되는 거고 워커 순환은 2011년이 2016년보다 강하다. 2011년은 라니냐니까 워커 순환이 강화 다 맞는 거.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용승은 2011년이 2016년보다 강하다. 자, 용승 얘기했죠. 무역풍이 강한 라니냐 시기의 용승 적도 용승 활발하다 얘기할 수가 있죠. 추가 미음 피읍 정답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난방 진동 지수가 큰 양의 값을 나타낼 때 라니냐 시기죠. 라니냐 시기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자, 요거 숙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표용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일으켜줄 수 있는 내신 만점 OX 퀴즈. 자, 지금 용승이 일어난 해역에서 연안 용승이 일어날 때 해수면 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엘니뇨 라니냐 시기를 난방진동 지수와 한번 꼭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해양에서의 변화, 대기 순환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 뭐 이런 것들. 해양에서의 변화, 대기 순환에서의 변화 이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9강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앞서 선생님이 숙제 내드린 거 있죠? 꼭 해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연습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문제 푸는 거를 넘어서서 이 내신 대비까지 너무너무 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날 유형 확인하러 갑니다. 자, 교재 7강과 교재 8강에 해당하는 9개의 문제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시작하는 질문은 요겁니다. 자, 교재 7강 Exercise 10에 해당하는, 와, 진짜 많이 왔네요. 그쵸? 어법 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항상 어법 위주로 풀었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꼭꼭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도시농업. 그렇죠. 신선한 소재였습니다. 도시농업의 잠재력과 식물원의 역할. 도시농업과 식물원? 무슨 이야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내용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자, 도시농업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추가 연구 필요성이 존재하더라. 근데 식물원, 영어로는 Botanical Gardens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구를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하더라. 아하, 이래서 식물원이 등장했구나. 도시공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재배 방식 연구가 진행 중이며 식물원은 도시농부를 대상으로 교육 역할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식물원 간 자원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아, 식물원이 개입함으로써 어떤 좋은 이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말 한 줄 요약해보자면요. 도시농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연구와 함께 식물원의 교육, 공유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 다시 한번 살펼게요. 보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자,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된 장점이 있지만 further research,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의 더 폭넓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요거죠. Botanical Gardens, 식물원이 뭐 할 수 있습니까? Can support this,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함으로써 연구를 적용하고 도시의 농부들을 갖다가 교육하면서 자원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 참여를 enhance,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Support, 이 식물원의 역할이 결국엔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sharing resources,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 예측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법 문제였던 만큼 문제 예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빈칸과 서술형 예측하겠습니다. 빈칸 부분은 5번 문장 어떠합니까? Finally, 마지막으로 라고 하면서 식물원이 can benefit,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식물원이 이득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can benefit,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어허, 이익을 얻을 수도 있구나. 자, 모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공유하는 겁니다. 도시 농업의 자원과 접근법들을 서로서로 공유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benefit, 한 단어짜리 빈칸 예측이에요. 그치?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들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예시가 including을 이끌고 있어요. 그렇죠? 자, 무엇을 포함해서 공유할 수 있냐면 배운 교훈들입니다. 자, 어디에서 배운 교훈들? 프로그램 설계라든지 부지 설계와 운영, 그 다음에 파트너십 개발이죠. 파트너십 개발을 뭐 하기 위한 것이었나 봤더니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개발 같은 것도 있었다. 아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can benefit, 식물원 자체가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거구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단어짜리 빈칸 예측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법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There is a need for more research라고 하면서 지금 more research, 예를 선행사로 잡고 있어요. 예를 선행사로 잡으면서 이때 대신 뭡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되시죠.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 걸리는 동사가 몇 개? 세 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동사가 다 주격 관계대명사에 걸리는 동사로 세 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선행사 more research를 단수로 받을 거니까 우리는 다 S 붙은 거, 마지막에도 S 붙은 거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에 걸리는 동사인데 선행사와의 수일치 플러스 병렬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장 삽입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

공간이었는데, 뭐 Botanical Gardens라고 해서 앞부분에 식물원이 등장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요. 사용할 수 있답니다. 활용할 수 있대요. 이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를 활용을 해서 뭐할수 있냐면, inform이라고 하는 동사에는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따른 접근법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앞에 뭐가 등장해야 돼요? These areas. 어떠한 분야인지. 앞에서 도시 농업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이 제시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분야의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라고 받을 수가 있겠고, 지금 식물원이 이 연구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장 기준으로 뒤에서는 식물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치? 이런 식으로 문장 삽입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무관한 문장 유형이었던 exercise 11 넘어오십니다. 자, 식민지 노동과 노예제 배상이 초래한 세계적 불평등. 아, 뭔가 내용이 굉장히 심오했던 것 같습니다. 어휘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식민지 노동체제는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근데 방식이 두 개로 구체화가 되었죠. 첫 번째 방식 뭐였습니까? 식민지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생산 플러스 식민 본국 기업의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결국 이 본국에서 부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세계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었겠구나. 자, 두 번째 방식은 뭐였지요? 노예 해방시 글쎄 누구한테? 아니, 노예 소유주한테 지금까지도 이득을 봐왔던 이 노예 소유주한테 보상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아이티는 독립 후 프랑스에 보상을 함으로써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영국도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게 되면서 결국엔 기존 수혜자에게 부를 이전한 꼴이 되었다. 결국 뭐가 강화되었다?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좋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식민지 노동체제는 임금 억제와 노예 보상을 통해 본국의 부를 집중시키며 무엇을?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영어로 살펴볼게요. Colonial Labor Regimes, 식민지 노동 체제 되겠습니다. 식민지 노동 체제는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뭐 했습니까? Intensified, 심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함으로써 방식 두 개가 바위 덩어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suppressing, 억제하는 거죠. 아하, 지금 식민지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갖다가 suppressing, 억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냈어요? 이득을 만들어냈는데 누구를 위한 이득을 만들어냈습니까? 메트로폴이라고 해서 요거는 본국입니다. 본국. 자, 본국이 아까도 계속 등장했었는데 이 본국이 뭐였습니까? 식민지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나라였지요. 즉,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국가를 갖다가 본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메트로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식 갈까요? 컴펜세이팅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보상하는 거죠. 그치? 보상하는 거 단어 중요하니까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보상함으로써 누구한테? Enslavers. 얘가 누구예요? 노예? 소유주예요. 아하,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Enslavers, 노예 소유주한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After emancipation, 해방 이후에. 그렇죠. 해방 이후에 보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했습니까? 부를 이전했습니다. 이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부를 이전하면서 뭐도 했지요? Burdened others, 다른 집단한테는 부담을 지운 것이지요. 그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번 문장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중요한 내용 들어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식민지 노동체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뭐 했습니까? Worsened, 악화시켰습니다. Global human inequality, 전 세계적인 인간 불평등을 갖다가 악화시켰습니다. 악화시키다의 worsen이라고 하는 동사와 inequality, 앞에 in이 붙어서 불평등이라는 뜻을 만든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으로 어법 예측 갑니다. 자, 여기에선 일단 동사의 쓰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compensation이라고 해서 이러한 보상금은, 자, 보상금은 was paid by 형태 어떠하지요? 수동태입니다. 자, 왜 수동태예요? 지불이 된 거니까. 아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불이 된 거니까 수동태 써야 되는구나. 동사의 형태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컴마하고 ing 뭐 나왔지요? 주절의 결과. 주절의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등장하면서 뭐 했다라고 합니까? 돈을 이전했다, 옮겼다라고 합니다. 아하, 다시. 지금 돈을 옮겼답니다. 누구한테? 이런 노예제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이미 이득을 얻고 있었던 그 사람들, 누구였지요? 노예 소유주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이전했다라고 하는 내용 확인할

적재한 것과 노예 소유주에게 보상을 지급한 것,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글의 순서 해당되겠습니다. 우리는 글의 순서 올바로 잡아서 이것에 대한 내용 분석하러 한번 가봐요. 자, 아침형, 저녁형 인간.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치? 사람마다 아침형, 저녁형 생활 패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쉬는 날에는 이런 차이가 더 분명히 드러난답니다. 아침형 인간은 알람 없이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저녁형 인간은 늦게까지 자는데 또 다시 잠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차이는 무슨 차이? 자연적 차이다라고 해서 natura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 자연적 차이는 매우 큰 것인데 외부 제약이 없다면 생활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외부 제약이 없으면은 글쎄 저녁형 인간들은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깨어 있는 시간까지도 잠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 오스카 와일드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극단적인 저녁형 인간의 예시도 들어주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달라서 아침형과 저녁형으로 나뉘며 그 차이는 매우 크다 해당하는 질문이었죠. 요약문 갑니다. People differ, 다르다, 차이가 크다 이런 뜻이니까 매우 다르다라고 합니다. Their natural sleep patterns, natural, 타고난, 자연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글쓴이는 자연적인 차이다라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차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는 become especially evident, 언제 특히 분명해집니까? 언제? external constraints, 외부 제약이 are removed, 제거됐을 때더 분명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었군요. 좋습니다. 자, 빈칸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You can use your days off, 쉬는 날이지. 쉬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뭐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쉬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요. 결국,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의 구분이었으니까, 이거 빈칸으로 내기 딱 좋습니다. 그치?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4번 문장으로 어법 예측 갑니다. 지금 if에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 가정법이구나. 맞습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나오는데 과거 동사가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and로 연결되어서 주어 과거 동사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치? 자, 만약 이러하다면은 some 주절 갑니다. 주어 조동사의 과거, 여기에 not도 붙었네요. 그리고 동사 원형까지 가정법 과거 되겠습니다. 만약 외부의 제약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게 놔둘 수 있다면 자기 뜻대로 어떤 영어 표현 쓰였지요? To their own devices. 아하, 자기 뜻대로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이미 깨어 있을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이다. 가정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 쓰고 있었다. 형태까지 잘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함축 의미 추론 갑시다. 이렇게 함축 의미 추론이 나올 만한 포인트가 딱 보이면 꽉 잡아줘야 됩니다. 이 함축 의미 추론을 낼수 있는 지문은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좋죠? 오스카 와일드의 사례였습니다. 자, 뭐할 때? acquaintance, 한 지인이 asked, 물어봅니다. 그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한테 뭐를 물어봤냐면 whether he could visit him, 그를 방문해도 되는지 at 9 o'clock, 이때 9시는 오전 9시였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와일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You are a remarkable man. 진짜 놀라운 사람이군요. I could never stay awake as long as that. 저는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가 없답니다. 아침 9시인데 그렇게 늦게까지? I'm always in bed by 5 o'clock. 저는 5시에 잠자리에 드는 걸요. 새벽 5시에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어머, 아침 9시까지 깨어 있으라고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쵸? 자, 이때, 이 노란색 표시된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스카 와일드는 무슨 형 인간입니까? He's such an extreme like person. 그냥 저녁형 인간도 아니고, extreme, 극단적인 저녁형 인간이라서, 그는 잠자리에 듭니다. 새벽 5시 즈음에 잠자리에 듭니다. So, stay awake until 9 o'clock. 9시까지 깨어 있는 것은 feels impossibly late.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즉,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아침 9시까지 깨있나요? 라고 답변을 한 거니까 아하,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요거였구나.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8강 넘어옵니다. 아직 유형은 동일한 구성이에요. 여전히 어법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해양 산성화와 해양 생태계 위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과학 얘기, 과학과 관련된 어휘, 표현 많았습니다. 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가 산성화되면서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했어요. 문제 발생이죠? 근데 이게 지속되면 심해의 pH가 변화하고 탄소 저장 과정이 방해를 받더라. 역시나 더 심각한 문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 온도와 산성도의 상호작용으로 뭐도 감소할 수 있어요? Calcification, 석회화도 감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조개류 등 껍데기 생물의 생존이 위협되고 산호초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산호초는 작은 면적이지만 해양생물 다양성의 핵심이라서 지금 산호초가 위협을 받으면은 전체 해양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결과, 해수의 화학적 상태, 해양생물, 탄소 저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약화될 것이야. 정말 큰일 날 것이야. 우리 보호해야 돼. 라는 내용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겠지요. 그쵸? 가볼게요. 해양 온도 상승과 산성화는 해양의 탄소 흡수와 생태계 기능을 약화시켜 해양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어휘, 이 어려운 어휘들 요약문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Rising global temperatures, 지구의 온도 상승과, 그렇죠. 지구의 온도 상승과 뭐도 결합되어 ocean acidification 산성화입니다. 그치? 해양의 산성화라고 하는 것을. 자, 뭐합니까? 감소시킵니다. 해양의 능력을 감소를 시키는데, 뭐할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죠? Absorb는 흡수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감소시키고 뭐 하기도 합니까? Disrupt, 교란하는 거죠. 해양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그래서 뭐에다가 위협을 가할 수 있지요? Calcifying organisms, 석회화 생물, coral reefs, 그 다음에 산호초에다가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에까지 위협을 가할 수가 있냐면 The ocean's role, 바다의 역할입니다. 뭐로서의 바다의 역할입니까? Carbon reservoir, reservoir, 저장소란 뜻이니까 탄소 저장소로서의 바다의 역할에도 threatening,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휘가 꽉꽉 눌러 담아 있어요. 모르는 어휘 있으면은 반드시 챙겨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예측할게요. 자, 5번 문장입니다. 빈칸 예측 한번 해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By the end of the century, 금세기 말까지는. Current level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현재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면 could result in, 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냐면, the most acidic levels of ocean pH, 지금 가장 높은 산성도 수준의 해양 pH를 초래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지난 2천만 년 동안 즉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산성도가 가장 높은 해양 pH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것이 뭐 하겠습니까? 이것에 이어지는 부연 설명이자 결과거든요. 자, 일단 무엇에? 뒤에 나열되어 있는 것쭉 한번 보시면은 근해와 심해의 바닷물의 chemistry, 화학적 상태죠. 해수의 화학적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the marine life, 해양생물과 food webs, 먹이, 그물이고요. The function of oceans is carbon reservoir, 탄소 저장소로서의 바다의 기능,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좋은 영향, 심각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치?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would have severe, 심각한 adverse effects on, adverse. Adverse 무슨 뜻? 부정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빈칸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1번에서 어법 한번 살필 건데요. 요거는 오랜만에 주어 동사 찾기 한번 해볼 겁니다. 주어 동사 찾기는 모든 문장 구조의 기본이자 수능 때까지도 계속 물어보는, 내신에서도 당연히 물어보는 아주 핵심적인 문법 요소 되겠습니다. 자,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주어와 동사 간의 거리가 긴 경우에는 잘 살펴주셔야 되는 거지요.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The current trend, 현재의 추세입니다. 근데 어떠한 추세이냐면 딱 봤더니 전치사 오브가 이끄는 덩어리가 이렇게 걸리는구나. 전치사 덩어리는 항상 묶어주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전 세계 대기 온도와 증가하는 해수 산성도의 the current trend, 현재 추세는이라고 해서 여기에 는이 붙죠. 그럼 주어의 핵이 누구라는 겁니까? 얘가 주어의 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동사 자리에 reduces라고 해서 s 붙여 줘야 되겠구나.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현재 추세는 reduces, 감소시킨답니다. The overcapacity of oceans to absorb more carbon dioxide,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의 전반적인 능력을 감소시킨다. 내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주어 동사의 수일치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순서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요? 자, 방금 읽었던 문장이지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주세 때문에 지금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갖다가 감소시킬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글쎄 이것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것은 심해 지역의 pH도 변화를 시킬 거고요. 뭐도 방해할 거냐면 탄소 입자 매몰과 관련된 중요한 과정도 방해할 거야. 여기에 이어지는 부정적인 결과 되겠습니다. 그치?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imilarly 마찬가지로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거야. 뭐할 거냐면 erode 저하시키는 거지요. 자, 석회화유를 갖다가 저하시 시키기도 할 거고요. 산호초의 생존을 threaten, 위협하기도 할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거야. 그 다음에 5번 문장 어떠합니까? 금세기 말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지금 2천만 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쳤을 때 여태까지 중에 가장 높은 해양 산성도를 초래하게 될 것이야. 그치? 아하, 가장 높은 산성도의 해양 pH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거 심각한 영향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어떤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8강의 두 번째 문제, 주제 추론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대규모 언어 모델. 아, 이것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 LLM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이것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 해석, 생성하는 강력한 AI 시스템이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딥러닝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고요. 학습에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하고 모델은 가중치와 코드로 구성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데이터 자체가 모델에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학습 과정에서 특정 수들이 새로운 정보에 반응하여 지식을 형성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학습 시작은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으로 시작이 된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군요. 자, 가봅시다. LLM은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딥러닝 모델이며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로 학습이 시작된다. 좋아요. 영어 요약문 갑니다. 단어 어려우니까 잘 챙겨주시고. Large Language Models, 요게 LLM, 대규모 언어 모델 되겠습니다. 이것은 딥러닝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 하는? Process, 처리합니다. Massive amounts of data,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learn, 학습합니다. 뭐 함으로써 학습을 합니까? Adjusting internal numbers, 내부 숫자를 조정함으로써 학습합니다. 아하, 뭐 하는 거 대신에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 하는 거 대신에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데이터를 storing, 저장하기보다는 뭐 한다? 내부 숫자를 조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beginning with 뭐와 함께 시작한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pre-processing, 이게 전처리란 뜻이었죠. 이 전처리로 학습이 시작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 픽은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자,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장이었는데, 글쎄 이것은요, 매우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성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Use, 사용합니다. Sophisticated algorithms, 정교한 알고리즘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게 중요한 거죠. Enormous volumes of data, 엄청난 양의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성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결국 이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빈칸이었거든요.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은 4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 주어 동사 먼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주어는 누굽니까? Large strings of numbers라고 해서 이거는 숫자의 긴 연속 되겠어요. 아하, 숫자의 긴 연속. 얘를 주어로 잡으면서 동사 어디 있습니까? Make up, 구성한다. 구성한다? 얘가 동사 되겠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진 거야? 일단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덩어리가

두 개나 붙어요.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괄호로 묶어주시면 되겠는데 각각 형태가 어떠합니까? Refer to as니까 PP 형태고요. 그리고 combined with니까 얘도 마찬가지 PP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얘는요. Refer to A as B의 형태로 쓰여서 A를 B라고 일컫다 라고 하지요. 근데 이 숫자의 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컬어지는 거죠. 언급이 되는 거죠. 따라서 PP 형태로 수식을 하고 있구나가 되는 겁니다. 가중치 또는 매개변수라고 언급이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이 되었어요. 아하, 숫자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코드와 결합된 이 combine에 해당하는 표현도 combine A with B의 형태로 쓰여서 A와 B를 결합하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결합이 된 거니까. 코드와 결합이 된 거니까 PP 형태 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주어 동사 찾기와 주어를 부연 설명하는 덩어리 내에서 PP 형태 쓴 것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사기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 표현이 하나 있는데 rather 오히려 그러기는커녕이란 뜻이죠. 그치? 좋습니다. 앞에 뭔 내용이 나왔길래 데이터가 모델에 저장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럼 모델이 실제로는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이 문장입니다. 실제로 rather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부정 표현 나오고 걔를 뒤집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모델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는커녕 certain numbers within a model. 모델 내에 특정한 수들이 adjust slightly. 조금씩 조정이 된답니다. In response to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에 반응해서, 아하, 모함에 따라서 그 모델이 지식을 얻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즉,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는커녕 이렇게 학습하는 거구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문장 삽입 위치 아주 괜찮겠습니다. 자, 이어서 8강의 3번입니다. 제목 추론에 해당하는 문제 되겠고요. 스마트폰 시대의 빠른 의사소통과 인간성의 상실, 우리가 굉장히 잘 공감할 수 있으면서 우리한테 깨달음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모지는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바로 뒤집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속도가 과연 좋은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스마트폰 발달은 소통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기술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뭐가 존재한다? 양면성이 존재한다. 양면성이 존재한다. 지나친 속도는 인간적 소통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이메일 전화 간 소통 방식의 구분이 존재했어요. 이메일은 답장이 오기까지 몇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 전화는 그보다는 더 즉각적인 소통이 될수 있어. 구분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즉각적인 응답만 기대를 하다 보니까 기다림이 사라졌다. 기다림이 사라졌다. 너무 빠른 의사소통이 진행이 되면서 인간성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한줄 요약할까요? 기술 발전으로 소통이 빨라졌지만 그로 인해 인간적인 느린 대화의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 해당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요약할게요. Although 비록 멀지라도 스마트폰과 tools like emojis, 이모지와 같은 도구들은 이모지가 뭐지요?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 형태의 문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요. Have made, 만들었습니다. Communication, 우리의 소통을 갖다가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뒷부분이죠. This rapid pace, 이 빠른 속도는 can reduce,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깊이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깊이를 감소시키면서 eliminate, 뭐는 또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까? 능력입니다. 더 느리면서 더 신중한 대화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글쓰는 단점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빈칸은 요겁니다. 바로 의문을 제기하는 2번 문장. 앞에서 장점도 있지만, 바로 뒤집으면서 yet, 하지만. This also raises a question, 의문도 제기합니다. Is this actually good thing? 그 실제로 좋은 겁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쵸?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용을 뒤집는 2번 문장 빈칸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엇박하겠습니다. 4번 문장이에요. So that 구문입니다.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원인과 결과 되겠지요. Our communication is now. 우리의 의사소통은 이제 So 너무 뭐해.

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원인 되고 that 이하 결과갑니다. The two, 그 소통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cannot be separated, 분리될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so that 꿈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함축 의미 추론 갑니다. 굉장히 꿀 같은 표현이 하나 나왔거든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Technology, 기술은요, has increased, 증가시켰습니다. 우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켰지만, 근데 기술이 좋다고만 말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뭐예요? A double-edged sword라고 해서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주문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답변 가봅니다. 자, 스마트폰 기반의 의사소통은 속도와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즉,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요게 양날의 검이니까요. 그쵸?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사소통의 깊이와 퀄리티, 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도 써주고,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얘까지 언급하는 게 중요한 답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8강의 4번입니다. 어법 해당하는 문제고요. 지금 마지막 기회 관광과 과잉 관광 문제라고 해서 이 관광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인간 활동으로 자연 환경이 변화하면서 마지막 기회 관광이 등장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관광 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마지막 기회 관광은 사라지기 전 자연을 보려는 여행이에요. 근데 관광이 증가하면서 이 또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재고됨과 동시에 자연 보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죠. 그렇다면 과잉 관광이란 무엇인가? 관광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 과잉 관광은 지속 가능한 관광의 주요 위협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뒤집히면서 이는 지속 가능한 관리에 개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이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해결책 제시로 마무리되는 내용이 꽉꽉 담겨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약할게요. 자연 훼손으로 마지막 기회 관광이 증가하면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관광 관리가 요구된다. 마지막 기회 관광 플러스 과잉 관광까지 요거는 띄어쓰기, 붙여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영어 요약문 한번 가볼게요. As environmental degradation, 환경 훼손이 drives, 유발하고 있어요. 무엇을 유발합니까? 사라지기 전에 자연 보러 가야지. Last chance tourism, 마지막 기회 관광을 유발하면서, 유발하다, drive 표현 챙겨주시면서요. 자, 그러면서. Increased vegetation, 지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관광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기도 합니까? Both A and B 사용되면서 인식을 재고시키기도 합니다. 인식을 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도 만들어내죠? The risk of overtourism, 과잉 관광. Overtourism, 과잉 관광의 위험을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아하. 근데 이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해요.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increases, 촉진하고 장려하기도 한답니다. 더 나은 관리와 장기적인 계획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문 내용을 아주 꽉꽉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4번 한번 가볼까요? 과잉 관광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is acknowledged, 인정이 됐는데 as a major threat,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위협이죠? 위협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산업에 대한, 즉 관광 산업에 대한 주요 위협이 무엇이다? 과잉 관광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threat라고 하는 표현 잘 챙겨주시고요. 자, 이어서 어법은 3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locations, 지역입니다. featuring이라고 해서 ing 형태의 현재 분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locations를 수식하는 구조인데요. 우리 feature라고 하는 게 동사로 쓰이면 무언가를 특징으로 하다 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locations, 이 지역들은 이러한 명소들의 특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특징으로 하는 ing 수식 받는 거 괜찮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may 이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명소를 특징으로 하는 지역들은 방문자 증가를 지속적으로 겪을 수도 있으며, 아하, 그리하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Opportunities,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쵸? 다시.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증가된 인식, 자원 보호의 기회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뿐만 아니라 increased risk of over tourism, 과잉 관광의 위험 증가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 살펴주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컴마하고 ing 나오면서 이 앞선 내용이 초래하는 결과에 해당하는 분사 구문인데 얘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를 가진 ing를 써 줬구나. 뒤에 나온 as well as는 무슨 뜻 되겠습니까? 뭐뭐와 아울러, 뭐뭐와 함께 뿐만 아니라 내용을 더하기 해주는 역할 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 오랜만에 한번 와봤어요. 우리 5번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한개 나옵니다. 자, 이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 과밀이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관광객 과밀이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지금 지역사회가 관광에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임계점을 가리킨다라고 하거든요. 아하, 과잉 관광은 임계점을 가리킨답니다. 임계점이 무엇이죠? 저리 컵에 물이 담겨 있다라고 했을 때 컵을 기울여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기울이면 물이 흘러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지점이 임계점이거든요. 즉, 회복 가능성이 사라지는 한계점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임계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the cost of tourism, 관광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the benefits, 이익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자, 뭐뭐보다 더 커진다라고 해서, 뭐뭐보다 더 커진다, 어떤 표현 쓴다고요? outweigh라고 하는 표현 쓴다고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가끔은 뭐 요약문의 선택지라든지 아니면 실제 어휘 문제의 밑줄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반드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어서 6번도 중요한 어휘 또 있습니다. If not managed properly,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얘들아 중요한 거 뭐냐면 앞에 not이 있어요. 부정어 살려서 해석을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적절히 해당하는 부사 properly가 온 겁니다. 자,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과잉 관광은 뭐가 될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의 threat,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어랑 짝꿍지어서 properly라고 하는 부사가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항상 부정어는 등장할 때마다 잘 살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8강의 5번입니다. 무관한 문장. 우리 무관한 문장으로 답이 되었던 거는 빼고 볼 거예요. 온전한 지문만 살피러 왔습니다. 자, 과일 가공 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과일 가공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 문제가 심각해요. 이 폐기물은 매립되거나 하천에 투기되어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활용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부가가치를 지닌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기물을 활용하게 되면은 환경 훼손을 감수함과 동시에 에너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요. 온실가스 감소 플러스 산업의 경제성까지 향상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결론, 오해야 된다. 과일 폐기물의 부가가치화를 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유망 분야가 될 것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 갑니다. 과일 가공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면 환경 문제를 줄이고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다. 좋아요. 요약문에서 언어 살필 건데 우리 지금 어휘까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일단 과일 가공 폐기물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fruit processing waste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과일 가공, 폐기물, fruit, processing, waste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만, 문제에 해당하는 어휘, 굉장히 자주 쓰이죠? challenges,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만. 자, convert는 뭐 하는 겁니까? A into B의 구조로 쓰여서 A를 B로 전환하는 거죠. 전환하는 거죠. 지금, 과일 가공 폐기물을 갖다가 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전환하면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에너지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고요. 뭐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상업의 실현 가능성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체는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에 해당하는 요약문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6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In light of this, 이것을 고려하여, it is a promising field of research, 유망한 연구 분야입니다. 즉, 뭘 해야겠어?
어떠한 연구가 필요하겠어? 어떠한 연구가 앞으로의 유망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이잖아요. 자, 뭐 해야 돼요? 여기서 waste from the processing of fruit, 과일의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이 폐기물을 갖다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활용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수입 value added,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치? 이렇게 해야지만 아까 요약문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연쇄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유망한 연구 분야가 되겠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어법은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또 오랜만에 주어 동사 찾기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utilizing이라고 해서 ing가 이끄는 동명사 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단수 동사인 has가 왔는데 한개온 것이 아니라 and 기준으로 한 개가 더 왔구나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치? 자, 주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 가공 부문에서 나온 trash, 쓰레기나 residues, 잔여물을 활용하는 것은 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이것은 최근 농작물 가공 업계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개의 동사 덩어리까지 해석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삽입 한번 가볼게요. 3번 문장에 어떠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There's a need,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과일 폐기물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점을 제시를 해줬어요. 과일 폐기물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점을 제시를 하면서 뒤에는 폐기물 활용의 효과, 구체적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겠지요. 그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Disposal techniques? 처리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주는 거지요? Recycle it. 그것을 재활용도 해주고요. Provide resources for livestock feed. 가축 사료를 위한 자원도 제공을 해주고요. 아니면은 추출하거나 만들어준답니다. 부가가치를 지닌 제품이요. 해결책에 해당하는 처리 기술, 처리 기술의 필요성이 등장하는 3번 문장 잘 위치 한번 챙겨주셔요. 좋습니다. 마지막 갑니다. 글의 순서에 해당했었던 8강의 6번 지문이에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드 스킬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절차적 능력, 즉 what에 해당하는 스킬 되겠고요. 직무 설명에 명확히 제시되며 교육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기술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드 스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직도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서 소프트 스킬은 뭡니까? 일을 수행하는 방식, 하우와 관련된 기술 되겠습니다. 특히 서비스 중심 사회에서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요. 결론, 기업은 어떠한 인재를 찾겠습니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모두 갖춘 인재를 선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직무 수행에는 하드 스킬뿐 아니라 소프트 스킬도 중요하며 두 가지의 균형, 적절히 섞여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글이었지요. 좋습니다. 요약문 갈게요. While 뭐뭐이지만 뭐뭐인 반면. 자, 하드 스킬은 의미한답니다. Technical abilities,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의미를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아하, 하드 스킬은 이러한 반면. 자, 소프트 스킬은요, 뭐와 관련된 거지요? How tasks are carried out. 그렇지. 그 과업이 수행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 소프트 스킬이죠. 자, 이러한 소프트 스킬은요, equally important,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현대 기업들이 seek, 찾는 겁니다. Professionals, 전문가들, 인재들을 찾는데, who possess both?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둘 다,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둘다 가지고 있는 인재를 찾게끔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 여덟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모던 비즈니스, 현대 기업들이 are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자, 어떤 졸업생들을 찾고 있습니까? With a good mix of hard and soft skills. 자, 지금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a good mix니까 적절히 섞인 졸업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요. 그치? 하드 스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도 중요해. 구체적으로 서비스 중심의 어떤 대인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현대 기업들은 두 스킬을 적절히 갖춘 인재를 찾고 있게

0: 했구나.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이었죠. 요 빈칸 한번 예측을 해주시고요. 자, 어법은 3번 한번 가볼까요? Hard skills, hard skill은 어떤 스킬이냐면 we think of,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스킬인데 뭐할때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글쎄 뒤에 ing가 덩그러니 따라왔거든요. 뭐가 생략된 거죠?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면 생략된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위겠습니다. We are 넣어주시면은 when we are considering a professional college degree, 우리가 전문적인 대학 학위를 고려할 때 떠올리게 되는 그 기술이다. 자, 우리가 고려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거니까 ing에 현재 분사 나와 있는 거 괜찮구나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we are가 생략됐다라고 보시고 접속사를 살린 분사구문 느낌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은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ing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ed, pp 형태가 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출제 픽은 서술형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오랜만에 영어 발문에 영어 답변입니다. Why are soft skills important for professionals? 왜 soft skill은 이 전문가들한테 중요합니까? soft skill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계속 이 hard skill과 soft skill을 적절히 섞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문에는 이 내용도 존재하거든요. 소프트 스킬이 왜 특히 전문가들한테 중요한지 답변 갑니다. Soft skills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they enable 무슨 뜻이지요? 가능하게 하다. 뒤에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to 부정사에 걸리는 것이 한 개, and로 연결돼서 두 개, 요 병렬까지 챙겨주시면은 내용 해석 더 깔끔합니다. 자, 왜냐하면 소프트 스킬은 가능하게 한답니다. 전문가들이 effective intercourse with others,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and succeed은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데 service-oriented environment, 대인, 즉 사람을 대하는 이 서비스 지향적인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학위 를딱 떠올릴 때 생각나는 그 하드 스킬 말고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 지향적인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스킬은 소프트 스킬. 그래서 그 둘이 적절히 섞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OX 퀴즈는요, 요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기회 관광과 과잉 관광 이야기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OX 잘 생각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을 달아줄게요. 좋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꼭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요 자리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4단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대단원 종합문제 시간입니다. 요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주제라는 건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해설할 거니까요.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라고 했고요. 학생 답안의 기억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서술형 평가이고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해서 서술하래요. 이제 사회정의 파트가 아니고요. 이제 직업윤리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된것 같죠? 자,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이 대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소인이라는 표현, 물론, 뭐, 소인이라는 표현은 유교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대인이라는 표현은 특히 맹자에게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 대인이 할 일과 소인이 할 일을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 거구나. 정명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을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 맹자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람의 몸에도 여러 장인들이 만든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죠? 자급자족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만약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게 된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분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아, 맹자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맹자. 자, 위 사상가에 따르면 직업은 생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라고 했는데, 뭐 사실 너무 평이한 선택지죠.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상가가 사실 없어요. 뭐 생계수단으로서의 뭐 직업노동, 요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직업노동은 경제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든 사실 맞을 수밖에 없는 선택지고요. 자, 니은 변치 않는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변치 않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우린 두 글자로 항심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항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산이라는 것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나 직업 노동을 통한 어떤 생계라는 것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역시 맞고요. 자, 디귿. 또한 사회적 직분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자율적 선택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디귿이 옳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왜요? 능력에 따라서 각자 갖고 있는 덕에 따라서 지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언제나 자신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율적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나 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도 완벽하게 뭐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자, 리을.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역할 분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명사상. 자, 미음. 사회적 분업을 통해 사회적 직분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라는 것. 뭐 정명에 입각해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것이겠고요. 뭐 제시문에도 있었죠. 그래서 자급자족하기보다는 서로 일을 나눠서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미음도 당연히 맞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답 디귿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청렴한 자는, 오, 청렴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청렴함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상가가 나온다면, 정약용 선생님 좀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자, 무엇 때문인가? 재물이란 우리 사람들이 크게 욕심내는 바이다. 그러나 재물보다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대요. 재물이라는 것을 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게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롭고 청렴한 사람에게. 요걸 바로 두 글자로 뭐라고 했던 거예요? 대탐이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대탐.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치를 실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뭐 명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직자로서 이제 꿈꿔야 할 목적, 그죠? 대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재물을 버리거나 취하지 않기도 한다. 이 눈앞의 이익을 쫓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이번 제시문은요, 정약용 나와 있고요. 자, 선택지는 쉬워요. 항상 쉽게 나옵니다.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기억 볼게요. 백성의 삶이 아닌 개인의 업적만을 중시해야 한다. 뭐 당연히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개인의 업적이라는 것보다도 당연히 언제나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청렴으로 이끄는 것, 그것을 이제 초점을 두고 정약용은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나.
자, 니은 백성을 사랑의 정신, 애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애민을 바탕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건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특히나 정약용은 유학자이기도 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애자, 사랑이라는 표현을 인이라고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백성을 인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요렇게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디귿,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우선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견리사히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우선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는 견리사히 정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리을,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청렴한 어떤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역시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약용이 강조했었던 이 덕목들 있죠, 여러분. 제가 강조드렸었던 거. 그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 청렴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 대탐 같은 것들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소탐 대실, 뭐, 대탐 이런 것들 비교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서술형 문항으로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가해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나 그림은 알고리즘이고요. A에서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네요. 자, 갑을 보니까,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오,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대요. 딱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 누구? 노지. 그죠? 소유권리론. 자,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재화의 보유 상태는 정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뭐라고 했어요?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다면 재화의 보유 상태라는 것은 분배의 결과죠. 분배의 결과도 정의로운 거야라는 절차적 정의의 특징들이 드러나 있네요. 그죠? 이 과정과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는 윤리학이라는 것꼭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뭐 역사적이다라고도 표현했죠. 역사적인 과정이 곧 소유권을 정당화시킨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노직이 되겠고요. 자, 을. 정의로운 사회에서 소득과 재화를 분배할 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최소수혜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조건으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 그죠? 뭐 지위의 불평등과 소득의 불평등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차등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롤스겠죠, 롤스. 그래서 노직과 롤스의 사상을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선택하면 되는데, 자, 갑은 노직이었고요. 그리고 을은 롤스였죠. 자, 이렇게 판단해 볼게요. 자, 1번. A면 둘다 동의해야 돼요. 그죠? 자, 재화의 분배와 관련하여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했는데요. 이거 노직에게 있어서 조금 헷갈릴 법하죠. 하지만 노직 국가의 개입 인정합니다. 언제? 교정을 위해서, 그죠? 재화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국가에 의해서, 그게 바로 교정의 원칙을 실현할 때. 그래서, 노직도 X이니까 이미 정답은 안 되고요. 뭐, 롤스는 당연히 X겠죠? 왜냐하면, 롤스는 세금,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을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걷어서 그 소득을 이제 분산시켜주는, 여러 형태로 분산시켜주는 것이 차등의 원칙의 실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 정답 될수 없겠고요. 자, 2번. B면 OX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냐라고 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자유를 제약하는 조건으로서 이익이 정당화될 수 있냐, 이익 극대화가 정당화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둘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둘다 공통적으로 이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응용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내신 수준에서는. 자유는 언제나 자유를 위해서만 제약될 수 있다. 자유를, 더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제약될 수 있다라는 것이 롤스의 적극적인 주장이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노직에게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제약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 아닐까요? 라고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여기저기서 말했죠. 시민사회의 자유라는 건 절대 무제한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계약론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특히 노직의 이 분배, 소유권리론, 분배 원리에서도 제약, 이 자유에 대한 제약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특히 취득의 원칙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어떤 소유하지 않은, 어떤 소유권이 없는 그런 물건들, 비점유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취득할 때는 절대 다른 사람의 자연물을 향유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이해해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라는 것도 일정 정도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자, 3번. 아, 롤스는 뭐 당연하게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롤스는 이 정의 원칙의 우선순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이 극대화를 위해 자유를 제약하는 것안 된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약할 수 있다. 자, 3번.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은 정의로울 수 있느냐? 이거 사실 누구 주장이에요, 지금? 롤스 주장이죠? 롤스 당연히 맞다라고 판단할 건데, 이 B는 롤스가 아니오라고 답변해야 되니까, 당연히 3번도 정답 될수 없죠. 자, 4번. 이제 롤스인데요. 사회적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우연성. 선생님, 이거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연성 자체는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정의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뭐가 나쁘냐. 이 운의 영향력을 통해서 재화 분배가 결정되는 것이 불공정한 거다라고 롤스가 지적했었죠. 그래서 역시 틀렸고요. 뭐 정답은 5번이겠네요. 나머지 5번밖에 없으니까. 자, 누구나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정답은 좀 쉬웠네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기본적 자유라고 되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신에서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무조건 여기 기본적 자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유에게 있어서 평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4번 볼게요. 자, 서술형인데요. 밑줄 친 부유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에 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부유세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었죠. 재산에 대한,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유세라고 합니다.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에 부과한다고 하여 부유세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금은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부유세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개인이 가진 전체의 순자산에 별도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과 이자 배당에 세금을 적용하는 소득세와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 요 포인트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내용 정리할 때. 그래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지금 써달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의 정답을 여기다 써놨어요. 바로 뭐예요? 이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한다고 했어요?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와 부유세, 그죠? 같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두번 부과하는 거다, 이중 부과하는 거다라는 이야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갖고 있는 보유한 자산이라는 것도 뭐 보유할 때 소득세를 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갖게 된 재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 자유의 침해다, 권리의 침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부유세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당연히 뭐겠어요?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협력과 어떤 사회적인 위화감 이런 것들을 줄여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부유세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유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 그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어.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애초에 부유세를 만든 목적성이 바로 이겁니다. 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유세가 정당하게 얻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중과세하고 있는 거다라는 비판이 따라온다라고 말했었죠. 자, 5번. 자, 갑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갑을 보니까요. 자유경제에서의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아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금 문제인 것 같죠? 자, 오로지 한 가지뿐이래요. 오,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다. 이것만 봐도 누구예요, 지금? 프리드먼, 그죠? 자, 그것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 극대화만이 기업이 져야 할 유일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다만, 무엇에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라고 주장하는 우리 프리드먼의 입장이 나와 있고요. 자, 을. 기업들은 앞으로 점점 더 책임있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기업 경영자들의 공공의식이 높아져서라기보다는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하나의 자원이 된다고 믿는 경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훌륭한 시민이 되는 건, 그러니까 착한 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쟁 우위를 점하는 요소가 될수 있어. 우리 기업에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을사상가는 보겔인데, 뭐, 보겔, 에로, 사실 입장이 일맥상통하고 또이두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는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뭐, 특정한 사상가를 뭐딱
짚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프리드먼과 이제 보겔 에로우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

할 거다라고 인지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선택지 볼게요. 자, 1번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틀렸죠? 틀렸고요. 둘다 틀렸어요. 프리드먼도 마찬가지로요.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주주의 뭐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결국에는 많은 사회적인 공익을 자연스럽게 산출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프리드먼의 주장이었고요. 특히 뭐 이제 보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자선적인 책임, 어떤 인류애적인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기업에게 옳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번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이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둘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고요. 합법적인 기업 활동이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법적 책임이 소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둘다 소극적 책임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겔이 좀더 적극적인 책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자, 3번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익의 증진이다라는 것 절대 둘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이건 거 헷갈려 하지 마안 돼요. 이거 혹시 보게리 오 공익 증진 뭐 자선적 책임 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자, 4번 기업은 주주들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기업 이거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죠? 어쨌든 어떤 주장을 하든요. 기업의 본질적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업의 본질적 목적. 결국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기업의 본질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둘다 동의하지 않는다. 자, 5번.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 뭐 여기 어떠한에, 뭐 위법적 수단도 포함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죠? 어떤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뭐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뭐 모든 수단을 뭐 동원할 수 있다. 뭐 수단이 목적을 다 정당화시킬 수 있어.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공통된 입장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모든 시민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요한 문장으로 이미 사상가 판별했어요, 여러분. 타고난 성향이에요. 요거 이야기하는 사상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타고난 성향, 타고난, 그죠? 뭔가 후천적으로 얻어낸 능력과 성향이 아니라 선천적인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천적인 능력에 따라서 각자 한 가지 일에만 배치되어야 한대요. 누가 주장했다? 플라톤, 그죠? 자, 그리고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제할 일을 하면서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때 국가가 정의롭게 된다, 그죠?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때 요게 가장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 각자 제 일을 하는 것, 플라톤. 그래서 뭐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이고요. 그게 바로 정의를 깨는 일인 거죠. 자, 을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잠재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오. 일단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잠재 능력을 실현한대요. 이말 무슨 말이에요? 자아 실현한다는 뜻이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다 펼쳐내 보이는 거, 자아 실현하는 거. 그럼 이을 사상가는 기본적으로 직업의 자아 실현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이겠네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분업화된 노동은 여기서 이미 확정되었죠,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죠? 분업화된 노동을 비판하고 있죠. 뒤에 보면은 계속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 아, 간단하게 마르크스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마르크스. 노동은 특수한 기능에 적합한 부분 노동자를 양성합니다. 노동자는 작업장의 부속물로서 자본의 소유물이 됩니다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을 제시문을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왜 이런 노동의 본질이 실현될 수 없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계속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도록 하게 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다 없어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뭐 능력에 따라서 노동할 수 있는 사회가 펼쳐지기 때문에 당연히 잠재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자아실현적 노동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플라톤 마르크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살펴볼게요. 자, 1번.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모든 계층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플라톤이죠? 당연히 틀렸고요. 국가를 다스리는 일.

자본주의적인 노동 시스템 때문에 노동소외가 생겨난 건데, 노동분업을 확대해서 어떻게 노동소외를 없앨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확대 틀렸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본주의식 분업을 폐지하고 어떻게 일하자? 능력에 따라 노동하자. 자, 4번. 자본주의적 분업은 인간의 자아 실현을 어렵게 한다. 요게 바로 마르크스의 비판적 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게 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진짜 잘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진로를 결정하면은 이게 진짜 내가 잘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확실하게 알수 없어요.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뭐 해봐라? 다 해봐라 이거죠. 다 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 너가 진짜 너의 능력들과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종사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5번. 플러스 생산수단의 사유를 통해 노동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의리. 이제 마르크스가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겠죠? 일단 생산수단의 사유라는 것 자체가 마르크스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노동의 본질, 자아실현적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나 정답이 될수 없고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7번. 자,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역시 알고리즘이고요. A에서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사유재산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지만 부와 소득 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전제 아래의 차등 분배가 허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에요, 여러분. 사유재산권. 그죠? 우리의 사적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리. 이거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 자유라는 것은 평등하게 분배하되, 부나 소득이라는 것은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는 조건 아래에 분산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차등 분배라는 건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럼 당연히 갑은 뭐 차등 원칙 이야기했죠? 롤스. 자, 을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의 정당성은 소유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에 의해 정해진다. 이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역사적인 과정과 절차를 이야기했던 노직, 그죠? 소유 권리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노직. 자, 병. 정치 공동체에서 부를 전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전제적으로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전제적으로라는 건 뭐예요? 이 부라는 돈이라는 이 사회적 가치를 단순히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수 있는 분배 영역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것, 그죠? 이 부를 전환시키는 것을,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전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 막 권력을 사거나 뭐 이런 행위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가치도 다른 사회적 가치로 전환돼요. 여기 전환이란 표현 써줬네요. 다른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아, 왈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롤스 노직 왈처가 제시문에 나와 있고요. 요 사상과 토대로 한번 알고리즘 판단해 볼게요. 롤스, 노직, 왈처.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A면요, OXX가 나와야 되는데요. 모든 사회적 가치는 분배 원리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너무 좀 평범한 문장이죠. 사실 너무너무 범용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롤스도 동의하겠지만요. 뭐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나 누가 좀 눈에 들어와요. 특히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했었던 왈처 뭐 특히 부정할 이유가 절대 없죠. 왈처가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기억은 역시 정답이 되기가 어렵죠. 자, 니은 정당한 소유권은 이제 노직과 왈처인데요. OX 나와야 되죠. 자, 정당한 소유권은 오직 자신의 노동에 의해 부여되는가라고 했는데 노직부터가 이미 동의하지 않아요. 특히 노직을 지금 노린 선택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리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노동의 취득의 원리에서 노동의 이 조건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제 외워둬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의해 부여되는 것? 당연히 맞지 않아? 라고 하겠지만, 노동만으로 부여되는 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판례가. 이전의 원칙, 그죠? 내가 뭔가 돈을 내고서 물건을 교환할 수도 있는 거야. 맞죠?
이전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소유권이라.

라는 것이 규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노동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취득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때그 물건을 나의 것으로 취득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뭔가 내 노동력을 계속 키워요. 내 천부적인 재능을 키워내서 개발해서 이제 그 노동력을 회사권 이제 서로 회사와 어떤 기업과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만으로 뭔가 소유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역시 틀렸고요. 자, 디귿.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에 근거하여 소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 무조건 맞죠. 무조건. 그래서 역사적인 과거의 상황과 행위라는 것은 결국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 준수되었는가의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하여 소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자, 리에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이거 그냥 왈처의 이 복합평등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그죠?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분배 기준에 따라서, 상이한 분배 절차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 그 영역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까 제시문에 나와 있었던 전제인 거죠. 전제.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디글리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항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역니은의 의미에 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교정적 정의란, 오, 교정적 정의. 손해와 손실을 회복시키거나, 손해와 손실을 회복시키는 것, 복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보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범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불균형과 부정의를 바로잡는 원칙과 관련된 정의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쪽에 좀 초점을 두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상보다는. 그래서 굳이 말하면은 손해와 손실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뭐 민사소송 정도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니까 이제 형사소송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은 사실 이쪽에, 그죠? 이쪽에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교정적 정의로서의 형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응보주의 관점과 공리주의 관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 쉽죠, 쉽죠, 쉽죠, 여러분. 그래서 응보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응분의 보복을 가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응분의 마땅한 만큼의 처벌을 가하는 것, 그게 바로 응보주의죠. 그리고 공리주의의 관점은 뭘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회적인 효용들, 다시 말하면 형벌을 가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고려하는 어떤 형벌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응보주의는 뭐 사회의 범죄 예방, 형벌이 범죄 예방의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뒤차. 이제 후순위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받아야 돼라는 것이고, 공리주의는 오히려 그 범죄 예방 효과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면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라고 보는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응보주의 관점은 형벌의 본질에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본다. 맞죠? 응보라는 말 자체를 그냥 이해하시면 되죠. 자, 공리주의 관점은 형벌의 본질을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본다. 그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 범죄 예방에 해당이 되겠죠. 자, 9번 볼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고요. 나 그림은 벤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네요. 자, 갑 보면요.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당은 누구나 그 자신의 중죄로 조국에 대한 반역자이자 배신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반역자이자 배신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공공사회의 적이 된다라는 뜻이죠. 국가의 보존과 그 악당의 보존은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자는 쫓아내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우리 갑은 루소네요, 루소. 그죠? 자, 을은 도둑질을 하는 자는 모든 타인의 소유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는 보복법에 따라서, 보복법이라는 표현 나왔고요. 자신의 모든 가능한 소유의 안전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복법 사용했던 사상가 누구? 칸트죠? 그래서 루소와 칸트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갑은 루소였고요. 을은 칸트였죠?
자, 기억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벤다이어그램이 참 어려운 이유는 사실 ABC에 뭐 각각 들어있지만 모든 선택지를 각각의 사상가에게 모두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선택지는 O, X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뭐 갑이 동의했다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B는 공통점, C는 역시나 갑이 틀렸다라고 판단해야 적절한 선택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이 좀 까다롭죠. 자, 기억. 사회계약은 사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루소는 뭐 쉽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죠? 사형을 집행하는 근거를 사회계약에서 찾고 있죠? 왜요? 우리가 약속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모여서 약속했다 이거죠? 우리 서로 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스스로 처벌받을 것을 약속합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형을 누가 동의했다? 시민들이 동의했다라는 게 루소의 설명이었고요. 이제 칸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O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거 칸트 교정적정의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저 여기서 딥하게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이게 수능 정도 수준으로 막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딥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딱요 정도만 알아주세요. 칸트도 사회계약론자다. 그래서 사회계약을 근거로 형벌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딱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다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요.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뭐, 루소는 뭐, 당연히 맞았다라고 판단했겠죠. 공적 정의라는 것은 사법적 정의. 다시 말하면, 정당한 형벌을 실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칸트가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또, 수단? 칸트는 형벌을 수단으로서 가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걸 생각해요. 그죠?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미리. 그래서 차단해 드렸어요.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칸트가 말하는 수단으로서 형벌을 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취 가능한 목적을 고려함으로써 이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행위가 범죄자라는 도덕적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취지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형벌이라는 것이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냐라고 묻는 건 형벌이라는 것이 정의로운 형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니 이렇게 묻는 그냥 사실 순환적인 문장에 불과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연히 맞다.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형벌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응분의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서 형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형벌 이외의 성취 가능한 목적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칸트의 취지다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다 동의할 것이니까요. 니은 맞다. 자, 디귿. 모든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뭐 루소는 이것도 당연히 동의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 생명의 보존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루소는 뭐 응보주의이기도 하지만 사회계약론자로서 우리의 이 형벌이라는 것이 시민들에 의해서 실제로 약속된 거다. 우리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약속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칸트는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해요. 칸트는 정언명령으로서의 형법에 모두가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뭐 생명 보존을 위해서 형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언명령이니까 가해져야 한다라고 칸트는 주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자, 디귿 안 되고요. 자, 리엘. 이제 칸트의 입장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형은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다. 당연히 칸트가 동의할 문장이죠. 이 살인자 안에 있는 생득적 인격성, 도덕적인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거 너무 많이 설명해서 제가 또한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인자의 뭐 생득적 인격성이란 말 자체를 뭐 하지도 않았거니와 어쨌든 루소는 아까 우리 제시문에서도 봤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우리 공공사회의 적입니다. 적. 적으로 간주해야 돼요. 그 적을 우리가 처단하는 거예요. 루소의 형벌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뭐 생득적 인격을 뭐 존중한다? 뭐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XO 나왔으니까요. 리을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 체크하면 된다. 자, 다음 10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체크를 표시한 학생은? 이라고 했네요. 자, 시민불복종은, 오, 시민불복종이고요. 정의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정의의 원칙, 롤스 느낌 나죠, 여러분? 시민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선,

하고자 하는 그 변혁하고자 하는 그 부정의한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에는 간접적 시민불복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그 부정의한 법을 위반하는 것을 직접적 시민불복종이라고 한다면 롤스는 간접적 시민불복종도 이제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어쨌든 재심의 사상가는 롤스네요. 그럼 이제 롤스의 입장에 올바른 걸 체크한 학생을 고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다수결에 따라 제정된 법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 당연히 맞다. 제가 엄청 시간 들여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다수결이라는 건 물론 최선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롤스는 어디에 주목을 했어요?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정의로운 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뒀었죠. 그래서 이런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서 제정된 법도요, 당연히 부정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부정의한 법이라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시민불복종을 시행할 때 성공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롤스는 어쨌든 이런 결과에 대한 고려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어떤 도덕적 정당성만을 갖췄다고 해서 결과를 아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는 언제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민불복종이 막 사회 혼란을 막 가중하고 막 여기도 시위가 일어나고 저기도 시위가 일어나서 이 입헌체제의 효율성을 굉장히 극심하게 떨어뜨릴 가능성을 우리는 그런 부작용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시민불복종이 어떤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만을 일으키지 않도록 언제나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성공 가능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래서 이 성공 가능성, 롤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모든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다라고 했는데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모든 법이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어떻게 위반하는, 심각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에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롤스는 어쨌든 어떤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작은 부정의들, 그런 부정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법의 의무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 정도는 좀 지키면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 심각한 그런 부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교정의 수단이 시민불복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 맞죠?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체크한 학생이 정이 되겠네요. 자, 다음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네요. 비판 문제네요. 자, 갑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무제한의 자유권을 행사함으로써, 오호, 자연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사회계약론이고요. 무제한적 자연권, 그죠? 어떤 제약할 수 없는 자연권들을 주어져 있다, 행사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홉스라고 이해했어야 돼요. 물론 뒤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뭐 투쟁 상태다 뭐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전쟁 상태 이야기를 한거 봤을 때, 아, 홉스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앞에 있는 특징들도 당연히 알아둬야 하는 특징들이죠, 여러분. 홉스. 자,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 입법부 권력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재산의 지배를 받겠다는 신탁을 한다.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신탁이라는 표현, 빌려줬다, 맡겨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아, 로크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로크. 자, 1번 볼게요. 주권은 시민에게 있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주권은 시민에게 있어야 한대요. 근데 홉스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홉스의 입장을 따져봐야 되는데 절대 주권은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있어요? 절대 군주가 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홉스의 사회계약은요, 말 그대로 절대 복종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권력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죠?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되돌려받을 수 없다. 저항권 인정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1번 틀렸다. 자, 두 번째, 2번.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에 근거함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스스로 동의했어요. 뭐에? 방금 전에도 말했죠? 절대 복종할 것에 동의했어요. 왜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전쟁 상태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영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이 자영권 포기의 약속을 이행시켜 줄 어떤 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이걸 지키게 만들어 줄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 복종을 약속하게 되었다. 근데 절대 간과하지 않죠? 로크도 사회개혁론자잖아요. 당연히 이 자발적 합의 스스로 동의했다라는 것 사회개혁론자니까 주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1, 2번엔 정답이 없었고요. 자, 3번. 자,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인간은 모든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해야 함이라고 했는데 홉스조차 동의하지 않는 선택지죠. 왜요? 우리의 자연권입니다. 인간의 권리라고 하면 자연권인데요. 그 자연권 중에서도 무엇을 제외했다? 어떤 자기 보존의 권리, 다시 말하면 생명권이죠. 생명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연권을 홉스는 양도했다라고 봅니다. 뭐 로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양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일부 자연권을 양도했다. 그래서 틀렸죠. 어쨌든 틀렸죠. 자, 4번. 이제는 로크의 비판이네요. 로크의 비판. 자,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은 재산권이 있음.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이라는 것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법을 나름대로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이성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법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준수하면서 서로의 재산권을 나름대로 보호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다.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재산권이 있음을 홉스는 간과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무제한적 자연권, 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했잖아요.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내가 지금 잠시 분필을 점유하고 있어도 남이 이 분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홉스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사회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정치체제는 절대 군주제여야 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애초에 홉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2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기에서 고른 것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사회계약은, 여기도 역시나 사회계약 논자인데, 정치체의 전 구성원을 지배할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라는 것. 일반 의지에 의해 지휘되는 이 권력을 주권이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표현이 나와 있네요. 일반 의지라는 것. 일반 의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뭐 토론 계속 하는 거죠. 토론하다 보면 이제 공적 이익을 지향하는 우리 시민공동체 전체를 지향하는 이 시민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어떤 의지에 합의하게 되는데 그 의지가 바로 일반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인 거는 쉽게 알 수 있죠. 자, 기억, 사회계약 이후에는 국가만이 처벌권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국가가 안 가지면은 결국 한 개인이 갖고 있다는 건데 개인의 어떤 사적 처벌권을 인정하는 사회계약론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맞죠? 자, 니은 주권은 절대 권력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분할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잠깐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이라는 건 시민 공동체 전체의 권력을 이야기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분할될 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분할될 수 없다. 자, 디귿, 국가는 공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일반 의지 나왔으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서답형 완성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령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롭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약해야 하거니와 절약해서 쓰는 것이 수령된 사람의 첫째 가는 의무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나왔네요, 여러분. 일단 수령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수령. 딱 봐도 막 조선시대 느낌 많이 나죠, 여러분? 네. 여기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수령 정도를 표현할 법한 제시문은 정약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소거법으로 좀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자애로워야 한다. 백성에 대해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요. 청렴해야 하고요. 절약해서 써야 돼요. 절용해야 된다. 정약용이죠. 자, 절약하는 것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며 한계를 두어 억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칙이 있어야 하거니와 법칙이라는 것은 절용의 근본이다라는 거. 아껴 쓰는 것의 근본이다.
검수성을 법식으로 삼아야 하며 그 법식을 조금만 넘어도 이는 무절지한 씀씀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나와 있네요. 오. 자, 위와 같이 주장한 사상가를 쓰시오. 정약용 쓰면 되겠고요. 카사나는 네, 서다평이었죠. 자, 위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관해 세 가지 이상, 그죠? 세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부분 점수를 주겠다는 선생님의 의지가 보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뭐, 제시문에도 다 나왔어요. 사실, 뭐, 청렴이라거나 절용이라거나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렴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고요. 봉공의 자세, 그죠? 봉공도 가르쳐 드렸고요. 그리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자세, 견리 사이의 어떤 자세들 말씀해 드렸습니다. 청렴의 자세들. 다음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30년대 영국 정부는 인도에 소금법을 시행하면서 소금의 5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인도가 소금을 반드시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도록 하였다. 굉장한 착취죠. 네. 자, 그 결과 인도의 가난한 농민은 소금을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상가, 그죠? 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간디. 간디가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비폭력 운동들을 펼치면서. 자, 영국 정부의 부당한 소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어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의의 표시로 제자와 지지자들과 함께 직접 소금을 만들기 위한 행진을 펼쳤대요. 행진을 펼쳤대요. 딱 봐도 모은 것 같아요, 이거. 시민불복종. 그죠? 3주에 걸친 행진 끝에 동쪽 해안에 도착한 간디와 그 일행은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경찰은 소금법을 어긴 이들을 강제로 진압했으나 그들은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처벌 감수하고 있네요. 소금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체포되어서 투옥되었다. 그래서 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사실 그 소로의 시민불복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밑줄 친 기억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관해 서술하시오 라고 했네요. 기억. 네, 한번 볼게요. 부당한 소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어요. 나름대로 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네요. 네, 최후의 수단 느낌 나죠, 여기 약간. 그리고 항의의 표시로 제자 및 지지자와 함께 직접 소금을 만들기 위한 행진. 그죠? 이 행진 자체가 지금 위법적 행위 아니겠어요? 그죠? 계속 소금 만들지 말라 했는데 만들려고 하는 거. 뭐 그런 어떤 특징들이 나와 있고요. 뭐 니은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처벌 감수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부분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단원 4단원의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제가 해설할 게 굉장히 많았죠. 문제수 적었는데도 해설할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만큼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져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 많이 해두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같은 소비자도 그렇고 이 환경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

본질 어떤 욕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해결책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도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뭐 세상에 뭐 귀신 같은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더운 거예요. 예. 네. 전 더운 게 제일 싫고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더워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름의 기준은 차에서 에어컨을 키느냐 마느냐거든요. 여름에 덥죠. 7, 8월에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6월 달도 더운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전은 5월 달도 덥고 추석 때까지 덥더라고요. 5, 6, 7, 8, 9, 10까지 에어컨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 4월은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였잖아요. 봄, 가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월이나 4월 정도가 봄이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가 가을인 것 같고 여름이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워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동해안에 예전에 뭐 오징어하고 명태가 많이 잡혔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이 잡히고 있고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생태계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제 사과, 사과가 원래 이제 경상북도 뭐 안동이라든가 뭐 충청북도의 충주라든가 뭐 문경이라든가 이런 지방이 이제 일교차가 많아서 사과 농사가 잘 됐는데 이게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덥다란 뜻의 warming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바뀌었어요. 워밍에서 히팅으로. 히팅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히팅도 아니고 보일링이라고 얘기해요. 끓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미래의 영화들을 보면 제가 꽤나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미래의 도시를 보면 파란 하늘은 없습니다. 일단 잿빛이에요. 그리고 추적추적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땅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굉장히 공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래 영화를 보면 지구 재난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월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구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풀도 하나 없고요. 오로지 쓰레기만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월이라는 이 기계가 쓰레기를 이렇게 압축하는 로봇인데요. 월이하고 단 하나의 생명체, 바퀴벌레만 살아갑니다, 지구에서는. 그런데 지구가 이제 좀 깨끗해져서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저의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지구는 더운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들고 무슨 죄책감 정도가 드는 기분이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된 이유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은 18세기 약간 17세기 이런 산업혁명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모직을 만들고 직물을 만들고 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면서부터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뭐 한동안 영국 런던에는 스모그가 가득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증기기관을 만든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이 위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산업화들이

결국 인간을 지구를 더 덥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근데 해열제는 한번 먹으면 하루 동안 지속이 되질 않아요. 3, 4시간 지나면 다시 해열제를 먹거든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난화의 가장 주범은 누구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형성하면서 온실가스가 지구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게 태양이 내리쬐면은 그게 반사가 돼서 바로 그냥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표면이 더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D가 있고 R이 있습니다. D는 드라이브고 R은 뒤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N이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제로인 상태가 중립이라고 하는 건데, 탄소를 중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발생량이 있고 흡수량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발생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가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나무죠. 식물입니다. 그거를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하고, 또 탄소를 흡수하는 것 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바다의 산호, 또 바다 갯벌입니다. 이것이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데, 탄소 발생률이 나무나 식물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탄소 발생하는 것 중에 무엇이 탄소를 발생하는가? 우리가 옷을 사고 입습니다.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발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 정도가 옷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동물이 뿜어내는 무슨 이산화탄소, 또 동물의 트름, 동물의 방귀, 이런 것들이 또한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발전소.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뭔가 발전하죠.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또한 30%.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탄다거나 기차를 탈 때 나오는 게 또한 10%. 그다음에 그 많은 산업이 총 3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옆에서 쿡쿡 찌르면, 야, 산업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게 되질 않아. 무언가를 많이 생산하고 무언가를 많이 소비하고 무언가를 버리고 이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덥게 살 겁니까? 이 더위가 익숙한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건 무엇을 만들고 소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그린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펄펄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철강 산업도 바꾸고, 전기 생산도 바꾸고, 뭐 자동차 산업도 바꾸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구를 끓게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구가 더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텀블러 말씀드릴까요? 텀블러를 제가 외출할 때마다 갖고 나가려고 노력

노력을 하는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하나는 텀블러로 주시고. 이것도 한 10년 됐어. 한 10번 중에 한 성공률이 한 50에서 60%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까먹고 갑니다. 텀블러를 넣으면 에코백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를 챙기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일도 귀찮고 점심 먹을 때 그거 갖고 다니는 건 더더욱 귀찮고 그러면 텀블러를 쓴 다음에 집에 와서 세척하는 건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편한 건 그냥 나가고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편합니까? 자가용이 편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훨씬 불편하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습니다. 편하죠. 누르면 오니까. 근데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플에 가지고 계실 텐데 잘 보시면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배달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꼭 그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회용기의 단점이 있습니다. 남이 쓰던 거잖아요. 한번 그 업체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봤어요. 혹시 남이 쓴 건데 설거지가 제대로 되나. 우리 집보다 7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설거지를. 총 7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 편리함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환경의 문제는 편리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지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더 갖고 싶어요. 제가 운동화가 세 켤레가 있는데 휴대폰을 보거나 백화점을 가면 야 저거 나 꼭 저거 필요한데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나 저런 디자인 없는데 꼭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샀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사게 돼요. 계속. 점점점 집에 있는 건 늘어났죠. 근데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옷은요, 일주일이면 그 감흥이 사라지고요. 자동차는 한 달이면 사라지고요. 집은 1년이면 사라집니다.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오는 행복감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무언가를 사고 싶고 편리해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 정말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동적인 구매는 절대 안 되고요. 일회용은 될 수 있으면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 싸고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게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싸고 좋다고 해서 사서 후회하는 일이 저도 있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품질이 좋은 걸 사면 오래 쓰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왔는데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20년. 근데 잘 세탁하고 잘만 데리면 뭐 문제 없어요. 저도 배우기 때문에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는 소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명한 소비는 품질이 좋은 거를 사야 되고 그것을 오래 쓰고 또 오래 쓰면 쓴 다음에 내가 필요 없으면 누군가 바꿔 쓰기도 하고 뭐 나눠 쓰기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소비자들의 문제고 물론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요. 사람은 36.5도죠.

0: 지구도 적정량의 각 나라마다 온도가 있을 겁니다. 현재 1.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3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업계도 그렇고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기업, 저희 같은 소비자 모두가 합심해서 이 1.5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별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 같은 별이. 축복받은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더 쾌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 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 왔어요. 진짜 진심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문장 삽입의 끝에서 두 번째 시간. 그죠?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예,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고,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오답률이 좀 높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높은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은 이제 4번 아니면 이제 3번, 5번 이런 부분에서 특히 4, 5번을 답으로 많이 하는데 의외의 스팟에 답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답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선생님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조금 어려운 파트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 문제를 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한 시간 내내 앉아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시험에서도, 그죠? 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어려운 문제를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조금 어렵다 싶을 때 단어에 있는 그 해설지에 있는 단어를 본다거나 아니면 구문 설명을 본다거나 해석을 본다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하면 답을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꾸 걸리는데 그 걸리는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느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stay with it. 만약에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어려운 것들에 견뎌내고 버텨내셔야 돼요. That's courage. 그것도 역시 용기다라는 겁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진짜 맞닥뜨리고 그걸 용기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것 역시 그게 봤을 때는 내가 이거 못하는 것까지 너무 내 스스로까지 이거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용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stay with it. That's courage. 이 얘기는 꼭 마음속에 넣고 기억해 두시고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죠? 오히려 지금까지 왔던 길들이 다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 잘 살려서 한번 끝까지 결실을 맺어볼게요. 자, 오늘 4개의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17번의 시작이 참 좋아요. 뭘로 시작을 해? 그래서 박스에 있는 내용이 instead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라는 것, 네, 선생님 왜 시작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맞아요. 뭔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뒤에 거예요.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제시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에 이렇게 문장 삽입으로 따로 떼어서 주는 경우에 거기에 however나 instead나 rather 이런 표현이 있는 경우는 특히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반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대신에 주어진 내용은 적지는 않아요. much like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와 상당히 비슷하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와 마찬가지로요. The young child learning how to play nicely. How to play nicely? 어떻게 착하게 노는지. 착하게 노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착하게 노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로 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 착해야 착하게 굴어야 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양보도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걸 배우는 아이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The apprentice scientist.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야? Apprentice라고 하면 도제나 견습이라는 뜻이 되겠죠. 도제, 견습의 과학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professional.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전문적인 그 느낌이 나지는 않는. 그러니까 막 처음에 도제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견습생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과학자로 막 입문을 해서 배우는 단계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과학자들은요, gains his or her understanding of the moral values. 그 과학자가 갖춰야 되는 도덕적인 가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덕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얻습니다. 자, 근데 이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야? Inherent in the role by absorption from their colleagues. 그들의 동료로부터 absorption, 흡수라는 뜻입니다. 동료한테 흡수를 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야? 동료한테 배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를요? 그 역할에 내재된 도덕적인 가치. 과학자라면 사실은 어떤 도덕적인 의식을 놓고 과학을 탐구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인간을 해할 수 있는 기술이나 화학 물질을 개발한다거나
이를 인류의 위협이 될 만한 것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을 탐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할에 내재된 도덕적인 가치를 이해한, 거기서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뭘 통해서, 뭐에 의해서? 동료의 흡수를 통해서요. 동료로부터의 흡수가 바로 뭔데?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실험실에 이제 견습생으로 들어간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보통 대학원생들이 많이 대학생 3, 4학년이나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정말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과학자로서 여기에 대한 그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 절대 인류에 반하는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가치를 누구를 통해서 배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socialization. 그들의 동료, 사회화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young children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과학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가 뭘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된다? 예, 도덕적인 가치 의식. 도덕 가치, 도덕적 가치. 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야. 화살표가 반대로 돼야 되겠지? 과학자가 사회화를 통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배우게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앞부분에 보면 처음부터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서 가야 돼요?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일단 그 근처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As particular practices, 특별한 특정한 관행이 are repeated over time.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repeated, 반복이 됨에 따라서라는 얘기야. 어떤 특정 관행이 계속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 거야.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뭐, 이 시기에는 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관행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고, and become. 그렇게 됨에 따라서 more widely shared. 더 많이 공유가 됨에 따라서. 반복되고 공유가 돼. 반복이 되고, 공유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에 따라서 the values that they embody. 그들이 구현하는 가치는요? 라는 얘기야. 그들이 실제로 그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 현실로 옮기는 그런 가치가 reinforce, 강화되고요. and reproduce,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것들을 becoming institutionalization,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institution이란 단어가 제도라는 뜻이고요. institutionalize라면 얘는 제도화라는 얘기죠. 제도화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ed를 붙여서 제도화된. 그러니까 이게 굳어져서 반복적으로 관행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굳어지면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첫 문장은 그럼 뭐야? 어떤 특정 관행이 제도화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괄적으로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요. 자, this institutionalization, 이러한 제도화가요, has a formal face to it. 그것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갖게 돼요? formal, 형식적인, 공식적인 어떤 측면을 갖게 됩니다. 공식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는 건 뭐야? 제도화가 이제 그냥 사람들의 어떤 민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정식화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면모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what rules and protocols written down. 자, 어떤 규칙과 그리고 프로토콜이요. written down, 쓰여진대요. 문서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문서화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specialized roles, 특별화된 그런 특정화된 특별화된 역할이 created, 만들어지게 됩니다. To ensure that, 대디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Procedures are followed correctly. 어떤 절차들이 적절하게 따라와지게 하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화된 어떤 전문화된 그런 역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나라나 어떤 한 사회에서 이게 완전히 제도화가 되었을 때, 그럴 때 그걸 또 수행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잘 적절하게 수행이 될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관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화된 역할, 특정화된 역할이 만들어진다, 특화된 역할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뒤에 사실은 나오기는 해요. 우리가 바로 밑으로 가보시면 뭐가 나와? 법원에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제도화된 것들을 잘 실행해서 그 절차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도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The main institutions
of state, 국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국가의 주된 기관은요. 바로 그 기관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parliament, 의회라든가 court, 법원이라든가 police, 경찰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국가의 주된 기관들은 along with certain professionals, 뭐와 함께 professional, 전문 직종, 특정 전문 직종들과 함께요. 바로 이런 기관들은 exhibit, 보여주게 됩니다. This formal character, 이러한 공식적인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부분들, 이 제도화가 되면서 그것들이 아주 아예 굳어져서 형식적인 부분들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아예 그냥 문서 안에서 그 공식 절차가 쭉 나와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행정기관에 가도 어때? 이 매뉴얼, 프로토콜이 딱 있잖아요. 그죠? 가서 뭔가를 신청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뭔가를 뭘 접수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절차가 쫙 정해져 있잖아. 그치? 법을 만드는 거, 이 의회도 역시 그 절차가 쭉 다 정해져 있고, 법원에서도 그게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특정한 역할들이 이렇게 formal character의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Other social institutions.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가의 이런 기관들이, 공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사회적인 기관들은 또 다르겠죠. 그죠? 다른 사회적인 기관들은 아마도 perhaps the majority, 아마도 대다수가 될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대다수인 이런 다른 제도, 기관들은요. 이런 제도들은 바로 are not like this. 이와 같지 않을 거래요. 앞에 있는 그 formal character를 보여주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건 뭔데? Science is an example. 과학이 바로 그거의 하나의 사례가 돼요. 앞에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in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ir discipline. 자신들의 분야, 학문에서 discipline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의 학문 분야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그것도 뭐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훈련을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 도저히 지금 과학자, 견습 과학자라고 해서 어딘가 실험실로 들어가거나 어떤 연구실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뭐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 그런 학습들, 어떤 학업들, 실험들, 연구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배우기는 해요. 하지만 they are not formally instructed. 나왔죠? 방금 전에 우리가 뭐야? formal character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제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교육하지는, 교육받지는 않는, 교육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과학에 해당이 되는 분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뭐 하진 않아요?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진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In how to be a good scientist. 좋은 과학자가 되는 방법. 좋은 과학자,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비공식적으로 받으면 되겠죠.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고 대신에 착하게 노는 방법을 배우는 아이들처럼요. 견습 과학자들은 그들의 동료의 흡수, 동료로부터의 흡수, 즉 사회화를 통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디가 가장 적절할까? 그렇지. 5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죠? 그럼 5번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줄까? 이 사람들이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혹은 뭘 배우는지 이런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으로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보겠습니다. We think that. 우리는 생각합니다. These values. 이러한 가치. 이러한 가치가 뭐지? 앞에는 이런 가치가 안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지. 위 있는 문장이 5번에 들어오니까 이러한 가치라는 건 바로 뭐야? 도덕적인 가치가 되겠지. 그치? 과학자로서 갖춰야 되는 도덕적인 가치. 이러한 가치들이 뭐와 함께? Along with the values that inform many of the professionals. 전문가들 다수에 대한 정보. inform이라는 건 뭐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다수, 많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걸 알려주는 그런 가치들과 함께 이런 가치들은요. are under threat.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라는 얘기야. 마치 뭐와 마찬가지로요? Just as. 우리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마치 뭐와 꼭 마찬가지로 라고 해서 정말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견주어 줄 때, 비교를 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The value of the professions themselves is under threat. 그 전문 직종의 가치가, 그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런 가치들, 이 전문직의 대다수, 그 전문직종, 과학이 되겠죠? 과학이라는 그 전문직의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가치와 함께 이런 가치들, 도덕적인 가치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만약에 이 전문직종, 특히 과학 분야에서 과학자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 위협을 받게 되면, 혹은 이 전문직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도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 때, 위협을 받게 될 때,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라고 위에 있는 상황을 끌어다가 부연 설명을 붙이는 5번 다음의 내용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 정답이 몇 번이 가장 적절하다?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여기서 누가 봐도 이 instead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멀한 formally instructed 되지는 않고 대신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17번 문제는 잘 해결해봤어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이 오답률이 좀 생각보다 높았어요. 사실 굉장히 주어진 내용 짧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도 좀 짧은 편이고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 그리고 우리한테 되게 좋은 단서가 하나 나왔어. As a result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얘가 무슨 뜻이야? 결과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니까 위에는 그럼 뭐가 나왔겠니? 위에는 원인이 나왔겠지. 뭘 했기 때문에 요 박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아닐까? 그 결과의 내용 좀 한번 볼까요?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요. They are fit and grow better. 내가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해? 일단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것들은 fit, 건강하고 and grow better, 더 잘 자랄 거래.

긍정이죠. 그죠? 자, 그럼 앞에 주어진 상황은 긍정이겠니, 부정이겠니? 긍정적인 상황이 나와줬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지. 살기에 혹은 지내기에 적합한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강하고 더잘 자라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같이 붙었어요? 그렇지, but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they are not particularly long-lived. 그들은 특히나 오래 살지는 않아요. 특별히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게 이 문장 다음에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주어진 내용의 결과가 분명히 잘 살게 돼요. 주어진 조건이 괜찮아서 그래서 잘 살게 되죠. 근데 결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살게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특히나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이 문장 자체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문장이에요. 그죠? 분명히 건강하고 잘 자라는데 왜 오래 못 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 네이가 가리키는 이 네이가 왜 특히나 오래 장수를 하지는 long lived 하지는 못한지에 대한 뭐가 나와주면 돼요? 그렇지. 이유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특이하죠?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잘 자라죠. 하지만 오래 살지는 못해요. 왜 오래 살지 못하냐? 장수를 하지 못하는 조건이 뒤에 나와주기 때문이죠.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의 앞뒤로 어떤 이유나 근거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문장은 틈이 있을 겁니다. 읽었을 때 그냥 얘를 빼고 읽었을 때 틈이 보일 거란 얘기예요. 갑자기 이상한 내용으로 예,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 자라는 조건? 그런데 장수하지 못하는, 오래 살지는 못하는 부정적인 조건이 바로 뒤에 이어질 걸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When trees grow together, 나무들이요, 뭐할 때? Together, 함께 자랄 때, 성장할 때. 나무들 숲을 생각하면 돼. 혼자 덩그러니 있는 나무가 아니라 같이 생존하는, 살아가는 그런 나무들, 그죠? 예, 나무들이 같이 자랄 때, nutrients and water, 영양분과 물이 can be optimally divided among them all. 그들 모두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으로 분할이 됩니다. 최적으로 나누어지죠. 라는 얘기예요. 의외지 않아요? 한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영양분이나 물을 다 그냥 독식하면 얘네가 더잘살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나무들이 함께 같이 살아야 걔네들 모든 애들 가운데서 아주 최적으로 잘 나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셔? 자, so that 뭐뭐 할수 있도록 이란 뜻이죠? Each tree can grow into the best tree it can be. 가능한 한 그것들이 최상의 상태, 아주 좋은 상태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같이 자랄 때 가장 잘 그들 사이에서 영양분, 물이 최적으로 나누어지고 분할이 될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지. Grow together. 같이 생존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인간과 되게 비슷하다. 인간도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득이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뒤에 보겠습니다. If you help,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와줘요. 강조죠. 그죠? 이렇게, 따옴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도와줄 때? 개별적인 나무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 By getting rid of their supposed competition. 그 나무들, 여러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나무들의 추정되는 경쟁 상대를 제거해 줌으로써 개별적인 나무를 도와줘야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이런 얘기야. 이를테면 그 숲에 여러분들이 아끼는 나무가 한두 그루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주변에 걔를 좀 생존을 좀 막게 하는 뭐 햇빛을 잘못 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걔가 가지로 이렇게 뽑고 싶은데 그곳에 뭔가 다른 나무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개별 나무를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주변에 있는 그 경쟁 상대가 될것 같은 그 나무들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도와줄 때, 그럴 때요, the remaining trees, 그 남아있는 나무들, 원래는 여러분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나무들이 되겠죠. 그죠? 없애지 않은 그 남아있는 나무들은요, are bereft 하게 될 겁니다. 잃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도와주려고 했던 애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얘기,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인간들이 막그 주변에 있는 생태계를 막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들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로 행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결과는 안 좋은 결과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지금 비슷하죠. 나무들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나무를 만약에 여러분이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지워버리면, 없애버리면, 그러면 남아있는 나무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한번 가볼게요. They send messages. 그들이 뭐야? The remaining trees가 되겠죠? 남아있는 나무들은요, messages out.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누구한테요? To their neighbors. 그들의 이웃들. 주변 애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거라니요. 화학약품, 화학물질들이 이렇게 막 방출을 하겠죠? 자, 그런데 어때? Unsuccessfully. 성공적이지 못하게 메시지를 보낼 거래요. 왜? 보내도 소용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Because nothing remains but stumps. Stump라는 단어가 밑에 그루터기입니다. 나무를 잘라내면 이제 그루터기가 남죠? 그루터기를 but,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야. 이전 선생님이 but을 except의 의미로 해석을 했죠? 자, 무언가를 제외한이라는 의미로 but이 쓰인,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그루터기를 제외한, 즉 나머지 애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그 잔여물만 남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겠지. Every tree, 모든 나무들은요, now grows. 자, 이제는 어떻게 해? 알아서 나름대로의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 없이 그냥 알아서 성장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뭐 하면서? Giving rise to, give rise to, 무엇을 초래하다라는 뜻이에요. Great differences in productivity. 생산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 굉장히 생산성에 다른 일에 비해서는 차이를 보이면서, 혹은 이전과 차이를 보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할게 될 것이다. 왜? 처음엔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죠? 볼게요. Some individuals, 일부 개인들, 즉 일부 개체들, 일부 나무들은요, photosynthesize like mad. 어떻게 photosynthesize를 한대요? photosynthesize라고 하면은 광합성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광합성을 해? like mad.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나무들도 없어. 그러니까 햇빛을 온전히 얘가 다 받고, 주변에 있는 영양분 다 끌어다가, 물도 다 끌어다가, 광합성을 막 미친 듯이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until sugar positively bubbles along their trunk. trunk라는 게 줄기입니다. 그 나무 줄기를 따라서 sugar, 당이, 녹말 같은 것들이 되겠지. 그지? 광합성을 통해서 얻은 그 당. 그 당이 positively, 확연히, 눈에 띄게 bubbles, 흘러 넘치게 됩니다. 뭘 따라서요? 그들의 줄기를 따라서. 영양분이 막 넘쳐가지고 엄청 광합성을 미친 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영양분이 남아가지고 그냥 겉으로 흘러 넘칠 정도로 얘네들은 막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야.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잘 성장한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건강하게 더잘 성장하게 될 겁니다.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나와주면 돼? 근데 오래 살지는 못해요. 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알지. 오래 살지 못하는,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뭐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얘네들이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나무들이 같이 grow together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이 만약에 함께 살지 않아서 오래 살지 못해요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내용이 있다면 몇 번이 정답이야? 요 다음인 2번이 정답입니다. 선생님, 답이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뒤에 만약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래서 더잘 자라서 정말 또 오랫동안 얘네들은 성장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This is because. 자,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얘네들은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당분이 그들의 줄기에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넘칠 때까지 엄청나게 광합성을 해대면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나무가 can be only as strong as 뭐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The forest that surrounds it. 그 나무를 둘러싼 숲만큼 건강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숲이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숲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걔네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없앴죠. 남아있는 나무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숲만큼 건강하다 얘기했는데 숲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They are not particularly long-lived.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는 못해요. 장수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니? 그렇지.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야. 여러분들은 맞았나? 네,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이 틀린 거야. 왜? 2번이 답이 되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선생님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라고 선생님이 늘 3학년 초반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주어진 문장 안 읽고 그냥 읽어요.
읽고 그냥 틈이 있으면 틈을 찾아서

그 부분에 이거 넣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이 그냥 읽었을 때는 크게 흐름이 어색하진 않는데 이 문장을 넣는다면 어디로 넣어야 되냐? 이런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친구는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장부터 한번 읽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좀 인상적이었던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웃자고 이제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있는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의 답이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지. 대부분의 이런 통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4번이나 5번이 답이랄 확률이 높죠. 우리 순서 문제에서도 1번이 답이랄 확률이 적은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우리는 인과관계 혹은 이 논리적인 관계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돼요. 3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겠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쭉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겠죠. 가볼게요. 자, 숲만큼 건강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야. 얘네들은 앞에 건강하지 않은, 숲이 건강하지 않아.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자, and they are now. 그들은 이제요. A lot of losers in the forest. 숲에 많은 뭐가 생기게 돼요? 루저가 생기게 됩니다. 패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패자들이 바로 뭐야?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패자들은 바로 뒤에 보시면 weaker members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좀더더 약한 구성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약한 구성원들이 바로 패자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야? Who'd once have been supported by the stronger ones. 더 강한 구성원에 의해서 한때는 have been supported. 지원을 받았던 더 약한 구성원들이 suddenly fall behind. 갑자기 fall behind 하게 됩니다. fall behind가 무슨 뜻인데? 예, 얘는 뒤처지다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뒤처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얘네들이 잘 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실은 주변에 있는 강한 구성원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약한 애들이 바로 루저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사라지겠죠. 죽겠지. 그지? 그 내용이 마무리로 나와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whether the reason for their decline is their location and lack of nutrients, a passing sickness, or genetic makeup.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선생님이 쭉 읽은 이유는 whether A or B 때문에 그렇죠? A든 B든 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이유. 뭐에 대한 이유? For their decline. Decline이라고 하면 얘는 감소라는 뜻도 있지만 쇠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걔네들의 쇠퇴의 이유. 걔네들의 쇠퇴가 뭐야? Weaker members가 갑자기 뒤처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쇠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쇠퇴의 이유가 뭐든 그들의 위치 때문이든 아니면 lack of nutrients, 영양이 부족해서든, 아니면 a passing sickness, 지나가는 병, 질병, 지나가는 질병 뭐야? 일시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genetic makeup, 유전적인 구성 때문이든지 간에, 이런 얘기예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든지 간에, they are now, 그들이라는 게 바로 누구야? weaker members가 되겠죠? 이더 약한 구성원들은 now fall prey to, 뭐에 먹이로 전락하게 돼요? insects and fungi. 곤충이나 아니면 fungi라고 하면 균류입니다. 균류들의 이제는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생명체로서 나무로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야? 나무는 그렇지. 숲의 건강만큼 걔를 둘러싼 그 나무를 둘러싼 숲의 건강만큼 건강하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서 생태계가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될때그 안에서 살수 있는 나무들도 역시 건강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그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잘살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더잘 살게 되지만, 하지만 같은 문장 안에 어떻게 돼요? 그치,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그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이유, 근거가 뒤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뭐야? 바로 2번, 다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언뜻 봤을 땐 얘는 부정적인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숲의 강한 만큼, 숲만큼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숲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알수 있었잖아. 그치?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렵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글을 읽으면서 이 2번 다음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2번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의 내용이 뭔가 갭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틈이 있는 것만 잘 찾으셨어도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지문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여서 이렇게 짚고 갈게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틈이 확실하게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는, 그래서 그 지문이 주어진 문장의 그 문장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좀 우리가 맥락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스팟,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 문제는 뭐에 속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뭐가 없어요. 아, 연결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보여? 그렇지, such a feeling 이라는 such가 보입니다. 그러한 이라는 게 바로 지시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감정. 근데 여러분들 꼭 그러한 감정이라고 해서 앞에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사람의 감정이 막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 내용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셔야지 기쁨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뭐 아니면 좌절이나 이런 감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물론 그렇게 감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볼게요. There's a reason.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For that.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봤을 땐 전혀 모르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들어갑니다. 전통적으로요, 공원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공원 설계자들입니다. 공원 설계자는요, attempted to. 뭐 하려고 시도합니까? 시도했어요? Create such a feeling. 그러한 감정을,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는 뭐에 관련된 거야? 공원 설계자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원 설계자가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했느냐? 뒤에 있는 부분이 다 그 방식에 관련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함으로써? By planting, 심음으로써. 그리고 by building, 또 만들므로써. And by constructing, 또 뭐함으로써? 또 만들어. 그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공원 설계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요? 공원을? Planting tall trees at park boundaries. 공원의 경계가 되겠죠? 공원의 경계에 키가 큰 나무, tall trees, 아주 키 큰 나무를 만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원이 여기 있어. 근데 이 주변에 경계가 되는 부분에 아주 키가 큰 나무들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 심는다는 이야기죠. 만드는 게 아니라. plant. 심어. 자, 공원과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공원이 아닌 지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building stone walls. 뭐도 세워? 돌담도 세워. 돌로 만든 그 담도 막 세워. 그럼 어떻게? 경계가 확실해지겠지. 그지? 자, 그리고 또 뭐 해? and constructing other means of partition. partition 이란 단어. 여러분들 왜 어떤 공간에 파티션을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칸막이야, 칸막이. 그러면 칸막이의 다른 수단을 또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 벽이 아니면 이런 돌담이 아니면 나무가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이 바깥쪽에 있는 구간과 여기 있는 park, 공원에 있는 이 경계를 구분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잠깐, 구분시켜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구분시켜서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야, 여기 공원이야 라는 느낌. 그리고 여기는 공원이 아니야 라는 느낌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럼 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좀 더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희노애락의 그런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소재는 뭐예요? 공원입니다. 공원은요, take the shape. 자, 형태를 띱니다. 어떤 형태요? demanded by the cultural concerns of their time. 그 공원들이 속한 시대, 공원들이 만들어진 그 시대에 대한 문화적인 관심사가 요구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뒤 것에 의해서 요구되는 형태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원래 바이아가 주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원이 속했던 당대 만들었던 그 시대에 대한 관심이 요구하는 얘가 뭐뭐 한다라는 뜻이니까 무엇을? 이것을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네, 수동태의 형태로 된 거니까. 자, 그래서 그 공원이 속한 당대 그 공원이 만들어진 문화적인 관심사가 요구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공원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관심사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는 지금 공원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확실하게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원이나 그 주변 지역이나 크게 경계 없이 갈 수도 있고 공원이 어떤 특징을 더 뭐 안에 있는 호수라든가 혹은 뭐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죠. 그때그때마다 공원의 특징입니다. Once parks are in place. 일단

일단 공원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조성이 되면, 그러면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원수죠. 그러면 they are no inert stage. 그것들은 더 이상, 그 공원들은 더 이상 inert한 단계가 아닙니다. inert라는 건 여러분들 비활성화된이라는 뜻이에요. 활성화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변화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죠. 근데 비활성화라는 건 그렇지 않은 단계예요. 정적인 단계입니다. 근데 그 정적인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야? 활성화된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내용 보시면 their purposes and meanings. 공원들의 목적과 그리고 의미가 are made, 만들어지고 그리고 and remade,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구에 따라서요? By planners and by park users.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원을 계획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또 다시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한번 만들어진 그 목적의 그 공원의 형태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활성화돼서 계속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야? 공원이 그 만들어진 그 공원이 속한 그 시대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형태를 띠는 게 공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됐어요? 네. 우리는 근데 뭘 찾아? 그렇지. Such a feeling 이라는 부분을 일단 찾아봐야 돼요. 가볼게요. Moments of park creation. 공원이 만들어지는, 조성되는 그런 순간들이 are particularly telling. 특별히 말을 한대요. 이때 telling 이라는 게 여러분들 meaningful의 뜻입니다. 의미가 있는, significant라는 뜻이에요. 이게 특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공원이 조성된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고성이,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공원의 특징이 있지만, 그렇지만 공원이 특히나 조성되는 그 순간,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특히나 중요하긴 한데,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이유는 they reveal and actualize ideas about nature and its relationships to urban society. 자연과 그리고 도시의 사회. 도시 사회의 자연과의 관련성. 자연이 있고, 우리가 공원하면 사실은 자연의 성격이 더 강하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연못도 있고, 이렇게 자연적인 성격이 강하잖아. 그지? 자연과 그리고 도시 사회에서의 자연의 관계성에 대한 그 개념이나 생각을 그 공원들이 reveal,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and actualize,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이 조성된 그 순간이 특히나 중요하긴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여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번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원이 갖는 의미, 그리고 공원이 조성되는 순간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because가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because로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주어와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문장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가 필요하죠. 연결어라기보다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문장과 문장은 커마로 연결되지 않아. 그죠? 접속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는 for는 문장의 보통 중간에, 그리고 앞에 커마를 찍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뒤에 문장을 연결할 때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게 이때는 전치사 for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such a feeling 이라고 받을 수 있는 건안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요, what distinguish a park from the broader category of public space. Distinguish A from B. A를 B로 구분하다라는 뜻이죠. 자, 공원을 뭐와 구분하는 거? A broader category. 더 넓은 범주. 뭐의 범주? 공공장소와 공원을, 더 넓은 공공장소의 범주와 공원을 구별하는 것은? 자, 사실 공공장소 공원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원 말고 공공장소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럼 다른 공공장소와 공원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It's the representation of nature. 자연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연을 표현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 안에 자연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바로 뭔데? The parks are meant to embody. 공원이 구현하도록 의미되어지는,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일반적인 공동 공간, 공공의 공간과는 다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성되는 순간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공원이 다른 공간과, 다른 공공의 공간과 갖는 차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such a feeling이라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딱히 없어요. 이러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Public spaces. 공공 공간은 뭐가 있어요? 공원도 있고, 콘크리트로 된 광장도 있고, 그리고 보도도 있고, 심지어는 실내 아트리움도 있어요. 라는 얘기야. 이거 말고도 뭐 공공장소는 엄청나게 많죠. 그죠? 지금

이 내용은 누구를 받고 있어요? 앞에 더 넓은 범주의 공공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역시 몇 번에도, 이번에도 들어가기 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공공장소들은 여기를 포함해요. 공원은요, 일반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곳이야? 나무, 풀, 그리고 다른 식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as their central features. 그 공원들의 중심적인 특징이죠. 그 공원의 중심적인 특징으로 나무, 풀, 그리고 다른 식물들이 바로 공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공장소와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더더 자연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게 공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연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When entering a city park. 도시공원을 들어갈 때. 도시공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요, often imagine, 흔히 상상합니다. 뭐라고요? Sharp separation from streets, cars and buildings. 거리, 자동차, 건물들과 날카롭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아주 확연하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걸 상상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시 길을 걷다가, 보도 같은 데를 걷다가 공원이다라고 해서 들어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상상하면서 들어가요? 아, 이제 더 이상 차는 없고. 그리고 건물도 주변에 없고, 어떻게? 그치. 자연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으로 내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확연하게 분리가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맞죠? 자, 그러한 느낌,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했대요. 어떻게? 다른 지역과 다른 구역과 공원을 차별화하려고 도시 설계자들이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게좀 눈에 보여요. 그렇지. 이제 5번에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죠? 예, 밀려날 데도 없어. 자,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즉,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 공간에 있는 그 공원을 들어가면서, 다른 이 공간과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공원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느낌을 만들려고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했죠. 어떻게요? 이런 방식으로 독립된, 좀 분리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느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그렇지. 5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마지막 뒤에 마무리 한번 마지막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s behind this idea? 이러한 생각에 대한 이면. 이런 생각 이면에 있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도시와 공원을 구분한다는 이런 생각 이면에는 it's not only landscape, but 자,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뭐의 의도뿐만 아니라 이 조경을 그 경치를 만드는 건축가의 바램, 건축가인데 경치를 만드는 사람이래요. 조경가가 되겠죠. 조경가의 그런 바램, 욕구입니다. 뭐 하고자 하는 to design aesthetically suggested park spaces. 미적인 암시성을 가지고 있는, 미적으로 암시할 수 있는 그 공원의 공간을 설계하고자 하는, 미적인 부분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설계하고자 하는 조경가의 바램. 뿐만 아니라, much longer history of Western thoughts. 훨씬 더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서구의 사상, 서구 사상에 대한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바로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조경가의 바람이나 아니면 서구의 사상이 바로 그 이면에 있는 배경이 되는 생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서구 사상이 바로 뭔데요? Envision cities and nature as antithetical spaces and oppositional forces. 상상을 한대요. 도시와 자연을 뭐라고 상상해? 대조적인 공간. 서로 대조적으로 그리고 반대되는 그런 세력으로서 상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반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서구 사상의 더 훨씬 더 넓은 역사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경 즉 다시 말하면 이 도시와 이 공원의 환경이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그렇지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여기에는 필링이라는 게 아까도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아, 진짜 막 기쁘고 슬프고 막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sharp separation입니다. 딱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의미가 돼요.
됐죠? 네, 5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20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주어진 내용에서 우리한테 좀, 메시지를 줄수 있는 표현 혹은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봤을 때는 딱 단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읽으면 또 뒤에서 특히 이 뒤에 부분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좀 나와 있거든요. 볼게요. It may be easier. 자,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게요? To reach an agreement. 어디에 도달하는 거? 합의에 도달하는 게더 쉬울 수 있어요. 뭐할 때? The settlement terms. Settlement도 역시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의 terms, 조건이 don't have to, 뭐할 필요가 없을 때, to be implemented until months in the future. 자, 향후 몇달 이내, 몇 달까지 어떤 그 합의의 조건이 이행될 필요가 don't have, 없을 때. 그럴 때 어떤 합의가 도달하기가 더 쉽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뭐 학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의 학칙이 바뀌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 학칙이야. 근데 야 내일부터 바꿀 거야. 아니야 이 다음 주부터 바꿀 거야. 이렇게 당장 바꾸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선생님이 다음 학기부터 아니면 학교에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꾸려고 해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직 좀 멀리 남은 일이니까. 그치. 합치에, 합의에 도달하기가 좀더 쉬워진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을 만한 건 뭐가 중요할까요?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게 하는 건몇달 이내로, 향후 몇달 이내로 도달될 필요가 없다라고 시간에 유예를 두는 게 합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합의, 시간과 합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유예를 좀더더 많이 길게 두는 게 합의의 가능성을 올리게 된다. 더 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 지문의 내용은 아마도 뭐에 관련된 걸까요? 합의에 관련된 내용. 좀더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문장에 negotiators가 나옵니다. negotiation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이거 뭐야? 협상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협상가들은요, should try to, 뭐 하려고 해야 돼요? find ways,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 To slice a large issue into smaller pieces. 큰 issue, 문제를요. into smaller pieces. 더 작은 문제로 slice. 나누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Using salami tactics. 살라미 전술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러면 이거 뭐야? 큰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큰 문제를 협상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나누어가지고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가들은 큰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살라미 전술이라고 아예 이름까지 붙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Issues that can be expressed in quantitative measurable units. Quantitative. 정량적인 이란 뜻이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량적이고 and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그런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요. are easy to slice. 뭐 하기가 쉬워요? 나누기가 쉽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단위가 뭐가 있을까가 생각이 들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compensation demands. 보상 요구. 보상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야. 뭐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자, 보상에 대한 요구, 보상 요구가 can be divided into, 나눠줄 수 있습니다. into cents per hour increment. 시간당 센트의 증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증가하면서 얼마만큼의 더 보상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측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뭘로? 시간 단위로 그리고 돈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 그치, 더 나누기가 쉽다. 측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으로, 돈 단위로, 센트 단위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나누기가 더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or 아니면 lease rate. lease rate은 여러분 임대료입니다. 자, 임대료가요. can be quoted. 시세가 매겨질 수 있어요. as dollars per square foot. 평방 피트당 돈으로 시세가 매겨질 수 있죠. 이것도 뭐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모르셔도 돼요. 지금 예시가 뭐에 대한 예시야? 충분히 잘 양적으로 측정이 돼서 정량적으로 측정이 될수 있는 분할이 쉽게 될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사례가 되니까 몇 번은? 그렇지. 이번엔 들어올 수가 없겠다. 앞에 내용과 굉장히 긴밀하게 끈끈하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When working to fractionate issues of principle or percent. 자, 뭘로 작업을 할 때요? Fractionate.

0: 세분화하는 거죠. 세분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 뭘 세분화해? Issues, 문제를요. 뭐에 대한 문제? Principle, 원칙이나 precedent, precedent가 아니라 precedent네요. 그죠? 관례, 전례라는 뜻이죠. 자, 관례나 아니면 원칙에 대한 문제를 세분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때 parties, party는 여러분들 당사자라는 뜻이죠. 각각의 그 당사자들은요, may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time horizon, 뭐가 나왔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 나왔어요. 방금 전에 우리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들은 쉽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이제는 뭘 이용해서? 아, 시간의 horizon, 시간의 지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지평. 이를테면 시간 지평이 뭐냐? 여러분들 그냥 봤을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 시간 지평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간 지평이라는 건 when the principle goes into effect. 언제 원칙이 go into effect.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효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뭐야? 효력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 몇 달 이내로는 이때 이내까지는 이거 실행될 필요가 없어. 언제 발효가 될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드디어 뭔가 관련된 게 나왔어요. 얘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 얘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 얘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 그렇지. 이 다음인 4번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 지평에 대한 좀 설명이 안 끝나서 한번 볼게요. 언제 그 원칙이 발효될 수 있는지, 실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how long it will last, 그것이 얼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와 같은 시간의 지평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요. 자, 뭘로써? As a way to fractionate the issue. 그 문제를 세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시간 지평, 시간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이용할 때 앞으로 좀 오랜 기간이 남아있는 바로 실행될 필요가 없는 그런 합의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합의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이 아주 유력한데요. Another approach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another approach는 뭐야? 시간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게 확실하다면 어디에 들어오는 게? 그렇지. 4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법인지 볼게요. 또 다른 방법은요. 접근 방법은 is to vary.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The number of ways. 방법의 수를 다양화시키는 거래요. 시간의 범위에서 넘어났는데. 그죠? 방법의 수? 뭐의 방법의 수? That the principle may be applied.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방식의 수를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된 내용, 시간의 지평을 이용해서 합의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그걸 나누는, 문제를 나누는 건 이미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로,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5번 다음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A company, 한 회사가 may devise,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A family emergency leave plan. 야, 원래 plan이라는 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쓰게 되면 leave plan이 휴가 계획이에요. 휴가 계획. 근데 emergency입니다. 비상. 근데 그걸 누구한테 쓰는 거야? 가족이야. 가족 비상 휴가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말이 어렵네. 그죠? 가족이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 휴가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회사가. 그죠? 그때 쓰라고. 자, 이 계획은 바로 어떤 계획인데 that allows employees, 직원들한테 허락해 주는 거죠. The opportunity to leave, to be away from the company. 회사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직원들한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어느 기간 동안? For a period of no longer than 3 hours, 3시간 이내로 and no more than once a month, 한 달 이내로, 그죠? 한 달에 한 번 이내로 이렇게 회사를 가족의 문제로 뒤에 보시면 for illness and the employee's immediate family. immediate family라고 하면 즉각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얘는 바로 정말 가까이 있는 정말 직계 가족을 우리가 immediate family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직원의 직계 가족의 질병으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그런 비상, 가족 비상 휴가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요 시간 정도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4번 다음의 내용 Another approach에 대한 사례가 바로 5번 다음의 내용이 되니까 5번에도 역시 들어갈 틈은 없습니다. 이미 끝났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부분에서 나눠서 합의에 도출하는 그 사례가 바로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만 보셔도 굉장히 짧은 부분, 우리의 남아있는 선택지는 4번밖에 없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의 문장 삽입 문제 완료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똑똑복합입니다. Implement or implement, implement 이렇게 앞에 강세, 뒤에 강세 오는 건 명사와 동사이냐에 따라서 강세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많이 나와요. ment를 붙였다고 해서 명사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다, 이행하다, 도구나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가 명사로 바꿀 때는 끝에 at와 n을 붙여서 implementation이라고 만듭니다. 요거 어디예요?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래요. implement라는 단어, ment 붙였다고 해서 명사만 있는 건 아니야. 동사의 의미로 사실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문장 삽입 문제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근거 확실하게 찾아서 우리 다음 시간에 확실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9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구문의 활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출제되면 좀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모여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 한번 찬찬히 오늘부터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기출문제로 출제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출제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3번 문제부터 풀게 될 거고요. 3번 문제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요. Though most bees fill their days visiting flowers and collecting polle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록 대부분의 bees, 여기서 말하는 bees는 아마 벌들이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벌들이 fill their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하루를 온전히 채울 거래요. 뭐 하면서 visiting flowers and collecting polle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꽃들을 방문하고 꽃가루들을 모으면서 대부분의 벌들은 그렇게 본인의 하루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some bees, 몇몇 벌들은요 take advantage of the hard work of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take advantage of 하면 어디 어디로부터 이득을 취하다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벌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서 이득을 취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몇 번 느껴보았을 수도 있는데 무임승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놀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어디서도 보여? 아, 벌들 사회에서도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These thieving bees. 자, 여기서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러한 도둑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둑벌들은요. Sneak into the nest of an unsuspecting normal b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neak into라고 하면 몰래 들어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도둑벌들은요. 몰래 들어간대요. 어디 둥지 내에 몰래 들어가게 되냐면요. unsuspect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즉, 아, 의심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벌들의 둥지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럼 이때 unsuspecting이라고 해서 현재 분사가 나오고 있거든. 즉, 의심을 하지 않는 평범한 벌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심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지 않는, 즉, 여기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잘 오고 있습니다. 즉, 의심을 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 벌들의 집으로 들어가서요. Known as the host. 근데 이런 애들은 숙주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자, 몰래 걔네 집에 들어가서 lay an egg near the pollen m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꽃가루 더미 옆에다가 자신의 알을 하나 놨는데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누가 봐도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 꼴이네. 첫 번째, 몰래 들어가고, 두 번째, 알을 낳고, 세 번째, and then sneak back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몰래 다시 나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가로쳐져 있는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 꽃가루 더미라고 하는 것은요, being gathered by the host bee for her own offsp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모아진 그 꽃가루 더미 옆에다가 알을 하나 낳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hen the egg of the thief hatch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둑 벌의 알이 까졌을 때, it kills the host's offsp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숙주의 새끼를 죽여버린대요. And then eats the pollen meant for its victi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꽃가루들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자, 꽃가루는 꽃가루인데 어떤 꽃가루냐면요. meant for its victim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니까 그것의 희생자가 원래 먹기로 되어 있었던 그 꽃가루를 먹어치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s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 its victim. 그것의 피해자. 즉, 지금 얘는 가해자네? 그러면 얘는 아마 앞에 나오는 The egg of the thief. 이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도둑 벌의 새끼였겠죠. 그래서 그 도둑 벌의 새끼의 피해자가 원래 먹기로 되어 있었던 그 꽃가루를 먹습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단수에 소유격까지 붙인 거 너무 잘 붙여주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Sometimes 때때로는요, called brood parasite이라고 부른대요. 자, brood parasite는요, 탕난 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these bees 이러한 벌들은요, are also referred to as cuckoo be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uckoo 하면 뻐꾸기거든요. 자, 뻐꾸기 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왜 뻐꾸기 벌이라고 불리냐면요, because they are similar to cuckoo birds. 뻐꾸기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 자, 뻐꾸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놔놓고 and leave it for that bird to rai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가 그 알을 기르도록 떠나는 그 뻐꾸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3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우리 지금 구문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조로 연결돼야 되는구나. 우리 이거 이제 알수 있죠? 그러면 이때 leaves가 잘 연결된 건지 보려면 앞에 동사가 어떤 동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leaves it for that bird to rais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앞에 동사 어딨어? 이때 which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cuckoo birds라고 하는 거를 꾸며주고 있지. 즉, 뻐꾸기를 꾸며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복수형이잖아. 그러면 단수가 lay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고, 자, 이거에 맞춰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뭐랑 연결돼야 돼, 그러면? 복수형 동사랑 연결돼야지. 자, 그러면 답은 여기서 나왔네. leaves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leave라고 나와줬었어야지. 자, 그래서 cuckoo birds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leave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렇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고요. 그럼 마음 편하게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자면, they are more technically called kleptoparasit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애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Bees, 그 thief bees, 즉 도둑 벌들이잖아요. 그 도둑 벌들은요, 더 기술적으로는 뭐라고 불리워지냐면 Kleptoparasite라고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더 전문적으로 어떻게 불리워지냐면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ly 붙어있는 우리 얘 뭐라고 불러? 부사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더 전문적으로는 Kleptoparasite라고 불리워진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있는 are called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가 동사 꾸며준다. 너무 괜찮죠?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Klepto라고 하는 것은 means thief in Gree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스어로요. Klepto는요, 도둑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And the term kleptoparasite refers specially to an org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kleptoparasite라고 하는 그 단어는 특히나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어떤 생명체를 가리킨대. 자,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어떤 생명체냐면 that lives off another by stealing its f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생명체로 살아가는 그런 애들을 그런 이제 유기체를 말을 하는 건데요. By stealing its foo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생명체의 음식을 뺏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organism, 유기체를 말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거 어떻게 알았어? 뒤에 문장을 보니까 leaves off라고 해서 아, 불완전한 문장이구나라고 볼수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선행사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는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시다라고 해서 5번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지금 그래서 지금 벌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잖아요. 이벌 상황의 경우에는요, the kleptoparasite 은요, feeds on,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the host hard-earned pollen sto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숙주가 아주 힘들게 모은 그 꽃가루 더미, 즉, 꽃가루 비축물들로 먹고 삽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문제로 딱 출제되니까, 아, 생각보다 어렵다. 그치? 자, 이렇게 문제 여러 개 풀다 보면 아마 익숙해져서 잘풀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까요? 201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7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ith all the passion for being sli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날씬해지고자 하는 모든 열정과 함께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아,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함께, It is no wonder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지도 않다라고 하는 뜻이지.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함께 무엇이 놀랍지도 않냐면,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가주어지. 가주어면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 진짜 주어가 따라와 줘야 돼. 진짜 주어를 지금 대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잘 이끌어주고 있지. 그치? 자, 그럼 동그라미 한번 치고 해석을 해볼게. 뭐가 이젠 놀랍지도 않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view A as B라고 하는 구문이 있죠. A를 B로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Any amount of visible fat on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몸에 있는 그 보이는 어떠한 양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써 본대요? Something to get rid o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가주어 나왔고, 진짜 주어를 대수로 이끌고 있으니까 괜찮구나 라고 1번 넘어갔고요. 하지만, The human body has evolved over time in environments of food scarc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인간의 몸은요, 진화되어져 왔는데,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이었냐면요. In environments of food scarc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량 부족의 환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어져 왔대. 얘들아,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놔야 돼? 몸에 비축해 놔야 돼. 자, 그런 환경에 우리 인간이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은 그런 상태로 진화되어져 왔는데, 그러므로 The ability to store fat efficiently is a valuable physiological fun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효과적으로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 앞에 있는 store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 하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그 능력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기능인데요. That served our ancestor well for thousan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그 조상들을 아주 잘 보존시켜 올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Only in the last few decades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오직 지난 몇십 년 동안에만 In the primarily industrially developed econom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요 산업적으로 개발된 경제 국가들에서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근데 쌤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 있잖아. 여기 왜 빨간색으로 쳐놨을까? 이거 보면 약간 생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텐데. Only가 이끄는 부사구가 문 두에, 즉 문장 앞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어.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Only in the last few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단지 그 지난 수십 년 동안에서야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고.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주어랑 동사가 잘 도치가 됐어. 그런데 우리 뭐가 또 하나 문제라고 했었어? 이 동사가 주어에 정말 수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 맞아?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근데 얘들아, food라고 하는 것은 불가산 명사예요. 즉, 셀수 없는 명사라는 말이거든. 셀수 없는데 복수형 동사로 쓰면 안 되겠지. 얘 뭐로 바꿔줘야 돼? ha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에서야만 has food become so plentiful and easy to obtai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음식이 너무나도 풍부했고요. 그리고 얻기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자, as to cause fat-related health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살과 관련된, 이런 지방과 관련된 건강 문제들도 유발하게 되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은 여기서 도치가 됐는데 뒤에 나오는 주어랑 수일치를 시켜줘야 됐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People no longer have to spend most of their time and energy gathering berries and see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냐면요. 베리류나 혹은 그 씨앗들을 모으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음식이 이미 차고 넘쳐나지게 됐으니까. 그치? 자, 얘들아,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쌤이 친 부분 있는데요. 똑같이 한번 쳐볼까? spend 다음에 얘들아, 시간이나 혹은 돈이 나온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spend 시간 혹은 돈 ing라고 하면요.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우리 해석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어디에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베리류나 혹은 씨앗을 모으는 데쓸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spend 시간 ing 나오는 구문 표현 너무 잘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 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냐면요. hoping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들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지. 어떤 걸 바래? A hunting party will return with m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냥을 나간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돌아와 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랄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왜? 이미 음식이 넘쳐나게 됐으니까. 자, 그랬을 때, All we have to do nowaday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is drive to the supermarket or the fast food restaur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슈퍼마켓으로 운전을 해서 가거나 혹은 패스트푸드점으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음식이 풍부해진 거네. 자, 그러면 문법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이때 where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될까? 완전해야겠지. 자, 완전한지 한번 볼까요?
for very low cost.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we can obtain nearly all of our daily calo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매일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칼로리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 완전하네. 그러면 뒤에 문장도 완전하고 앞에 봤더니 장소의 선행사를 나타내는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온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013학년도 7월 학력평가 31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lizard, 아, 뭔가 도마뱀 얘기로 시작하고 있네요. 도마뱀은 도마뱀인데 that climb walls and ceil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벽을 타거나 천장을 타는 그 도마뱀들은요 do not tend to fall of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데, 그쵸? 물론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안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but it is not why일까 because일까, 지금 이거 두 개를 고르는 건데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결과인지 원인인지에 따라서 why가 될 수도 있고 because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 해석해 봐야지. 하지만 it is not why일까 because일까 they have great su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마뱀들이 강한 흡착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내용이 뭐야? 뒤에 내용은 원인이 나오고 있네. 자, 뒤에 내용이 원인이 나오면 why가 나와야 될까? because가 나와야 될까?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면 because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 하지만 it is not because they have great suction. 그 도마뱀들이 강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they are not really using suction at 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마뱀들은 아예 흡착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Here is how the feet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뒤따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도마뱀들의 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 건가 봐요. On the bottom are dozens and dozens of tiny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여기 땡땡 표시 있는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 On the bottom 이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문 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전치사 구가 문 두, 문장 앞에 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 도치시켜준다고. 자, 그래서 도치가 된 문장을 잘 봤는데요. 그 발바닥, 즉 도마뱀들의 발바닥에는요. 수십 개의 뭐가 있대요? of tiny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작은 수십 개의 주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름들은요. which you can see if you have ever looked closely at the lizard in the terrari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테라리움에 있는 그 도마뱀들을 아주 가까이 본 적이 있다면 너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아주 많은 주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걔네 발바닥에 주름들이 많나 봐요. 자, on each of those little grooves you can see 너가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주름들에는요 there are dozens more 훨씬 더 수십 개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that일까 was일까 지금 그거를 구하는 건데 얘들아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was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고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문장 앞부분만 보면 되겠지? 자, 문장 앞부분을 보자. There are dozens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십 개가 더 있대. 그러면 얘가 앞에서 선행사 역할을 단단히 해주고 있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올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that 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주름들에는요 there are dozens more that are not visible to the naked ey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수십 개의 주름들이 더 있대, 안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주름이 굉장히 자글자글 많은 형태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nd 그리고 on each of those dozens of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각 각각의 수십 개의 주름에는 자 얘들아 또 빨간색을 쌤이 쳐놨어. 밑줄을 쳐놓은 거 보니

보니까 얘 뭐가 문장의 맨 앞에 온 거야?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한다고? 도치시킨다고. 자, 그랬을 때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도치시키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 단수가 올까, 복수가 올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냐면 이 동사랑 자리를 바꾼 뒤에 나오는 주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주어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작은 주름들 수십 개 각각에는요, 뭐가 있냐면, hundreds if not thousa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천 개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개의 머리카락과 같은 돌기들이 막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돌기들이 있어서 그 도마뱀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내용은 이해가 가네요. 그쵸?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is인지 are인지 결정하면 되겠다.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뭐야? 복수형이네. 그쵸? bumps라고 하는 돌기들이라고 해서, 아, 복수형이 나오고 있으니까 are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 나와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lizard, 도마뱀들의 발에 이렇게 많은 그런 돌기들이 나 있는데요. Now, if you take a microscopic look at even the smoothest surf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너가 현미경으로 가장 그 도마뱀 발바닥에 부드러운 부분을 보더라도, you will see it is covered with microscopic pits, bumps and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장 부드러운 부분도 모루 가득 찬 거를 볼수 있게 될 거래요. 그 홈들과 bumps, 돌기들과 그리고 주름들로 가득 찬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 말인즉슨,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어뱀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내용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아, 도치가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만약에 도치에 대해서 안 배웠으면 여러분들 each of those dozens of grooves 에서 뭐에 초점을 맞췄을 거냐면 앞에 나오는 each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거야. 그러면 아마도 몇몇 친구들은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뭐다? 전치사 구가 앞으로 빠지면서 도치된 문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9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The idea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인데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게 대시 따라 나오고 있어. 그럼 얘들아, 문제 하나만 내볼게. 이때 나오는 대시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대시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쵸? 관계대명사 that 정도 알 거고, 그리고 접속사 that 알 거고, 동격의 that 알 거고, 그쵸? 그런 것들 중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문장 끝날 때 맞춰보세요. 자,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that hypnosis can put the brain into special 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hypnosis는 최면이라고 하는 건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특별한 상태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in which 그 특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the power of memory are dramatically greater than norm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억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보다 아주 극적으로 높아진 그 특별한 상태로 우리의 뇌를 놓을 수 있다. 뭐가? 최면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쓸까?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는 reflec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다, 그지? 그러면 그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고, 그 주어의 진짜 부분, 여기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는 맞아. 그런데 진짜 주어, 찐 주어는 누구야? 맨 앞에 있는 아이디어, 생각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대시 뭔지 조금 감이 왔어? 이때 이 대시 뭘까? 이때 대신 동격의 대시입니다. 자, 동격의 대시 특징이 뭐가 있었는지 한 번만 다시 짚어보자.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요. 앞에는 추상명사가 있어야 돼.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특정 지어지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과 같은 추상명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걸 보니까 아, 얘 동격의 대시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그 생각은 생각인데 그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어디로 놓을 수 있대? 평소보다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힘이 아주 극적으로 높아지는 상태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reflect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A belief in a form of easily unlocked pot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면 easily unlocked potential 아주 쉽게 열릴 수 있는 potential 잠재력의 형태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아, 이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는 1번 밑줄이 그어진 거 얘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괜찮으려면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뒤에다가 한번 붙여보라 그랬어. 그럼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 The powers of memory, 기억력의 힘은 are dramatically greater than normal. 아주 극적으로 평소보다 높아진다. In special state. In the special state. 특별한 상황에서. 자, 얘들아, 매끄럽게 해석이 돼? 매끄럽게 문장이 흘러가잖아. 그치? 자,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고, 뒤에 전치사를 넣어봤을 때 매끄럽게 문장이 흘러가니까 여기는 1번 맞다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it is false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거짓이라는 거야? 아, 최면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거? 그거 거짓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하지만, 아, People under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요, generate more memories than they do in normal 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기억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그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but these recollections, 이러한 기억들은요, are as likely to be false as tr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진짜인 것만큼이나 가짜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최면에 걸렸다고 해서 지금 뭐는 맞다고 했어? 더 많은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맞는데, 그것이 다 진짜라고는 보장 못해.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얘들아, 2번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우리 저번 시간에 대동사에 대해서 배웠었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떤 동사를 대신해주는지를 찾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 then they do in normal state에서 이때 do는 어떤 동사를 대신 받은 거지? 그들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즉,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고 해석했잖아.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동사 do 같은 경우는 generate라고 하는 동사를 대신 받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받고 있습니다. do, does, did 중에 do라고 잘 받고 있네. 자, 그런데 hypnosis lead them to come up with more information. 그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생각해 내게 하기는 하지만, not necessarily more accurate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내지는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in fact, 사실은, it might actually be people's belief in the power of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마도 사람들의 믿음일 거래. 뭐에 대한 사람의 믿음일 거냐면요, in the power of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거래. 자, 뭐가 사람의 믿음이냐면요, that lead them to recall mor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최면이 실제로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최면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더 많은 정보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누구를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이때 leads라고 하는 동사가 맞는지 아닌지가 판단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때 that이 수식하는 선행사 누구일까? 문장의 앞에서 보면 people's belief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무엇을 이끄는 것은 lead them to recall more things.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뭐일 것이다?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belief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복수잖아. 복수 형태인데 지금 단수 형태 동사 나오면 안 되겠지. 얘 뭐로 고쳐줘야 되겠어요? lead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일단 틀린 거는 확실해졌고요. 자, 그런데 if people believe that 만약에 사람들이 믿는다면 뭐라고 믿는다면 they should have better memory under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면 상태 하에서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야 돼 라고 믿는다면 그쵸? 최면이 걸리면서 그래 내가 최면이 걸리니까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겠지? 라고 믿는다면 They will try harder to retrieve more memories when hypnotiz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인출하려고 더 열심히 끌어내려고 노력할 거래요. 그들이 최면에 걸렸을 때 그래서 더 많이 인출이 되기도 하나 보죠. 그랬을 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re's no way to know.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 whether the memories hypnotize people retrie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인출해내는 그 정보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근데 지금 4번 whether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whether은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잘 됐어? 뒤에 가보니까 정말 그 최면이 걸린 사람들이 인출해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라고 잘 해석이 됐고,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로서도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오케이, 4번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정말 이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뱉어낸, 인출해낸 그런 정보들이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unl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할 거지. 만약, of course, we know exactly what the person should be able to reme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얘가 정말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어떤 의상착의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한번 최면을 걸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범죄자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밝혀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면, 그 사람 노란색 티 입고 있던데요? 파란색 티 입고 있던데요? 라고 말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but if we knew that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즉, 여기 앞에서 말한 게 뭐야? 정말 그 범죄자가 빨간색 티를 입었는지 우리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then we would have no need to use hypnosis in the first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애초에 우리가 최면을 걸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 우린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if라고 하는 가정법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어떤 사실의 반대 내용을 말하는지 살펴봐야 돼. 즉, 여기서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But if we knew that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면이라고 해석했거든? 그러면 어떤 사실의 반대야? 현재 사실의 반대 내용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가정법, 과거 쓸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쓸까? 가정법,
과거 쓰는 게 좋겠지.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쓰고 있다. 5번까지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학년도 6월 모의 평가 28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f an animal is innately programmed for some type of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만약에 어떤 동물들이 선천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면, 자, 뭐 하기 위해서 for some type of behavior,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면, then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는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 갔고, 이때 are, 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때 R이 오는 게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there is 혹은 there are 나온 다음에 이때 등장하는 비동사는 어디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냐면요. 뒤따라 나오는 애들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누구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biological clues, 즉 생물학적인 단서, 이 부분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니까, 오케이, 복수 형태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는 거, are로 오는 게 괜찮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나도록, 어떤 행동을 하도록 타고났더라면, 어떤 단서가 이때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거래. 자, 생물학적인 단서가 뭔지 한번 찾으러 가볼까? It is not accident. It is no accid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연의 일치, 즉 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사고가 아니냐면요. That fish have bodies. 그 물고기가 이런 몸을 가지게 된 거는 단순히 사고가 아니래.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면 which are streamli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고 and smooth, 부드럽고 with fins and powerful tai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한 꼬리와 지느러미를 가진 이러한 몸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2번이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smooth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smooth가 뭐야, 얘들아? 품사가? 형용사잖아. 그치? 자,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올 자리가 맞니? 라고 물어본다면, 오케이. 보어 자리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맞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 그랬을 때, their bodies are structurally adapted for moving fast through the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물고기의 몸은요, 구조적으로 적응하게 되었대요. 뭐 하도록, 물 속에서 빠르게 이동하도록 적응을 하게 되었는데,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도, if you found a dead bird or mosquito, 너가 만약에 죽은 새나 아니면 모기를 발견한다면, you could guess, 여러분은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거래. By looking at its w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날개를 확인해 봄으로써 너는 추측할 수 있을 거래. 어떤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거냐면 that flying was its normal mode of trans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날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아마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왜? 날개가 달려있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3번 it's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때 대명사 누구를 받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it는 누구를 받고 있죠? 앞에 나오는 dead bird or mosquito라고 하는 이두 개를 받고 있는데 각각의 단수 형태니까 단수의 소유격 it's 나오는 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However, 하지만, we must not be over optimistic. 우리는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Biological clues are not ess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예외 사례가 있겠죠? The extent. 자, 정도는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면, to which they are find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것이 찾는 정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얘들아, 뭘 찾아야 되냐면 이때 등장하는 데이가 찾는 주체인지 찾아지는 대상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데이는 누구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 네일을 잘 찾아낼 수 있느냐였거든. 이때 네가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위에 나오는 biological clues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생물학적인 단서가 찾아지는 범위는 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게 스스로 찾을 수 있어? 아니지. 찾아줘야만 하잖아. 자, 그랬을 때 are finding이 아니라 are found라고 하는 아, 과거 분사가 와야지 맞겠구나.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그랬을 때 이런 생물학적인 단서가 찾아지는 범위는 varies from animal to animal and from activity to ac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물들마다 다르고 활동들마다도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t is impossible to guess. 자, 무엇을 추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냐면요. From the bodies that birds make ne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의 몸을 보고서, 아, 얘네 둥지를 틀면서 사는구나를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치? 그 정도가 다양하다고 지금 앞에서 말해줬잖아요. And sometimes, 그리고 때때로는 animals behave in a way quite contrary to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때때로 동물들은요, behave, 활동, 행동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contrary to,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반대되는 행동이냐면,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그들의 신체적인 형태가 예상되어지는 것, 과는 반대로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이 무엇인지 보려면 쌤이 얘 뭐라고 해석했을까? 그들의 신체적인 형태, 신체적인 형태로부터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되게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했지. 그럼 얘를 쌤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자, 그러면 앞에 뒤에 문장을 살짝 봤더니 앞에 선행사가 있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에 주어 있니? 그러면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다는 말이네.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얘 우리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자, 그럼 5번도 맞겠네요. 자, 그랬을 때 Ghost spiders have tremendously long legs. 그 유령거미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they weave webs out of very short threa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미줄을 짜기는 짜는데 굉장히 짧은 가닥으로 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긴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예측할 수 없네. 그치? 그랬을 때 To a human observer, 인간의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their legs seem a great hindr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령 거미의 긴 다리는 굉장한 방해인 것처럼 보이죠. As they spin and move about the we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거미줄을 이동하거나 거미줄을 짤 때, 그들의 긴 다리가 굉장히 방해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아, 그런 물리적인, 즉,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맨 처음에 등장한 biological clues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 즉, 이러한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동물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2017학년도 4월 학력 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In early modern Europe, 그 근대 초기의 유럽에서는요, transport by water was usually much cheaper than transport by land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운송을 하는 것이 땅에서 운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an Italian printer calculated in 155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550년에 그 이탈리아 인쇄업자가 계산을 한번 해봤대. 자, 무엇을 계산을 해봤냐면, 자, 이때 등장하는 대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이때 등장한 대. 자, 뒤에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 To send a load of books from Rome to Lyons would cost 18 scudi by land compared with 4 by sea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한 묶음을
로마로부터 리옹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려면요, 18 스크루디라고 하는 그 돈이 든다고 합니다.

어디로 옮기면, 땅으로 옮기면 18 스크루디라고 하는 그 돈이 들지만, 아, 바다로 옮기면 4 스크루디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기준으로 that 어떤 대신지 한번 잘 생각해봤어?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그리고 앞에 봤더니 얘 선행사가 있어, 없어?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오케이. 접속사 that 잘 오고 있고요. Letters were normally carried over l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편지 같은 경우는요, 땅에서 주로 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 system of transporting letters and newspapers as well as people by canal bo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사람뿐만 아니라 그 편지들 그리고 신문들을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 자, 뭐로 운송하는 시스템이냐면 canal boat이라고 나오고 있어. 캐나는 운하거든요. 자, 그래서 운화배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편지 그리고 신문을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어딨어? but 이하로부터 진짜 주어는 a system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았으면 당연히 뭐 찾아야겠어? 동사 찾아야겠지. 자, 동사를 두두두둑 하고 찾아봤을 때 어디 동사 있습니까? developed라고 하는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운하 boat, 운하 배로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그 시스템은 어디서 발달되게 되었다? In the Dutch Republ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17세기에 개발되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동사 자리에 동사가 잘 오고 있고 심지어 17세기니까 과거형 동사 developed 잘 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The average speed of boat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 지금 여기서 운송을 하기 위한 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그 배의 속도 같은 경우는요. 한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는 정도였대요. 자, 그런데 그 속도는요. slow compared to a rider on a horse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즉, 육로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렸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해석은 됐는데 이때 slow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게 왜 갑자기 slow가 혼자 동떨어져서 나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얘, 분사구문인데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냐면요. being이라고 하는 애가 생략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얘들아, 분사구문을 생각해 보려면 우리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 볼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 분사구문이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리면 어떤 문장이 될까? The average speed of boats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And, 자, 그래서 접속사 살리고, and라고 하는 접속사 살리고, 주어 살리면 여기서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 평균 보트의 속도는, 평균 그 배의 속도는 was slow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접속사 지우고 앞에 나오는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도 지우고 was라고 하는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꾸고 나니까 얘들아, 분사구문에서 being이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가 쏙 이렇게 생략이 됐더니 뭐만 혼자 남은 거야? slow라고 하는 얘만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분사구문으로 being이 생략됐다고 보니까 오케이, slow라고 하는 게 혼자 남아도 잘 남아있는 거네 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네. 그쵸? 분사구문 다룬 지가 조금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분사구문은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한번 직접 써보면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service was regular, frequent and cheap and allowed commun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퀴즈 한 번만 내볼게. 이때 등장하는 the service는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운송을 하는 거야? 혹은 땅으로 운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물로 운송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반면에 물로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는요, 굉장히 규칙적이었고 자주 발생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싸기까지 했대, 값이. 자, 그래서 and 그렇게 함으로써 allowed communication 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야. 자, not only A but also B. 우리 이거 수거 표현 이제는 익숙하다, 그치? 자, 그래서 not only between Amsterdam and the smaller tow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대도시와 그리고 작은 도시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between one small town and anoth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작은 도시에서 다른 작은 도시로까지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Thus, 그러므로 equalizing accessibility to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보의 접근을 평등화하면서라고 지금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equalizing이 뭔지 한번 맞출 수 있겠어? 이때 등장하는 equalizing은 뭐야?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분사구문 한번 했었잖아. 그치? 분사구문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줄 알아야 된다고?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이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does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미 살아 있어. 그러면 접속사 또 살릴 필요 없이 does는 이미 있고 여기 생략되어진 주어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므로 무엇이 equalizing, 평등화시켜 주는 거냐면요.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정보의 접근성을 무엇이 평등화시켜 준 거야? 여기에 주어는 앞에서 동그라미 친 the service가 되겠습니다. 즉, 물로 운송을 하는 거. 물로써 지금 letters, 아까 전에 말하는 편지나 아니면 사람이나 또 뭐? 신문 같은 거를 운송해 주는 것이 무엇을 평등화하게 만들어 주었대요? 정보의 접근성을 평등화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생략된 거는 the service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졌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thus the service equalized 원래 문장 같았으면 얘가 과거 형태로 써 있었겠지. 왜? 문장 자체가 지금 다 과거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thus The service equalized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이었겠지만 어떻게 된 거야? 아, 접속사는 굳이 생략하지 않았지만 주절에 있는 주어와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했다? 주어를 생략했다. 그 다음에 equalized라고 되어져 있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뭐를 만들었다? 분사 구문을 만든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 지금 연달아서 두 번이 등장하고 있네. 그치? 그래서 4번도 맞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It was only in 1837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뭐가 1837년에 일어난 것이었냐면요. Within the invention of the Electric Telegrap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 전신의 개발이 일어난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이 형태 약간 익숙하지 않아? It was only in 1837 tha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 that은 어떤 의미일까? 1837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it, that 강조 구문이 쓰여지고 있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공부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쓰여지고 있고, 1837년이었다. 뭐가 1837년에 일어난 것이었냐면요. The traditional link between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f message were brok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연결고리, 뭐와 뭐 사이의 전통적인 연결고리냐면요. transport, 그 운송이라고 하는 것과 그 메시지에, 즉, 문자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전통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은 바로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절 하에서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한번 구분해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동사 부분이 were broken으로 있으니까 진짜 주어만 찾아내면 되겠네? 진짜 주어 어딨어요?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f messages가 아니라 여기서 진짜 주어는 the traditional link라고 하는 얘가 진짜 주어기 때문에 자, traditional link라고 하는 게 단수 주어잖아. 단수 주어니까 여기서 were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된다? was라고 하는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6문제씩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마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깽이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고백 부트캠프 오늘 벌써 10강이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또 우리 계속 빈칸처럼 문제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빈칸처럼 문제는 지문이 촘촘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느끼기에 어려운 소재의 지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토깽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더 꼼꼼하게 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거는요. 13 빈칸 내용 추론 1번에 4번을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연편 14로 넘어와서 빈칸 내용 추론 2번이죠. 그거에 1번과 2번 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문항, exercise 4번부터 잠깐 pause 하시고 또 이 내용 무슨 내용이었나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logical flow부터 한번 되새김질 해보도록 할게요. 기술의 확장이 초래하는 인간 소외와 능력의 퇴화. 그러면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기술의 확장이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초래한다 라고 이 필자는 생각하고 있구나. 인간 소외와 능력의 퇴화를 초래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술의 과도한 확장이 비인간화를 초래한다 라는 비판이 있다 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철학자 맥루안은 기술 확장이 활동 능력의 잘라내기라는 불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또는 GPS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이것들에만 의존하도록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기술을 통한 능력 확장은 고등 능력의 자연스러운 진화에 발달 정지를 오히려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이너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The Strongest Criticism 이렇게 나옵니다. Criticism 하면 비판이고요. 가장 강력한 비판입니다. 근데 뭐에 가장 강력한 비판이냐면 overextension. 그러면 extension 하면은 확장인데 over가 들어갔으니까 뭔가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걸 뜻합니다. 과도한 확장인데 기술의 과도한 확장에 가장 강력한 비판은요. involve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주장을 포함합니다. claims of dehumanization. 그러면 비인간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인간화에 대한 주장을 포함합니다. 그러고 and these arguments 이러한 주장은요. 그럼 앞에 나왔었던 이 비인간화에 대한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are not new.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이러한 주장은 있어 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기술이 과도하게 확장하면은 비인간화가 초래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Canadian philosopher of the electronic age. 전자시대의 캐나다인 철학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셜 맥루안이라는 사람은 was primarily, 기본적으로 원래는 a techno-utopian이었대요. 기술 낙관론자였대요. 기술이면 뭐든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기술 낙관론자였는데 벗이 나옵니다. 벗에다가 세모 쳐두시고요. 앞에는 기술 낙관론자였다 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는 He was also, 그는 또한 뭐였냐면 아주 비판적인 사상가였습니다. Who cautioned, 경고한 거죠.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 경고를 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경고를 했냐면 Against too much human extension into technology. 너무나 많은 인간의 확장에 대해서, 기술로의 너무나 많은 인간의 확장에 대해서 몇십 년 전에 경고한 비판적인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네요. 기술 낙관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너무나 많이 이제 기술로의 확장을 해 그거는 경고해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맥루안은 유명하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대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That every media extension of man, 인류의 모든 매체의 확장은요. is an amput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amputation이라는 건 여기 나와있죠. 잘라내기, 절단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류의 단어로 지금 딱 해석을 해도 잘라내는 거, 절단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이런 매체의 확장은요. 잘라내기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단어 같은데 무슨 뉘앙스인지 알기 위해서 예시가 나왔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표시하시고요. Once we have a car,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입니다.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일단 뭐뭐 하면 Once we have a car, 우리가 일단 자동차를 가지면 We don't walk to the shops anymore. 우리는 상점으로 더 이상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연 설명이 나오죠. once가 또 나오고 주어 동사. 우리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가지잖아? 그러면 we don't have to.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냐면 remember things. 어떤 사물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해주니까? 컴퓨터 하드드라이브가 해주니까. 그러면서 and now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로 보시면 되고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 또는 뭐뭐이니까 that we have personal GPS. 우리가 GPS를 가지고 있으니까 on our cell phone. 우리 핸드폰에 GPS를 가지고 있으니까 no one can find. no에다가 X 치시고요. 동사에다가 부정 넣어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 어떤 누구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Their way, 그들의 길을. About, without it. 아, 그것 없이는, GPS 없이는 그들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도 GPS 없이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example을 읽었더니 amputation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아, 내 능력을 더 진화시키고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라내는, 절단하는 현상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해서 맥루안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콤마 끊어주시고요. We are becoming, 우리는 탈문해화, 여기 나와있죠. 탈문해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we rely on screens. 우리는 어디에 의존하냐면 화면에 의존을 합니다. 근데 어떤 화면이냐면 full of pictures. 그림들로 가득 찬 화면에 의존을 합니다. Rather than A는 뭐랑 똑같다? Not A. Not A랑 똑같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Rather than A가 나오면 얘는 뭐랑 똑같다? Not A랑 똑같다. A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아니라? 요게 아니라 print media, 인쇄 매체가 아니라 예를 들면 such as books, 책과 같은 인쇄 매체가 아니라 뭐에 의존합니다? 그림으로 가득 찬, 뭐 사진으로 가득 찬 화면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it is thus, 따라서 가능합니다. 뭐 하는 게 가능하냐면요. That extensions of human faculties. 그러면 extension, 확장이에요. 인간의 능력의 확장입니다. 뭐를 통해서? Through techno and bio enhancement. 콤마 콤마 먼저 괄호로 묶어보고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뭐를 통해서 하냐면 기술적인 진화, 기술적인 향상, 그 다음에 바이오, 그 생물학적인 향상을 통해서 인간 능력의 이런 확장은요, will, 여기가 확장이 주어가 되겠고, will bring about, bring about 하면은 초래하다, 유발하다, 야기하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로 시작하는 단어 cause랑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 능력의 확장은 뭐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좋은 말 나오면 안 되겠죠? 발달 정지, 정지된 발달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In the natural evolution, 자연스러운 진화에 있어서. 근데 뭐에 자연스러운 진화냐면 인간의 고등 능력의 자연스러운 진화에 있어서 오히려 발달 정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안 좋게 얘기했고요. 지금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바탕에다가 요 보라색, 연보라색깔로 표시해둔 부분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앞에서 but 부분 나왔고요. 그 다음에 amputation, 절단, 잘라내기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면서 어떻게 잘라내졌는지가 내용이 나왔고요. Now that 하면은 뭐뭐이니까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thus 나온 다음에 또 여기도 마이너스 단어 나왔죠. 발달, 정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기 전에 이 단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bring about 이 단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초래하다, 야기하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거 bring about, 아까 뭐랑 똑같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bring about은 일단 cause랑 똑같습니다. cause. 그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다, 이거 뭐라 그래요? T로 시작하는데 trigger이라고 합니다. 얘랑도 같은 단어고요. trigger. 그 다음에 bring 들어간 거 하나만 더 적을게요. bring force까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초래하다, 야기하다의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래하다, 야기하다를 뜻하는 단어 네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어퍼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 나왔어요. 이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대절이라고. 그러면 claim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대절은 접속사 대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every media extension of man이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가 동사, 그 다음에 an amputation, 잘라내기 절단, 이거는 뭐가 된다? 맞아요. 이거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Once 계속 나왔죠.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조건과 시간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Extension, 확장이죠. 특히나 길이나 시간 등을 연장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비슷한 유의어로는 expansion 또는 stretching 이란 단어가 되겠고 반의어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 어휘추론 나올 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contraction, 수축, 줄어듦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mputation, 선생님 이거 별표 단어인데요? 이거 항상 주의하시라고 했죠. 별표 단어로 밑에 나온 단어는 이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 안에서 이 어려운 단어를 잘 이해했나를 보기 위해서 오히려 쉬운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 제거라는 거는 removal, 아예 없애버리는 거, cutting off, 그래서 기존의 기능이 잘려나간다는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 챙겨두세요. 그 다음에 arrested 하면은 저지된, 중단된, 우리 아까 arrested development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hindered 또는 inhibited, stunted, checked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반의어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촉진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촉진된 facilitated 아니면 promoted, accelerated 이런 단어들 들어가면 안 된다. 단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faculty가 여러분 여기서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능력이니까 capabilities, capacities, powers, function 등의 단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요 앞에 있는 특히나 요 두 가지 단어로 바뀔 가능성 높으니까 잘 챙겨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서술형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모를 발달 정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장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은 이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했죠? While 세모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찾고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 이제 읽어볼게요. Technology function, 기술이 기능을 합니다. 뭐로써? Human ability에 뭐로써 기능을 하냐면 확장으로써 기능을 하는데 그런데 it simultaneously, 그것은 동시에 causes the tidy of existing natural function,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기능에 뭐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 아까 발달, 정지 또는 절단, 잘라내기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단어로 나왔었던 빈칸처럼 포인트 단어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넘어가서 세 번째, 어순배열, 요것도 문장 잘 체크해 두시라고 했죠? 개인용 GPS를 갖게 된 이제는 아무도 그것 없이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Now that,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있어요? We have personal GPS, 개인용 GP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No one can find their way about without it. 그들의 without 이시니까 GPS 없이는 그들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문제까지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나오는 데다가 체크 잘 해두시고 요 꼼꼼히 봐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추론 내용 2번에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Exercise 1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교환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ogical flow부터 보도록 할 건데 자, 의미의 주관적인 특성입니다. 아, 객관, 주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왜 공유된 경험이 반드시 공유된 의미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경험과 뭐는 다르다? 의미는 다르다. 왜 의미는 주관적이거든. 제목만 읽어도 알 수가 있죠. 의미의 주관적인 특성, 의미의 주관적인 특성. 왜 공유된 경험이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진 않는다? 공유된 의미로 이어지진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사건을 관찰하거나 참여할 때, 같은 사건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안에 참여할 때 그들은 서로 다른 perspective,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특히나 아이와 아기와 성인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예시로 성인이 이제 아기를 목욕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부모의 경험은 물놀이 갔더니 재밌었어. 아니면은 물은 지금 나는 물로부터 지금 우리 아기를 잘 받아주고 있고 안아주고 있으니까 지금 위험하지 않아 라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아기가 목욕을 즐길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거는 부모의 관점이죠. 그런데 아기는 성인의 관점과 다르게 목욕을 무서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험은 공유가 되는 거죠. 목욕을 시켜주고 목욕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경험은 공유가 되는데 의미는 서로 다르다. 왜냐면은 해석은 주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되게 즐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기는 막 울면서 무서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ing meanings and experiences is not a simple automatic process. 그러면 의미와 경험을 뭐 하는 거? 공유하는 것은 is not 뭐가 아닙니다. 간단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two or more people 두 명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observe 관찰하거나 아니면 participate in 참여하는 거예요. 뭐에? the same ongoing event 그러면 똑같은 진행 중인 행사, 사건에 참여할 때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whenever에서 나왔던 거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시 듯하는 바는 앞에서 나왔었던 이벤트가 되겠죠. 진행 중인 이벤트를 경험을 하는데 from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관점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관점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를 가지고요? With different histories, with different background knowledge. 다른 관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다른 관점으로 그걸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여러 가지 다른 점, 차이점들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these differences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these differences는 앞에 이렇게 차이점들이 언급된 다음에 these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문장 삽입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차이점.

것들은 are most glaring. 와, 가장 두드러집니다. 언제 두드러지냐면요. When the individuals, 개인들인데, 개인들이 포함을 할 때예요. Include, 관련된 개인들이 되겠네요. 관련된 개인들, 거기 안에 사건 안에 관련된 개인들이 뭐를 포함할 때냐면 an infant, 아기나 아니면 very young child, 아주 어린 아이. 그러니까 infant부터 very young child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시고요. and 뒤에 an adult를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과 아기 또는 아주 어린 아이를 포함할 때, 그럴 때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애들을 포함할 때 가장 두드러집니다. although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an adult 성인인데 어떤 성인이냐면 arranging an event for an infant 여기까지 아기를 위해서 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성인, 뭐 목욕시키기 등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성인이 may find it difficult. difficult 앞에 it은 가짜 목적어가 되겠고요. find는 오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difficult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고 그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부터가 진짜 목적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를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성인은요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될수 있대요. 뭐 하는 게 어렵냐면 to keep these differences in mind. keep in mind 하면 마음에 새기다, 명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나온 이러한 차이점들을 명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려운지가 이제 나오겠죠. When giving a bath, for example, 여러분 노란색으로 네모 쳐두시고요. 예를 들어, 목욕을 시킬 때 끊어주시고, a parent, 부모인데요. 이 부모를 여러 가지 이제 관계사가 꾸며줄 겁니다. 여러 번 꾸며줄 건데, whose experience with water play has been fun? 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apparent를 수식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whose가 나오고 있습니다. whose, 역시나 parent 수식이에요. knowledge about the source of water and its disposition provides confidence. 한 부모가 되겠고요. and whose, 또세 번째가 나오죠. 이게 마지막이겠네요. and가 나왔으니까. and whose body control ensures that the baby is safely held and not in danger. 여기까지가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또 앞에 나오는 parent를 수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예를 들어, 목욕을 시킬 때 나왔고요. 부모인데요. 어떤 부모냐면, 자, 첫 번째 성질이 나옵니다. whose는 다 해석하지 않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절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떤 주어냐면요. experience with water play has been fun. 얘부터가 동사가 되겠네요. water play, 물놀이의 경험이 즐거웠던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냐면, knowledge, 지식인데, about the source of water, 그러면 물의 원천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its disposition, 그 물의 성질에 대한 지식이 provides, 얘가 동사가 되겠죠? provides confidence, 자신감을 제공하는 그러한 부모. and, 그리고 세 번째는 body control. 신체 조절 능력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뭐를 확신을 주냐면 that the baby is safely held. 아기가 안전하게 안겨져 있고 and the baby is not in danger. 이 말이겠죠. 아기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확신을 주는 그러한 부모. 이 부모가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는 expects가 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The infant, 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할 거라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to enjoy splashing water, 막물 튀기기 이거를 splash가 물을 탁 튀기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splashing water 하면 물막 애기한테 이렇게 물 깽지는 거 있죠. 그래서 물 튀기기를 좋아할 것이다, 즐길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세다가 여러분 세모 표시 쳐두시고요. 이 예세 위치 잘 봐두세요. 그러나 the baby 그 아기는 infant에서 baby로 바뀌었네요. 그 아기는 may make it clear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형식 동사 나온 다음에 감목적으로 지금 is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역시나 아까처럼 형용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목적어가 to 부정사가 아니라 대절이 나왔습니다. 자, 대절 착착 여기서 이렇게 묶어두시고요. 자, 아기는 뭐를 확실히 할수 있냐면 자, 이거를 여기가 진짜 목적어죠. that Her perspective, 그녀의 관점, 아기의 관점은 is quite different, 꽤 다르다라는 거예요. From that of the adult, 여기서의 이 대시 뜻하는 바는 앞에서 나왔었던 관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인의 관점으로부터 꽤 다르다.

라는 거를 확실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perhaps by terrified crime. terrified 하면은 여러분 겁에 질린 이런 뜻입니다. 뭐 이 자리에 여러분 terrific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terrified 맞는지 잘 봐주시고요. terrified crying 하면은 겁에 질린 울음을 통해서 확실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의 관점은 뭐랑 다르다? 성인의 관점과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The two share an experience. 그 둘은 경험은 공유해요. 물 목욕시키는 그 경험은 공유하는데 but 뭐는 공유하지 않는다? Not a meaning. 의미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병렬로 세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보면 apparent가 선행사가 되겠고요. whose, 아까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apparent를 선행사로 하는 세 개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절, whose 절이 병렬로 연결되어 주어를 길게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whose를 who나 which로 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parent가 나왔으니까 사람이니까 who로 바꾸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다 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여기가 후가 어버리면 뒤에는 주어가 생략된 절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후로 특히나 바꾸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라. 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대세수일치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대시라는 거는 방금 전에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거든요. 요렇게 그녀의 관점은 꽤 다르다. 그녀는 아기가 되겠죠. 그러면 누구의 관점과 다르냐면 성인의 관점과 다르다. 앞에 있는 perspective, 단수 명사를 받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도스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스는 대세 복수 형태로도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도스 안 쓰도록 여기 대시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whenever 하면은 every time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whenever가 왔다라는 것도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휘 포인트 놓칠 수 없죠. 어휘 포인트 변형해서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 어휘를 여러분들이 쓰면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utomatic 하면은 자동적인 거예요. 그러면 automatic 자동적이고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애 느낌이기 때문에 instinctive, 본능적이고 spontaneous,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자생적인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의어는요, 내가 의도를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deliberate, 의도적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glaring, 별표 단어였죠. 눈에 띄는, 확연한, 두드러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obvious, 명백한, 그 다음에 conspicuous, 눈에 잘 띄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단어로 나왔었던 단어는 특히나 바뀌어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잘 봐두셔라. 그 다음에 관점, perspective가 나왔는데요. outlook, standpoint, viewpoint. viewpoint로도 특히나 바뀔 수 있으니까 perspective, 특히 중요한 단어였죠. 이 지문에서. 그래서 이 단어까지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술형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어순 배열 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어순 배열은 어떻게 공부한다? 이 지문에서 이 문장을 가지고 서술형 쓰기가 나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부모는 아기가 물놀이를 즐길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기의 관점은 부모의 관점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방금 전에도 중요한 문장이었죠. 관점 얘기하면서도 나왔었던 부분인데 perspective를 대수로 받기도 했었죠. 자, 그거 염두에 두면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정답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by may make it clear that 여러분 가짜 목적어 나오고 진짜 목적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잘 봐두세요. 가짜 목적어 나오고 make it 오형식 동사예요. make it clear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를 명확하게 하냐면 that 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예요. her perspective 그녀의 관점은 꽤 다르다 from that of the adult 성인의 that은 뭐다? perspective 관점이랑 크게 다를 수 있다. 꽤 다를 수 있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요 문장 여러분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perspective를 대수로 받아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결국에 하고 싶은 주제랑도 연관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부모와 아이가 목욕이라는 상황, 경험을 함께 하는데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을 각각 지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자, 공유하는 것은 뭐예요? experience, unexperience, 관사까지 쓴다면 이렇겠죠? 경험을 공유하는 거고요. 공유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지문의 앞부분에 나왔었죠? 뭐는 공유하지 못한다? 맨 앞과 맨 아래에 나왔습니다. meaning을 공유하지 못한다. 관사까지 하면 a mean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순배열 문제입니다. 보면 다음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세요. 여러분 이거 앞부분에 나왔었던 표현이죠? 의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하고 자동적인, 그러니까 오토매틱한 과정이 아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 같이 볼게요. sharing, 공유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 자리니까 주어로 나왔고요. 뭐와 뭐를 공유를 하는데 의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is not a simple, 단순하고 오토매틱한 과정이 아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동적인 오토매틱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거 어휘 포인트로 알려드렸는데요. 유의어도 같이 알려주시고 반의어, 조심해야 되는 반의어까지도 D로 시작하는 거 같이 당근을 잡아라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의 긍정확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earn and grow. 나는 배우고 성장을 합니다. From my mistakes. 나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내신 만점 수업이지만 지금 이 오늘의 긍정확언을 보니까 생각나는 상황이 딱 있었는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저의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도 들었을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답속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선생님이거든요. 정답을 탁 체크하는 것보다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보기들에서 오답인 부분을 확실하게 X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강에서도 오답서거 해라 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일부러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진짜 아무도 제대로 잘 하는 토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이게 맞았다라는 확신도 없고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막상 연필로 X를 그 위에다 직접 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정답은 체크를 오히려 하는데 X를 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제가 어떨 때 이제 쾌감을 느끼냐면 이렇게 계속 제가 무조건 X치세요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지문을 같이 읽은 다음에 잠깐 여러분 제가 이거 화면 지우는 동안 칠판 지우는 동안 여러분 X 제대로 쳐보세요 하고 돌아다니면 방금 전에 지문 같이 읽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X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수능 특강 문제 푸는 수업이나 아니면 나중에 수능 완성해서 문제 푸는 수업에서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도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보기로 가서 제가 X치는 이 저의 퍼포먼스로서 이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퍼포먼스가 돼야 돼요. X 이렇게 쳐보는 건데 처음에는 진짜 못해요. 처음에는 어디다가 X를 쳐야 될지 감도 안 와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끄덕끄덕 하면서 X를 막 칩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이제 연락이 오냐면 선생님이 X친 구간과 제가 X친 구간이 굉장히 겹쳐질 때 그때 희열을 느낀다라는 연락이 옵니다. 물론 이거는 EBS 수능 개념 독해의 정의에서도 많이 달렸던 후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틀릴 것 같아서 손도 못 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을 할 거니까 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고 오답속어를 잘 해보자. 요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내용 추론 2번이고요. 엑서사이즈 2번 문제. 역시나 잠깐 퍼즈 하신 다음에 여러분 아 이거 어떤 내용이었지? 한번 또 실수를 해볼까? 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로지컬 플로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관행의 무질서한 실상과 공로를 배분하는 일의 어려움입니다. 실상 이렇게 말한 걸로 보아 과학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질서 정연하고 논리적이고 잘 정돈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하다. 그리고 공로. 예를 들면 누가 이거를 발명을 해냈는가 이거에 대한 공로를 배분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일상적인 과학 활동에 대한 한 인류학적 연구는 공로를 인정하고 누가 이거를 발명해냈다 이렇게 공로를 인정하고
언제 발명했다, 이렇게 시점을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여준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L이라는 사람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TRF를 어떻게 규명했는가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죠? 이걸 누가 누구한테 공로를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언제로 시점을 특정할지 이게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인에 의해 조직되고 외부인에 의해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 과학적인 일군의 행위가 실제로는 실상은 무질서하게 배열된 관찰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제목과도 연결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발견에 대한 노벨상이 두 집단 사이에 나누어졌을 때 노벨상이 한쪽으로만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나누어진 경우를 얘기합니다. 두 집단은 자신에게만 수상 자격이 있다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로를 인정하는 거, 공로를 배분하는 게 어떻다? 어렵다라는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A detailed, 상세한 anthropological study입니다. 인류학적인 연구예요. 근데 뭐에 관련한 인류학적인 연구냐면요. Of daily scientific practice 하면은 일상적인 과학 활동에 관련한 인류학적 연구입니다. 어디에서 한 거냐면 in the Salk Institute Laboratory in La Jolla, California. 캘리포니아의 라졸라 지역에 있는 이 Salk Institute의 실험실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과학 활동에 대한 인류학적인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인류학적인 연구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How difficult it is,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보여준대요. 근데 뭐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To assign. Assign 하면 여러분 할당하다, 배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로를 할당해 주는 거. 즉, 공로를 너한테 이 공로를 인정한다, 인정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공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트를 어사인하는 거니까 날짜를 특정하다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요 어사인의 해석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팁으로 알아두세요. Assign credit, 공로를 할당하고 즉 공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assign date 하면은 날짜를 특정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 공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브루노 라토어이라는 사람은 설명합니다. 뭐를 설명하냐면요. How scientists arrived at the elucidation of TRF 이렇게 나옵니다. TRF는 뭐냐면 콤마 찍고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이 TRF라는 거는 호르몬이래요. 어떤 호르몬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설명을 해주고 있죠. That is secreted. Secrete 하면은 분비하다의 뜻이고요. 분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뇌에 의해서 분비가 되어지는 호르몬. 그 호르몬이 이름이 바로 뭐예요? TRF. 우리는 그냥 TRF는 아,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TRF에 elucidation 하면은 규명, 설명. 여기에 어떻게 과학자들이 도달했는가 이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왜 이걸 설명하겠어요? 뭐의 일환으로? 이거 이 assign credit하고 assign date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서 TRF의 규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더 가볼게요. He says that 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That his observation 그의 관찰이 led him to 그를 뭐하도록 이끌었냐면요. 어디 쪽으로 이끌었냐면 to the conviction, 확신으로 이끌었대요. 뭐라는 확신이냐면 that에서 괄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봤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네요. 자, 여기 요 이 따옴표, 쌍따옴표가 있죠. 이게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자 어떠한 확신으로 그를 이끌었냐면 that a body of practices, 그러면 body, a body of 하면은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군의 행위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군의 행위인데 어떤 일군의 행위냐면요. 많은 행위인데 어떤 행위냐면 widely regarded, 널리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널리 여겨지냐면 by outsiders, 외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즉 과학자들, 연구원들이 아니라 그냥 완전 외부인, 우리와 같은 외부인에 의해서 널리 여겨지는 일군의 행위입니다. 근데 뭐로 여겨지는데? Widely regarded as, 아 뒤에 거로서 여겨지는 거죠. Well organized, 잘 조직됐고,
로지컬, 논리적이고 and 그리고 같은 결이 나와야 되겠죠.

coherent, 일관적으로 여겨지는, 일관적인 것으로서 여겨지는, 외부인에 의해서는 이러한 것으로서 여겨지는 그런 일군의 행위가 사실은 in fact 괄호 묶으시고요. consists of 하면은 자동사죠.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a disordered array of observation이라고 나왔네요. disordered 하면은 무질서한 배열이래요. 뭐의 무질서한 배열이냐면 observations 관찰 결과의 무질서한 배열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이다라는 확신으로 글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that은 동격의 접속사 that이 되겠고요.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동격의 접속사 that은 주어동사 완전한 절이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a body of practices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동사는 consists of. 근데 consists of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따로 없어도 됩니다. consists 뒤에는. 그래서 완전한 절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정리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떠한 무질서한 배열의 관찰 결과냐면요. wit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대 나오면 뒤에 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겠죠. 오더에서 닫아볼게요. scientists, 과학자들이 struggle to produce order. 그러면은 고군분투한 거예요. 여기서 오더는 질서,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서,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고군분투한 그러한 관찰 결과인데 이 관찰 결과가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배열로 이루어진 관찰 결과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고군분투했어. 순서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Disordered array of observation. 완전히 무질서한 배열로 이루어진 관찰 결과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well-organized, logical, and coherent한데 실제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disordered array of observation 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질서한 배열의 관찰 결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the final consensus formulation 최종적인 합의의 공식화는요. of TRF, TRF라는 그 호르몬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 공식화는 IE, 즉 이게 최종적인 합의 공식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I.E.은 즉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When it became a scientific fact, 즉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합의 공식화라는 거는. 근데 그것은 나타났습니다. Sometime, 어느 때, 근데 어느 때냐면 between A and B. 1968년 1월에서 1970년 1월 사이 그 언젠가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딱 예를 들면 1968년 몇 월, 몇 일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거 완전 1968년 1월부터 1970년 1월까지니까 2년이라는 텀이 있는 거죠. 요 2년이라는 텀 사이 언젠가에 공식적으로 딱 이제 규명이 된 거예요. 공식화가 이루어졌다. 팩트라고 밝혀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딱 assign date 할 수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수가 없다.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half of the Nobel Prize in medicine 노벨 의학상인데 1977년 노벨 의학상의 절반은요. for discovery. 이러한 발견이라는 건 TRF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절반은 was shared. 공유가 되어졌습니다. between 누구와 누구 사이에 공유가 되어졌냐면 the SOC group 이 그룹과 그다음에 another competing group 또 다른 이제 competing 하면은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하는 그룹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in New Orleans. 뉴올리언스에 있는 또 다른 경쟁하는 그룹 사이에 이 절반이 딱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애초에 절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SOC 그룹한테 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뉴올리언스에 있는 그룹한테 돌아간 거예요. 이 둘이 경쟁 관계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는데?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은요. went to Rosalind Yellow라는 사람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For the techniques she developed. 그녀가 개발한 기술 때문에 이 나머지 절반은 누구한테 갔다? 로잘린한테 갔다. 근데 어떤 기술이냐면 that were used in these studies.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된 그녀가 개발한 기술 때문에 로잘린한테 돌아갔습니다. But,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쪽. 로잘린 옐로우는 됐고,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Each of these two competing groups. 이러한 두 개의 각각의, 이제 각각, 이러한 두 개의 경쟁하는 그룹들 각각은요, 여기 S와 N 각각은 strongly felt that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뭐라고? They

deserved sole credit, 단독 공로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필에 요 뒤에 대절이 and that 이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단독 공로를 받아 마땅하고요. and that, the other, 그럼 나머지 상대방, s면 n, n이면 s, 이 나머지 상대방은 did not deserve even a share of the award. 그 노벨상의 share 하면은 목, 일부를 뜻합니다. 일부도 deserve 하지 않는다. 받아 마땅하지 않다. 일부도 걔네한텐 가서는 안 된다. 다내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 느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법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으로 나왔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인데 how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를 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how difficult it is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 의주동, 어순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잘 봐두시고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 완전한 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TRF, 즉 TRF를 동격의 컴마로 호르몬인데 that 하면서 호르몬을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is secreted 수동태로 쓰였고 호르몬이 단수니까 is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수일치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포인트도 보도록 할게요. elucidation 이렇게 어려운 단어 항상 바꿔서 알아두시라고 했죠. clarification 설명 아니면은 명확하게 해명하는 거 explanation, illumination 등의 단어로 바꿀 수 있고요. conviction 하면은 확신 또는 신념입니다. 확신, belief, certainty 등의 단어로 바꿀 수 있고 반의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doubt이나 uncertainty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coherent 하면은 일관성 있는, 논리적인, 외부에서는 과학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했죠. logical, consistent, rational, 합리적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반의어는 incoherent 또는 chaotic, 완전 무질서한, 실상은 무질서했죠. 그 다음에 sole 하면은 유일한, 단독의 맨 마지막 부분에 sole credit 하면서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exclusive, single, individual 등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단어 챙겨봤으면 우리 이제 서술형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완성 문제예요. A, B에 들어갈 단어를 보자면 자, although scientific facts seem to emerge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대요. from a logical 과정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그 과학적인 사실은요 actually 어떤 결과다? struggling 아, 그러면 고군분투의 결과라는 거예요. To create, 뭐를 만들어내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고군분투의 결과입니다. From a, 뭐로부터? 무질서로부터. 이 말이 나와줘야 되겠죠? Disordered collection of observation. 관찰 결과인데 무질서한 집합의 관찰 결과. Array를 지금 여기서 collection으로 바꿔서 얘기했다. 요거 표현들 여러분 잘 챙겨두시고 자,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볼게요. 외부인들이 과학적 관행에 대해서 가지는, 외부인이 가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 세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영어로. 자, 보면은 well organized, logical, 그다음에 coherent, 일관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coherent 마지막 지문에서 나왔었던 단어들이죠. disordered까지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어퍼 포인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퍼 포인트들 여러 가지 나온 거 잘 다 정리해 두시고요. 어퍼 포인트를 그냥 어퍼 포인트로서만 보지 마시고 그 포인트가 들어간 문장을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직 빈칸 추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빈칸 추론마저 끝내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안녕. 여러분 스피드 포카 잊지 마세요.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0: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수는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강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했고요. 에이, 선생님 15강밖에 안 되는데 무슨 완강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이 하나를 끝까지 해낸다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끝까지 해내지는 못합니다. 저희 학교에 최가훈 선수, 그리고 신지아 선수, 이런 유명한 또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그 올림픽 보면서, 밀라노 올림픽, 동계올림픽 보면서 더욱더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님들의 또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과정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그 경기를 지켜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역시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는구나. 네. 넘어지고, 네, 아무리 시련이 오더라도요, 일단 내가 목표한 바를 끝까지 해낸다는 거.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공의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이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15강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목표한 바를 끝까지 해내셨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태도와 근성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꿈꾸던 곳으로 데려가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어떤 내용들 같이 공부할 거냐면요. 오늘은 또 16강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근데 그중에서 경제 세계화와 세계무역기구,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만 봐도 아실만한 내용들을 굳이 저와 함께 시간 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출제해서 좀 변별력 있게 들 수 있는 내용들, 경제 블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적인 환경 문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왜 나타나고 어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환경협약을 외우는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저는 또 환경협약을 밈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제가 정말 달인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해결해드릴게요. 그리고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까지. 아, 여기는 또 마음 아프게 좀 갈등지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수능특강 149쪽이고요. 경제블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역들끼리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기 위해서 만든 배타적인 경제협력체를 경제블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수능특강에서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을 다루고 있고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우리가 유럽 그리고 북부 아메리카 지역의 통합과 분리에서 잠깐 공부했던 지역이 있는데요. 북, 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이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내용도 조금 바뀌었고요. 그게 바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서사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통계는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의 통계로 나오고 또 최근에는 이런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서사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먼저 경제블록의 1단계부터 두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번역해 드릴게요. 우리 지역 내에서 무역을 할 때 관세, 물건을 나라와 나라 간에 교역을 할 때 붙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거든요. 이 관세를 없애기로 약속하자. 이게 바로 1단계 자유무역협정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는 뭐가 달라지나요? 1단계에서 했던 지역 내에서 무역할 때 관세, 세금 없애자라고 하는 거 약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툭 더 얹어져요? 네, 바로 역외.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는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해. 이게 바로 2단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2단계에 해당하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할, 체결

체결하자고 할 때는요, 나라와 나라 간의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이 경제의 블록이 같이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큰 스케일로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고요. 그다음 3단계 볼까요? 2단계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 3단계에서는 또 무엇이 더해지게 되냐면, 짜잔! 역대.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해. 그러면 생산 요소는 뭐가 있죠? 제가 가장 변별력 있는 거. 생산 요소 중에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노동력, 사람이었어요. 네. 생산 요소에는 토지,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뭐가 또 달라지냐면, 우리 지역 내에서 공동의 경제 정책을 수행하게 되고, 예를 들면 공동의 화폐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초국가적인 기구. 예를 들면 유럽 의회, 유럽 사법 재판소와 같이 정치적인 역할들을 하는 기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 2, 3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럽 연합이 여기 4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 단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 이것이 이름을 바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어떤가요? 네, 그 전신이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이었잖아요. 자유무역 협정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낚시 당하는 건데요.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은요, 이름만 공동시장이에요. 실제로는요, 여기 관세 동맹 단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름은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지만 이름만 공동시장이고, 실제 3단계 공동시장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산요소,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의 회원국끼리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 검문 검색 안 하고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경제 블록의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 뭐다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무역 장벽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을 가로막는 수출입 제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그래서 무역을 더욱더 원활하게 할수 있고, 또 약소국들이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똘똘 뭉치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수 있다. 이런 점도 또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또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하면서 또 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생산비 절감 효과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은 또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영국에 대한 차별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의 바나나 분쟁이었어요. 처음에는 바나나 중에서, 유럽연합이 바나나 중에서 미국 계열의 다국적 기업 농장에서 생산된 바나나에 대해서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겠다. 미국은 이것이 차별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서로 갈등을 겪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는요, 유럽산 사치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겠다. 그러다가 유럽연합에서 미국 비행기의 유럽 상공 비행을 금지하겠다. 이렇게까지 격화됩니다. 그렇게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그 회원국 내에서의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도 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료들은 정말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또 학평, 모평,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역내 무역액, 이 회원국들끼리 무역한 금액이고요. 역외 무역액은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무역한 금액이에요. 그랬을 때 역내 무역액이 가장 많은 경제 블록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7개나 되는 회원국들이 여기 2024년 기준으로 21개국이나 되는 회원국들이 가입을 했는데, 이 회원국들끼리의 물건들이 오고 가는 것이 다 무역이잖아요. 그래서 역내 무역액이 가장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역내 무역액이 작네요. 네, 유럽연합에 비해서 일단 인구 규모도 작고요. 여기에서 한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가 3억 명이 넘어요.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3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무역인가요? 이건 내수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역액으로 잡히지 않아서
역내 무역액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가장 많다는 거 하나 키워드.

자, 그리고 다른 경제 부력들은 다 역내 무역액이 많아요? 역외 무역액이 많아요? 다른 경제 블록들은 다 역외 무역액이 많은데 유럽연합만 역내 무역액이 역외 무역액보다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변별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요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뭐로도 나오냐? 비율로도 나옵니다. 무역액 중에서, 총 무역액 중에서 역내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당연하죠. 다른 경제 블록하고 달리 역내 무역액이 역외 무역액보다 많은 유일한 경제 블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총 인구 살펴볼게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인구와 관련해서 정말 꼭 나오는 그런 경제 블록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구수 자체도 4개의 경제 블록 중에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젊은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인구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꼭꼭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역내 총생산, 1인당 역내 총생산 요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GDP 압도적인 1위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한 나라의 GDP가 너무 커져버려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국내 총생산을 다 합쳤을 때그 역내 총생산이 다른 경제 블록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여기 있는 게 사실 대부분 다 미국 거인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GDP 1위 국가이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 국가이다.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 아, 4개의 경제 블록 중에서 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거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겠구나. 요거 연상해서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역내 총생산이 많고 또 1인당 역내 총생산도 많은 것은 대다수가 선진국인, 회원국의 대다수가 선진국인 유럽연합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그리고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은요, 요 정도 스케일의 자료를 가지고서는 역내 총생산, 1인당 역내 총생산을 좀 구분하는 문제를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활용이 되는 게 바로 총인구 혹은 회원국수 비교하는 거, 요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요 자료를 디테일하게 다뤄주셨다? 그러면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역시 학교 시험은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 하셨으면 그 부분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을 잘 보는 치트키는 역시 선생님 수업을 잘 듣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또 여기 뭐예요? 듣는 특강 150 쪽에 전 세계 이 주요 경제 블록의 지도가 쫙쫙쫙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상당히 의문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딱 정해드릴게요. 자,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딱 여기 상위 4개. 이 경제 블록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회원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내 눈에 꼭꼭꼭 담아두시고, 그리고 이그 외의 경제 블록들 중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셨어도 공부해야 되는 거 걸프 협력 회의가 되겠습니다. 짜잔. 걸프 협력 회의는요, 제가 이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혹은 걸프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걸프만 연안의 국가들 중에서 이슬람교 좀 시아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순위파 국가들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정리해두면 될것 같아요. 걸프협력회의.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도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적 환경 문제의 원인과 영향. 도대체 왜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영향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같이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을 볼 때까지 기후변화가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화석에너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화석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기후변화가 나타났으면 화석에너지 안 쓰면 되겠죠. 혹은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기후변화가 발생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안탈수 있나요? 스마트폰 안쓸수 있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발생시킨 만큼의 탄소를 흡수하는 삼림을 조성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림을 보호하거나 조림 사업,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북극 주변에서는 빙하가 녹아서 네,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근데 이게 또 기회가 되기도 해요.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지가 발견이 되거나 북극 항로가 열리기도 하고 있죠. 또 알프스 히말라야 지역뿐만 아니라 로키 산맥에서도요, 산악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도 해요. 아프리카에서는요, 가뭄, 사막화가 장기화되면서 또 산불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지대, 해안의 저지대, 특히 이 열대, 아열대 지역의 니모의 고향, 산호초 해안에서는요, 산호초가 백화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건물과 가스관이 파괴되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수문특강의 흑백으로 나온 사진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세상은 컬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니까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만 보고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게 될 세상은 다채로운 색이고 그 색을 채워나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학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별거 아니지만 컬러 사진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 몰디브에서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수중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좀 시기적절하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오존층 파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존층 파괴는요, 남극 상공에 있는 이 오존층이 이렇게 커진 게 관측이 됐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천연의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노화 방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근데 이 오존층이 바로 자외선이 과도한 양의 자외선이 지표에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염화플로리나 탄소예요. 얘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라서요. 차가운 성질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냉장고나 에어컨 그리고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에 냉매제로 많이 쓰였던 물질이거든요. 근데 너무 안정적이어서 대기 중에 한번 방출이 되잖아요. 잘 분해되지 않고 저기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이 오존층을 만나면 햇빛을 받으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오존층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오! 선크림 청이 뚫렸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피부암, 백내장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고 식물의 면역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생장이 저해되거나 또 건축물의 부식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라고요? 얘를 썼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책은 얘를 안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안 쓰기로 한 협약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겠지만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사막화. 또 역시 자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뭄이 오랫동안 나타나서. 그리고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최근에 사막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은요, 자연적인 원인보다 또 인위적인 원인이 보다 더큰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사해지대 같은 경우에는요, 과도한 인구의 증가, 그로 인해서 과도한 방목과 개간, 삼림의 벌채, 관계 농업의 확대, 이러한 것들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진에 보고 있는 곳이 아라레인데요. 아라레, 네. 실제로 여기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철갑상어잡이를 하거나, 진주조개잡이를 하거나, 막 그렇게 살고, 이제 잉어를 키우고 그랬었는데, 배를 타고 어업을 하는 게이 동네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는데, 아라레가 이제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도 지금, 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런 곳은 염분 농도가 높은 토양 염류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막화라고 하는 거는요, 사막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처럼 변해가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하는 거고요. 사막 주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대림 파괴로 넘어가 볼게요. 말 그대로 열대림이 존재하는 곳에서 열대림 파괴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위도 지역에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여기 2009년에 아마존, 2019년에 아마존 비교해보니까, 아,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건 정말 정말 일부분의 사진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열대기후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릴 거잖아요. 비가 내렸을 때 이렇게 밀림이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토양의 침식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빗물이 이 나무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 충격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토양을 나무 뿌리가 꽉 잡아주어서 빗물에 의해서 토양이 침식되는 걸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허벌판이 된 곳에서는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토양이 굉장히 빠르게 침식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열대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고 광합성 과정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의 대기오염을 저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전 세계 생물 중에 절반 정도가 열대우림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도 뭐 열대우림이 파괴되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뜻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토양 침식이 심화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런 토양 침식의 심화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식생이 있던 곳에서 식생이 사라지게 되면 빗물이 내렸을 때, 비가 내렸을 때 그대로 토양의 침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산성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노르웨이 숲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숲이 망가졌을까? 산성비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되고, 그래서 숲이 이렇게 고사된 거예요. 또, 이 조각상 한번 볼까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웠던 조각상이 어떻게 이렇게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됐을까요? 산성비 때문에 부식이 된 거거든요. 그럼 산성비는 왜 일어나느냐? 공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과 같은 산화물질이 비와 섞여서 내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대기 오염 물질들이 문제였고요. 얘네들은 가만히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을 타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처럼 공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겠죠? 해결해야 되겠죠? 네, 그럼 해결을 위해서 어떤 협약이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아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해양 쓰레기 섬은요. 그것도 진짜 슬픈 얘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물개가 이렇게 그물에 걸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나 바닷가에 버리는 폐 어구들, 이런 것들이 분해되지 않고 바다를 타고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해류가 약한 곳에 가서 이렇게 집적이 되는 거예요. 찰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다를 태평양을 한번 횡단해 볼까 하다가, 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그게 이렇게 쓰레기로 이루어진 섬이었고, 너무 커서 신대륙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이게 다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에 하나가 아니에요. 해류가 약한 곳마다, 곳곳마다 이런 쓰레기 섬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분해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물고기나 새들이나 해양 생물들이 봤을 때는요, 플랑크톤이나 먹이하고 크게 구별되지 않고 그냥 반짝반짝거리니까 먹인가 보다 먹고 그것이 해양 생물 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가 또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지도화된 문제는 뭐 너무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거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경우에는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이나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찍이 전파된 독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유럽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이곳에 부는 항상풍, 편서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산업이 발달한 지역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날아가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동부 지역, 중국의 경우에도 동부 지역이 산업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A는 산성비라는 거 알았고, 아, 산성비 오염 물질을 발생시킨 나라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라들로 날아가서 피해를 또 주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도가 나오면 적도를 따라서 선을 슝 긋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쵸? 이 적도 주변 지역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적도 주변 지역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위도 지역의 열대림 파괴 현상이겠죠. 그래서 비는 열대림 파괴 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C가 되겠는데요. C의 경우에는 사막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처럼 바뀌어 가고 있는 현상, 사막화 현상이라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 해류가 약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 지대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간의 환경 협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협약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일단 내일 당장 시험을 잘 보시게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밈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람사르 협약은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여러분들 순천만 혹시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신 다음에 친구들이랑 순천만 한번 가보세요. 저는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좀 초연한 마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 새들의 서식지 있잖아요. 새들의 서식지가 되는 습지나 갯벌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협약이 바로 람사르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왜 보호한다고요? 새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람사르라는 글자에 이렇게 새 다리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 새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 런던 협약도 제가 진짜 기적의 치트키로 밈 만들어 드렸는데 어떤 친구가 수강의 게시판에 그밈 덕분에 3월 학력평가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협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언제부터 해양 오염이 심해졌을까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무역이 활성화되고, 네. 그리고 폐기물이 많아지면서였겠죠. 그러면 산업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영국이죠. 영국의 수도 런던이죠. 게다가 영국은 섬나라니까 해양 오염과 좀 연관성이 크기도 해요. 그러면 영국의 런던은 이런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에 너무 상징적인 곳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밈과 함께 기억하시면 런던 협약, 해양 오염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국가 간 국경을 넘는 장거리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협약을 왜 체결했어야 됐어요? 노르웨이 같이 억울한 나라들, 우리는 공업이 발달한 나라도 아닌데 산성비로 삼림이 파괴되네? 그러면 이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장 또 좋은 곳은 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도시 제네바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걸 또 밈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노르웨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요. 쟤네가 또 저렇게 대기오염물질 발생시켜가지고 우리 삼림 이렇게 또다 망가지고, 쟤네 좀 봐. 네, 쟤네바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원인을 발생시킨 나라와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나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국가 간의 환경 불평등 현상과 함께 쟤네바 꼭 기억해 주세요. 스위스의 도시. 그다음 또 몬트리올 기적의 치트키 알려드릴게요. 몬트리올에 올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거 엄지척 그리시고요. 이거 진짜 그리셔야 돼요. 몬트리올은 캐나다의 도시예요. 근데 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무엇을 약속한 거냐면요. 오존층의 파괴를 일으키는 염화플루이나탄소 사용하지 말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체결됐어요? 1987년? 여러분들 태어나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오존층 파괴는 해결이 됐나요?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국가가 협력한다면, 국제사회가 협력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몬트리올 희망을 보여준 협약이었다고요. 몬트리올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밈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 이것과 관련된 협약은 바젤 협약인데요. 여기에 최근에 폐플라스틱이 국경을 넘는 유해 폐기물에 추가가 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는요, 폐플라스틱을 다른 나라에 보내던 나라였고요. 이제 바젤 협약에서 폐플라스틱 국가 간 이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분리 배출 엄격해졌고요. 그래서 생수병도 라벨 없는 생수병 나오고 있죠. 또 여러분들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이런 바젤 협약에 폐플라스틱이 추가됐기 때문이에요. 바젤도 역시 스위스의 도시 이름이거든요. 자, 이것도 밈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 플라스틱 제발 분리배출 잘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바젤 협약. 제발, 제발, 바젤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은 진짜 꼭 고마워요. 모든 협약의 이름을 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직관적으로. 뭘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그렇죠.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결한 협약이었고, 이것은 사막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많은데, 그 나라들이 그러면 온전히 자기 나라의 잘못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같이 좀 지원하자라고 하는 협약이 사막화 방지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토의정서인데요. 교토의정서하고 파리협정은 둘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이거든요. 그러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은 이것이 최초였나요? 아니요.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미 한 번의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우, 좀 좋은 얘기다 합의를 합니다. 아무도 안 지켰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5년 뒤에 일본의 교토에서 다시 모여요. 그래서, 야, 우리가 5년 전에 진짜 좋은 얘기 했잖아. 맞아, 맞아. 아무도 안 지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좀 강제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볼까? 오, 좋은데? 그래서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때 개발도상국은 유예시켜줬고요. 한국은 1997년에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감축 목표를 유예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기업마다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할당치를 주고 이것을 초과해서 배출한 나라는 적게 배출한 나라 혹은 초과해서 배출한 기업은 적게 배출한 기업에게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좀 구체성이 있고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2015년이 됐어요. 그때까지 기후변화는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더 심각해졌죠.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안 되겠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 포괄적인 대응에 동참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파리협정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 많았던 환경협약 이렇게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 다음에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 이제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하고, 환경 문제에 대처에, 아니죠.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의 노력 한번 살펴보자면, 비정부기구는 이게 꼭 출제돼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다. 정부 간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있는데요.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들인데요. 분쟁 지역들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던 지역들은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던, 나오지 않았던 근데 2026년 현재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은 지역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쿠르드족 찾았나요? 네, 쿠르드족 자치권 확대 독립운동 찾았나요? 민족이 없는, 아니죠, 민족은 있어요. 죄송합니다. 국가가 없는, 자신들의 국토가 없는 민족 중에서 가장 최대의 민족이라고 하는 쿠르드족이에요. 이것 또한 식민지배 문제 때문입니다. 식민지배 이후에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는 튀르키예, 일부는 시리아에, 일부는 이라크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쿠르드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쿠르디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만들고 싶은데, 이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는 튀르키예나 이라크나 시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요,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 분쟁 지역으로 쿠르드 지역 살펴봤고요.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정말 2026년에도 제가 또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과거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제발 내년에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이 분쟁이 해결이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2026년에도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는 또 이제 영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영국이 이 지역에서 이제 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행사한 것인데다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이 지역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영국이 두 민족에게 모두 다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전쟁 도와주면 나중에 너희 나라를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줄게. 애초부터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 아랍인들은 졸지에 여기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가자지구라고 하는 높은 장벽 안에 가로막혀서 많은 이제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에 이게 이제 또 최근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의 무력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유,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원과 관련된 분쟁 지역들을 살펴볼 건데, 그동안 우리가 좀 자원과 관련된 지역들 많이 살펴봤어요. 예를 들자면 카스피해 같은 곳이 있었죠? 여기를 바다로 볼 거냐, 호수로 볼 거냐, 그것에 따라서 또 국가의 이익이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특수 지위를 가진 바다로 보는 것에 합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곳은 어디가 있느냐? 짜잔, 여기에요. 호르무즈 해협의 아부무사섬. 이 아부무사섬이 원래 아랍에미리트 영토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란이 여기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좀 조심스럽습니다. 인구도 차이가 나고, 이란은 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네, 조심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 또 호르무즈 해협. 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를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중요하게 다룰 기회가 좀 없었던 지역들, 여기 이쪽 동네예요. 아, 너무 복잡하죠. 너무 많죠. 그렇죠? 쿠릴열도, 시사군도, 센가쿠열도, 난사군도 다왜 갈등을 하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갈등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이제 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건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여기가 어디냐? 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냐? 분쟁 당사국이 누구냐? 그걸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해낼 수 있는 치트키 알려드릴게요. 자, 쿠릴 열도하고 러시아랑 일본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네. 모양이 되잖아요. 이것과 연상시켜서 쿠릴 열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일본어는 대부분 니은자 말고는 받침이 없거든요. 일본어에 리을자 받침이 있는 글자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쿠릴 열도라고 하는 이름을 딱 봤을 때 러시아와 일본 중에 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센카쿠 열도의 경우에는요. 중국 이름 랴오이 랴오. 이름도 참 어렵죠. 랴오이 랴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끼리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떤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느냐? 여기 센가쿠 열도의 경우에는요, 타이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이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중국, 일본을 우리가 한복 그리기 한번 해볼까요? 시옷자 모양이 됐죠? 네. 그래서 시옷자 모양으로 연결하면서 센가쿠 열도 연상시켜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랴오이랴오와 센가쿠 열도 중에서 센가쿠 열도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기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겠어요? 이 언어에서 나오는 느낌. 네, 일본어 느낌이 나시죠? 그래서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이것과 연상시켜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사군도 난사군도, 아, 여기도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하지만 뭐 별거 아닙니다. 제가 또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시사군도 역시 어떤 나라들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냐면, 베트남, 그리고 중국, 그리고 타이완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중국, 타이완을 또 한복 그리기 해볼게요. 베트남, 중국, 타이완. 시옷자 모양이네요? 그래서 시옷자 모양과 연상시켜서 시사군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난사군도는요, 또 여기 어떤 나라들이 더해지게 되냐면, 말레이시아, 그리고 여기에 브루나이, 그리고 필리핀, 요런 나라들이 이제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을 연결해주면 니은자 모양이 되잖아요. 이것과 함께 난사군도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시사군도 분쟁의 당사국이라고 했던 나라 어디였죠? 베트남, 중국, 타이완 플러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이 바로 난사군도 분쟁의 당사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병모평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지 않았는데, 또이 세계지리 수능의 마지막 회이기도 하고, 학교 시험에서는 아주 또 디테일하게 나왔을 때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곳 바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이 있는 포클랜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요, 여기 원래 우리 원주민이 살던 데야, 라는 입장이고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우리가 여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석유가 그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갈등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리노코강은 뭔가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왜 경제난에 처해 있다 그랬죠? 석유 생산시설을 무리하게 국유화하다가. 그것과 관련된 갈등 지역이 되겠고요. 이것도 우리 학교 친구들이 밈 만들어 줬거든요. 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오리를 한 마리 그리고서 오리 놓고 가라고 우리 학교 친구들이 밈 만들어 줬어요.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제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도 놓고 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오리 놓고 가. 우리 놓고 가. 우리 놓고 강을 둘러싸고, 석유 생산 시설을 둘러싸고,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와 미국 간의 갈등.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이제 혹시 나오면 우리 학교 친구들의 행복을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북극해 주변 지역도요. 여기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또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지역들이기도 하고, 오늘은 좀 치트키가 되는 부분들을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 이런 지도 보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분쟁 지역 찾는 거 너무 어려워요? 지역 지리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20만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를 15강까지나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도가 어렵고 지역지리가 어렵고 나라 위치 찾는 게 어렵고 지역성 묻는 문제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또 꿀팁 처방전을 하나 드릴게요. 작년 2026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저의 커리큘럼 중에서 약점 공략이라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 강의에서는요, 정말 지도 한 판만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한 세계지리의 모든 개념들을 다 복습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그 백지도에 내 손으로 따라 그리다 보면 더 이상 지도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고, 더 이상 나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이런 지역성 묻는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요, 이미 올해 저의 커리큘럼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밈들을 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2027 약점 공략은 더욱더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인데요. 일단 국제연합도 올해는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줄여서 유엔 안보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또 우리나라가 여기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의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역할을 하니? 국제평화연합유지구는 어떤 역할을 하니? 국제안보리는, 유엔 안보리는 어떤 역할을 하니?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니?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국제연합은 뭐예요? 국가 간의 연합이에요? 여기에 가입 주체는 국가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기구이고, 국제연합 평화유지구는요, 말 그대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 충돌 감시, 그리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제사회에 관련된 많은 안건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제연합만 역할을 하나요? 아니요. 비정부기구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비정부기구의 가입 주체는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 이런 곳들의 역할이 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의료 수준이 열악한 곳의 구호 역할을 하겠죠. 국제사면위원회는요,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 시민들도 할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아직 지구의 날이 오기 전인데요. 네,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전 세계적으로 소등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때 우리도 소등 행사에 동참하면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한다면 우리도 작은 것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세계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또 우리의 본질은 일단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4쪽에 있는 수능 기본 문제 2번이고요. 경제 블록을 다룬 문제예요. 자, 세 경제 통합 단계의 특징을 구분한 거로 공동시장,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단계 중에 하나래요. 자유무역협정, 그 다음에 관세동맹, 그 다음에 공동시장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자,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은 셋 중에 뭐밖에 없어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은 공동시장 단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공동시장. 그 다음에 역외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나요? 우리 지역 내에서 공동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무역할 때 관세를 폐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과 무역을 할때 세금 어떻게 정할지 공동으로 대응하나요? 그게 바로 관세동맹이었죠. 관세동맹. 관세동맹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요, 언요 다 아니래요. 얘는 자유무역협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무역할 때 세금 없애자, 무역장벽 없애자. 이게 바로 자유무역협정 단계죠. 자, 그럼 이제 갑을병정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은 남아메리카 일부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블록의 명칭에도 들어있어요. 네, 실제로는 공동시장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공동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갑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을, 나의 예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있습니다. 아니요. 한 예로요.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미국으로서 개별 국가의 주체로서 FTA 체결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관세동맹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관세동맹은 뭐예요? 공동으로 관세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브라질이 관세, 이 FTA 체결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

0: 관세, FTA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관세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얘기하는데 다가 아니고 나가 관세 동맹이라서 이게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정, 다는 나보다 경제 통합 수준이 낮습니다. 맞는 얘기였네요. 그래서 갑정이 옳은 설명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아, 이제 진짜 이찐 마지막 문제라서 제가 막 마음이 굉장히 울컥울컥한데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겠죠? 환경 문제의 발생 지역을 나타낸 것이고, ABC는 사막화, 산성비, 해양 쓰레기섬 중에 하나래요. 사막화는 어디에서? 그렇죠. 사막 주변 지역에서. 근데 제가 미국 서부 지역에 사막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진짜 함정 포인트로 많이 나온다고 신신당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사막이 형성되나요? 사막의 형성 요인 묻는 문제론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도 받는 데다가 로키 산맥도 있고 어느 것 하나로 이곳의 사막의 형성 원인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나 여기 사막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니? 그 정도 수준에서는 나올 수 있고 이게 상당히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사막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문제니까 A가 바로 사막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산성비 문제인데, 우리가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부터 공업 지역이 형성된 거 같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B는 산성비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해류가 약한 곳에 모여서 해양 쓰레기섬이 형성된다. 제가 아까 그물에 걸린 물개 막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C가 바로 해양 쓰레기섬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법부터. A는 조림 사업을 통해 발생 지역 확대를 억제할 수 있죠. 조림 사업이 뭐예요? 숲을 만드는 거예요. 이 조림 사업을 통해서 숲을 만들게 되면, 네, 사막화가 확산되는 걸 억제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일지대에서도요, 거대 녹색 장벽이라고 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 다음, 니은, 비의 주요 원인 물질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장이나 발전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있었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비와 섞여서 내리는 것이 바로 산성비 문제였어요. 그 다음, 티귿. C는 적도 이상에도 발달해 있다. 아니요. 이거는 해류가 약한 곳, 해류가 약한 곳에 이렇게 집적되었고, 적도 주변 해상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리을. B는 A보다 아프리카에서 발생 지역이 넓게 나타난다라고 하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사막화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산성비 문제는 다룬 기억이 없네요. 그쵸? 그래서 좀 생소한 보기였지만, 우리가 잘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는 문제와 함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한강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15강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아쉽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미련이 남는 건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요. 제가 느끼는 아쉬움 그리고 여러분들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던 마음 잊지 않고 올해 또 2027년 수능을 준비하는 저의 다음 커리큘럼인 수능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정 공략이 기다리고 있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강의에서 저의 아쉬움, 그리고 미련 남지 않도록 모든 저희 그동안의 수능 세계지리 강의의 노하우를 다 쏟아붓고 여러분들 찾아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강의를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커리큘럼에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충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충전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과학의 새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15강이 되겠고요. 마지막 우리 은하 우주의 구조에서 뒷부분을 오늘 이제 수업하도록 할 거고요. 자, 요쪽 우리 은하와 우주의 구조라고 하는 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었고요. 우리 첫 번째 할 때 요 친구, 두 번째 할 때 저번 시간이었죠? 2번, 3번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고요. 우주의 구조는 그런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좀 몇 가지 그냥 단계적인 부분들만 잘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뭐 내용적으로 뭔가 써놓은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은하의 집단, 우주의 구조 이 정도가 끝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주로 누굴 볼 건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맞습니다. 4번입니다. 계산할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의 회전과 질량 되겠습니다. 오, 안에 있는 내용이 두 개예요. 1번하고 2번. 별의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21cm 전파의 관측과 해석해서 두 가지가 되는데, 자,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2번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별의 운동하고 21cm 전파의 관측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별의 운동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고유운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유운동, 뮤라는 기호로 많이 써요. 요걸로 많이 쓰고요. 단위는 초퍼년. 무슨 말이냐면 1년에 몇 초 움직여 간 걸로 보이는 거야 라는 이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태양과 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니까 우리 태양계가 되겠지. 사람이 태양에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지? 우리 태양계에서 보니까 저기 별이 하나 있는 거야. 저기 있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기에는 뭐 태양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겠죠. 너무나도 멀리 있는 별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가까이 있는 별들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인 움직임이 생겨요. 자, 이때 이 별이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로 고유운동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친구가 고유운동이라고요. 각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고유운동이에요. 너 얼마나 이동한 거야? 1년 동안 몇 초 간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뭐 0.00 몇 초 갈 수도 있지. 그럼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그치, 1년 동안 할 필요 없죠. 한 20년 뒤에 보니까 저기 옛날 관측자료랑 지금 관측자료 보니까 뭔가 달라져 있어. 상대적인 위치가 조금 달라져 있어. 그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고유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고유운동 했을 때 막 킬로미터 퍼 세크 이런 거 아니에요. 초퍼년. 1년에 몇 초의 각도. 어찌 보면 각속도 같은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실제로 가는 거야. 킬로미터 퍼세크 이렇게 할 때는요. 뭐라고 이름 붙여요? 공간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공간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각각 이 공간속도를 분해한 게 필요하고요. 시선 방향으로 분해한 것을 우리는 시선속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 이게 시선속도구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고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시선속도는 원래 파장,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광속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 파장이 100인데 100.1이 됐어요. 그럼 100분의 0.1을 하라고요. 그럼 1000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광속의 1000분의 1로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멀어지면 후퇴, 예, 가까워지는 것은 접근이 되겠고요. 이때 시선속도는 플러스, 접근하는 거 마이너스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선속도는 이런 생각이요. 시선방향의 속도인 거야. 즉 우리 별이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한다.

말하자면 시선은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저쪽을 향해 있는 거잖아. 그게 시선 방향이에요. 플러스는 시선 방향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는 시선 반대 방향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 멀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시선 속도예요. 그러면 요거 접선 속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시선의 접선 방향으로 분해를 하시는 걸 접선 속도라고 하고요. 자, 요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4.74 곱하기 뮤 곱하기 R 이렇게 구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4.74 곱하기 뮤 곱하기 R 이렇게 이제 되고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어디다 쓰냐면, 어떻게 쓰냐면, 뮤가 0.1초 퍼 년. 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냐면, 10파색 정도에 있는 별인지 10파색이래요. 0.1초. 1년에 0.1초씩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R까지의 거리가 얼만가요? 라고 좀 구해 봤더니, 좀꽤 멀더래. 한 100파셋 정도 되더래요.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 접선 속도 얼마예요? 라고 하면, 자, 보세요. 4.74 하시고요. 곱하기, 여기 뮤를 넣죠. 뮤를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숫자만 넣으세요. 0.1이라고 숫자만 넣으세요. 0.1. 왜냐고요? 크기에 맞춰서 하나의 상수값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0.1 넣으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1 초퍼년. 만약에 다른 단위 나오면, 만약에 내 이식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다른 단위가 나왔다면 초퍼년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곱하기, 자 여기 100파색 거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뭐만 넣게? 100만 넣게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단위가 뭐가 되게 맞춰준 것이다. 4.74는요. 이렇게 했을 때 킬로미터 퍼세크가 되게 맞춰준 겁니다. 자는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10만 곱하면 되니까 47.4 킬로미터 퍼세크로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접선 속도는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74 뭐왜 유도가 됐습니까? 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차근차근 생각해 보셔도 돼요. 이게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혹시 물리 아신다면, 원운동하는 상황을 나는 해석 가능하다면, V라고 하는 접선 방향의 속도는요, R 오메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거리. 그래서 R과 뮤, 뮤가 아까 오메가 같은 형태잖아요. 그럼 접선 방향의 속도가 나오는데, 이걸 구하게 되면, 바로 구하게 되면 킬로미터 퍼세크가 아니라 AU 1AU 퍼 년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걸 킬로미터 퍼세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4.74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식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식이 등장하게 되면 거기다 숫자를 넣으세요. 숫자를 넣으셔서 뭐 한다고요? 유도는 아니고 그냥 그 값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래야 의미가 와 닿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별의 공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쓰긴 하는데, 자, 시선과 접선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선이라고 하는 거, 접선이라고 하는 걸 이걸 좀 구분 지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은하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 은하에 뭐를 다루고 있죠? 회전을 다루고 있어. 그럼 우리 은하가 회전할 거잖아요. 그럼 회전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가 은하 주위, 자, 은하 중심이야, 여기가. 은하 중심에서 우리 태양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가 됩니다. 자, V0의 속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친구가 나는 저쪽을 한번 봤대. 자, 여기를 봤대. 여기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요 은하 중심에 대해서 수직. 자, 우리도 사실은 수직이에요. 은하 중심에서 우리 쪽으로 선을 그어주시고요.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자, 이 친구도 여기서

직각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좀 우리보다는 작게 움직일게요. 바깥쪽으로 속도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V라고 할게요. V. 자, 그러면 이거 너 저기 속도 구해봐. 저기 시선 속도 구해, 접선 속도 구하게 되면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시선 방향으로 선 그어주시고. 그리고 접선 방향으로 선. 접선 방향은 누구에 대한 접선 방향? 자, 요거 직각이에요. 이게 요 친구 직각 아니라 요 친구의 직각으로 그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어주셔야 돼요. 계산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건안 나옵니다. 근데 개념적인 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 속도를요, 시선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분해하세요. 이 속도를 시선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분해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시선 속도 얼마야? 라고 하면 상대방의 시선 속도에서 우리의 시선 속도를 빼세요. 그럼 약간 접근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상대방의 접선 속도에서 우리의 접선 속도를 빼주세요. 이쪽으로 아마 나아가겠죠. 이런 걸 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런 수식적인 것도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선이라는 속도와 접선이라는 속도 자체의 의미를 잘 알아두신 다음에 분해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구하라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자, 요런 식을 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 속도, 벡터를 분해해서 그 상대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별의 운동, 요렇게 시선 속도, 접선 속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의 회전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회전을 다뤄야 되는데 21cm 전파라고 하는 걸 써야 된대요. 자, 왜냐면 중성수소의 양성자, 전자, 자전 방향,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성수소 원자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자전 방향이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전이라는 말을 굳이 쓴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스핀이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양자 역학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호가 같으면, 즉, 그냥 같은 방향이다라고 하면 에너지가 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스핀의 부호가 같다. 자, 그냥 편하게 자전 방향이 같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였던 거야. 자, 그런데 이게 간혹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바뀔 때 나가는 게 21cm 전파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걸 왜 다루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은하 원반은 원반에 물질도 되게 많죠. 대부분 중성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런 애들이 방출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21cm 전파기 때문에 선관 물질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쭉 우리한테 도달하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면 우리 은하의 회전, 나선팔의 구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다루는 얘기가 뭐냐면 21cm 전파가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얘기하고요. 근데 이걸 왜 쓰는 거야? 라는 거예요. 원반에서 많은데 원반을 뚫고 우리한테 와야 돼. 근데 다른 가시광선이나 뭐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거 오기가 조금 힘들어. 전파는 와요. 이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1cm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 은하를 이해하겠다라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뭐 회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실제로 이제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 이미 구해져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X축은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고요. Y축은 회전하는 속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능 특강의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태양이 어디쯤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여기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전이라는 걸 먼저 선생님이 케플러 회전, 강체 회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케플러 회전, 강체 회전을 하고 싶은데 우리 수능 특강 보면 여기 처음 시작이 0이 아니에요. 한 150km/s 정도가 시작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0에서 시작하게끔 좀 먼저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게 다 위로 조금

이동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이동을 시킬게요. 태양 위치를 이동시키면 아마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강체 회전이라는 말이 꽤 등장해요. 자, 그러면 강체 회전이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강체 회전은 V는 R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게 강체 회전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강체 회전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볼링공이 하나 있어. 단단한 물체죠, 그죠? 볼링공 구예요, 구. 요렇게 생긴 친구예요. 자, 이 친구가 빙글빙글 돌아요. 여기를 축으로 할게요. 뭐, 그러니까 뭐, 지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 그죠? 요렇게 되면, 어느 지점을 잡으나, 이 지점을 잡으나, 저기 지점을 잡으나, 아니면 속에 있는, 여기 있는 지점을 잡으나, 뭘 잡으나, 한 바퀴 도는 건 똑같아요. 자, 이게 강체 회전이에요. 즉, 모두 다한 바퀴를 돌아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 선, 요렇게 그어주시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강체는 V를 R에 비례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에, 자, 회전축에서 수직으로 회전하는 반경에 해당하는 점들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다 R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배 멀어지면 두 배의 속도로 회전해야 한 바퀴 도는 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강체 회전이에요. V는 R에 비례합니다. 이게 강체야.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속도와 거리 있죠? 여기 Y축이 속도고요. X축이 거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요런 꼴은 도대체 어떤 친구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애들이에요. 자, V랑 R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다 다른 거예요. 자, 비례 상수가 다른 거고요. 요런 친구, 저런 친구 있다라고 했을 때 저런 친구가 비례 상수가 큰 거고요. 이런 친구는 작은 거예요. 자, 다 다르겠지만 이런 꼴이 된다면 강체 회전이다. 즉,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한 여기쯤 잡을게요.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요렇게 막 올라가는 거야. 여기 따라서 막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 지역은 거의 강체 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알겠죠? 원점 지나게끔 요렇게 되는 상황인데 요 구간은 강체 회전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요. 바깥쪽에는 없고요. 다른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있어요. 안쪽. 여기 은하 중심부 쪽이 뭐라고요? 강체 회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강체 회전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V랑 R이 비례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있어요. 자, 요 기울기. 뭐 예를 들어 우리 태양 여기니까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거리 변화분의 속력 변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뭐예요? 하나의 기울기가 됩니다.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하려고 했더니 V는 하고요. 어떤 A 곱하기 R이라고 할게요. 기울기니까. Y는 AX처럼. 그러면 A는 R분의 V 이렇게 나오죠? R분의 V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각 속도의 의미예요. 각 속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각속도가 작고요.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각속도가 작아요. 각속도가 작아요. 무슨 얘기야? 똑같은 시간 동안에 회전하는 각이 작다고요. 즉, 한 바퀴 빙글 돌아서 회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은하, 뭐 다른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주기가 길게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도는데 원위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체 회전 그리고 각속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건 각속도가 동일하게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죠? 이런 걸 강체 회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회전이 하나 있어요. 그건 케플러 회전이에요. 자, 케플러 회전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케플러 회전은 V는 루트 R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속도가 어디 있었어요? 거리가 2배가 되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3배가 되면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 4배가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야. 루트 4분의 1이니까. 그런 형태로 속도가 축축축축축 줄어드는 것을 케플러 회전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자, 케플러 회전은요. 여기 약간의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루트 R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선들을 좀 그려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로 아마 루트 R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그래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런데 약간

약간 닮은 것 같아요. 우리 태양계 주변에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태양계 주변에 있는 천체들이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가정을 하라고 풀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케플러 회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더 정밀하게는 루트 아래 반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회전 속도가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량이요, 중심부 쪽에 거의 모여 있다. 외곽부에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기 때문에. 즉, 태양계 같은 느낌. 태양계 무슨 말이냐면, 우리 태양계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이 친구 썬,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천체가 하나 돌고 있어요라고 하면, 이 천체 질량 해봐야 얼마 안 되죠, 그죠? 여기 안에 질량, 자, 요 반경 R이에요. R 내부의 질량, 태양. 조금 바깥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R 또 달라졌어요. 이게 R1, 여기는 R2, 이렇게 잡을게요. 달라졌어요. 그래도 안에 누구? 태양. 즉, 질량의 분포가 거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정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케플러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케플러 회전을 한다? 중심에 좀 모여 있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우리 은하를 케플러 회전과 이야기를 할때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은, 케플러 회전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빨라지거나 아니면 평평하게 유지가 돼요. 다른 은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은하들은 질량이 중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곽부까지 쫙 펼쳐져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이제 케플러 회전을 한다라는 뜻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은하의 회전을 어느 정도 아셨죠? 오, 바깥쪽으로 갈수록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주기가 길구나. 그지? 각속도가 느리구나. 혹은 우리 태양계 주변은 케플러 회전을 하는구나. 요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요런 거를 좀 봐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 자료 보면 이런 게 있어. 우리 태양계 주변의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계 주변의 별들을 보면 케플러 회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은경 했을 때 오른손 요렇게 감아주세요. 0, 90, 180, 270. 자, 요렇게 갑니다. 회전하는 곳이 안쪽이 속도가 빨라요. 케플러 회전. 그죠? 빠른 속도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별들이 있죠? 얘네들의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시선 속도를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거야. 자, Y축은 시선 속도고 X축은 은경이에요. 자, 0, 90, 180, 270, 360이고요. 0에서 90은 요쪽 영역이에요.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죠? 멀어져요. 시선 속도 플러스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 여기는 플러스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90에서 180 사이는 느리죠? 우리가 따라잡을 거예요. 접근이죠?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90에서 180 사이는 마이너스. 그럼 180에서 270 다시 플러스 나와야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요런 형태의 시선 속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회전을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요 그래프도 금방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cm 전파로 우리는 그래서 나선파의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연구한 거니?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특정 방향을 바라봐요. 여기서 들어오는 21cm 전파를 관측하겠다라는 거예요. 관측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21cm가 등장하는 곳에 이 도플러 효과를 확인했더니 멀어지는 데도 있고 가까워지는 데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대 속도보다는 각속도를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바깥쪽은 주기가 길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주기가 길어요. 자, 지금 현재 모두 다 이쪽 방향으로 은하가 회전하는데 바깥쪽이 주기가 길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랑 접근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요런 친구가 등장했다는, 먼저 이 자료가 먼저 나왔겠죠? 그런데 이 정도 속도로 나한테 가까워지려면 너는 내가 회전 속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있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여기 중성수소가 모여있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거죠. 아, 너는 이 친구겠구나. 너는 이 친구겠구나.
가장 은하 중심이랑 가까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가장 빠른 속도로 갈 거니까 우리한테 가장 빠른 속도로 멀어지겠죠? 너가 이 친구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요? 중성수소가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다른 방향도 봐야죠. 다른 방향도 보고 이쪽 방향도 보면 중성수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중성수소를 다 모으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나선팔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는 나선팔이 돌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연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 시선 속도 나오죠. 우리 운동 분석했잖아요. 시선 속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근데 뭘 가지고 시선 속도를 분석할 거라고요? 중성수소에서 나오는 21cm 전파를 가지고 나는 분석할 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속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속도에서 뭔가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요 친구가 추가가 됩니다. 요 친구가 점선인데, 자, 요 실선 있죠. 이 실선은 뭐 하는 거냐면요. 아, 너, 요렇게 되는 게 실제 관측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 뭐를 이끌어낸 거죠? 아, 질량이라고 하는 게 중심부 쪽에 집중이 된게 아니라 외곽부 쪽에도 꽤 질량이 있구나라는 자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선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말이 좀 어려워요. 질량이 관측 가능한 물질 분포를 통한 값. 자, 어떤 물질이라고요? 이 물질은 질량이 있는데 그 질량을 관측이 가능해요. 아, 저기 있구나. 관측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빛을 통해서. 즉 뭐냐면 은하를 보게 되면 막 빛을 내고 있잖아요. 중심부에서 중앙팽대부에서 빛을 내고 원반 쪽에서 나선팔에서 막 빛을 내고 하잖아요. 그 빛을 내는 게 별빛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질량이 있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즉 광도. 나오는 빛의 양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은하들은 그 빛이요 거의 중심부에 집중이 돼 있어요. 나오는 빛이. 그러니까 중심부가 아주 강하고요. 외곽부가 흐려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중심에 많이 모여 있구나. 즉, 광도를 통해서, 나오는 빛의 양을 통해서 질량을 추정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정도 질량이 있으니까 이 정도 회전이 나와야지라고 하는 게요 친구예요. 점선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빛을 내는 물질, 우리가 빛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했더니 이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암흑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암흑물질. 그게 이게 뭐냐면, 자, 간단하게 그냥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V입니다. 자, 그리고 R 내부에 들어있는 총 질량을 M하고 R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예를 들어 태양, 반경을 쓰게 되면, 여기 넣게 되면, 태양보다 안쪽에 있는 질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MR은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계속 커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값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R 제곱분의 GMM 이렇게 하면 만율력이에요. R분의 MV 제곱 90력이에요. 자, 우리 대기 파트 할 때도 이런 식 썼습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V의 제곱은 하고 넘겨주세요. 아, V의 제곱이죠? M이라고 할게요. M으로 남겨놓을게요. 자, 내부에 있는 총 질량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넘겼더니, 자, G분의 R 곱하기 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케플러 법칙이 V가 루트 R에 반비례 하니까 그 제곱하니까 R분의 1이 되죠. R이 사라지죠. R에 무관해요. 즉, MR은요, 계속 일정한 값이에요. 중심부의 질량이 모여 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봤더니, 보세요. 어떤 반지름 R, 거리 R에서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랑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 비교하게 되면요, 질량이 달라요. 내부의 질량이 이때는 많은 거고요, 이때는 적은 거야. 뭐죠? 실제 회전하는 속도로 보니까 속도를 구한 거야. 속도. V를 구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 보니까 빨리 돌아. 질량이 이만큼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빛을 통해서, 자, 저기 밝기가 이만큼 나오는 거 보니까 이만큼 질량이 있겠네. 그럼 속도 이만큼 나와야지. 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찍혀요. 질량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거는. 그래서 요런 갭 자체가 뭐냐면 암흑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측이 안 돼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암흑 물질의 정체, 이게 도대체 어떤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교과서에 실리겠죠. 실리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또 문제로 접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암흑 물질의 존재는 모릅니다. 뭐만 알고 있어요? 질량이 있고 만유력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얘가 빛을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아요. 상호작용하지도 않아. 막 튕겨내고 막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정체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내지 않을까? 오, 정말 밝혀내면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도 어떤 물질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했으니까 뒤에 우리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점 수능 테스트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별 A와 B가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공간상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어. 지구에서 봤을 때, 자, 보세요. 지구에서 별 A, B가 있는데 선을 쭉, 선생님 빨간색을 그을게요. 이렇게 그으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이게 시선 방향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시선 방향에 수직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직각으로 접선 속도밖에 없고요. 시선 속도는 지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찾아볼 건데 A의 고유 운동은 1년에 2초를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1년 동안의 공간상의 운동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2초. 그러면 이 2초 움직인다. 얘도 2초 움직였다.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 어때요? 맞는 보기 됩니다. A와 B의 시선 속도는 여기다. 아까 얘기했죠. 시선 방향으로 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이쪽 방에 속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속도는 0이야. 이 친구는 뭐밖에 없어요? 접선 속도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B까지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접선 속도식을 다시 한번 쓸게요. 접선 속도는 4.74 뮤.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B가 A와 동일한 고유운동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E. 그죠? 같아요. 자, 근데 속도가 47.4, 94.8이니까 정확하게 두 배입니다. 정확하게 두 배라고요? R도 두 배겠구나. 즉, 5파색에 두 배, 10파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요, 숫자 넣으셔도 돼요. 94.8은 4.74 곱하기 2 곱하기 R. 뭐 하면 돼요? 라고 했을 때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D가 또 뭐야? 맞는 보기 되는 거고요. 기억, 내연, 디귿 모두 맞는 보기야. 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우리나라의 회전이고요. 중성수소 분포를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림과는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자, 케플러 회전을 하는 자, 안쪽 빨라요? 바깥쪽 느려? 이 뜻이 되겠습니다. 회전을 하는 중성수소 구름 A, B, C, D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을 리을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순서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순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순서를 결정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서 결정할 때 이렇게 하세요. 자, 일단은 안쪽에 있는 애, 바깥쪽에 있는 애로 구분하세요. 자, 안쪽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 궤도보다 안쪽, 바깥쪽.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있죠.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밖에 쪽 느리죠. 우리 빠르죠. 접근해요. 그러면 뭐예요? 시선속도 음의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역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시선속도. 자, 어딘가 아마 0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음수값을 가지는 기역이 바로 A가 되겠고요. 자, B, C, D는 속도가 빠르죠. 우리한테서 멀어져요. 누가 제일 빨라요? 가장 빠른 친구, 은하 중심에서 제일 가까운 C예요. 자, 이 친구가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B, C, D는 모두 멀어져야 되잖아요. 왜? 우리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따라서 거의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0이 있어야 돼요.

세기예요, 세기. 그래서 그냥 큰 친구가 많아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B가 C보다 적습니다. C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가 되는 겁니다. 디귿,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 2번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인고 했더니 중성 수소에서 21cm 전파가 방출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7번. 가반환은 각각 수소를 구성하는 양성자 전자의 스핀 방향이 같을 때와 반대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같을 때와 반대일 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을 때가 뭐예요? 높은 에너지 상태고요. 반대일 경우가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가에서 나로 바뀔 때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 21cm 파장의 전파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보라라고 했으니까 찾아볼게요. 에너지 상태는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바뀌면서 에너지 방출한다고요? 두 번째, 가에서 나로 바뀔 때 21cm 전파가 방출됩니다. 네, 그럼요. 21cm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 은하의 나선팔 구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디귿도 맞는 보기. 바로 앞에 우리 문제 풀때 이걸 통해서 나선팔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거죠. 기억니은 디귿 뭐라고요? 모두 답이에요.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은하의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하가 회전하고 있어. 자,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 아니다. 어떤 나선 은하의 실제 회전 속도를 은하 내 암흑 물질의 질량 정도에 따른 추정치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암흑 물질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 곱하기 10의 11승. 11승이면 얼마야? 천만이죠. 3천만 배 정도인 경우와 암흑 물질이 없는 경우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회전 속도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암흑 물질이 있어. 얼마나 있어? 암흑 물질이 우리 3천만 배 정도 있어. 태양 질량이. 하나는 없어. 이런 겁니다. 암흑 물질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자, A, B는 이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없는 경우겠어요? 속도 느린 거. 우리 얘기했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즉, 질량의 존재. 암흑 물질은 질량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관측이 안 되는 거야. 있다 없다 이게 전자기파 형태로 관측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암흑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 친구를 어떻게 썼어요? G분의 R 곱하기 V 제곱. 요렇게 썼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을 요렇게 딱 놓고 보니까. 자, 요 친구가 속도가 있고 요 친구 속도가 느리죠. 왜 느려요? 안에 질량이 적기 때문에 느리잖아.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B가 바로 뭐예요? 암흑 물질이 있다 없다 이 친구는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얼마가 있다고요? 암흑 물질만 얼마가 있다고? 3 곱하기 10의 11승 태양 질량만큼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강체 회전하는 구간이 있다. 자, 실제 회전 속도에서 강체 회전하는 구간이 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원점에서 선을 쫙 그으세요. 그러면 보통 은하 중심부 쪽 있죠? 요쪽들이 다 뭐예요? 강체 회전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어 어떤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은하 내 암흑 물질의 총 질량은 태양 질량의 이거보다 크다. 자, 암흑 물질이 이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예요. 그죠? 더 있어야 여기에 다다르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보다 크다라는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예요. 은하 질량의 대부분은 은하 중심에 모여 있습니다. 자, 얘기했습니다. 은하 중심에 모여 있다. 중심에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V는 루트 아래 반비례 해야 돼요. 루트 아래. 즉, 여기 속도가, 자, 여기서 한 10킬로파섹 정도 되죠? 자, 이 정도 속도 나왔죠?

그러면 20킬로파셀 정도 되면 어떻게 루트 2분의 1 정도로 0.7배 정도로 줄어야 되고요. 자, 3 정도 되면 루트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게 중심부에 모여 있을 때예요. 자, 근데 그렇지 않죠? 평평하게 유지가 되죠? 즉, 뭐예요? 중심에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는 틀렸어. 외곽부에도 꽤 많은 질량들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기역과 니은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은하 회전에 관련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속도. 자, 우리 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그림은 은하면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별들의 시선 속도를 응경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앞에서 이런 거 그렸어요. 이렇게 있고요. 우리 태양도 지나가고, 여기 안쪽도 지나가고, 바깥쪽도 지나가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긴 했는데, 거의 이제 좀 좁은 영역으로 생각을 하자면 아주 가까운 데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은하 중심이 있고, 우리 태양계가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이런 모습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조금 크게 그리면 거의 이 정도예요. 요렇게 그려놓고요. 우리 태양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고요. 안에 있는 친구는 빠르게 가고요. 밖에 있는 친구는 천천히 갈 거야. 자, 여기가 은경 0이고요. 여기가 90도고요. 여기가 18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70인 거야. 그래서 시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 찾아볼게요. A는 태양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시속도 플러스는 멀어져야 돼요. 자, 시속도 플러스가 멀어지는 건지 가까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두 번째, B에서 C를 관측하게 되면, 자, B는 지금 어디냐면, 은경이 대략적으로 90에서 180 사이 여기쯤에 있는 친구 B고요. C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은경이 270에 있어요. 그러니까 C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C. 그러니까 C는 우리랑 비슷한 속도로 가는 거고요. B는 느리게 가요. 그러면 B에서 C를 관측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친구 빠르고요. 이 친구는 천천히 가니까 서로 접근하게 돼요. 접근은 청색편이죠. 그러니까 니은 어떤 복이에요? 틀린 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ABC가 우리 은하 중심에 대해서 케플러 회전을 한다고 가정해야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D가 어떤 복이? 맞는 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우리 뭐였었냐면, 네, 저기 2점 테스트 정도고요. 조금 어려운 거 하나 정도만 좀 풀어볼게요. 자, 3점 테스트 몇 번?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예요. 자, 요 친구는 이제 뭐냐면요. A의 궤적이 있어요. 자, 일단 보니까 이거는 연주시차하고요. 고유운동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림 A는 청구상의 위치를 6개월 간격으로 표시한 거고요. A는 고유운동과 연주시차로 인해서 청구상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시고요. A의 궤적 자체가 위로 갔다가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따라서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라는 것에서 첫 번째 어떤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 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있을 때 우리 태양이 있을 때 지구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보통 연주시차하면 요런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별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가지고 황도상에 있어가지고 얘가 황도상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있든지 위에 있으면 원이나 타원 형태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막 이렇게 코일처럼 꼬인다든지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직선상으로 경로가 깔끔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너는 지금 황도상에 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A가 있는데 궤적이 6개월 후, 12개월 후 보이시죠? 자, 6개월 후를 보지 마시고요. 12개월을 보세요. 얼마 이동합니까? 0.5초를 이동했죠. 고유 운동은 얼마다? 0.5초 퍼 년이다. 자, 12개월 후, 24개월 후, 다시 0.

0.5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연주 시차 확인하는 게 이게 좀 어려워요. 자, A가 그러면 고유 운동만 생각할게요. 여기 있다가 1년 뒤에 여기 있다가 또 1년 뒤에 여기 오게 됩니다. 그럼 6개월로 가볼게요. 6개월 뒤에 어디가 있어? 너 여기 중앙에 와 있고 쓸 거잖아. 여기 와 있어야 돼요. 6개월 뒤에. 그런데 어디 와 있다고요? 여기 와 있는 거야, 너. 그러니까 사실은 너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요폭 있죠? 이제 폭. 이걸 준 거야. 얼마나 준 거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0.25초. 0.25초. 그러면 0.2초가 됩니다. 즉, 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 공전하게 되면서 여기 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겠죠. 자, 고유 운동 제외하고 연주차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폭이 얼마가 된다고요? 이 폭이 0.2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 연주 시차는 0.1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고유 운동까지는 사실은 좀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자,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선생님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쭉 갔죠? 이것까지 만들어내는 거 반드시 해주세요. 이 친구. 고유 운동하고 지금 뭐가 결합이 됐다고요? 연체가 결합이 됐다고요. 그래서 막 하다가 0.2초 이거 왜 나오는지. 고유 운동을 한 거야.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야. 6개월 간격으로. 그럼 6개월 뒤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고요? 이만큼의 차이가 생겼네? 라고 하는 게 이런 값이에요. 여기서 이런 값이에요. 그래서 절반 하셔서 연주 시차 구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까지 거리 5파색입니까? 아니요, 10파색이에요. 두 번째, A의 접선 속도의 크기는 A 접선 속도예요. 4.74. 고유 운동 0.5 곱하기 10이에요. 4.74 곱하기 5예요. 5, 5, 25보다 작죠? 작다. 니은 맞고요. 자, A의 고유 운동의 방향과 황도가 이루는 각은 90도입니다. 자, 황도가 있어요. 그죠? 연주 운동하는 것 자체가 연주자의 운동하는 게 황도가 나란하게 갔죠? 고유 운동도 나란하게 갔어요. 수직이 아니라 나란해요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 정답이에요.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3점 문제 조금 어렵다, 그죠? 자, 요 정도까지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모두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내신 대비 한번 잘 해보시고요. 시험 중간 기말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 잘 보세요. 파이팅 하고 끝낼게요. 파이팅!

엄청 대단하다. 쌤 진짜 쌤이 학생일 때 내가 완강을 했던 강의가 몇 개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진짜 끝까지 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손자극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참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찡해요. 네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아, 나 예쁘다. 자기가 자기를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 알잖아. 알아도 어려운 일이긴 하니까 노래 한번 들으면서 맞아 나 오늘도 잘했지 토닥토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정기화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화학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화학 전지란 맞아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그래서 열심히 볼타 전지와 단일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고 그럼 실용 전지 실제로 우리는 어떤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텐데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건전지가 있어 납축전지가 있어 뭐 이런 전지들이 있어 라고 간단하게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교과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꼭 학교 선생님 수업을 기반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쌤하고는 건전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건자가 무슨 건자 할까? 그 말을 건자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볼타전지, 단일전지 이런 걸 배웠는데 일반적으로 전해질을 우리가 용액을 사용했잖아요. 액체, 뭔가 어쨌든 찰랑찰랑 그 액체. 자 그런 걸 사용했는데 이거를 막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황산을 들고 다니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게 쉽지 않잖아. 자 전해질을 좀 건조한 상태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망가니즈 전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망가니즈 전지란 지금 그림처럼 나와 있는 애들입니다. 탄소박테를 O 플러스 극 사용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극으로 아연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막 같은 거 격리막 잘 해놓고 그 안에 전해질로 이산화 망가니즈 그리고 탄소 가루들 그리고 염화 암모늄 잘 반죽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쭉쭉쭉쭉 붙여 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전해질로 사용하고 있는 게 결국 약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좀 부식이 빠르고 전압이 빨리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지는 알칼리 전지일 거예요. 여러분 건전지 살 때 그 잘 보시면 대부분 그 위에 알칼리 건전지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알칼리 건전지는 뭐냐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전해질을 KOH 같은 염기성 물질로 바꿔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식을 느리게 그리고 이렇게 생성되는 뭐 기포의 양이 기체가 너무 많이 생성되지 않게 어쨌든 건전지의 수명을 늘려서 오래오래 일정한 전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애들을 알칼리 건전지라고 하자. 자, 일반적인 건전지의 스타일 요 정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납축전지인데요. 납축전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은 하는데 많이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그 자동차 앞에 시동 걸 때 사용해야 되는 배터리로 납축전지를 좀 사용을 합니다. 구성은 이렇게 돼 있대요. 마이너스 극으로 납판을 사용하고 플러스 극으로 PbO2 산화납을 사용해요. 그래서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어놓고 그때 황산이온이랑 결합해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플러스 극 볼게요. 전자가 들어왔죠? 산화납이 네, 여기 황산이온과 다시 반응을 하면서 PbSO4를 또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마이너스 극에서 보면 PB가 PbSO4로 그리고 PbO2가 플러스 극은 PbO2가 PbSO4로 바뀌고 있으니 어쨌든 전극판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게 바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전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반응해서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때 양쪽 전극의 질량은 증가할 거야. 근데 이 납축전지라고 하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전이 됐어.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를 와 전기에너지 다 썼네? 자 이제 전지 빼서 버리고 새로운 거 갖다 끼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얘네들이 다시 충전이 되기도 하죠. 다시 충전이 되죠. 이렇게 충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방전시켜서 또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다시 충전시키고 다시 전기에너지 쓰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충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식에 역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라는 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반응식을 다 외워야 하나요? 선생님 격에 이 반응식을 다 외워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은 지금까지는 내신 문제에서도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반응식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의미들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런 건전지들 있잖아. 막 이렇게 막 푸쉬업하고 막 토끼가 뛰어다니고 하는 광고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건전지들은 일반적으로 한번 쓰고 나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폐건전지 하면 이렇게 다 넣잖아. 한번 쓰고 버리게 돼요. 그런 전지를 1차 전지. 자, 근데 이런 애들처럼 방전시켰다 다시 충전시키고 에너지 쓰고 다시 에너지 충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여러 번 충전해서 사용하죠.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한테 익숙한 2차 전지는요, 납축전지보다도 얘가 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리튬 이온 전지. 여러분 지금 다 어쨌든 스마트폰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전지가 뭐죠? 네, 리튬 이온 전지예요. 가벼워요. 가볍고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요. 충전했다 다시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리튬 이온 전지인데 역시 이 구조를 막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까지는 쌤 생각에는 나오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 교과서, 무조건 교과서가 기준, 교과서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셨다면 한 번쯤은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전자가 이동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때는 리튬 이온이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충전을 해요. 외부에서 전원 장치를 이용을 해서 억지로 에너지를 주면서 다시 전자를 거꾸로 흐르게 하면서 충전을 시키면 리튬 이온도 다시 반대로 이렇게 오게 되겠지. 그래서 리튬 이온이 여기 가운데 있는 분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더라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기 분해라고 하는 장치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화학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했잖아. 전기분해는 그 반대예요.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꿉니다.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원래라면 자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반응을 억지로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원에서 그 이온결합의 성질, 이온결합의 전자가 관여합니다 막 그런 걸 설명을 할 때 이런 실험 한 번쯤 봤을 법도 하거든. 뭐냐면 NaCl 용융액이에요. 염화나트륨 용융액. 그럼 용융액이니까 이 안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나트륨 전자를 잃어버리고 얘가 전자를 받아서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건 이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어쨌든 안정화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전기분해를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다시 나트륨과 염소로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네요. 자, 어떻게 그런 반응을 진행시킬 거냐.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억지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줄 거야.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그런 전지 같은 거 있지? 그 전지를 여기에다 걸어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네, 그럼 우리 건전지, 전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야죠. 네,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전극판이라는 뜻이고요. 플러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전극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전극판으로는 전자가 뿅뿅뿅뿅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전자가 왔으니까 누군가는 이 전자를 받아줘야겠지. 누가 전자를 받을 거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던 나트륨 이온이 와서 전자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 쪽에서는 누군가는 전자를 뺏겨야 돼요. 자, 누가 전자를 뺏길 거니? 지금 전자가 좀 더 많은 상태였던 염화이온이 있죠. 염화이온이 이쪽으로 가서 전자를

거래요. 자,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극이선은 연마이온이 전자를 뺏겨서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전자 두개 뿅. 자, 전자 두개 뺏겼으니까 우리 전자 몇개 받아와야 돼? 두개 받아와야 돼요. 나트륨 양이온은 1가 양이온이었으니 전자를 받으면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 이러한 나트륨 양이온 두 개, 그래서 전자 두개 받아서 나트륨으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최종적인 반응을 보면 NaCl로부터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용융액의 전기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금속 용융액의 전기분해는요, 그냥 할 만해요. 어차피 이 안에는 양이온과 음이온밖에 없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염화 구리 용융액이에요. 얘네들을 전기분해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 일단 염화 구리 용융액을 준비합니다. 거기에다 전극판을 걸어줘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까지 뿅. 나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올 거고, 나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갈 거예요. 용융액이니까 여기에는 구리 이온과 염화 이온밖에 없어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왔죠. 누군가가 이 전자를 받아줘야 됐고, 그럼 누가 받느냐?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했던 구리 이온이 가서 전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 수, 구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쪽에서는 누군가 전자를 뺏겨야 돼.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자가 조금 더 있었던 염화 이온이 가서 전자를 뺏기겠네요. 전자를 뺏겨요. 그래서 Cl2 만들어지고 전자 뺏겼다. 전체 반응식을 봅니다. 우리가 전자를 두개 받았으니까 두개 뺏겨야 이치에 맞는 거지? 오케이, 잘 맞았고요. 그래서 CuCl2가 Cu와 Cl2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만 생각해 주면 된다. 해서 용융액은 조금 할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문제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런 거지. 자, 우리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A와 B라고 하는 물질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A2 그리고 B. 네. 얘네들의 비율이 1대 1의 비율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 A 두 개에 B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 화학 반응식은 BA2의 형태입니다. 라고 거꾸로 접근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의 변화가 플러스 1에서부터 지금 0으로 바뀌고 있어요. 염소 볼까요? 염화이온이었을 땐 마이너스 1이었다가 지금은 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Cl2니까 이렇게 1 변한 애들이 두 개, 전체 산화수가 2만큼 증가했네? 그럼 산화수가 2 증가했으면 여기서도 산화수가 2 감소해야 되거든? 1 감소했으니까 1 감소한 애가 몇개 필요하다? 두개 필요하다. 그래서 2대 1의 비율로 반응 개수비를 확인할 수 있겠다. 이것까지. 그래서 전기분해다라고 하면 거꾸로 만들어지는 물질을 줄 테니 얘네들이 몇대 몇으로 결합을 했었는지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거한 가지와, 그럼 반응 개수비가 어떻게 되겠니? 물질이 생성되는 몰수비가 어떻게 되겠니? 화학식량 준다면 질량비가 어떻게 되겠니? 거꾸로 준다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겠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용융액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용융액은 계속 얘기하지만 양이온과 음이온만 잘 생각해 주세요. 근데 수용액으로 넘으면 조금 까다로워져요. 누가 등장하느냐? 두둥, 바로 물이 등장합니다. 수용액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렸잖아. 앞에서 용융액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음이온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젠 물도 전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네? 그래서 이 둘이 누가 전자를 잃어버릴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문제 상황에서 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체크만 하면 되는데, 그냥 좀 자주 나오는 이온들이 또 반복해서 나와서 알아두셔도 손해볼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제일 자주 나오는 애들은 염화 이온인 것 같아요.

염화이온이 들어가 있으면 물보다도 자기가 전자를 뺏겨서 Cl2가 되는 걸 선호해요. 브로미라는 이온도 있고요. 수산화 이온도 있습니다.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전자를 뺏겨서 O2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네가 솔직히 제일 자주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 이러한 이온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다원자 이온 있죠? NO3.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 SO4, 황산 이온이 좀 자주 나와요. 황산 이온, 탄산 이온, 인산 이온.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이온이 전자를 안 뺏겨요. 그럼 누가 전자를 뺏기느냐? 바로 물이 전자를 뺏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물, 수소와 산소 중에 전기음성도가 더큰 애가 산소였고, 산소는 그럼 상대적으로 전자를 더 많이 잡아왔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수소랑 산소 중에 누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좋을까? 전자가 많았던 산소가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억하기가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산소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O2가 만들어졌고, 수소이온, 그리고 전자가 나옵니다. 산화수로 보면 그냥 좀 명확해져요.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이고,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잖아. 산화되면서 산화수 0이 됐고, 수소는 산화수가 그대로. 그치? 산소가 산화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다원자 이온 플러스 하나 정도. 플로오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물이 산화가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대표적인 거, 염화 이온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산화된다고? 염화 이온이 산화되면서 Cl2가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만들어진다, 염소가 만들어진다. 반응식을 외워야 되나요? 그냥 한번 정도는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한두 번 써보면 생각보다 쉽게 외워지거든. O2가 만들어진다. 이것만 조금 집중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외워두시는 게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판단하기에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자신이 없다. 근데 우리 학교 문제가 약간 그런 수능형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오, 자료가 충분히 제시될 수 있으니 주어져 있는 자료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 갈게요.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가 퐁퐁퐁 나왔고 누군가가 전자를 받았어야 됩니다. 용융액이었으면 어차피 양이온밖에 없어서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요. 근데 수용액이니까 물이 전자를 받나? 물도 받을 수 있네. 그래도 얘네들은 좀 쉽거든요. 우리가 금속의 이온화 경영 이렇게 쭉 했었잖아. 칼카나마, 알아천리, 주납수구, 수구수, 매끈금. 자,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이온화 경향이 큰 애들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이온화 경향이 작아서 금속으로 존재하는 걸 선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면 양이온이 있으면 얘네들이 전자를 잘 받는 편이에요. 대표적인 애들 구리이온과 은이온 같은 애들은 내가 받을래, 내가. 나 금속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구리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바뀝니다. 근데 이 앞쪽에 있던 애들 있잖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걸 선호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 별로 받고 싶지 않아. 물 네가 대신 받아줄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물이 전자를 받게 돼요. 물이 전자를 받으면서 물 수소가 전자를 받겠죠. 이번엔 수소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같은 애들이 있으면 물이 전자를 받겠더라. 여기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자주 나오는 이온들, 나트륨 이온 자주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구리 이온이 자주 나오더라. 자주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아, 맞다. 그런 애들이 있었지. 라고 바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응용을 해서 우리 전해질 수용액을 한번 정기분해 해보는 걸로 할게요. 염화 구리 수용액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염화 구리 수용액이니까 이 수용액에 존재하는 애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애들은 양이온과 그리고 음이온과 우리 개수는 그냥 생략하고, 자, 그리고 수용액이니까 물 분자까지 고려를 할게요. 자, 장치를 했어요. 그리고선 자, 전압을 걸어줬더니 플러스 극 먼저 가자. 자,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뺏겨야 됩니다라고 했죠. 자, 누가 뺏길지를 고민을 해야 돼. 뺏기는 애들 물이 뺏길까? 염화이온이 뺏길까? 일단 이거 아까 전에 쌤이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 염화이온이 전자를 잘 뺏깁니다. 그래서 전자를 뺏겨서 Cl2 기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극에서는 전자를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누군가는 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누가 전자를 받을까? 구리 이온이 받을까? 물이 받을까? 아까 전에 얘기했다. 구리 이온이 있으면 얘네들이 전자를 잘 받을 거라고. 그래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가 석출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반응식. 전자 두 개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일단 확인을 했으면 오케이. 얘네들은 이제 무시. 구리 이온, 염화 이온. 그래서 구리가 석출, 염소 기체 발생. 쌤, 이러면 아까 전에 용융 얘기랑 별 다른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아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이번엔 물을 전기 보내볼 거예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 화원에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물은,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통하라고 어떤 애들을 넣어주냐면 약간의 전해질을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전해질로 이번에 황산 나트륨을 넣어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화투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는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겠습니다. 이거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애들. 나트륨 이온 있을 거고요. 황산 이온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 있을 겁니다. 고민해보자. 자, 전자를 잃어버릴게요. 자, 누가 전자를 잃어버릴까? 황산 이온일까? 물일까? 이런 다원자 이온들 전자 잘 잃어버린다?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물이 전자를 잃어버려요. 물 중에서도 산소가 전자를 잃어버리고요. 산소, O2로 바뀝니다. 산소, 산화수, 마이너스 2, 0.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0으로 바뀌면서 2 증가지. 그런데 그런 애들이 O2니까 2 증가 곱하기 2. 총 산화수가 4만큼 증가야. 여러분, 산화수가 4만큼 증가했다라는 건 전자가 몇개 나왔다? 4개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극, 전자를 받는 애들 봐야 되는데요. 나트륨이 받을까, 물이 받을까? 경쟁, 경쟁. 자, 근데 우리 나트륨은 이온화 경향 중에 앞쪽에 있는 애라고 했으니까 얘가 전자를 받는 대신 물이 전자를 받을 거야. 이런 거 했잖아. 자, 그럼 물이 전자를 받을 거니까 수소가 전자를 받으면 되겠죠? 수소. 자, 그럼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 플러스 1짜리가 수소 기체가 되면서 0. 그럼 산화수 얼마 증가? 1 증가. 자, 근데 우리 바로 위에서 산화수가 몇개 변했지? 4만큼 변했죠? 그러면 여기 1 감소다. 네, 산화수 1 감소. 자, 그러면 이 위에서 산화수가 4 증가니까 여기선 4 감소. 4 감소. 자, 그럼 수소 원자 4개. 그럼 수소 분자로는 2개. 그래서 수소 분자 2개 이렇게 써주면 바로 전자의 개수까지도 딱 맞아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반응식을 보면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전기 분해한 건데, 결과가 물을 전기 분해한 것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각 전극에서의 반응, 아까도 얘기했어요. 한두 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전지와 전기분해까지 공부했습니다. 화학전지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였고, 그러다 보니 전자가 나오는 마이너스극은 산화반응, 전자가 슝 들어가는 플러스극에서는 환원반응. 전기분해 장치는 원래는 안 일어나요. 억지로 에너지를 줘서 일으킬 거예요.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꿀 거고요. 여기서의 마이너스극은 전원장치의 마이너스극과 연결된 쪽이죠. 전자가 퓨막 나오고 있어. 그럼 그 전자를 받아줘야 되니까 환원. 자, 그럼 플러스극으로는 전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를 단순히 달달달달 외우면 헷갈려요. 선생님도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보다 대표적인 장치들 있잖아. 그 장치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사진 찍어두고 거기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내지는 우리 시험지에 그림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서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그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기분해를 이용하는 장치 바로 전기도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도금이란 금속을 또 다른 금속으로 더 씌우는 것, 금속도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숟가락을 은으로 더 씌우고 싶고요. 그래서 숟가락을 마이너스 극, 음판 재료가 되는 애죠. 플러스 극의 당부. 조심할 거, 은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서 반응을 진행을

시킬 거예요. 마이너스 극, 전자가 뿅뿅뿅 나왔고요. 우리 이 전자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 금속이 받아서 음이온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은 이온들이 다가가서 여기에서 전자를 받습니다. 은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으로 코팅이 되고 있는 거죠. 숟가락이.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뺏겨야 되잖아. 누가 뺏겨? 여기 달려있던 은판에서 전자를 뺏기면서 은이온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은이온이 다시 수용액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되고 빠져나가고 공급되고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 수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은이온의 개수는 음판이 남아있는 한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이런 장치들도 존재할 수 있더라. 자, 이제 전기화학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까지. 연료 전지는 공급된 연료를 이용해서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래요. 자, 밑줄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거 방금 전에도 쌤이 여러 번 얘기했던 표현이죠. 바로 화학 전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도 화학 전지예요. 그냥 다만 여기선 내가 연료를 계속 공급할 수가 있고 공급하면 그대로 계속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연료로 수소를 사용하는 걸 수소 연료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기본적인 구조, 가장 엄청 간단하게 모직화한 구조가 이렇게 된대요. 수소 기체에 슝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소가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면서 전자가 나올 거고, 그럼 전자는 도선을 따라 이동. 그럼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전자가 넘어왔어요. 그럼 전자가 나오니까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고요. 전자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에요. 자, 플러스 극 쪽으로는 산소가 들어와요. 이 산소는 그냥 공기 중에 산소인 거야. 산소가 들어오면서 전자 넘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수소가 산화돼서 만들어진 수소 이온들이 여기를 통해서 플러스 극까지 넘어오면 반응, 반응, 반응해서 바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 반응식을 보면 이러합니다. 마이너스 극, 전자가 나와요. 수소가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어놓고요. 다시 한번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이동. 자, 만들어진 수소 이온은 여기 분리막이 있어요. 분리막을 통과해서 전해질을 통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 이렇게 온 수소 이온과 도선을 따라 넘어온 전자와 외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최종적인 반응식을 보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무엇이? 물이 만들어집니다. 얘들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청정한 에너지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물이래. 그리고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동안 나오는 열 에너지까지 잘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도 꽤 높은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길 돌아다녀 보면 이 수소 연료 자동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뒤에 차 뒤에 보면 퓨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거든. 바로 그런 애들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좀 많은 장치인 것으로 보여요. 자, 근데 아직도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은 있어요. 이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운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생산물이 물만 나오는 어쨌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는요, 다양한 전지가 있어요. 전해질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온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전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하지는 않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해질로 산성 용액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 이온이 그대로 수소 이온 넘어와서 플러스 극으로 넘어오는 이러한 장치가 있고, 또개 중에 여러분 기출 문제나 혹시 선생님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뭐 학평 모평 이런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 볼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여기 전해질로 KOH가 사용되는 그런 전지도 볼 수도 있어요. KOH. 자, 그럼 이거는 전해질이 염기성인 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그럴 때는 아래와 같은 반응식이 진행이 됩니다.

쌤은 이걸 두개다 외우기는 선생님이 별로 그렇게 암기력이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아래 거는 크게 외우지 않고요. 이 위에 식에서 변형을 해서 주로 찾아내는 그렇게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냐. 여기는 어쨌든 염기성이니까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잖아.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 수소 이온이 공존할 순 없죠. 반응하면 물로 바뀌어 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고요. 여기에다가 수산화 이온을 이렇게 더해줘요. 자, 그러면 수소 두 분자, 수산화 이온.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했으니까 뭘로 바뀌어? 물로 바뀌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수산화 이온 4개. 여기도 그럼 수산화 이온 4개. 자, 그러면 여기서 물네 분자, 여기서 물두 분자 없어지고 없어지고 두 분자 남겠다. 그리고 여기서 수산화 이온만 네개 남겠다. 하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전체 반응식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반응식이 제일 중요하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만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각 전극의 반응식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위에 거를 기준으로 좀 생각하는 게 편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수소 연료 전체의 특징.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죠. 생성물은 H2O니까 환경 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연료 전지 자동차가 막좀 이제 막 나오고 이랬을 때그 광고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 예, 자동차가 이렇게 주차돼 있고 여기에 원래 배기가스가 뿅뿅뿅뿅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뒤에 꽃들이 있는 거야. 근데 꽃들이 이 차가 부릉 하면서 배기가스를 뿜어내는데 막 활짝 웃고 있어요. 이제 나쁜 물질이 안 나오니까 물만 나오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웃고 있는 막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환경 오염이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 소음이 적어요. 이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 전기차들 보면 그 일반적인 화석 연료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는 차들보다 조용하잖아. 거의 뭐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이다. 수소 생산 기술은 이제 많이 더 연구가 돼야 되고 저장되는 기술, 운반 기술도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해요. 지금은 사실 화석 연료로부터도 얻어집니다. 쌤, 화석 연료 하면 가솔린, 디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는데 얘네들을 리포밍해서 우리가 써야 하는 형태로 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수소 기체가 발생하기도 해요. 자, 미생물을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물을 광분해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기술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밌어. 나중에 공부해봐, 얘들아. 수소의 이름이 달라. 선생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레이 수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소의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산 기술들이 있더라. 이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물의 전기분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었으니까 우리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도 물의 광분해 정도만 좀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분해하겠습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한 2시간 전쯤에 우리가 현대 과학과 촉매, 현대 사회와 촉매, 현대 산업과 촉매, 아무튼 네, 그 영역에서 쌤이 광촉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광촉매. 빛을 받아서 네, 촉매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산화 타이타늄 같은 애들이 사용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빛을 받아요. 광촉매가 활성이 되고요. 활성이 되면서 물을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물을 분해하면서 산소 기체가 나오고 분해되면서 나온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반대쪽에 있는 전극. 주로 백금을 사용해요. 백금 전극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해되면서 나온 수소 이온은 그냥 네, 물 속,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백금 전극에서는 도선을 따라 넘어온 전자와 이쪽을 통해서 넘어온 수소 이온이 반응해서 바로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 기체만 잘 모아서 다시 수소 연료 전지에다 넣어주면 물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그 물을 다시 모아서 여기에다 넣어서 빗조에서 다시 이렇게 수소 기체 만들고 다시 모아서 또 쓰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그런 키트를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만들어 봤었거든, 그 키트. 그 수소 자동차, 막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키트를 만들면 진짜로 그런 것들이 있어. 물을 한번 넣어 놓으면 걔네들이

국내 돼서 수소 기체 만들어서 슝 갔다가 다시 충전해서 다시 슝 가고,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인데, 아직은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장치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화학입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주로 이렇게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특히 화학 전지와 전기 분해를 잘 구별할 수 있느냐, 각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헷갈리지 말고 잘 판단할 수 있느냐, 라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집중해 가면서 문제 풀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하고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몇 문제 같이 풀면서 연습 좀 해볼게요. 2점 테스트 4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황산 수용액에 A, B 금속을 넣었어요. A에서만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는 걸로 보아 A는 수소보다도 이온화 경향, 산화되는 경향이 더 컸다라는 거고 B는 수소보다도 더 작았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황산 수용액에 금속 AC 넣고 도선으로 연결했어. 자,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하면 누가 산화되는 거라고 했지? 쌤이 엄청 강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C 이온이 산화되면서 나오고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A 쪽으로 이동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럼 결국 이온화 경향은 C가 A보다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온화 경향 C가 가장 크고요. A, B더라. 도선이 연결될 때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금속 A, B 전극으로 해서 화학 전지를 만들어냈고요. 전자가 여기 B에서 A로 넘어가고 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복입니다. 전지 반응이 진행이 되는 동안 봅시다. 여기에선 산화가 됐으니까 B, 이가 양이 온이 녹아 나올 거고요. 여기에선 A, 일가 양이 온이 환원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긴 이가니까 하나 사라질 때 전체 산화수 2만큼 감소. 그러면 여기는 나타날 때 비이온이 생성되니까 네, 하나 생성이 될때 플러스 2만큼 산화수 증가. 자, 근데 여기서는요 플러스 1가 양이온이었으니까 이런 애들이 몇개 사라져야 돼? 두개 사라져야 돼. 그러면 이온수의 합은 감소한다 맞죠? 자, 마지막 디귿. 이온화 경향이 B가 A보다 더 커서 잘 산화가 되고 금속으로 존재하는 걸 선호해요. 그러면 거꾸로네. 금속이고 이온이었으니까 얘네들은 금속으로 바뀌고 얘네들이 산화가 돼서 양이온으로 바뀌면 되겠지? 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5번의 답은 5번이요. 6번 A와 B 이용해서 역시 화학 전지를 만들었고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A가 더 크대요. 그럼 산화 전자는 기억 방향. 자, 그럼 전자가 넘어왔네. 자, 그러면 이쪽에선 누가 전자를 받자? 용액 속에 존재했던 B 이온들이 가서 전자를 받자. 자, 그러면 B 금속이 석출되면서 전극의 질량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다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여기선 그럼 양이온이 점점 줄어드니까 염다리에서 무엇을 공급합니까? 여기에서는 양이온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럼 이쪽에서는 A가 산화가 되면서 용액 속으로 양이온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음이온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염다리 속 양이온이 B 쪽으로 이동합니다. 역시 이것도 맞는 표현이겠다. 자, 기역, 니은, 디귿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10번 문제입니다.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냈고요. X는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전해질입니다. 자, 전해질로 얘네 NA2SO4 적절하다. 우리 앞서서 예제로 봤던 바로 그 물질이죠. 자, 그럼 생성되는 물질 볼게요. 물을 전기분해했으니까 마이너스극에서는 누가 생성? 그치, 수소기체. 플러스극에서는 산소기체. 그럼 생성되는 몰비는 2대1입니다. 니은 맞는 표현. 자, 마지막 디귿. A와 B가 반응해서 H2O가 될때 H2O가 되니까 수소의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1로 증가, 산화.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냥 개념할 때 했던 애들이 그냥 무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1번 NaCl 용융액을 전기 분해하는 장치고요.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가 뿅 나왔고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슝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가 나왔으니까 이 전자를 받아주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자, 전자를 뺏기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요. 누가 산화가 될 거니? 하면 염화이온이 전자를 뺏겨서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면 되겠지. 자, 각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 비는요? 그러면 여기선 나트륨, 여기선 Cl2가 만들어지니까 몇 되면? 2대1. 기억과 니은. 12번. 이번에는 전기분해 장치를 응용했습니다. 금속 A의 표면을 구리로 도금할 거예요. 자, 이 A의 표면을 구리로 더 씌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여야 됩니다. 마이너스여야 여기에선 전자가 뿅뿅뿅 나오고, 자, 그 전자를 누가 받아줘? 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구리 이온이 가서 받아주면서 도금.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구리판이 전자를 잃어버릴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리 이온이 용액 속으로 다시 녹아 들어와서 공급. 그러면 기억은 틀린 보기네. 그리고 여기 산화되면서 이온이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전극의 질량이 감소합니다. 수용액 속의 구리 이온의 양은 지금 사라지고 들어오고, 사라지고 들어오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점 테스트도 비슷해요, 얘들아. 비슷한데, 여기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어떤 게 높아지냐면, 질량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 질량이 그냥 멘트로 질량이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따로 표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쭉 진행되면서 봤더니 A 전극판의 질량이 감소한대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질량이 감소했다, 산화가 됐다. 자, 자기는 산화가 되면서 용액 속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넘어갈 거고, 자, 이 전자를 누가 받아줘? 그쵸. 이 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B 금 이온이 받겠네? 그러면 전자 이동 방향은 기억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누가 더 환원이 잘 됐어요? B 이온이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이 더잘된 거네요. 전지 반응이 진행이 되는 동안 얘네들 이가 양이온이거든? 이가 양이온이 하나 생기면 플러스 2가 증가니까 1가 양이온은 몇 개가 사라져야 돼? 두 개가 사라져야 돼. 그러면 이 합은 오히려 감소. 아까 2점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복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2점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사용하고 있는 금속을 하나 더 늘렸을 뿐이에요. 황산에다가 ABC 금속을 넣었고 AC에서만 기포가 만들어졌다는 건 A와 C는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더 크고 B만 제일 작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A와 B 또는 C를 연결할 건데 B를 연결을 하면 얘들아, 누가 반응성이 더 커? A가 반응성이 크니까 산화되면서 전자 넘어오고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C가 되겠더라. 자, 그러면 기억, 가에서 A와 C 표면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모두 수소 기체이다. 네, 맞고요. 그럼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C가 B보다 큽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기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는 C입니다. 자,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 C, A, B입니다. 해서 A와 C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더라. 6번 가겠습니다. 표는 물질 가, 나를 전기분해했을 때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떤 물질들을 전기분해했냐면 NaCl 리퀴드 용융액과 CuCl2 수용액을 전기분해했고요. 우리 플러스에선 전자를 뺏겨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NaCl에는 전자를 뺏길 수 있는 음이온이 염화이온밖에 없으니까 얘네가 전자를 뺏기면서 Cl2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양쪽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똑같죠? 그럼 여기도 Cl2, 여기도 Cl2. 그럼 얘 입장에서는 물이 전자를 잃어버릴래, 염화이온이 물을 전자를 잃어버릴래라고 할때 누가 이긴다고? 염화이온이 이긴다고. 쌤이 이거 아까 기억해두자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료로 주고 거꾸로 판단할 수 있게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니은 디귿에서

0: 1일 때 2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역 니은은 구리입니다. 네, 맞고요. 기역 니은. 나에서 기역의 양은 디귿의 몇 배? 2분의 1배니까 이게 틀렸고. 자, 마지막 디귿 염화이온이 물보다도 산화되기 쉬움을 할수 있다. 아, 여기서 할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우리 니은에서 구리가 생깁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환원되기 쉬운 경향은 구리이온이 물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여기 염화구리 수용액에서 물이 산화가 될까 아니면 물이 환원이 될까 구리가 환원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구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 여기서 어차피 나트륨이 생성이 될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물을 분해하는 장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는 전기분해 장치고요. 두 번째 거는 광분해 장치이죠. 자, 이두 개의 장치 모두 에너지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얘네들은 흡열 반응이더라. 빛을 받아서 얘네가 활성화되니까 광촉매 전극은 기역으로 적절하다. 디귿, 가의 플러스극과 나의 전극 니은에서 생기는 기체는 서로 같다. 자, 여기 플러스극 전자를 뺏겨야 됐고요. 그럼 O2, 마이너스극 전자가 들어왔고, 그럼 H2에서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했던 수소가 전자를 받으면서 수소 기체 생성. 자, 그럼 나 봅니다. 햇빛을 받으면 물이 분해되면서 O2 생성. 수소 이온은 녹아 들어가서 넘어갔고요. 전자 도선 따라서 넘어와서 여기에서 수소 이온과 전자가 만나서 수소 기체 생성. 그럼 생성되고 있는 기체의 종류가 서로 다른 거 확인을 했죠? 땡.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애들은 한 번씩만 좀 반응식 써가면서 정리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쌤과 화투 내신 만점. 드디어 완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학교마다 내신은 정말로 난이도 차이가 크니까요. 학교 선생님 수업 꼭 다시 잘 들으시고, 우리 학교 기출 문제 꼭 풀어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요.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요.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른 강좌에서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욱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의 개념 다 다루고 다음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한강 한강 끝날 때마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또 대단어 하나씩 끝날 때마다 누적 복습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스스로 미리 풀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복습 너무나도 중요하고 문제 미리 풀어보는 것도 정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를 조상들이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그리고 이런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떠한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1단원이거든요. 자, 모든 과목이 그렇

그렇지만 항상 1단원은 도입 단원이거든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한 번에 좀 살펴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3페이지 국토와 국토 인식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토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토를 이용하는 태도나 방식을 국토 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국토 인식과 변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지도와 옛날에 만들어진 책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국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국토 인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풍수지리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지리는 어떤 과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 풍수지리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아, 한국 지리든 세계 지리든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풍수지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간단하게 명당을 찾는 사상이 풍수지리다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로 산에 둘러싸여 있고 앞쪽에 물줄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곳을 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산을 등지고 있고 앞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 이런 곳을 배산임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서 옛날부터 촌락 입지의 명당으로 많이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나라에 촌락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이런 배산임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풍수지리는 양택풍수, 음택풍수, 비보풍수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양택풍수는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지를 다루는 풍수고요. 음택풍수는 죽은 사람의 맷자리를 찾는 풍수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비보풍수는 땅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넘치는 기운을 눌러주는 풍수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곳에서 이런 비보풍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복궁인데요. 경복궁 앞에 보면은 해태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굉장한 명당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앞쪽에 경복궁의 남쪽에 관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악산이 약간 불타오르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그 불의 기운을 억누르고자 물의 상징, 또 물을 삼킨다고 알려져 있는 해태상을 경복궁 광화문의 양쪽에다 배치해 놓았고요. 또 경복궁 앞쪽에 남대문이 있잖아요. 남대문의 현판이 다른 문과 다르게 세로로 적혀져 있습니다.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옛날에 불렀었죠. 이 례자가 화의 불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는 한자인데 이렇게 세로로 적음으로써 약간 불의 형상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관악산에 넘치는 불의 기운을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 슬프게도 국보1호인 남대문이 불탔죠. 그게 바로 이런 정말 관악산에 강한 불의 기운이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또한 땅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한 비보풍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옛날 한양도성에 문이 4개가 있었잖아요. 아, 우리 요즘에는 흔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부르는데 옛날에는 원래 동대문은 흥인지문, 남대문은 숭례문, 서대문은 돈이문, 북대문 숙정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의 4개 대문 중에서 유일하게 흥인지운만 4글자예요. 이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는 산 중에서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낙산이 상대적으로 산세가 조금 낮기도 하고요. 힘이 좀 약하대요. 그래서 흥인지문 4글자로 해서 땅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4글자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보풍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먼저 고지도, 옛날에 만들어진 지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를 살펴볼 겁니다. 자, 조선시대 전기는요, 당연히 새 왕조가 성립된 지 얼마 안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조선 전기에는 국가 주도의 지리지가 편찬이 됩니다. 아,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후기가 되면은 실학 사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학 사상이 영향을 받아 이 실학을 연구하는 많은 실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실학자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들이 대표적인데요. 가장 먼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현존,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 지도예요. 조선 전기니까 국가의 효율적인 통치 또는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계지도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세계지도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요 나라는 우리나라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밑에 있는 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서쪽에 있는 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서쪽에 있는 여기는 유럽이겠죠. 유럽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여기는 인도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지역들을 표현해 놓은 세계 지도인데, 현재 세계 지도에는 있지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는 없는 대륙이 있습니다. 어디 없지?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신대륙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몰랐으니까. 이 당시에는 신대륙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신대륙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도의 정가운데 중국이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이 유럽이나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말도 안 돼. 원래 중국이 요만하고 아프리카, 유럽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을 크게 그렸을까? 예. 당시에는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중화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중화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또한 굉장히 크게 그려졌어요. 아프리카보다도 크게 그려졌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만든 거니까 주체적인 국토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중앙에 중국을 크게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중화사상이 반영되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중국만 크게 그린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크게 그렸습니다. 조선도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했습니다. 국토에 대한 자긍심. 그러나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신대륙은 표현되지 않았다. 자, 아래 보면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혼일강 역대 국도지도는 조선 전기의 국가주도로 제작된 지도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는 동국대지도인데요.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한 동국지도에 기초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하였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 백리를 한척으로 표현하였다. 백리척이란 축척을 최초로 사용하였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뒤로 갑시다. 다음은 천하도입니다. 천하도. 조선 중기에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입니다. 역시나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은 얘도 세계 지도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와는 정말 완전히 다르죠?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하늘이 동그랗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땅은 전반적으로 네모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동서남북 네 개의 방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네 대륙, 그리고 안쪽에 있는 네 해, 바깥쪽에 있는 외대륙 바깥쪽에 있는 외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운데 중국입니다. 그리고 조선, 일본입니다. 중국, 조선, 일본이 표현되어 있고, 역시나 중국이 정가운데. 역시나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개로 표현, 그러니까 네모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다 나라들인데요. 나라 이름이 대인국, 엄청 커다란 사람들이 사는 나라. 무민국, 온몸에 털이 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일목국, 눈이 하나 달린 사람들이 사는 나라. 여인국, 온통 여인들만 사는 나라. 이런 상상의 세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중화사상 반영되어 있고요.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 구조로 그려졌습니다. 천원지방 사상 반영되어 있고요. 도교의 영향을 받아 상상의 국가와 지명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까지 천하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조선 전기의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아, 잠깐 살펴봤던 동국대지도는 조선 후기의 지도예요. 그리고 조선 중기의 천하도 살펴봤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지도는 대동여지도입니다. 자, 대동여지도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김정호라고 하는 실학자가 조선 후기에 만든 지도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은 지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나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보부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 보부상은 쉽게 얘기하면은 보침을 짊어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전국을 돌아다니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지도가 필요했겠지. 그런데 당시의 지도는 손으로 그리고 그린 것들을 그대로 손으로 그려서 따라 그리면서 복사했기 때문에 많이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정호라는 실학자는 나무에다가 지도를 팝니다.
그리고 먹물을 떨어뜨립니다.

거기에다가 종이를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그대로 인쇄가 되겠지. 가져가세요. 줍니다. 저도 주세요. 좋아요. 또다시 인쇄. 그리고 가져가세요. 줍니다. 또다시 가져갑니다. 저도 주세요. 좋아요. 찍어냅니다. 그리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나무에다가 파 넣다 보니까 똑같은 지도를 정확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제작 방식을 목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두 번째. 자, 앞에도 나왔듯이 이 대동여 지도는요, 김종훈한 실학자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도들을 그야말로 집대성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욕심이 좀 많았나 봐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지도가 너무 커져버렸어. 대략적으로 세로가 한 7m 정도, 가로가 4m 정도 됩니다. 실제 사람이에요. 자, 모름지기 지도라 하면 들고 다니면서, 이쪽 길로 가면 되는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똘똘똘 말면 이만해지거든요.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쪼갭니다. 이 커다란 지도를 가로로 잘라내요. 잘라낸 다음에 아코디언처럼 접습니다. 그래서 쭉 펼치면은 한 줄의 지도가 되는 거고, 접으면 책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다시 쫙 펼쳐서 남북으로 연결하면은 하나의 큰 지도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지도를 가로로 잘라내고, 그리고 얘를 접어서 겹쳐서 책처럼 만들었던 겁니다. 22개의 첩으로 만들었어요. 이러한 제작 방식, 분첩 절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문서를 나누고 꺾어서 겹쳤다. 분첩 절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동여지도의 가장 중요한 제작 방식, 먼저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그래서 대량 생산 가능했다. 그리고 통일성이 유지가 되겠죠. 똑같이 계속 그리다 보면은 내용이 계속 달라지겠지만 얘는 정확하게 비슷한 지도들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해서 휴대, 갖고 다니기 편하고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지도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래쪽에 있는 탐구활동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읍치라고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읍치는 오늘날의 시청이나 군청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청이나 군청, 도읍지 아닙니다. 그래서 무성, 성이 없는 읍치와 유성, 성이 있는 읍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유성읍치죠. 그리고 나는 무성읍치입니다. 그래서 가는 성곽이 있는 유성읍치, 나는 성곽이 없는 무성읍치입니다. 그리고 가와 나에 연결되어 있는 요 직선들 있지? 요 직선들은 요거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얘네들은 도로입니다. 도로. 가는 나보다 연결된 도로가 더 많으니까 도로교통이 더욱더 발달한 지역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보면은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점 찍혀 있네. 점. 요 점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점과 점 사이가 십리를 나타냅니다. 십리. 십리. 그래서 가부터 나까지는 대략 10리, 20리 정도구나. 20리를 넘어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지나는 도로가 더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교통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또 가와 나를 최단거리로 있는 도로에는 두 개의 방점이 있으므로 두 지역 간의 대략적인 거리는 20리를 넘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방점을 찍어서 거리를 표현하였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다음, 여기 보면은, 자, 잠시만요. 여기 보면, A와, 그리고 B가 꾸불꾸불한 곡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하천입니다. 하천. 그런데 A는 두 줄의 하천이고요. B는 한 줄의 하천입니다. 똑같은 하천인데 어떤 하천은 두 줄로 그렸고 어떤 하천은 한 줄로 그렸어요. 어떤 차일까요? 예,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A는 더 넓고 큰 하천, B는 상대적으로 좁고 작은 하천입니다. 그럼 얼마나 커야 큰 하천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기준이 있잖아요. 한강은 큰 하천인가요? 중랑천은 큰 하천인가? 성내천은 큰 하천인가? 낙동강은 어때요? 자,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배가 다닐 수 있을 만큼 크면은 두 줄로, 배가 다닐 수 없을 만큼 작으면

줄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동여지도를 통해서 수운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 A하천은 쌍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쌍선 두 개의 선으로.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반면 B하천은 단선 하나의 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입니다. 강하천, 불강하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C는 요런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 기호는 여기 나와 있듯이 역참입니다. 관리들이 지방으로 출장 갈 때 말을 갈아타고 가거나 잠깐 쉬어가거나 또는 공문서를 주고받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통통신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 D는 얘죠. 얘는 봉수입니다. 봉수는 요런 겁니다. 연기나 불을 피워서 신호를 보내는 통신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높은 곳에 가면 이런 봉수가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불이 세게 피어오르고 있다. 어? 저기 국경에 접근하였구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하는 통신시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봉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굵은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산줄기입니다. 산줄기. 산과 산을 연결한 산줄기예요. 그리고 이 뾰족뾰족 솟아있는 것은 산이에요. 산.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높은 산일까? A와 B 중에는 A가 더 높은 산이야. 그런데 A는 해발고도가 몇 미터일까요? 몰라.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하지만 절대적인 해발고도의 수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줄기를 통해 대략적인 고도 비교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해발고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지형도에 대해 학습하게 될 건데 지형도에는 이런 기호로 논과 밭을 표현해 놓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기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상황도 알 수가 없다는 아쉬운 면이 있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점선. 요 점선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꼭 알아야 돼. 행정구역의 경계. 그래서 아까 이 읍치는 각 지역의 중심지라고 얘기했었죠. 행정구역의 경계인 점선을 통해서 읍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서로 다른 지역이야.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읍지가 서로 다른 요 지역을 관리하는 읍지, 요 지역을 관리하는 읍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하천을 건너고 있죠? 여기도 하천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줄기를 지나고 있네? 이렇게 산줄기를 도로가 지나갈 때는 산줄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고개를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개,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지도표가 있습니다. 도로를 나타낸 선에는 심리마다 방점이 찍혀져 있어서 대략적인 거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음, 쌍선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단선은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으로 구분을 합니다. 굵은 선은 산줄기예요. 정확한 해발고도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는 점선입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살펴보시면 옛날에 대동여지도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엔 옛날만큼 출제가 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내용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도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지리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리지. 자, 여러 지역의 다양한 특색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지도라고 합니다. 반면 얘를 책, 글로 표현해 놓은 것을 지리지라고 얘기해요.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는 책, 그게 지리지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행 가기 전에 그 지역과 관련된 여행 계획자면서 여행책자 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리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또한 조선 전기의 지리지와 조선 후기의 지리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작 주체에 따라 관찬 지리지와 사찬 지리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 관찬 지리지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 그리고 사찬 지리지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발달하면서 실학자들에 의한 다양한 지리지가 편찬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와 조선 후기의 사찬 지리지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뒤로 가서 우리 15페이지에 탐구활동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리지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증 동궁 여지 승람이에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얘는 관찬 지리지가 되겠죠. 자, 가장 큰 특징은 건치 연역, 관원, 군명, 산천, 토산 이렇게 항목별로 서술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목별로 서술한 방식을 백과사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의 가장 대표적인 서술 방식에서의 특징은 백과사전식으로 편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반면 택리지는 조선 후기의 지리지입니다. 대표적인 지리지. 얘는 사찬 지리지. 그래서 이중환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만든 지리지예요. 사찬 지리지는 관찬 지리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설명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죠. 설명식 서술. 설명식 서술이 조선 후기 사찬 지리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후기에는 학자들에 의해서 지리지가 편찬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 복판에 물이 깊고 벌레 먹은 듯한 검은 돌이 있어 매우 이상스럽다. 요 돌은 현무암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이 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학자들에 의해서 편찬되다 보니까 저자의 주관적인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조선 후기 사찬지리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는 백과사전식 서술되었다. 그리고 전기에 주로 제작되었다. 다음, 사찬 지리지는 설명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주로 조선 후기에 편찬되었다. 대표적인 지리지가 신증 동궁 여지 승람. 그리고 이중환의 택리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얘는 살기 좋은 곳의 입지 조건과 각 지역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복거총론에서 사람이 살 만한 땅, 거주가 가능한 땅, 가거지의 조건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4가지가 지리, 생리, 인심, 산수인데요. 자, 먼저 지리는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에 해당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산줄기, 물줄기 또는 무슨 형세 이런 것들 나오면은 지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비옥한 땅 그리고 물자교류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생활에 이득이 되는 점. 생활의 이로운 점이라고 해서 생리라고 얘기합니다. 인심 말 그대로 이웃의 인심 얘기하고요. 산수는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 현대 세상에서도 집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잠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을 근처에 아주 좋은 산과 물이 있다면 풍류를 즐기면서 휴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사람이 살 만한 가거지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택리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밑줄 치고 이 밑줄과 관련된 내용은 과연 네 가지의 어떤 조건에 해당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리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근대 이후의 국토 인식의 변화인데요. 얘는 최근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키워드만 살펴보고 갈게요. 자, 근대 이후로는 우리 국토를 바라본 인식이 시기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요. 먼저 일제강점기.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희는 안 좋은 땅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민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니네 땅은 진짜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국토 인식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바꿔 얘기해서 산업화 시대가 되면은 국토를 개발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토를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양한 시설들이 건설되게 되고요.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파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생태지향적 국토인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태지향적 국토인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국토인식을 얘기합니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뒤로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지리정보입니다. 자, 지리정보는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과 지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역의 다양한 지리적인 특성, 그것을 지리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지리정보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학교, 덕수고등학교입니다. 자, 덕수고등학교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덕수고등학교 어디 있나요? 우리 덕수고등학교는 서울시 송파구 위례북로 1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례북로 10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렇게 주소로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위치에 대해서. 물론 잘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 학교도 어쨌든 어떤 위도와 경도상에 위치하고는 있겠죠. 실제 찾아봤더니 여기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동경 127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님께서 NCT 127에 열렬한 팬이세요. 팬미팅 3일 하면은 숙박업소를 잡아서 3일 내내 팬미팅에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NCT 127은 왜 NCT 127이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NCT 127이냐? 했더니, 지리와 관련이 깊대요. 왜요? 그랬더니, 서울을, 웃으면 안 되는데, 대단한 분이시죠. 서울을 지나가는 경선이 127도 선이래요. 그래서 그 127도 선이 지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 그래서 NCT 127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와, 굉장하신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NCT 127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그 북한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북한산 경도 같은 거 나올 때 127도 NCT 127 서울 이렇게 기억하시면 딱 좋습니다. 우리 학교도 NCT 127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 활동에도 지리 공부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룹이에요. 어쨌든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의 위치는 주소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런 위도와 경도 같은 수리적인 위치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위치 또는 형태와 관련된 정보를 공간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학교는 남녀 공학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기 행당동에 있었는데 이전에 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공부할 인구 공동화 현상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 학교 주변의 인구가 줄어들면 학생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로 이전을 왔는데 위례 신도시는 신도시니까 학생들이 엄청 많아서 학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와중에 그럼 잘 됐다. 행당동에 있었던 덕수고등학교를 위례신도시로 옮기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전하였고요. 제가 작년에 2025년에 3학년 담임했는데 저희 3학년 학생들이 2회, 그러니까 옮긴 다음 2회차 졸업생이었어요. 제가 3학년 담임하면서 이제 그 전에 우리 학교 입시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입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 거야. 예. 졸업한 학생이 한 회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온 학교다. 남녀 공학이에요. 원래는 일반 고등학교와 상업 고등학교, 덕수 상고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쳤습니다. 야구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 학년당 11학급입니다. 이런 우리 학교, 덕수 고등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은 속성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방대한 정보예요. 다음, 덕수 고등학교로는 위례동, 그리고 거여동에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학교, 덕수고등학교와 위례동, 덕수고등학교와 거여동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거여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덕수고등학교로 온다. 이런 어떤 지역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관계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공간 정보는 장소나 현상의 위치 및 형태의 정보, 형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주소와 위경도. 수리적인 위치. 다음, 속성 정보. 장소나 현상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 가장 방대하다. 관계 정보. 말 그대로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자, 이러한 지리 정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좀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원격 탐사입니다. 최근에 이 친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원격 탐사는 뭐냐, 여러분들? RC카 혹시 아세요? 멀리서 유선 조종하는 건데요. 무선 조종하는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무선 조종하는데, 다른 말로 옛날에는 원격 조종한다고 얘기했어요. 접촉 없이 멀리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측 대상과의 접촉 없이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최근엔 드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리 정보를 얻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지도를 클릭해 보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수치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지도거든요. 여기에 저희 덕수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켠에 있는 버튼에 일반 위성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 버튼 중에 위성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바로 인공위성에서 얻은 자료예요. 지표면에서 접촉 대상과의 접촉 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얻은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켠에 있는 더보기 이런 버튼 누르면은 이런 게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공기 아이콘이 생겨나게 되는데 항공기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저도 눌러보고 당황했거든요. 저희 학교입니다. 네. 없어요. 덕수고등학교 터만 있습니다. 한창 위례 신도시가 조성될 때 사진이에요. 보니까 기준 연도가 2019년이더라고요. 없어요. 네.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만 준비되어 있는 거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이따도 나올 내용입니다. 어쨌든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 이때는 덕수고등학교가 없었구나 하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처럼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원격 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원격 탐사는 어떠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지표면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찰칵찰칵 요만큼의 범위에 있는 정보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은 범위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학교 사진 봤었죠? 옛날엔 없었어.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아, 옛날 사진을 통해서 원래 요 지역이 터만 있던 자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것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한 달. 또는 1년, 또는 보름, 일정 주기로 계속 일정 지역의 사진을 계속 찍다 보면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파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드론으로, 비행기에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짜이젠,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종교를 믿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의 취향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성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인공위성에서 아, 저 사람은 25세 남자 이렇게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료만 수집이 가능하다. 이것도 원격 탐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보조단에 보시면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넓은 지역의 지리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수집도 할수 있어요. 주기적인 수집을 통해서 변화 파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되고 있다. 아래로 갈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도, 문헌, 통계 자료, 원격 탐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지리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프 이용할 수도 있고, 수치 지도나 통계 지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지도 관련된 내용이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자, 통계 지도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점묘도, 등치선도, 도형 표현도, 단계 구분도, 그리고 유선도가 대표적입니다. 시험 문제는 어떤 자료를 어떠한 지도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이런 지도는 어떠한 자료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점묘도입니다. 점묘도. 자, 이 점묘도는 말 그대로 한 점이 1,000명을 표현하고 있대요. 점으로 묘사한 지도예요. 그래서 인구 분포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한눈에 딱 보기에도 어디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와, 서울 주변에 인구 되게 많네. 우와, 부산과 주변에 인구 되게 많이 밀집되어 있네. 대도시인 대구나 대전에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네. 반면,

반면, 산지가 많은 강원 지역은 인구가 희박한 편이네. 역시나 태백산맥 지나가는 경북의 내륙 지역도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네. 소백산맥 지나가는 이런 지역도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네. 어디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지, 어디에 인구가 희박한지 인구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묘도는 분포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지도예요. 다음 등치선도. 등치선도는 값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지도예요. 등치선도. 사실 여러분들 등치선도 많이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등치선도가 등고선이거든요. 등고선으로 그려놓은 지도. 등고선이 높이가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거잖아요. 그 등고선이 대표적인 등치선입니다. 그래서 값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지도. 그래서 1월 평균 기온 또는 날짜. 이런 거 표현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등치선도. 다음 도형 표현도 말 그대로 도형으로 표현하는 지도예요. 자, 요 지도는 지금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사용했죠? 하지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도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원의 크기를 통해서 서비스업 매출액의 많고 적음을 표현했고요. 원을 세 개로 나누어서 소비자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기타의 매출액을 나누어서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도형 표현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자료를 표현할 때 유용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통계 자료를 표현하는 지도. 그런데 특히나 두개 이상의 자료를 한 번에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단계 구분도 말 그대로 단계를 구분해서 그린 지도입니다. 성비를 표현하는데 성비의 수치에 따라서 5 단위로 단계를 구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얘는 통계지도의 지역별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아, 휴전선 인근에 성비 높네. 오, 여기도 성비 되게 높네. 반면 이런 지역들 성비가 되게 낮네.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죠. 그래서 도형 표현도와 단계 구분도 모두 통계 자료를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실 어떠한 자료가 도형 표현도, 어떠한 자료가 단계 구분도 적합할지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 그리고 통계 자료를 표현하는 사람이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도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는 두개 이상의 자료를 표현할 때는 도형 표현도를 사용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문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선도. 유선도는 선을 이용한 지도인데요. 이 선이 주로 화살표를 나타냅니다. 화살표.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근데 이 화살표라는 기호는 주로 뭘 나타내는 기호죠? 화살표는 이동을 나타냅니다. 이동.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죠. 또, 화살표의 두께를 통해서, 여기서 일로 가는 사람보다 여기서 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았구나. 이동의 양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동을 나타내는데, 이동의 방향과 양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이기 때문에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서 어디로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일반적으로 구분돼서 자료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글자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점묘도는 통계값을 일정한 단위의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포를 표현한다. 등치선도는 같은 통계값, 등치를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한다. 도형 표현도는 통계값을 원, 막대 등의 도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개 이상의 자료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 단계 구분도는 통계값을 두 가지 이상의 단계로 구분하고 색상이나 음영, 무늬 등을 달리하여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상으로 표현할 때는 뭔가 강렬한 색부터 옅은 느낌의 색까지. 그러니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유선도는 지역 간.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의 양과 이동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하는 지도가 유선도가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자료를 표현을 한다. 좋아요. 아래로 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지리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GIS, 지리 정보 시스템이에요. 자,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합니다. 사실 아까 봤었던 컴퓨터 화면이나 휴대폰 화면에서 보는 지도들 있잖아요. 그런 지도들 또한 우리가 지리 정보를 수치화하여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그 지점에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죠.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공, 분석, 처리하여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종합 지리 정보 시스템을 GIS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이렇게 의미를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바로 내비게이션. 여기다 다양한 정보 넣어 놓은 거예요. 출발지와 도착지 입력하면 어느 길로 어떻게 가면은 요금은 얼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주죠. 여러분들은 아직 운전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지하철 노선도나 또는 다양한 지도 어플일 거예요. 역시나 출발지와 도착지 입력하면은 어떤 경로로 가면은 가장 빠르게, 가장 저렴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도출해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GIS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얘입니다. 중첩 분석을 활용하여 복잡한 지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최적 입지 선정에 아주 많이 이용이 됩니다. 중첩 분석 관련된 내용이 보조단에 나와 있어요. 자, 중첩 분석은 말 그대로 중첩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각각의 지리 정보를 담은 데이터층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도, 고도, 인구수, 토지 이용, 각각의 지리 정보를 담은 층을 하나로 합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뭔가 검색할 때 검색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음원을 검색하는데 남성 가수의 뭐 발라드 곡 200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검색 조건을 입력하면은 이 조건에 맞는 노래들을 한 번에 쫙 제시해 주잖아요. 이 각각의 조건들이 각각의 층인 겁니다. 그리고 얘를 모두 충족하는 결과물들이 아래 표시가 되는 것처럼 원하는 경사도, 고도, 인구수, 토지이용 관련된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지역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적 입지 선정입니다. 중첩 분석. 그래서 최적 입지 선정에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GIS. 그리고 요게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산수만 잘하면 또 자료만 잘 읽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아래로 갈게요. 지역조사입니다. 자, 지역조사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지역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수능에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신 시험에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각각의 과정에 관련된 활동을 주고 활동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능에는 주로 요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볼게요. 일단 지역조사의 과정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지역을 선정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해야겠지?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크게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로 나뉘게 되는데, 실내 조사는 말 그대로 실내에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얻는 방법을 얘기해요. 지도나 문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 등을 토대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야외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둬야 돼요. 야외 조사는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그 지역에 가서 관찰, 측정, 면담, 설문, 촬영 등으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직접 가야 되니까 방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어디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어떤 교통편 통해서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문 조사하면 설문지도 만들어야 되겠지? 이런 것들. 이런

야외 조사의 준비 과정이 실내 조사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게 그림으로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 사이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실내 조사한 다음에 야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야외 조사 나가봤더니 뭔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실내 조사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야외 조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외 조사 준비 단계가 포함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단계는 지리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통계 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분석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지리 정보 수집 다음에 분석 단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지리 정보 수집의 원격 탐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이 잘 드러나도록. 그래서 각 단계에 적합한 활동 고르는 거, 활동의 순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두 번째 주제의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단원이고요. 혹시나 내신 시험이나 수능에 출제된다면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1단원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2단원으로 들어갑니다. 2단원부터가 사실 지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단원부터 지형, 기후, 다양한 산업 관련된 내용들이 줄줄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단원 공부하면서 한국 지리 할 만한데 이랬던 친구들이 2단원에서 아, 한국 지리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단원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된다는 거. 자, 다음 시간은 주제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에 관련된 문제 풀어볼 겁니다. 복습하시고 문제 푼 다음에 3강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선제압 OX도 꼭 풀어보시고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OX 떠라.

꼼꼼하게 선택한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테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42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계약론, 여러분들이 생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생윤에서도 아주 중요한 파트이고, 윤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생윤하고 윤사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출제 요소가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변별력 있는 요소로 겹치는 요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회계약론은요, 윤사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생윤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다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눈 땡그랗게 뜨시고 늘 그래온 것처럼 이번 시간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계약론의 국가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지금 국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여러 사상가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회계약론자들이 국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자들 우리 세 분이 먼저 떠올라야 되더라. 사회계약론 하면 그렇죠. 홉스, 로크, 루소 이세 명의 사상가가 일단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쌤, 저는 몰랐는데요. 괜찮아, 얘들아. 지금 오늘 공부하면 되는 거야. 자,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어떻게 바라봤냐. 자, 이들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누가, 그렇죠, 시민이 누구의 좋아요.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와 재산을 무엇하고자, 그렇지, 보장받고자, 어디에 참여해서? 계약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무엇이라고 보는 거야?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가가 어떤 걸더 강조했고 뭘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걸좀 디테일하게 좀 나눠서 공부할 테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할 때는 쉽게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냐?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계약에 참여해서, 즉, 동의해서 만들어낸 무엇이라고 본다는 거야? 그렇죠. 수단. 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계약을 맺었다는 건 결국은 동의해서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야. 다시 한번, 국가는 어디까지나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자 만들어낸 수단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같은 의미야. 국가라고 하는 건 원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이 누구의, 그렇지, 계속 나오네. 자신의 권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무엇이라는 거죠? 좋아,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어서 생겨나게 된 사회계약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결론은 이거야.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높 반대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유교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살펴봤습니다. 자, 유교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국가는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다. 그렇죠? 뭐 가족에서부터 그렇지 점점 다양한 공동체가 생기면서 국가라고 하는 큰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주장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는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오늘 지금 계속 반복하지? 국가는 어디까지나 시민이 누구의, 그렇죠, 자신의 권리를 무엇받기 위해서, 네, 보호받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생겨나게 된 그러한 수단이자 그러한 사회계약의 산물로 바라본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회계약론은 이후에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국민주권론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발달에 또 기여하게 된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당연히 국가 자체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계약, 즉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그 개인의 무엇을 좋아요, 생명과 안전과 자유와 재산을 무엇하는 거야? 보장하는 거죠. 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정당한 국가가 되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국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계약론자들 중에서 자, 로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로크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무엇을 인정했어? 좋아, 저항권을 인정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얘들아, 정부, 즉 국가라고 하는 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만들어낸 산물이잖아. 그런데 그 국가, 그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동선을 해칠 때 시민들은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해서 국가를 해체할 수 있다라고 로크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로크의 시민의 정치적 저항권을 인정하는 입장은요, 우리 동양 유교 사상가, 그렇죠, 맹자가 주장한 역성혁명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맹자도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면 어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는데 임금답지 못한 임금은 이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임금의 성을 바꿔서라도 새로운 임금을 추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성혁명 사상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내신 문항 중에서는요 로크의 이런 정치적 저항권을 인정하는 모습과 맹자의 역성혁명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문항이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환기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좀 눈에 힘막 주고요. 좀 제대로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홉스, 로크, 루소. 한참 동안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됐냐면 세 사상가가 동시에 이렇게 출제가 돼서요. 한 문항에 세 사상

하고요. 루소 같은 경우는 공화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사회계약론을 펼쳤다라고 평가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세 명의 사상가가 다 똑같이 이름은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그렇죠. 범주 안에 묶이지만 각각의 사상이 갖고 있는 디테일한 내용은 굉장히 그렇지 좀 섬세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굉장히 다양한 믹스매치 조합으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꼼꼼하게 세 명의 사상가가 어떤 부분에서 각각의 색깔이 드러나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홉스입니다. 홉스는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따라서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는 어때?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기적인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투쟁하는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쌤, 잠깐만요. 자연 상태가 뭔데요? 자연 상태가 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연 상태가 뭔지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생각한 친구들 있지. 맞아. 천천히 한번 보자. 자연 상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말은 쉽게 그냥 생각하면 돼. 그냥 계약이 맺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국가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다. 자연 상태는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 그치? 사회 계약이 맺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도 잘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 홉스는 인간이 어떤 존재? 그렇지, 이기적인 존재다. 그리고 성악설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성악설적인 측면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홉스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들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때? 그렇지, 이기적인 인간들이 서로 모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엇하는 상태야? 투쟁하는 상태가 될수 있구나. 줄여서 선생님들은 많이 만만투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자연 상태는 아주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까지도, 그렇죠.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다시 해봐. 너무 중요해. 오늘은 진짜 버릴 거 1도 없어. 오늘은 멍 때릴 시간 1도 없어. 다 나와. 다 알아야 돼. 해봐. 홉스는 그렇지. 자연 상태를 어떤 상태로 규정했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야.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력 행사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무력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야? 그렇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는 상태야. 한마디로 이거 전쟁 상태야. 전쟁 상태. 그치,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전쟁 상태? 심지어 무력 행사까지도 가능한 상태? 이거 부정의가 난무하는 상태 맞죠? 얘들아, 잘 봐봐. 홉스의 자연 상태는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의야, 이건 부정의야 라고 판단해줄 공통의 기준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야. 따라서 삐뽀 삐뽀.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수업 시작한 지 10분 만에 또 사이렌 울렸어. 홉스는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아직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의랑 부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 따라서 단골이야. 맨날 나오는 오답선지. 홉스의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이다. 맞아, 틀려. 틀려. 이건 정의롭다, 부정의하다라고 애초에 말을 할 수가 없어. 정의와 부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야. 아직은 합법과 불법, 이걸 나눌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 계속 나온다. 홉스의 자연 상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이건 나만의 것이야 라고 하는 배타적인 소유권도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지, 존재하지 않아.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홉스의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배타적인 소유권 자체가 무엇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요? 쌤, 지금 계속 아까부터 열을 내서 말씀하시는데 홉스의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나만의 거야라고 하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홉스가 자연 상태

그래서 인간이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건 인정했지만 그 권리 안에 무엇은 그렇죠 소유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 이런 디테일들 반드시 가져가 주세요. 자, 이런 자연 상태에 있는 한 사람들은 어때? 열심히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무력 행사까지도 하는데 이렇게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무력 행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것은 어때? 그렇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뿐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멸시킬 만한 그런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 굉장히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모두가. 그렇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심지어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 행사도 할수 있어. 그런데 그러한 자기 보존을 위한 무력 행사가 오히려 역으로, 그렇지. 자기 소멸에 또 위험성을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전쟁 상태야. 자, 그런데, 어때? 인간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다가 결국 다 전멸했습니다. 멸종했습니다. 라고 홉스가 말했니? 아니지. 인간은 무엇이 있는 존재야? 그렇지. 이성이 있는 존재잖아. 자, 홉스도 분명하게 이 점을 뚜렷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얘들아, 가져가야 돼. 다 가져가야 돼. 인간은 분명히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안 되겠다.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때? 아,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아, 이런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맺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사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라고 홉스는 생각했어요. 따라서 무엇을 맺고? 좋아요.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홉스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회계약을 맺는 목적이 뭐였어? 그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야. 아, 결국은 홉스에게 있어서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 보존이야? 그렇지, 자기 보존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죠? 자연 상태에서는 어때? 자기 보존 자체가 불확실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라고 홉스는 주장했어요. 자,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을까? 자, 자신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를 전반적으로 무엇하는 권리를 해? 계약을 맺어. 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전반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그런데 다시 한번 삐뽀, 삐뽀. 단, 무엇은 양도하지 않아? 그렇지. 자기 보존권은 제외야. 자, 자기 보존권은 양도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애초에 사회계약을 맺는 목적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기 보존의 권리, 그것만큼은 양도하지 않는다. 자기 보존권은 양도 제외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형성된 국가는 절대 군주제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라고 홉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때? 기본적인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계약을 맺고 아무리 국가를 형성한다 할지라도 그 계약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위반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야. 따라서 반드시 어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가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주권도 군주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도 군주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할수 있는 권력도 다 군주가 갖고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 아,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와,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홉스는 이러한 절대 군주를 가리켜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다 괴물인 리바이어던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 홉스의 그 유명한 저서 제목이 바로 좋아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린 알수 있겠죠? 절대적인 견제받지 않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절대 군주를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 홉스는 이러한 리바이어던, 이러한 절대 군주를 가리켜서 하나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아주 독창적인 워딩으로 자신의 사상을 설명했는데 하나하나 지금 다 출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자유와 그렇지? 권리를 전반적으로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을 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어때? 하나의 인격인 이런 절대 군주가 수립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걸 하나의 인격으로 홉스가 지칭한 이유는 무엇일까? 얘들아, 하나의 인격이야, 인격. 따라서 잘 보자. 이 절대 군주의 인격이 시민들의 인격과 어때? 이미 하나가 돼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계약을 통해서. 즉, 절대 군주가 내린 모든 판단과 그 절대 군주의 모든 행위가 이미 시민의 판단과 시민의 행위가 됐다라고 홉스는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주권자

나는 분명히 어때? 대리인이라고 하는 위치를 갖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힘을 임의대로, 즉 자신의 뜻대로 주권자는 사용할 수 있어. 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미 주권자의 판단이 시민의 판단이다라고 시민이 어때? 동의했고 그러한 계약을 맺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모든 시민의 힘을 주권자는 견제받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정리해보자. 따라서 이러한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절대 군주 하나의 인격인 리바이어돈이 갖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러한 주권은 양도될 수 있을까 없을까? 양도될 수 없어. 분할될 수 있을까 없을까? 분할될 수 없어. 이만큼 견제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을 계속해서 홉스는 이야기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결론 내려보자. 그렇다면 홉스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걸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불가능해. 적극적인 정치적 저항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인격이잖아. 그 절대 군주의 판단이 시민의 판단인 거야. 절대 군주의 행위가 이미 시민의 행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적극적으로 그런 절대 군주에게 저항하는 건,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해. 단, 기억나니? 계약을 맺을 때, 시민의 무슨 권만큼은 양도될 수 없었어. 그렇지. 자기 보존권만큼은 양도될 수 없었지.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부당하게 위협당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인은 개별적으로 반발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 예를 들면 그 리바이어던 그 절대 군주가 어떤 개인에게 너 자신을 해쳐라, 자해해라, 불구가 되어라 막 이렇게 이런 걸 명령한다고 생각해봐. 그렇다면 그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부당하게 군주로부터 절대 군주로부터 위협당하는 거잖아. 그럴 때 개별적으로 무엇은 할수 있는 거야? 반발은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절대 군주의 명령에 대해서 시민은 개별적으로 반발은 할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저항 자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지금 우리가 쭉 사회계약론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홉스의 대표적인 입장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 얘들아, 홉스는 자연 상태라고 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는 자기 보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무엇을 맺어서 좋아요? 계약을 맺어서 절대군주제의 국가를 그렇지? 산출하게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럼 선생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번 물어볼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일까? 그렇지. 어디까지나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계약입니다. 얘들아 이 부분 은근히 애들이 놓치더라고. 써보자.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계약이에요.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홉스뿐만 아니라 오늘 공부하게 될 로크, 루소 다 마찬가지야. 자, 계약의 주체는 누구야? 어디까지나 시민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홉스에 따르면 시민과 절대군주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어디까지나 계약 자체는 그렇지. 자연 상태에서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홉스의 관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홉스가 이렇게 바다 괴물과 같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인 리바이어던을 상정하고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로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크는 난 그렇게 주권, 입법권, 집행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인 그런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 아래 있느니 차라리 자연 상태에 있는 게 낫겠어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의 계약 사상들을 또 전개해 나가는데요. 자, 로크 어떤 입장을 펼쳤을지 역시나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크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백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지 안에는 천사의 그림도 악마의 그림도 그려있지 않은 거야. 정말 백지 상태야. 자, 이런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얘들아, 자연 상태. 우리 이미 배웠잖아.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어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자연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는 권리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그래, 자연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로크도 이야기해요. 국가가 형성되기 전인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리고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역시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의 명령, 그 이성의 명령에 해당하는 자연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해보자.
이 개념 자체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지금도 낯설 수 있어. 하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 천천히 생각해보자. 로크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권리를 가진다. 우리

그런 권리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 자연 상태에서도 가지는 권리니까 자연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이성의 명령, 즉 자연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보자.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연법, 즉 이성의 명령이죠. 이러한 자연법의 지배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 그래,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법, 즉 이성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법, 즉 이성의 명령의 지배 아래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좀 애매한 표현이 하나 있다. 그래, 비교적. 이건 또왜 들어갔을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연권을 가지고 있고 자연법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로크가 말하는 이 자연법, 이것은 어때?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연법의 명령을 어겨서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어때? 그 사람은 자연법을 어겼으니까, 그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로크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이지만, 자연법의 지배 아래 사람들은 놓여있기 때문에, 자연법의 명령을 어겨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집행권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한테 있어? 각 개인 모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아직 정부, 죄송해요, 국가, 정부 혹은 국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그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각 사람,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각자는 그 자연법에 따라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했다면 무엇할 수 있는 권리? 그렇지, 보복할 수 있는 권리, 즉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삐뽀삐뽀 잘 봐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 두어야 해요. 앞서서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걸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했어. 따라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건 나만의 거야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소유권, 이런 거 아직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지.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로크는 생각이 달랐어. 로크는, 아니야, 이 소유권이 이 자연권의 아주 핵심적인 권리야. 이 자연권 안에 소유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따라서 로크는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전인 무슨 상태에서도,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도 무엇은, 맞아, 소유권은 존재한다. 소유권은 존재한다. 라고 분명하게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 홉스와 최근에 자주 비교가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 공통 권력이 존재하기 전에도, 즉,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도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은 가능하구나. 누가 처벌해? 그렇지,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이, 아, 각자 처벌하는 게 가능한 거야?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아직은 공통의 법률이나 공통의 재판관이 없잖아. 따라서 이렇게 자연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이에 무엇이 발생할 수 있어? 맞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의 평화는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평화야. 이 평화는 언제든지 깨져서 전쟁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평화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비교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수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평화의 상태라는 거지. 따라서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각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신의 자연권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없겠죠. 이것이 자연 상태의 한계야. 따라서 홉스는 이야기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그 자연권을 어떻게, 그렇지,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무엇을 맺게 된다? 그렇죠,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크가 생각하는 계약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그래,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자연권을 잘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로크는 그 자연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엑기스, 노른자는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소유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억나지, 얘들아?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뭐가 존재해? 소유권이 존재하고, 이것이 자연권의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특별히 계약의 목적을 소유권의 보장이라고 보았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시문을 쭉 읽다가 아, 뭔가 사회계약론자야. 근데 뭔가 자신의 소유권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에 참여한다는 걸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 그럼 로크구나라고 힌트를 얻을 만큼 아주 중요한 로크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누구랑 누구 사이의 계약이라고? 그래, 시민과 시민들 사이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홉스 이야기할 때도 다시 한번 떠올려봤던 것들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이러한 계약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권리의 일부,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일시적으로 위임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믿고 맡기는 거네. 그래서 이걸 믿고 맡긴다라고 해서 뭐라고도 많이 불러. 아, 신탁한다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민들이 자신의 자연권, 특별히 소유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위임하고 신탁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계약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국가 형태가 성립하게 된다고 로크는 본 것일까요? 로크는 그런 계약을 통해서 입헌군주제의 국가 형태가 성립한다라고 생각했어. 아, 군주는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법에 의해서만, 법의 기초에서만 다스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래, 입헌군주제라고 부를 수 있겠다. 얘들아, 그럼 천천히 생각해보자.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군주가 존재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거야? 그렇지,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는 거야. 그럼 법을 누가 만들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우리 뭐라고 불러? 입법권이라고 불렀지? 이 입법권은 누가 갖고 있다라고 봤을까? 로크는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입법권을 갖는다라고 보았어요. 입법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야? 그렇지, 의회 정도가 되겠다. 아, 국민 전체가 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군주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무 중요해. 로크가 말하는 입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삐뽀, 삐뽀. 그렇지. 입법부가 갖고 있는 거야?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아, 입법부가 만든 그 법에 따라서 군주는 다스리는 거야. 주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 주권은 국민이 갖고 있다고 봤구나. 그러면 입법부, 즉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그러한 입법부가 만든 법을 바탕으로 나라를 그렇지, 운영하고 집행하는 건 그건 누구야? 그렇지, 군주기 때문에 아, 집행권을 군주가 갖고 있다라고 로크는 이야기하고 있죠. 아, 그만큼 로크는 이렇게 입법권, 즉 입법부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법에 따라서 나라가 통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치주의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들어 생각해봐. 우리는 왜 어떤 국가의 법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를 갖는 걸까? 로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시민이 법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된다? 동의에서부터 비롯된다. 동의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잖아. 계약은 동의인 거잖아. 그러니까 동의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여기 보자. 무슨적, 무슨적 동의에 의해서 비롯된대? 명시적. 그리고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비롯된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두 가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명시적 동의 혹은 묵시적 동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법에 복종할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로크는 이야기하죠. 명시적 동의는 말 그대로 저 대한민국의 법에 복종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면서 동의한 거야. 묵시적 동의는 뭘까? 눈에 보이게 동의하진 않았지만 로크는 이렇게 설명해. 어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거나 혹은 그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그 국가의 법에 복종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법에 복종할 의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권력을 분명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권력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 분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특별히 입법권과 집행권,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강조하죠. 느낌적 느낌으로 한번 대답해 볼까? 로크는 그런데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강조하는데, 두 개의 권력 중에서 어떤 권력이 더 중요한 권력이라고 봤을까? 어떤 게더 중요한 권력이라고 본거 같니? 그래, 지금 별표가 어디에 막쳐 있어. 여기에 막쳐 있지. 좋아요. 입법권이 굉장히 더 중요한 권력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로크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는 최고 권력이 입법권이다. 그런 입법권 누가 갖고 있어? 그렇죠.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입법부가 이런 최고 권력인 입법권을 행사할 때는

나 최고의 권력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행사하면 절대 안 되겠지. 입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무엇에 부합되도록, 그렇죠, 자연법에 부합되도록 행사해야 해. 다시 이야기하면 그 자연법의 명령은 뭐였어?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명령이었지. 즉 자연법에 부합되게라는 말은 뭐야? 시민의 재산을, 그렇지, 보존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하, 쌤 알겠네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생겨나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지만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할 수 있는 권력, 그러한 어떤 법이다라고 로크는 해석했군요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계속해서 입법권을 로크는 강조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 이것도 역시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그런데 국가가 만약에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기는커녕 이것을 위협한다면 시민은 무엇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지. 잘했다, 너무 잘했네.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입법부에게 믿고 맡겼던 최고의 권력인 그 입법권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 가지고 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입법권은 어디까지나 믿고 맡겨진, 신탁된 권력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그 믿음에 위반해서 행동할 경우에는 시민들은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적 저항권을 로크는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사회계약론자, 그렇죠, 루소 한번 살펴볼 차례죠. 자, 루소의 사회계약론 사상도 한번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루소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정심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덕을 타고난다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인간을 좀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그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루소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는 얘들아, 꽤나 평화로운 상태야. 왜냐하면 서로서로 동정심과 같은 따뜻한 자연적인 덕을 타고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우와, 얘들아,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다는 건 어떤 상태야? 퍼펙트한 상태네. 그렇지,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얘들아, 루소는 우리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아, 루소의 자연 상태는 이런 이상적인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명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사회 상태로 이행해 가면서 사유재산과 그 사유재산을 지지하는 사유재산 제도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런 사유재산과 사유재산제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불평등과 예속의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루소는 진단하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불평등과 예속의 불행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그 자유와 평등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맺게 된다? 좋아요.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루소가 이야기하는 계약은 굉장히 특징적인, 그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소는 어떤 계약을 이야기했냐면, 기억나니 얘들아?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선생님 왜 기억나니 얘들아 이렇게 표현했냐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생윤 같이 공부하고 윤사 공부한 친구도 진짜 많거든. 생윤에서도 이거 중요했는데 그치? 생윤에서도 루소가 이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형태의 계약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다양한 단원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친구도 한 번 정도 들었다면 반드시 또 기억해 두어야 할 핵심적인 루소의, 그렇지, 개념입니다. 자,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쌤, 일반 의지가 뭔데요? 자, 천천히 보자. 좋은 질문이야. 루소가 말하는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지는 의지야. 여러 사람의 의지가 하나로 딱 뭉쳐져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일반 의지는 자신의 이익, 즉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의 결합은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무엇해서 좋아요, 초월해서 오로지 어떤 이익만을 좋아, 공공의 이익만을.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죠, 공익.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야? 공동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즉 자신의 사적 이익을 초월해서 공공의 이익, 즉 공익,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공동선을 지향하는 어떤 의지라는 거야? 보편적인 의지라는 거지. 자, 이러한 공

공동선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의지인 일반 의지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맡기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는다는 거야. 이런 계약을 맺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이건 나만의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없게 돼. 이제부터 자신의 신체와 능력은 공동선만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의지인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구나.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게 되면 개인은 어때? 그렇지. 전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야.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끈끈한 연합체로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계약을 통해서 루소는 국가가 형성되게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그렇지. 맡기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등장하는 국가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의 국가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직접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그렇지. 시민이 직접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입법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국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국민, 시민이 갖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직접 민주주의잖아. 직접. 그렇지. 입법권도 좋아요. 시민, 즉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우리 의식적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홉스, 로크, 루소가 각각의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는지를 의식적으로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얘들아, 특별히 입법권이 너무 중요해. 자, 홉스는 입법권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리바이어던. 절대군주가 갖고 있습니다. 절대군주가 다 갖고 있었잖아. 주권, 입법권, 집행권, 싹다 갖고 있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어요. 반면에, 로크는 달랐지? 로크가 생각할 때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입법권은 누가 갖고 있었어? 그래,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갖고 있는 거야. 입법부, 즉, 의회가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루소는, 또 다른 생각을 했지? 입법권은 어때? 그래, 잘했어. 국민 전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시민 전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입법권을 시민, 즉, 국민 전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이, 국민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라고 루소는 생각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해가고 집행해가는 거, 이건 정부가 할 일이다. 이건 집행부가 할 일이다. 라고. 루소는 생각했죠. 그럼 얘들아, 잘 보자. 이렇게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는데, 그때 루소가 말하는 계약은 아주 특징적인 계약이었어. 그렇지.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맡기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이었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인격이다라고까지 루소는 표현했어요. 공적 인격이다라고 표현했구나. 우리가 계속 비교해. 홉스 같은 경우는 어때?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표현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절대 군주제를 표현했어요. 하나의 인격. 자,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루소는, 어떤 인격? 좋아요. 공적 인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선을 지향하는 그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맡기는 형태의 계약을 통해서 개인이, 그렇지, 전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이러한 형태의 국가를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공적인 인격과 같은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했다는 것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워딩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때? 재심문 분석할 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고요. 선제 OX 변별할 때도 그렇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특징적인 워딩들은 내 것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래요. 그럼 얘들아, 잘 보자. 루소가 보기에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반 의지 안에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일반 의지는 그렇지. 공동선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즉, 일반 의지 안에 있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양도되거나 분리되거나 대표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나눠질 수도 없고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대표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주권은 일반 의지에 존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리해보자. 이런 점에서는 홉스랑 루소의 공통 좀또 찾아볼 수 있겠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양도 높, 분할 높. 양도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보았다는 요 정도의 이두 가지의 특징은 홉스랑 루소의 공통점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얘들아, 루소는요. 국가 구성원이 된 개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 이걸 자연적 자유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 자체는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자유를 얻게 돼?

그래, 시민으로서의 시민적 자유를 지니게 되잖아. 따라서 여전히 자유로운 존재이다라고 표현하죠. 얘들아, 국가 구성원이 된 개개인은요, 어때? 스스로가 주권자잖아. 그렇지?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갖고 있어?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여전히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될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국민 전체, 시민 전체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이 승인하지 않은 법은 무엇이다? 무효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스에 따르면 국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공적인 인격인데, 이 공적인 인격인 국가는 공공선, 즉,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엇을 대행하는 거야? 그래, 일반 의지를 대행하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정리해보자. 주권 자체는 대표될 수 없어. 하지만, 루소도요,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 어떤 일반 의지를 대행하는 그러한 것, 그러한 통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행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대리인, 즉, 심부름꾼, 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 주권 자체는 대표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반 의지 행사가 바로 주권 행사이며, 그것이 바로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도 역시 로크처럼 법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일반 의지에 대해서 복종한다고 하는 건 일반 의지 안에, 그렇지, 공동선을 지향하는 자신의 의지도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대해서 복종하는 건 누구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야? 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구나. 일반 의지의 행사인 그 법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구나. 따라서 국가 속에서 시민은 여전히 어때? 그렇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봤다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홉스, 로크, 루소 살펴봤는데요. 공통점 한번 정리해 보자, 얘들아. 셋 다. 사회계약론자들입니다. 따라서 왕의 권위는 신이 부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존의 왕권 신설에 대해서는 아니야 라고 목소리를 내겠죠. 셋다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이 무엇을 갖고 있어? 그래,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셋다 사회계약론자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야? 아이고 잘했다. 어디까지나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4번도 아주 중요하겠다. 일단 사회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어때? 정부가 수립되고 그렇지, 국가의 법이 형성되는 거야. 따라서 사회계약이 맺어진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누구만 잘했어. 국가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을 지닐 수 있다. 계약이 맺어진 이후에는 국가만이 처벌권을 가지는 것이지, 계약이 맺어진 이후에 개개인이 다른 개개인을 사적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거,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봤다는 것들도 어렵지 않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제4상가의 원전 자료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먼저 홉스입니다. 공통 권력은 그들을 외적의 침입이나 서로의 침해로부터 방위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산물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능력 있는 공통의 권력을 확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그들 모두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그한 사람, 하나의 합의체가 무엇이야? 그렇지,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왔다. 그 하나의 의지로 결집할 때 그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따라서 이 다수결의 계약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계약이 맺어지고 나면 절대 군주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홉스는 보았다는 것들도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로크 넘어가 볼게요. 저항권에 관한 원전 자료입니다.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신탁된, 믿고 맡겨진 권력일 뿐이기 때문에 입법부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발견될 때는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 인민에게 남아 있어. 주권은. 그리고 저항권은 인민에게 있다. 입법부가 야심, 두려움, 어리석음이나 부패로 인해서 인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이걸 다른 사람의 수중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으로 사회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면 언제든지 그 믿고 맡겨진 신탁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인민이 전혀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에게 맡겼던 권력을 상실하게 되고 권력은 다시 누구에게? 그렇죠. 인민에게, 시민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로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침해와 공격에 맞서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무엇? 그렇지, 로크 계속 이야기하죠. 재산을 얘기합니다. 재산을 보호할 권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법을 위반하면

위반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위반 행위에 합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자연 상태에서 갖고 있어. 왜?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인 사회도 그 자체 내에서 재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권력 없이는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이런 자연적인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그 권력을 양도하는 곳, 오직 그곳에서 정치사회 국가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야. 권한도 없이 인민에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신탁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건 인민과의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며 인민에게는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입법부를 원래대로 회복시킬 권리가 있다. 입법부에게 믿고 맡겨진 입법권을 입법부가 함부로 남용하면 그 권력을 다시 빼앗을 수 있다. 그런 시민의 저항권 로크는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바탕으로 우리 OX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홉스입니다. 자연 상태는 부정에게 난무하는 전쟁 상태다. 계속 이렇게 나와. 아니지? 전쟁 상태, 즉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인 건 맞지만 정의와 부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시민들과 맺은 사회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틀렸지? 여기서 말하는 사회계약은 어디까지나 시민과 시민이 맺은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 리바이어던과 시민이 맺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죠. 자기 보존권이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입니다.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가? 네. 하나의 인격이잖아. 정의의 실현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에 근거하는가? 얘들아,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와 부정의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건 계약, 즉 동의에 의해서 설립된 주권에 근거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국가 설립에 반대하는 자는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계약에 종속되지 않는다? 아니잖아. 아까 다수결을 이야기했었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에 여전히 종속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주체는 없다? 아니죠. 개인 각자가 자연권에 대한, 자연법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은 소유권을, 갖죠. 자연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일반 의지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아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지배에 따라서 통치해야 합니다.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니죠. 오히려 루소는 시민 전체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권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부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다? 대표될 수는 없었어요. 어디까지나 대행되고 대리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꿈을 오늘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선수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중국사부터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 왕조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자고요. 제 강의 필기노트로 보더라도요. 요쪽 위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예, 요것을 저랑 함께 간단히 한번 제가 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라는 나라 기억하시죠? 기록상의 왕조고요. 상이 있었고 주가 있었습니다. 하, 상, 주 여기까지는 했고 주나라가 실제 명목상으로는 이어졌지만 제후들, 주요 제후국들이 나타났던 시대를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경부터 시작했고요. 요 혼란의 시대를 500여 년의 혼란의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진시황제. 예. 그 진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으로 이어지게 되죠. 요 한나라 때 기원 전후가 나뉘어집니다. 기원 전에서 기원 후까지. 기원전 3세기 말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그 기원 후 3세기경에 한나라가 이제 몰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타났던 시대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3에서 6세기까지의 시기가 있었고요. 요걸 통일했던 게 수나라예요. 수나라, 뭐 그 대우나 같은 거 했었던 고구려의 무리한 원정. 그리고 당나라가 갑니다.

당나라 다음에가 5대 10국이라는 살짝의 혼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반세기 정도, 5, 60년 정도 혼란의 시대가 있었고요. 요것을 통일했던 게 송이란 나라입니다. 송. 그 다음에 요 송은 문치주의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뭐 요라든가 금, 서하 등한테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했던 게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세기에 명나라. 그 다음에 17세기에 청나라. 청나라가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흐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지난 시간에 상나라는 뭐 있었습니까? 철, 갑, 상어 요리 맛있다라고 했었죠. 갑골 문자는 상나라. 철, 갑, 상어 요리 꼭 드셨으면 좋겠다. 어디서 드시라? 프랑스에서 드시라. 봉주르. 그래서 봉건제는 주나라. 여기 있었죠. 자, 견륜족의 침입에 의해서 이들이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 지금의 러양이거든요. 요것도 하나 써드릴게요. 요 상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요 수도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수도는. 수도가 은허였었죠. 은허였었죠. 주나라의 초기 수도는 호경이었습니다. 호경이었다가 나급. 이 나급이 지금의 러양입니다. 진나라의 수도 요거 가끔씩 한 번씩 물어봅니다. 세냥. 세냥. 한나라의 수도는 장안이거든요. 장안에 화제할 때그 장안인데, 요 한나라도 굳이 따지하면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어요. 이 후한의 수도는 러양입니다. 러양.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요 위진남북조의 뭐그 수도가 여기는 워낙에 많은 나라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살짝 러양인 적도 있었고, 뭐 남조의 왕조는 뭐 건강이라고 해서 지금의 난징일 때가 되겠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그때 가고요. 자, 수나라도 장안, 당나라가 장안. 수도로도 많이 물어보니까요. 자, 송나라 너무 중요합니다. 이펑이펑, 카이펑. 송나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카이펑이란 단어는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다가 이 송이 또 남송으로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이만. 이만이 항저우입니다. 항저우. 기억해 두시고. 자, 원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 원나라는 카라코룸이었습니다. 카라코룸이었다가 대도. 이 대도가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명나라는 난징에서 건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베이징으로 천도하게 되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오늘은 여기 춘추전국, 진나라, 한나라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다음 강에서는. 그 다음에는 여기, 여기, 요렇게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라고요? 춘추전국, 진나라, 한나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여기 나와요. 춘추전국, 진나라,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요 한나라 쪽이 되겠고요. 내용,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명목상으로는 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주라는 나라가 수도를 이 호경에서 나급, 러양으로 옮기게 되면서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 옮기게 되는 과정에서 이 힘이 떨어져. 이제 야, 해! 라고 하면 예전에, 예! 하고 이제 왕이 명령을 하면 했는데, 이때는 왕의 힘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서의 유력한 호족들이, 이 세력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거의 독자적인 제후국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유력 제후국이. 이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건 초기의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 시대를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춘추에서는 5패. 유력 제후국이 다섯 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진제, 오월, 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아고등학교에 실제로 박진제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제쌤 생일이요, 오월 초래요. 진제 오월 초.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 여러분이 박진재 선생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교에서 아주 잘생긴 선생님이 유명하거든요. 어쨌든, 예, 진제 5월 초가 바로 이 오페가 되겠고요. 아, 선생님, 그러면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있었던 이 전국시대 칠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칠웅은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참 좋아하는 선수 중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의 리듬 체조의 요정이 한분 계셨죠? 손현재 선수. 손현재 선수가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이제 대회 나갔을 때, 대회 나가기 전에 그 리듬 체조라는 게 너무나 아주 디테일한 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떨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재 선수가 되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로 위로해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초조한 연재 선수 진짜 위로해주고 싶다. 초조한 연재 선수 진짜 위로해주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이런 거 중요한가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나오면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좀 응용해서 하면 어떨까? 예, 그거 아니고서는 박진재 선생님 생일이 5월 초다. 뭐 요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혼란의 시대 중에서 누가 이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나머지 제국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전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요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춘추전국시대는 일단 주왕실이 있습니다. 제국들 간의 혈연적인 유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돼요. 이제는 야, 주나라? 그게 뭔데? 뭐 언제 힘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점점점 세력이 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형식적으로는 주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각각의 제후들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나타났던 시기, 우리는 그것을 춘추전국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시작되었었고요. 그래서 원래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이었다가 어디로? 나급으로, 지금의 러양으로 예, 옮겨지게 되면서 동주. 그래서 이 주나라의 초기 수도가 호경이었다가 나급으로 옮겨졌다고 했었죠. 이게 더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호경이었다 나급으로 왔었는데 호경이었었던 주를 원래 주나라였고 이것도 주나라인데 이게 동쪽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이걸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옮겨진 주나라의 시대다 그래서. 이 동이 나오니까 이걸 서주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동주의 성립이라는 게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진이 통일할 때까지 이게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대략 시기는 기원전 8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입니다. 자, 보자면 기원전 770년경부터 기원전 403년까지를 춘추시대, 그리고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를 전국시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런 연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어쨌든 오패, 그러니까 주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명분. 그러니까 명분 자체가 야 내가 힘을 키워야 돼.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 내가 힘을 키워서 주 왕실을 받들 거야라고 하는 이 조낭냥이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나는 어쨌든 명분을 내세웠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2, 30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시대는요 그런 거 없어. 주? 그게 뭔데? 나 그거 듣지도 못했어. 내 할아버지도 못 들었었는데 뭐 지금 주나라 타령이야? 라고 하게 되면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철저하게 펼쳐졌던 것이 바로 이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굳이 이건 구분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 춘추전국시대 핵심은 각국은 영토국가로 발전하면서 군현제가 점차 등장합니다. 군현제라는 게 뭐냐면 지방행정 시스템,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군현제라고 하는데요. 군현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했던 건 진나라 때지만 군현제가 각각의 지역에서 시작됐던 것은 춘추전국시대 때입니다. 특히 춘추전국시대 때는요. 철제 농기구. 우경. 우경이란 게 뭐죠? 농사를 짓는데 소를 사용한 것을 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아주 늘어나게 되었어요. 생산량이 증가했고요. 자, 제철업과 직물업 등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고요. 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화폐 유통이 활발해졌겠죠. 대표적으로 도전이라든가 포전 같은 춘추전국시대의 여러 화폐들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소농민 가족이 사회 기초 단위로 경작했었다. 철제 무기에 따른 전쟁 양상이 변화되었다. 뭐 일반 백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로는 사실 문제 내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자, 춘추전국시대에 사용된 화폐, 원전, 의비전, 포전, 도전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건 포전. 딱 봐도 뭐 닮았습니까? 농기구 비슷한 삽 닮았죠? 예,
도전.

요거 칼 닮았죠? 예, 그래서 도전이에요. 그래서 포전, 도전 같은 춘추전국 시대 화폐 있었고요. 사실은 춘추전국 시대에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게 나오겠죠. 이게 뭐? 제자백과. 야, 지금의 생각이 혼란스럽잖아. 이 혼란스러운 걸 어떻게 통일할 거야? 누군가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자고 할 거고, 아, 사람들의 뭐 도덕과 예의를 더 강조하는 걸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야, 원래 모든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돼. 그냥 내비도 무위자연처럼 내비두다 보면 어떻게든 사회가 더잘 돌아가게 돼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다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고3 생활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3 생활 자체는 법과가 맞다고 봅니다. 그냥 잡아 돌려야 돼요. 인간의 의지가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 삼수했거든요. 삼수할 때 나름 한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많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일단 외부적인 틀 같은 데서 그냥 잡아 돌려줘야 돼요. 인생은 사실은 법과처럼 살다 보면 초기에 허무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내 의지가 없고 외부적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 인생 전체는 도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삶은 예의 바른 삶, 육아가 추구하는 삶이긴 해요. 선생님,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뭐 생각이 이렇게 카멜레온이에요 할지 모르겠지만, 수험생은 법과가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근데 인생은 도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는 또 측면이니까 시간 정해놓고 틀 안에 여러분의 여러의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는 게 아마 공부에 제일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2000년도 더된 25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했었대요.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사회를 통일할까? 라고 할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유가입니다. 유가란 공자, 맹자, 순자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에요. 공자에 의해 형성되었었고요. 맹자, 순자로 계승됐습니다. 가족 윤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 예.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이라든가 사회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도덕 정치 주장했었고요. 중국의 주류 사상으로 정착했습니다. 도가는 노자 장자의 사상이라고 해서 노장 사상이라고도 하거든요. 무위자연. 야, 내비도 사람들은 하고 싶을 때 되면 다 알아서 해. 묵과는 묵자가 대표적인데 차별 없는 사랑 이런 걸 겸해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자, 법가가 있었습니다. 법가란 상왕, 한비자 같은 사람들이 법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군주의 권위를 존중하고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치, 신상 필벌, 잘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그러한 아주 엄격한 통치를 강조했던 게이 법가 사상이고요. 이 법가 사상을 받아들였던 진나라가 법가 사상의 힘을 바탕으로 이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제 필기노트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춘추전국 시대는 뭐 군현제가 등장했다, 부국강병, 철제 무기, 우경 철제 농기구가 있었고, 청동 화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시의 사회는 내가 태어난 가문보단 개인의 능력. 왜? 혼란의 시기에서는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다양한 이 학파와 학설들을 모아놨던 걸 제자백가라고 하고요. 제자백가의 주요 사상. 이 중에서도 엄격한 법칙, 원칙을 강조했었던, 신상 필벌을 강조했었던 법가 사상이 이 중에, 이 당시에는 승자가 되죠. 그렇지만 주류 사상은 뭐 유가도 있었고 도가, 묵가 등등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가를 받아들였던 진에 의해서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로 넘어가요. 자, 이 진나라는 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사실 중국은 이 중국보다 더 커진 중국이잖아요. 지금의 중국은. 이거 뭐 요일 때까지 전부 다더 커졌으니까. 뭐 티벳이라든가 신장 지역이라든가 요일 때까지 더 확대됐으니까. 근데 하나된 중국이 나오게 되고, 유럽은 보면 지금도 거의 50개에 다다르는 그런 넘는 가까운 그런 아주 작은 국가들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아, 라고 했을 때 여러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진시황의 존재를 봅니다. 과거에 이 2000년도 더된그 아주 오래된 옛날에 전 중국을 한번 통일했던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사도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배워나가겠지만 아주 복잡한 여러 과정들이 있죠. 이 과정들이 뭐 분열됐다가 통일했다, 분열됐다, 통일됐다를 반복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통일된 중국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시황의 존재로 봅니다. 진시황의 존재. 진시황은요, 요 세냥,

수백 년 동안 나눠져 있었던 이 중국을 한번 통일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의 습관, 여러 제도, 여러 틀 이런 게다 달랐거든요. 그것을 통일하는데 이 통일하는데 핵심을 둬요. 그래서 전국적인 군현제를 실시했고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 폭 등을 통일해요. 그리고 사상까지 통일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분서갱류죠. 분서갱류는 뭐죠? 이 법과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서적과 유학자들을 불태우. 유학자들은 불태우고요. 아, 파묻고요. 그리고 그들이 썼던 책은 불태우는 그런 사건을 분서갱류라고 합니다. 자, 영토 확장도 했죠. 匈奴 축출 후에 만리장성 축출했고요. 그다음에 그 남쪽 지역, 광둥 지역 일대까지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누가요? 진시황. 자, 그렇지만 가혹한 통치와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가중되게 되었었고요. 진시황 사후에, 그러니까 진시황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게 좋은지 아세요? 그는 진짜로 뭐 최초의 황제라는 호칭까지 얻었었지만 엄청난 워커홀릭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때는 종이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종이는 한나라 때 나오니까 이 당시에 공문서는 보통 이렇게 대나무를 잘라서 만들었던 주간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수백 근의 주간을 매일같이 읽었대요. 공문서를 매일같이 처리했던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공문서를 보다가 마차에서 죽어요. 참 길에서 객사한 것이죠. 예. 어쨌든 이 진시황 사후 진승 오광의 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이 반란을 주도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각지에 반란이 나오게 되면서 멸망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진나라가 통일했던 정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양전. 이때 화폐도 다양하지 않았겠습니까? 7개 국가가 썼으니까. 예, 그것을 야, 됐고. 이걸로 통일해. 발양. 문자도 다양하지 않았겠습니까? 7개 국가가 썼으니까. 아, 됐고, 진나라가 쓰던 전서체 양식으로 통일해. 이게 말 맞자인데, 다른 지역에서 말 맞자를 다 이렇게 썼대요. 다양하게. 근데 앞으로 말 맞자는 이거다잉! 라고 하고, 문자를 통일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진시황 하면 유명한 게, 바로 병마용갱이죠. 제가 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진시황 릉이 있는데, 그 릉은 아직까지도 이게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저게 진시황 릉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우연히, 1970년대 중국의 농부가 우물을 공사를 하다가 이걸 발견해요. 그리고 하게 되는데 이 수천 기의 흑인형들, 이 병마용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무게가 200kg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표정 자체가 다 달라요. 가서 보면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국의 완제들,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전국의 완쌤의 제자들의 줄임말입니다. 완제들. 수능 대박을 외쳐줬죠. 그래서 여러분, 수능 대박 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능 만점을 외치고도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제가 앞으로 강의 보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계속 외쳤고, 제가 작년에도 그 프랑스에 좀 강연이 있어서 갔다 왔다가, 거기 그 콩코드 광장, 그 루이 16세가 그 처형당한 거기에서도 프랑스 혁명의 핵심적인 지역이죠. 예, 거기에서도 외치고 왔으니까 이제 강의 보시다 보면 제가 그거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진시황릉 병마용갱에서 수능 대박까지 외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이거 나오면 누구? 바로 이한 진나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진나라가 그 어려운 통일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진나라가 초기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멸망했던 그 혼란의 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등장했던 나라가 초나라랑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초나라에는 누가 있죠? 항우. 뭐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 캐릭터죠. 키 크고 잘생기고 용모 뛰어나고 아주 뭐한 여인을 향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이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본따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으니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이 장기라고 하는데 장기 잠깐 나오기 전에 진나라 먼저 한번 살짝 정리하자면 법과 사상 수용했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누가? 진시 황제가. 전국에 군현제 실시했고요. 도로망 정비했으며 문자, 도량형, 화폐 등을 통일했습니다. 사상 통일하면서 분서갱류 있었고요. 자, 건축에 뭐그

대명사죠. 만리장성. 그다음에 아방궁. 뭔가 아주 럭셔리한 건축물 하면 진시황이 만들었던 걸로 전해지는 아방궁도 있었고요. 시황릉. 그렇지만 이러한 수만 명이 들어가게 된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일반 민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었고요. 그들의 불만이 나오게 되면서 진시황 사후에 진승 오광의 난. 진승 오광의 난은 진나라 때 있었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초나라와 한나라로 대표되는 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이 붙게 되죠. 이것을 이렇게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 요즘에야, 여러분 뭐, 요새 뭐 스마트폰 게임도 워낙 많고 하니까, 이게 장기를 잘 두시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장기 좋아하고, 저도 아버지랑 두었던 그런, 예,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모습들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나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이기면서 이기게 되죠. 자, 진승 오광의 난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 봉기한 인물로 항우와 연합하여 진을 멸망시켰지만 이후 항우를 물리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기원전 202년. 기원전 202년에 해하전투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시아의 전체 역사를 바꾼 전투죠. 그래서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당시 항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당대 사람들이? 역발산 기계새. 힘이 얼마나 좋으면 산을 들어다 던질, 야, 이런 과장법이 어딨어. 어쨌든 힘이 그럴 정도로 좋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했대요. 이걸 우리는 역발산 기계새라고 하는데, 그러한 항우가 죽게 되죠. 그 죽었던 장면이 사자성어로 나온 게 사면초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유방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해하전투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기원전 202년에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 수능에 제가 이거를 그 작년에도 수업할 때 동양사 수업할 때나 서양사 수업할 때늘 말했었는데 기원전 202년에 중국에서는 해하전투라는 전투가 있었고, 저 유럽에서는 그 지중해의 이 승자를 두고 싸웠던 자마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마전투는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붙었던 로마 카르타고 전투의 가장 핵심적인 전투가 자마전투인데요. 이 자마전투에서 로마가 이기게 되면서 로마가 이 지중해의 이제는 최종 승리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전투가 자마전투인데, 너무나 재밌게요. 자마전투와 해하전투가 공교롭게 둘다 20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아시아에서는 해하전투에서 한나라가 승리하면서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에서는 로마가 승리하게 되면서 그 이후 뭐 유럽 최고의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핵심적인 전투, 각각의 전투가 같은 해에 있었다. 이거 제가 로마 파트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고조 유방이 건국을 했습니다. 어디에? 장안에 도읍을 두고 건국을 했다. 한고조는 군국제를 실시했다. 요것도 은근 나옵니다. 사실 한고조 자체가 시험 문제를 물어볼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 진나라처럼 군현제를 실시하고 싶었어요.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라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있는 세력들과 연합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봉건제적으로 아 너네한테는 땅을 줄게. 그러니까 예전에 주나라보다는 내가 조금 더요 왕이 직접 통치하는 이 군현제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 각 지역에서는 봉건제 그리고 주나라 때의 봉건제보다는 왕 중앙의 힘이 조금 센 형태로 지켜지는 군현제가 유지되는 즉 군현제와 봉건제의 절충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을 군국제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내용 어려우면요. 그냥 군국제 한고조 하면 끝나요. 예. 요것만 물어봐요. 한고조가 나오면. 그리고 흉노와 화친하고 물자를 제공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사 보면 중국의 여러 왕조가 뭐 흉노라든가 이런 이민족한테 완전히 타이트하게 이긴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한나라 초기에 여기 초나라 이기고 한나라 세우고 나서 한나라가 조금 생각에 좀 오판이 있었어요. 흉노? 했다가 거의 한나라가 초기에 멸

망할 뻔해요, 흉노한테. 예, 그럴 정도로 흉노가 되게 강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친하고 물자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고, 그러다가 한 4, 50년 정도는 한나라가 좀 처음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한무제가 있었습니다. 한무제. 한무제는 여기 전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중앙집권을 강화했습니다. 9년제 확대했고요. 동종서, 요 사람 이름 동그라미 치시고 반드시 기억. 동종서의 건의에 따라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확립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교의 관악화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오경 박사 등의 아주 유교 경전에 능한 박사 제도 같은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오경 박사 등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장건은 대월지. 이 대월지가 지금의 어디냐면 그 아프가니스탄 고 일대예요. 거기까지 파견을 했어요. 왜? 이 한나라 초기에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흉노한테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한고조 이후만 하더라도 좀그 한동안은 흉노한테 함부로 이렇게 도전을 못했어요. 근데 한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힘을 키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야, 우리 한나라 세울 때 지금 보니까 우리 한나라도 어려움 당했지만 이 흉노라는 애들한테 어려움 당한 애들이 많더라. 이 월지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 월지왕을 죽이고도 엄청나게 흉노 애들이 그거 했다는 거 아니야. 모욕하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월지 애들이 저기 가서 소문에 의하면 아주 큰 나라를 세웠다지? 그러면 우리 한나라에서 장건을 파견해가지고 너네도 흉노한테 화나 있고 우리도 갚아야 될 원수가 있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흉노한테 덤비자라고 해서 그 사신단으로 장건을 파견한 것이에요. 건아, 부탁한다. 보낸 거야. 근데 이제 장건이 가던 길에 흉노한테 잡혀요. 근데 이 장건도 대단해. 거기서 나는 너네 편이다. 나는 사실 원래부터 I love 흉노. 난 흉노 좋아한다 하면서 거기서 10년을 살아요. 살아. 결혼하고 애도 낳아. 보통 그 정도면 살 수도 있잖아. 도망쳐 나와. 그래서 월지까지 가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일대까지 간 거야. 가서 자. 흉노 말 들으면 흉노. 화나 화나. 야, 같이 연대. 이럴 줄 알았는데 흉노 그런데 야, 쟤 뭐라니? 물은 거야. 흉노, 흉노, 야, 흉노 든데 화안 나? 너네 예전에 엄청나게 치욕을 당했다며? 아, 흉노, 아, 그 흉노, 화는 나지. 그런데 사실 우리 예전에 살던 땅보다 지금이 더 좋아. 이건 뭐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나?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장건의 예상 밖의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장건이 예상했던 반응과는. 그래서 아씨, 동맹은 쉽지 않겠네? 해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또 잡혀, 흉노한테. 아, 근데 이 장건이 이게 좋나 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도망쳐 나와서 13년 만에 한무제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대요. 너무나 형색이 초라해져서. 근데 뭐야, 뭐라디? 그러니까 저기 연합 안 한다는데요. 야, 10년 넘는 기간 동안 넌 임마 뭐한 거야? 라고 했는데 장건이 그런데요,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가 동맹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기 갔다 오던 길에 보니까 우리의 비단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더이다. 아, 그거야 알지. 근데 우리가 여기 가던 길을 모르잖아.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저 장건이에요. 갔다 왔어요. 라고 하게 되면서 이 장건의 대월지 파경은 결과적으로 뭘로 이어지게 됩니까? 실크로드, 비단길을 개척하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장건입니다. 장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노를 일부 축출하기도 하고요. 남월, 지금의 남비엣, 베트남 북부 지역 일대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되죠. 예, 고조선을 정복하고 네 개의 군이 설치되었었죠. 이것을 우리가 한사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잦은 대외 원정 등에 따른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이 틀을 통 통제하려라는 시스템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소금과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만 판매하게 되는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했고요. 새로운 화폐 주조했습니다. 오수전 등의 화폐 주조했고요. 균수법, 평준법 등의 물가 안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무제 때만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았었는데. 자, 그러한 상태에서 한무제 사후 외척과 환관이 대두했었고요. 외척 왕망이 한나라를 멸망시킨 후 신이란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원래 한이 있다가
신이 있다가 신이 얼마 가서 또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나를 세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나라를 그냥 하나의 나라로 보기도 하지만, 요 가운데 신이란 나라를 인정해 주게 되면 요한과 요한이 다르다. 그래서 요기는 앞에 있는 한 전한이라고 하고, 요 뒤에 나오는 한을 후한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게 뭐도 다르다고 했었죠? 수도도 달라요. 전한의 수도는 장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한의 수도는 러양이에요. 요것도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신을 세우고 왕망이라는 사람이 왕토 사상에 따른 토지 국유화, 노비 매매 금지. 야, 이건 지금 들어도 엄청나게 혁신적인 아닌데요. 2000년 전에, 전쯤에 이걸 실시했으니까, 당연히 호족들의 반발을 가져왔겠죠. 그래서 이제 실패하게 되고요. 다시 한이 세워집니다. 우린 이걸 후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러양에 도읍을 하면서 전한의 붕을 추구하기도 했었다. 그자 그러다가 220년경 환관과 외척 관료들의 세력 다툼이 있었고요.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의 횡포가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러분 특히 시옷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환건적의 난이 한나라 말기 때 있었습니다. 역시 환건적도 시옷이죠. 비롯한 농민 반란이 발생했고요. 후한이 멸망했습니다. 위촉 오 삼국으로 분열되게 되는 그런 모습 있었다. 특히 환건적의 난은 후한 말에 태평도를 포교하며 세력을 키운 장각이 주도하여 일어난 봉기인데요. 머리에 누런 수건을 둘러서 환건적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환건적의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아, 환건적의 난 나왔다. 아, 한나라 말쯤 되겠다.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나라는요. 전한의 수도는 장안, 후한의 수도는 러양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군국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무제입니다. 중앙집권 체제 강화시켰고요. 유교 국유화, 유교의 관악화라고도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영역, 북쪽으로는 흉노, 동쪽으로는 고조선, 남쪽으로는 베트남, 그리고 서쪽으로는 비단길을 개척했다. 네, 그렇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국가 재정에 좀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통제 경제 시스템. 대표적으로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균수법과 평준법. 이것은 물가 조절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 알아도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텐데요. 조금 더 정리해드리자면 균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간의 물가가 불균형이 나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물가가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지역 간의 좀이 평균을 맞추는 이러한 책을 균수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내지는 계절적으로 뭐 수요나 공급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물가가 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걸 조절해 주는 것을 평준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좀 너무 어렵고 힘든데요? 그냥 균수평준법 물가 조절책. 그리고 오수전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진나라 때는 발양전, 한나라 때는 오수전.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나라 영역입니다. 어디까지 갔다 왔대요? 대월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일대까지 갔다 왔다니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초기 수도, 전한의 수도는 장안, 후한의 수도는 러양. 요거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나라의 사회 모습. 철제 농기구의 확대와 농업 기술이 발달했었습니다. 농업 생산력 증대했고요.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면서 호족 여러분 귀족과 호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귀족은 자신의 세력 근거지가 중앙 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하고요. 호족은 자신의 세력 근거지가 각 지방에 있는 세력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나라 때는 호족이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대토지를 소유했고요. 그다음에 향거리선제. 향거리선제라는 건 뭐냐면 이각 지방에서 인재를 추천하는 거예요, 중앙으로. 그러면 그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인데 보통 다 본인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했겠죠. 그래서 샹거리선제. 한나라 때는 샹거리선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 시험 문제는 문화로 많이 물어보죠. 자, 유교. 유가 사상이 황제와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통치 이념화되었었고요. 특히 훈고학. 한나라는요, 훈고학입니다. 훈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진나라 때 대표적인 게 분석액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죽음을 눈앞에 둔 학자라고 치자면 당시 학자들은요, 자기가 죽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자기가 평생을 들여서 노력하고 고민

하고 났던 이 책등이 없어지는 것을, 서적들이 없어지는 걸더 슬프게 여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여기저기 파묻거나 혹은 뭐 보관해 두거나 몰래 숨겨두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학자들의 그런 사상을 발견해야 되는데 1권, 2권은 발견됐는데 3권은 없어. 그리고 4, 5, 6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1권, 2권과 그 앞뒤의 생각을 바탕으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하거나 더 채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경전의 자구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존에 있는 학문을 다시 복원하는 학문을 우리가 크게 훈구학이라고 그래요. 이건 송나라 때 성리학이 나올 때까지의 중국의 주된 유학은 훈구학이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학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요, 그 훈구학도 있고요, 성리학도 있고요, 고증학도 있고요, 양명학도 있어요. 이거 전체를 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학 안에서의 하나의 흐름이라든가 하나의 계파를 훈구학, 성리학, 고증학, 양명학 이렇게 각각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자, 불교가 비단길을 통해서 전래되었다. 아, 한나라 때 불교가 전래되었구나. 신선사상과 민간신앙과 도가사상이 결합되어 태평도, 오두미도 등이 발전했었고요. 후한 말 농민반란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황건적의 난이 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었고요. 자, 역사서 편찬 요거 은근 많이 물어봅니다. 사마천의 사기. 전설시대에서 한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정리했던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 같은 인물이 얼마나 불쌍했냐? 당시에 한무제 때 인물이거든요.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5천 정도밖에 군사를 안 주고 8만의 달아르는 흉노와 싸우다가 이쪽에 투항을 한 거야. 그래갖고 당시에 한무제가 야, 쟤 죽여, 쟤 죽여, 뭐 이릉, 뭐 집안 완전 풍비 막 썼네, 막 이러고 있는데 사마천이 눈치 없이 잠깐만요. 아니 우리 군사가 저게 10분의 1도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옳은 말을 한 거야. 근데 이게 한무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야, 죽여. 아, 그냥 안 죽여. 야, 복이 3개 줘. 1번, 너 50만전 벌금 내. 50만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몇천억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아니면 사형. 아니면 궁형. 궁형이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커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나요? 예, 네, 대부분 죽는데요. 그래서 보통 궁형을 당하느니 너무나 또 치욕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거 세개 중에 하면 사형으로 죽는데요. 근데 사마천도 죽고 싶었는데 아버지 때써 내려왔던 역사가 있는 거야. 자기가 그걸 마무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저 잠깐만요. 저는 궁형형. 이랬다가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요, 하루에 9번도 넘게 장이 뒤틀리는 그 고통을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기를 쓰게 되고 이것은 동양 역사학의 정수가 되죠. 거진 최절정이 책이 됩니다. 그리고 후한 때는 반고라는 사람도 한서라는 책을 써냈고요. 이들의 양식은 기전체 양식입니다. 기전체라는 건 뭐냐면 역사를 그 시간의 순서는 편년체라고 하고요. 기전체라는 것은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본기라는 건 황제의 역사, 세가라는 건 제후들의 역사, 열전이라는 건 당대 유명했던 사람들의 역사. 그것을 연표와 각각의 보충적인 설명 등으로 인해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인데요. 이것을 우린 기전체 양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가 다 기전체 양식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한나라 때는 체륜이 종이를 보급했고요.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나라는요, 여러분, 히읗이 중요합니다. 호족, 흉노, 훈고학, 한전제, 그러니까 토지를 제한을 하는 한전제, 황건적의 난, 샹거리선제, 반고의 한서 같은 히읗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문화파트, 훈고학, 불교 전래, 제지술, 체륜에 의해서, 그다음에 역사학,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기전체 양식으로 서술됐던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1번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기본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절에 나타난 식이 찾으래요. 봤더니, 서쪽에 진, 남쪽에 초가 성장하였고, 크고 작은 지역에서 군주들이 주의 통치로부터 독립하여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의례상 주 왕실의 권위는 계속 유지되었다. 주 왕실의 권위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제후국들이 나타났던 시대, 우린 그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고요. 황소의 난,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당나라 때입니다. 향거리 선전 한나라 때. 오패가 제후국을 통제하였다. 요 때겠죠? 예,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선비어의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은 위진남북 조시대 때입니다. 왕망이 노비의 매매 금지를 추진했던 것은 신이라는 나라, 전한에서 후한 그 사이에 있을 때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가는 천하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 한, 연, 제등 육국을 병탄하게 이르렀고 황제라고 일컬었대요. 아하, 그러면 요 가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진시황의 진나라가 되겠죠. 진은 나라 밖까지 위세를 떨치고 몽여의 군대를 북쪽에 파견했었고요. 그의 군대는 흉노를 공격하여 영토를 개척하고 국경을 넓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국을 병탄하게 이르렀다. 육국을 정복했다라는 뜻이죠. 예, 진나라입니다. 균전제. 예, 균전제는 북이 수, 당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다음 강 하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고조선을 정복했던 것은 한나라 때, 무제 때죠. 양세법이 실시되었던 건 당나라 때입니다. 만리장성을 건설하였다. 이거죠. 예, 정답은 4번. 러양을 도읍으로 삼았던 것은, 일단, 러양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후한. 네,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기본 문제 3번입니다. 가 황제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오늘은 진의 멸망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재통이란 가의 석상 앞에 나와 있대요. 아, 진 멸망 이후 수습하고 중국을 재통이란 가랍니다. 그러면 이 가는 누구죠? 한는 한이지만 한나라 세운 한 고조 유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 고조 유방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거 뭐밖에 없다고 했죠, 여러분? 군국제. 그래서 봉건제랑 군현제를 절충한 그 군국제밖에 없는데 딱 요거 나와 있죠. 선생님, 그럼 이거 말고 나올 게 정말 없어요? 예, 없어요. 한나라를 건국했다, 군국제 시행했다. 교과서에 주된 설명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그것만 물어볼 겁니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과거제를 운영했다. 과거제는 수나라 때 처음에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일이죠. 제자백계가 등장했던 건 춘추전국 때고요. 환건적의 난이 일어났던 건 한나라 말기 때입니다. 통제거 등 운하가 건설되었던 것은 수나라 때.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실전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황제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란군의 한 무리가 수도 세냥을 향해 진격했대요. 수도 인근에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전차는 천대, 보병은 수십만 명에 달했대요. 그러나 가의 장수는 노역을 시키던 죄수까지 동원하여 반란군을 막아내었고 여세를 몰아 평양에서 반란군을 격파했대요. 이어 진승이 있는 진현으로 진격하여 함락하였고 도망치던 진승이 살해되면서 반란이 종결되었다. 그러면 이 왕조, 수도가 세냥이고 진승 등의 반란이 있었던 가 왕조는 진나라가 되겠죠? 외척 왕망에게 멸망했던 건 전한이 되겠고요. 광동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게 진나라 때 아닙니까? 특히 진시황 때 광동, 중국의 남부 지역 일대까지 갔었죠. 정답 2번이고요.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마련했던 것은 수나라, 당나라 때가 되겠습니다. 선비족과 한족의 혼인을 장려했던 건 위진남북조 시대 북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위촉후의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것은 이것도 이제 진이라는 나라가 통일하는데 그 진과 이 진은 달라요. 위진남북조 할때그 진입니다. 요건 다음 시간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2번입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그가 직접 갔던 곳은 대완, 대월지, 대하, 강거였으며 그 근처 대여섯 나라의 사정도 전해들었다. 그는 보고 들은 지형과 물산을 소상히 황제에게 보고하였대요. 자, 일단 이 그는 누굴까요? 장건이죠. 장건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대월지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면 그 보고를 들었던 황제는 한나라의 누구 때입니까? 무제 때죠. 한 무제를 찾는 것입니다. 건강을 도읍으로 삼았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위진남북조에서 남조의 왕조가 건강을 수도로 삼았고

0: 수도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 수도는 장안이었어요.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했죠. 예, 정답은 2번. 부병제와 조용조를 예, 정비했던 것은 수나라, 당나라 때 이야기고요. 예, 초, 연, 제 등의 육국을 정복했던 것은 진시황제. 황건적의 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건 한나라 말기 때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섯 문제 자, 풀어봤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사 오늘 본격부터 처음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자신감이 생겨지시나요? 맞아요. 중국사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닙니다. 제가 시대별로 이렇게 동아시아사 같이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세계사가 사실은 왕조 정리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딱딱딱 되니까 제 강의 필기노트랑 수능특강 교재랑 같이 병행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능 세계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강의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기업은 어떻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까? 스스로 미래를 만든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끔 무기가 된다는 장난감이 있죠? 레고 브릭. 오늘 레고의 탄생부터 위기, 진화한 모습의 현재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덴마크 회사 레고는 목수인 올레커크 크리스티안센이 설립한 장난감 회사입니다. 원래는 가구나 목재 완구 등을 생산하는 목공선으로 운영했다고 해요. 이 짜투리 목재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1932년 대공황이 닥치면서 목공선은 거의 폐업 직전까지 몰렸고요. 아내마저 사별을 하고 나자 올레는 목재 완구 생산에 더더욱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이 잘 팔려서 사업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올레의 미래를 바꾸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한 장난감 도매상이 찾아와서 크리스마스용 장난감을 대량 주문을 했어요. 하지만 납품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 도매상이 파산을 하면서 장난감 재고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올레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도매상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장난감을 팔았고요. 이를 계기로 직접 장난감 판매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매상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뭔가 브랜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나온 이름이 레고입니다. 레고는 재미있게 놀다, play well 이라는 뜻을 가진 이 레그고트를 줄인 말인데요. 이는 회사의 이름이자 완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레고라는 이름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사업도 조금씩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품의 질에 굉장히 집중했던 레고, 투자도 과감하게 했죠. 예를 들면 나무를 자르는 밀링 머신을 구입을 했고요.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고가였어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막 기계도 들이고 생산시설을 늘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레고가 어떻게 현재 위치까지 진화하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1946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크게 흥미를 느낀 올레는 덴마크 최초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사들였고요. 이걸로 플라스틱 소재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레고에서 생산한 최초의 플라스틱 장난감은 딸랑이었는데요. 그 뒤를 이은 제품이 페르구슨 트랙터였어요. 이 트랙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출시된 레고 블록의 초기 버전은 그다지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1955년 레고는 최초의 조립 안구 레고 시스템을 개발해 팔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대박이 터집니다. 원래 레고 브릭은 이게 집을 짓는 용도의 장난감이었는데요. 이게 집만 짓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하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하지만 브릭이 자꾸 무너진다는 이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고트브레드는 브릭 안에 튜브를 만들어서 브릭을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1958년에 레고 브릭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이게 이 똑딱 단추의 원리를 이용해서 레고 디자인을 개선한 것인데요.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올록볼록한 모습의 현재 레고의 그 블록의 모습이 이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고의 위기는 없었을까요? 1942년 그리고 1960년 공장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나무 장난감 공장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까지 레고 브릭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5에서 7%밖에 안 됐거든요. 나무 장난감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니까 이 나무 공장에 화재가 난 건 사업에 엄청난 큰 타격을 주었죠. 이는 비즈니스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화재가 일어난 이후 이 나무 장난감 제조를 과감히 포기하고요. 레고 시스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신제품들이 쏟아서 나오기 시작해요. 1962년 레고 바퀴가 출시가 되고요. 1963년 레고 조립 설명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사실 이 레고 바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 탈 것들의 장난감에 다 들어가는 게 바퀴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레고 바퀴라고 하지만 이 레고 바퀴가 나온 것은 이후에 여러 가지 장난감이 출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레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레고랜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레고랜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레고를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바이어들이 이 도시에 찾아와서 뭔가 제품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제공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제공항을 만들기로 합니다. 1964년 빌룬트 국제공항이 이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순전히 레고 때문에 만들어진 공항이에요. 전 세계에서 많은 손님과 관계자들이 이 공장을 직접 방문을 했고요. 이에 고트프레드는 레고를 전시할 놀이동산을 구성하게 되고요. 레고랜드가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 많은 바이어들이 오고 또 더 많이 팔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레고 세트가 출시되기 시작하고요. 1969년에는 좀 더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레고 듀플로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레고 미니 피규어가 출시가 되는데요. 이 롤플레이가 가능해지고 이것만을 따로 수집하는 매니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위기는 또 찾아왔습니다. 1998년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레고가 발명했던 이

결속, 이 앞뒤가 딱 들어맞는 불이익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요. 이 특허가 만료되다 보니까 캐나다나 폴란드, 중국에서 경쟁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게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닌텐도나 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를 비롯한 여러 비디오 게임들이 등장을 하고요. 개인용 PC에 설치된 컴퓨터 게임, 또 온라인 게임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정통적인 장난감 시장이 점차 쇠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마텔, 해즈브로 같은 레고의 경쟁사 제품들이 중국에서 저가로 생산돼서 들어오고, 짝퉁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레고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레고에서는 내부적으로 뭐 아동복, 패션 잡화, 시계, 출판, 영화, 게임 산업까지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이게 결국 무리한 사업으로 크다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신상품의 개수는 늘어나고 블록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생산과 물류 비용도 크게 증가한 것이 적자의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공급망 사슬 관리의 비효율성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2003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15억 크로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 원의 영업 손실로 맞이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위기를 맞은 레고는 이제 가족 경영을 포기하고 최초로 외부인 CEO를 영입하게 됩니다. 최초의 외부에서 영입한 CEO는 덴마크 출신이고요.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경제학 박사예요. 이새 CEO는 위기의 레고를 구하기 위해서 4개의 레고랜드 파크의 지분 70%를 뉴욕의 블랙스턴 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의 일부는 폐쇄를 하게 되죠. 초심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던 블록 조립식 완구 제품을 개발하는 데 다시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에는 마인드스톰 시리즈 등 신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고요. 전 세계 130개국에서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기본에 집중하자 다시 매출이 쑥쑥 증가한 것이죠. 영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에 꼽혔고요. 가장 영향력이 강한 브랜드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레고가 다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라이센싱을 통한 모델의 공이 컸는데요. 예를 들면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 레고. 물론 이런 라이센싱 비즈니스는 로열티 비용이 많이 나가요.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레고는 최고의 장난감 기업이지만 생산 공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요즘은 그 쓰임새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탄생부터 지금까지 승승장구만 해왔을 것 같지만 지금의 레고가 있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레고가 지금까지 진화를 거듭하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레고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대신 작은 혁신을 여러 번 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결국 파괴적 혁신이 아닌 원래 있던 것이 더 좋아지도록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보완적인 혁신을 추구한 것이 레고의 성장 비결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잘 나갈 때 다음 세대를 위한 턴 어라운드를 꾀하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내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과연 넥스트 밸류가 무엇인지 오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레슨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기업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바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 3위 현대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설립의 배경에는 제2차 경제개발 계획,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달릴 차가 있어야겠죠? 현대의 창업자는 고 정주영 씨죠. 정주영은 여기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현대자동차 설립 허가를 받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고요. 당시 자동차 보유 대수는 5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몇 개의 자동차 회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수입을 해서 판매하거나 수입 조립의 상태에 불과했죠. 현대도 역시 자동차 수리 경험만 있었지 생산 기술이나 경험이 일체 없었다 보니까 합작회사 건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포드가 협력회사를 찾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고 동생 정재영 씨를 미국으로 보내서 포드 자동차와 현대 합작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공장 건설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무려 착공 8개월 만에 자동차 조립 공장인 울산 공장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장에서 생산한 차가 바로 코티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티나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달리다가 멈추기도 하고 엔진이 꺼지고 이렇게 약간 품질이 형편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포드와 이 엔진 조립 공장을 만들면서 5대5 합작을 했었는데 이 협상이 장기간 교착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포드와 현대차가 서로 원하는 게 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협상은 결렬이 되었고 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포드와 결별을 하게 되니 이제 현대에는 독자적으로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1974년 7월 현대에는 1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연 생산 능력 5만 5천 대 규모의 국산 종합 자동차 공장 건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를 출시하게 됩니다. 포니가 처음 출시되던 그 첫 해, 1976년, 포니는 몇 대나 팔렸을까요? 무려 1만여 대 이상이 넘게 판매가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 등장한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부품 국산화율 덕분에 가격도 싸졌지만 고장났을 때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수리 경쟁력도 갖췄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들면서 현대자동차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요. 1986년 엑셀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 엑셀은 처음 3년 동안 연속 베스트 판매 수입 소형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잦은 고장, 또 열악한 애프터 서비스 등으로 판매가 감소하면서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초반과 달리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1997년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내수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는데요. 이때 어려움에 처한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쳐져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회사의 리더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현대를 이끌어가는 정몽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정몽구의 현대차, 무엇이 달라졌기에 그렇게 글로벌 도약이 가능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의 목표는 제일 큰 미국 시장에 집중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겨냥한 SUV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좋지 않은 뭔가 저가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목표 달성에 가장 기여했던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산타페였습니다. 1999년 SUV 산타페를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선보였는데요. 미국에서 나오는 SUV보다

더 가볍고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모노코크 방식을 도입을 해서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의 SUV로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 디자인, 뭔가 얼룩불룩 근육한 근육의 느낌이 나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5년에 미국 현지 생산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글로벌 경영 체제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05년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공장이 건설되면서 미국 외의 시장은 러시아, 중국, 유럽 각지에 진출을 하면서 적극적인 공략을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 펼쳐나가면서 천만 대 수출을 달성하면서 한국 수출 역사의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세계 총 생산량의 6위를 차지하는 그 순위로 올라섰고요. 매출 1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서 현대가 아니라 글로벌 현대차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2007년 처음으로 프리미엄 세단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자, 왜 그렇게 현대차는 프리미엄 고급차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일단 고급차 시장이 국내외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커가는 성장에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싶었죠. 그리고 한 대를 팔아도 고급차가 더 수익성이 좋습니다. 또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죠. 지금까지 현대차는 뭔가 고급차 브랜드에서는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프리미엄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프로젝트 BH입니다. BH는 뭐의 약자일까요? 바로 벤츠 헌터라는 별명인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프리미엄 차를 따라잡고 싶은 연구자들의 열망이 담긴 프로젝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물인 한국차 최초로 제네시스는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제네시스가 출시된 이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금융위기 기간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차를 사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에 현대차는 2009년 1월 현대 어슈어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현대차를 사고 1년 이내에 실직, 파산을 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직하더라도 급하면 차를 되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독창적이고 과감한 역발상 덕분에 현대차의 딜러망에서는 엄청나게 제네시스가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보기 힘든 따뜻한 마케팅에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 결과 2%대를 맴돌던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09년 4.2%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서 경쟁사들이 좀 경영 성과가 좋지 않았고 또 당시 원화 약세로 인한 반사 이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다. 이걸 실천해서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자체 내 혁신 또 해외 투자를 지속해서 꾸준히 밀어붙인 결과 글로벌 상위 업체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대차는 또 한 번 혁신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게 됩니다. 정몽구의 시대에서 정의선으로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서 전체적인 회사의 분위기도 변화가 생겨납니다. 경영자는 결국 성과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현재의 성과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합쳐져서 기업 가치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의 리더십이 바뀐 이후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등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도 잘 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3년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는 고급화, 고성능화, 전동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10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요. 특히 전동화에 35조 8천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과 중남미,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좀 약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서 이미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차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GM 공장을 인수하면서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위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되면서 토요타와도 경쟁해야 되고 또 저가 부문에서는 중국 전기차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해외 시장이 마냥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불모지에서 세계 3대 카 메이커가 된 현대자동차. 그 경쟁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혁신에 대한 노력, 그리고 투자를 만든 현대만의 정신이 아닐까. 저력의 현대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목표를 넘어서는 노력과 집념이 성장의 동력이 된다로 하겠습니다.

0: 짓벌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3: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자전거.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4: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3: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4: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3: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3: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4: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

0: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9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구문의 활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출제되면 좀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모여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 한번 찬찬히 오늘부터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기출문제로 출제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출제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3번 문제부터 풀게 될 거고요. 3번 문제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요. Though most bees fill their days visiting flowers and collecting polle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록 대부분의 bees, 여기서 말하는 bees는 아마 벌들이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벌들이 fill their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하루를 온전히 채울 거래요. 뭐 하면서 visiting flowers and collecting poll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꽃들을 방문하고 꽃가루들을 모으면서 대부분의 벌들은 그렇게 본인의 하루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some bees, 몇몇 벌들은요 take advantage of the hard work of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take advantage of 하면 어디로부터 이득을 취하다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벌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서 이득을 취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몇 번 느껴보았을 수도 있는데 무임승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놀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어디서도 보여? 아, 벌들 사회에서도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These thieving bees. 자, 여기서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러한 도둑 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둑 벌들은요. sneak into the nest of an unsuspecting normal b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neak into라고 하면 몰래 들어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도둑 벌들은요. 몰래 들어간대요. 어디 둥지 내에 몰래 들어가게 되냐면요. unsuspect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즉, 아, 의심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벌들의 둥지로 들어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럼 이때 unsuspecting 이라고 해서 현재 분사가 나오고 있거든. 즉, 아, 의심을 하지 않는 평범한 벌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심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지 않는, 즉 여기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잘 오고 있습니다. 즉, 아, 의심을 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 벌들의 집으로 들어가서요. known as the host. 근데 이런 애들은 아, 숙주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자, 몰래 걔네 집에 들어가서 lay an egg near the pollen ma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꽃가루 더미 옆

자신의 알을 하나 낳는데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누가 봐도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 꼴이네. 첫 번째, 몰래 들어가고, 두 번째, 알을 낳고, 세 번째, and then sneak back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몰래 다시 나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가로쳐져 있는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 꽃가루 더미라고 하는 것은요. being gathered by the host bee for her own offspr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모아진 그 꽃가루 더미 옆에다가 알을 하나 낳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hen the egg of the thief hatc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둑 벌의 알이 까졌을 때 it kills the host's offsp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숙주의 새끼를 죽여버린대요. And then eats the pollen meant for its victi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꽃가루들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자, 꽃가루는 꽃가루인데 어떤 꽃가루냐면요, meant for its victim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니까 그것의 희생자가 원래 먹기로 되어 있었던 그 꽃가루를 먹어치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s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 its victim, 그것의 피해자. 즉, 지금 얘는 가해자네? 그러면 얘는 아마 앞에 나오는 the egg of the thief 이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도둑 벌의 새끼였겠죠. 그래서 그 도둑 벌의 새끼의 피해자가 원래 먹기로 되어 있었던 그 꽃가루를 먹습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오케이. 단수에 소유격까지 붙인 거 너무 잘 붙여주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Sometimes 때때로는요, called brood parasite 이라고 부른대요. 자, brood parasite는요, 탕난 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these bees 이러한 벌들은요, are also referred to as cuckoo be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uckoo 하면 뻐꾸기거든요. 자, 뻐꾸기 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왜 뻐꾸기 벌이라고 불리냐면요, because they are similar to cuckoo birds. 뻐꾸기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 자, 뻐꾸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놔놓고, and leave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가 그 알을 기르도록 떠나는 그 뻐꾸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3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 우리 지금 구문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즉, 아, 여기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조로 연결돼야 되는구나. 우리 이거 이제 알수 있죠? 그러면 이때 leaves가 잘 연결된 건지 보려면 앞에 동사가 어떤 동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leaves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앞에 동사 어딨어? 이때 which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cuckoo birds 라고 하는 거를 꾸며주고 있지. 즉, 뻐꾸기를 꾸며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복수형이잖아. 그러면 단수가 lay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고, 자, 이거에 맞춰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뭐랑 연결돼야 돼, 그러면? 복수형 동사랑 연결돼야지. 자, 그러면 답은 여기서 나왔네. leaves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leave라고 나와줬었어야지. 자, 그래서 cuckoo birds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leave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렇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고요. 그럼 마음 편하게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자면, they are more technically called kleptoparasit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애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bees, 그 thief bees, 즉 도둑 벌들이잖아요. 그 도둑 벌들은요, 더 기술적으로는 뭐라고 불리워지냐면 kleptoparasite라고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더 전문적으로 어떻게 불리워지냐면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ly 붙어 있는 우리 얘 뭐라고 불러? 부사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더 전문적으로는 kleptoparasite라고 불리워진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있는 are called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가 동사 꾸며준다. 너무 괜찮죠?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klepto라고 하는 것은 means thief in Gree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스어로요. klepto는요, 도둑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And the term kleptoparasite refers specially to an org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kleptoparasite라고 하는 그 단어는 특히나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어떤 생명체를 가리킨대. 자,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어떤 생명체냐면 that lives off another by stealing its f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생명체로 살아가는 그런 애들을 그런 이제 유기체를 말을 하는 건데요. by stealing its foo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생명체의 음식을 뺏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organism 유기체를 말한다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예.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거 어떻게 알았어? 뒤에 문장을 보니까 leaves of라고 해서 아,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선행사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는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시다 라고 해서 5번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지금 그래서 지금 벌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잖아요. 이 벌 상황의 경우에는요. The kleptoparasite 은요. feeds on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the host hard-earned pollen sto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숙주가 아주 힘들게 모은 그 꽃가루 더미 즉 꽃가루 비축물들로 먹고 삽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문제로 딱 출제되니까 아, 생각보다 어렵다. 그치? 자, 이렇게 문제 여러 개 풀다 보면 아마 익숙해져서 잘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까요? 201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7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ith all the passion for being sli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날씬해지고자 하는 모든 열정과 함께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아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함께 It is no wonder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지도 않다라고 하는 뜻이지.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함께 무엇이 놀랍지도 않냐면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가주어지. 가주어면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 진짜 주어가 따라와 줘야 돼. 진짜 주어를 지금 대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잘 이끌어주고 있지. 그치? 자, 그럼 동그라미 한번 치고 해석을 해볼게. 뭐가 이젠 놀랍지도 않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view A as B라고 하는 구문이 있죠. A를 B로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Any amount of visible fat on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몸에 있는 그 보이는 어떠한 양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써 본대요? Something to get rid o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가주어 나왔고 진짜 주어를 대수로 이끌고 있으니까 괜찮구나 라고 1번 넘어갔고요. 하지만 The human body has evolved over time in environments of food scarc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인간의 몸은요 진화되어져 왔는데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이었냐면요. An environment of food scarc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량 부족의 환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어져 왔대. 얘들아,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놔야 돼? 몸에 비축해놔야 돼. 자, 그런 환경에 우리 인간이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은 그런 상태로 진화되어져 왔는데 그러므로 The ability to store fat efficiently is a valuable physiological fun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능력은 능력인데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is a valuable physiological fun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굉장히 가치 있는 생리학적인 기능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지. 자, 그래서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기능이었다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때 e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얘들아, 지금 여기서 효과적으로라고 하는 그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효과적으로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store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그 능력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기능인데요. That served our ancestor well for thousands of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그 조상들을 아주 잘 보존시켜 올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Only in the last few decades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오직 지난 몇십 년 동안에만 In the primarily industrially developed econom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요 산업적으로 개발된 경제 국가들에서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근데 쌤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 있잖아. 여기 왜 빨간색으로 쳐놨을까? 이거 보면 약간 생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텐데. Only가 이끄는 부사구가 문 두에, 즉 문장 앞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됐나?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어.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Only in the last few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단지 그 지난 수십 년 동안에서야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고.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주어랑 동사가 잘 도치가 됐어. 그런데 우리 뭐가 또 하나 문제라고 했었어? 이 동사가 주어에 정말 수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 맞아?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근데 얘들아, food라고 하는 것은 불가산 명사예요. 즉, 셀수 없는 명사라는 말이거든? 셀수 없는데 복수형 동사로 쓰면 안 되겠지. 얘 뭐로 바꿔줘야 돼? ha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에서야만 has food become so plentiful and easy to obtain이라고 나오고 있어. 음식이 너무나도 풍부했고요. 그리고 얻기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자, as to cause fat-related health probl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살과 관련된 이런 지방과 관련된 건강 문제들도 유발하게 되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은 여기서 도치가 됐는데 뒤에 나오는 주어랑 수일치를 시켜줘야 됐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People no longer have to spend most of their time and energy gathering berries and see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하는 데 에너지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냐면요. 베리류나 혹은 그 씨앗들을 모으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음식이 이미 차고 넘쳐나지게 됐으니까. 그치? 자, 얘들아,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쌤이 친 부분 있는데요. 똑같이 한번 쳐볼까? spend 다음에 얘들아, 시간이나 혹은 돈이 나온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spend 시간 혹은 돈 ing라고 하면요.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 데 사용하다라고 우리 해석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어디에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베리류나 혹은 seed, 씨앗을 모으는 데쓸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spend 시간 ing 나오는 구문 표현 너무 잘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 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냐면요. hoping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들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지. 어떤 걸 바래? A hunting party will return with m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냥을 나간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돌아와 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랄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왜? 이미 음식이 넘쳐나게 됐으니까. 자, 그랬을 때, we all 네, All we have to do nowaday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is drive to the supermarket or the fast food restaur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슈퍼마켓으로 운전을 해서 가거나 혹은 패스트푸드점으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음식이 풍부해진 거네. 자, 그러면 문법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이때 where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될까?
완전해야겠지. 자, 완전한지 한번 볼까요? For very low cost,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we can obtain

nearly all of our daily calo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매일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칼로리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 완전하네. 그러면 뒤에 문장도 완전하고 앞에 봤더니 장소의 선행사를 나타내는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온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013학년도 7월 학력평가 31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lizard. 아, 뭔가 도마뱀 얘기로 시작하고 있네요. 도마뱀은 도마뱀인데 that climb walls and ceiling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벽을 타거나 천장을 타는 그 도마뱀들은요, do not tend to fall of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데. 그쵸? 물론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안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but it is not why일까, because일까. 지금 이거 두 개를 고르는 건데,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결과인지 원인인지에 따라서 why가 될 수도 있고 because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 해석해 봐야지. 하지만 it is not why일까 because일까 they have great s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마뱀들이 강한 흡착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내용이 뭐야? 뒤에 내용은 원인이 나오고 있네. 자, 뒤에 내용이 원인이 나오면 why가 나와야 될까? because가 나와야 될까?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면 because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 하지만 it is not because they have great suction. 그 도마뱀들이 강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they are not really using suction at 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마뱀들은 아예 흡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Here is how the feet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뒤따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도마뱀들의 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 건가 봐요. On the bottom are dozens and dozens of tiny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여기 땡땡 표시 있는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 On the bottom 이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문 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전치사 구가 문 두, 문장 앞에 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 도치시켜 준다고. 자, 그래서 도치가 된 문장을 잘 봤는데요. 그 발바닥, 즉, 도마뱀들의 발바닥에는요, 수십 개의 뭐가 있대요? Of tiny grooves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작은 수십 개의 주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름들은요, which you can see if you have ever looked closely at the lizard in the terrari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테라리움에 있는 그 도마뱀들을 아주 가까이 본 적이 있다면, 너가 눈으로 볼수 있는 그 아주 많은 주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걔네 발바닥에 주름들이 많나 봐요. 자, on each of those little grooves you can see, 너가 볼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주름들에는요, there are dozens more. 훨씬 더, 수십 개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that일까, was일까, 지금 그거를 구하는 건데, 얘들아,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was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고,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문장 앞부분만 보면 되겠지? 자, 문장 앞부분을 보자. There are dozens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십 개가 더 있대. 그러면 얘가 앞에서 선행사 역할을 단단히 해주고 있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올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that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주름들에는요, there are dozens more that are not visible to the naked ey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수십 개의 주름들이 더 있대, 안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주름이 굉장히 자글자글 많은 형태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nd, 그리고, on each of those dozens of groo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각, 각각의 수십 개의 주름에는, 자, 얘들아, 또 빨간색을 쌤이 쳐놨어.
밑줄을 쳐놓은 거 보니까 얘 뭐가 문장의 맨 앞에 온 거야?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한다고? 도치시킨다고. 자, 그랬을 때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도치시키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 단수가 올까, 복수가 올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냐면 이 동사랑 자리를 바꾼 뒤에 나오는 주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주어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작은 주름들 수십 개 각각에는요, 뭐가 있냐면, hundreds if not thousa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천 개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개의 머리카락과 같은 돌기들이 막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돌기들이 있어서 그 도마뱀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내용은 이해가 가네요. 그쵸?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is인지 are인지 결정하면 되겠다.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뭐야? 복수형이네. 그쵸? bumps라고 하는 돌기들이라고 해서, 아, 복수형이 나오고 있으니까 are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 나와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lizard, 도마뱀들의 발에 이렇게 많은 그런 돌기들이 나 있는데요. Now, if you take a microscopic look at even the smoothest surf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너가 현미경으로 가장 그 도마뱀 발바닥에 부드러운 부분을 보더라도, you will see it is covered with microscopic pits, bumps, and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장 부드러운 부분도 모루 가득 찬 거를 볼수 있게 될 거래요. 그 홈들과 bumps, 돌기들과 그리고 주름들로 가득 찬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 말인즉슨,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화뱀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내용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아, 도치가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만약에 도치에 대해서 안 배웠으면 여러분들 each of those dozens of grooves 에서 뭐에 초점을 맞췄을 거냐면 앞에 나오는 each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거야. 그러면 아마도 몇몇 친구들은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뭐다? 전치사 구가 앞으로 빠지면서 도치된 문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9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The idea tha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인데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게 that이 따라 나오고 있어. 그럼 얘들아, 문제 하나만 내볼게. 이때 나오는 that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that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쵸? 관계대명사 that 정도 알 거고, 그리고 접속사 that 알 거고, 동격의 that 알 거고, 그쵸? 그런 것들 중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문장 끝날 때 맞춰보세요. 자,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that hypnosis can put the brain into special 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hypnosis는 최면이라고 하는 건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특별한 상태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in which 그 특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the power of memory are dramatically greater than norm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억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보다 아주 극적으로 높아진 그 특별한 상태로 우리의 뇌를 놓을 수 있다. 뭐가? 최면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쓸까?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는 reflec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다, 그치? 그러면 그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고, 그 주어의 진짜 부분, 여기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는 맞아. 그런데 진짜 주어, 찐 주어는 누구야? 맨 앞에 있는 아이디어, 생각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대시 뭔지 조금 감이 왔어? 이때 이 대시 뭘까? 이때 대신 동격의 대시입니다. 자, 동격의 대시 특징.
특징이 뭐가 있었는지 한 번만 다시 짚어보자.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

운전해야 되고요. 앞에는 추상명사가 있어야 돼.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특정 지어지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과 같은 추상명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걸 보니까 아, 얘 동격의 대시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그 생각은 생각인데 그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어디로 놓을 수 있대? 평소보다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힘이 아주 극적으로 높아지는 상태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reflect,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A belief in a form of easily unlocked pot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면 easily unlocked potential, 아주 쉽게 열릴 수 있는 potential, 잠재력의 형태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아, 이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는 1번 밑줄이 그어진 거 얘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괜찮으려면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뒤에다가 한번 붙여보라 그랬어. 그럼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 The powers of memory, 기억력의 힘은 are dramatically greater than normal, 아주 극적으로 평소보다 높아진다. In special state, in the special state, 특별한 상황에서. 자, 얘들아, 매끄럽게 해석이 돼? 매끄럽게 문장이 흘러가잖아. 그치? 자,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고 뒤에 전치사를 넣어봤을 때 매끄럽게 문장이 흘러가니까 여기는 1번 맞다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it is false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 그럼 뭐가 거짓이라는 거야? 아, 최면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거? 그거 거짓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하지만 People under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요 generate more memories than they do in normal 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기억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그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but these recollections 이러한 기억들은요 are as likely to be false as tr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진짜인 것만큼이나 가짜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최면에 걸렸다고 해서 지금 뭐는 맞다고 했어? 더 많은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맞는데 그것이 다 진짜라고는 보장 못해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얘들아 2번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우리 저번 시간에 대동사에 대해서 배웠었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떤 동사를 대신해주는지를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then they do in normal state 에서 이때 do는 어떤 동사를 대신받은 거지? 그들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즉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고 해석했잖아.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동사 do 같은 경우는 generate라고 하는 동사를 대신 받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받고 있습니다. do, does, did 중에 do라고 잘 받고 있네. 자, 그런데 hypnosis lead them to come up with more information. 그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생각해내게 하기는 하지만 not necessarily more accurate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내지는 않는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in fact 사실은 it might actually be people's belief in the power of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마도 사람들의 믿음일 거래. 뭐에 대한 사람의 믿음일 거냐면요 in the power of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거래. 자, 뭐가 사람의 믿음이냐면요 that lead them to recall mor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최면이 실제로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최면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더 많은 정보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누구를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이때 leads라고 하는 동사가 맞는지 아닌지가 판단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때 that이 수식하는 선행사 누구일까? 문장의 앞에서 보면 people's belief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무엇을 이끄는 것은? lead them to recall more things.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뭐일 것이다?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believe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복수잖아. 복수 형태인데 지금 단수 형태 동사 나오면 안 되겠지. 얘 뭐로 고쳐줘야겠어요? lead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일단 틀린 거는 확실해졌고요. 자, 그런데 if people believe that 만약에 사람들이 믿는다면 뭐라고 믿는다면 they should have better memory under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면 상태 하에서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야 돼 라고 믿는다면 그쵸? 최면이 걸리면서 그래 내가 최면이 걸리니까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겠지? 라고 믿는다면 they will try harder to retrieve more memories when hypnotiz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인출하려고 더 열심히 끌어내려고 노력할 거래요. 그들이 최면에 걸렸을 때. 그래서 더 많이 인출이 되기도 하나 보죠. 그랬을 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re's no way to know.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 whether the memories hypnotize people retrie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인출해내는 그 정보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근데 지금 4번 whether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whether은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잘 됐어? 뒤에 가보니까 정말 그 최면이 걸린 사람들이 인출해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라고 잘 해석이 됐고,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로서도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오케이, 4번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정말 이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뱉어낸, 인출해낸 그런 정보들이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Unl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라고 해석할 거지. 만약, of course, we know exactly what the person should be able to reme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얘가 정말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어떤 의상착의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한번 최면을 걸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범죄자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밝혀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면, 그 사람 노란색 티 입고 있던데요? 파란색 티 입고 있던데요? 라고 말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but if we knew that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즉, 여기 앞에서 말한 게 뭐야? 정말 그 범죄자가 빨간색 티를 입었는지 우리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then we would have no need to use hypnosis in the first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애초에 우리가 최면을 걸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 우린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if라고 하는 가정법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어떤 사실의 반대 내용을 말하는지 살펴봐야 돼. 즉, 여기서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But if we knew that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면이라고 해석했거든? 그러면 어떤 사실의 반대야? 현재 사실의 반대 내용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가정법, 과거 쓸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쓸까? 가정법,
과거 쓰는 게 좋겠지.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쓰고 있다. 5번까지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학년도 6월 모의 평가 28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f an animal is innately programmed for some type of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만약에 어떤 동물들이 선천적으로 프로그램되어져 있다면, 자, 뭐 하기 위해서 for some type of behavior,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면, then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는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 갔고, 이때 are, 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때 R이 오는 게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there is 혹은 there are 나온 다음에 이때 등장하는 비동사는 어디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냐면요. 뒤따라 나오는 애들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누구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biological clues 즉 생물학적인 단서, 이 부분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니까, 오케이, 복수 형태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는 거, R로 오는 게 괜찮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나도록, 어떤 행동을 하도록 타고났더라면, 어떤 단서가 있대?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거래. 자, 생물학적인 단서가 뭔지 한번 찾으러 가볼까? It is not accident. It is no accid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연의 일치, 즉 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사고가 아니냐면요. That fish have bodies. 그 물고기가 이런 몸을 가지게 된 거는 단순히 사고가 아니래.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면 which are streamli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고 and smooth, 부드럽고 with fins and powerful tai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한 꼬리와 지느러미를 가진 이러한 몸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2번이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smooth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smooth가 뭐야, 얘들아? 품사가? 형용사잖아, 그치? 자,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올 자리가 맞니? 라고 물어본다면, 오케이, 보어 자리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맞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 그랬을 때, Their bodies are structurally adapted for moving fast through the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물고기의 몸은요, 구조적으로 적응하게 되었대요. 뭐 하도록? 물 속에서 빠르게 이동하도록 적응을 하게 되었는데,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도, if you found a dead bird or mosquito, 너가 만약에 죽은 새나 아니면 모기를 발견한다면, you could guess, 여러분은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거래. By looking at its w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날개를 확인해 봄으로써 너는 추측할 수 있을 거래. 어떤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거냐면 that flying was its normal mode of trans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날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아마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왜? 날개가 달려있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3번 it's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때 대명사 누구를 받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it's는 누구를 받고 있죠? 앞에 나오는 dead bird or mosquito라고 하는 이두 개를 받고 있는데 각각의 단수 형태니까 단수의 소유격 it's 나오는 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However, 하지만, we must not be over optimistic. 우리는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Biological clues are not ess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예외 사례가 있겠죠? The extent. 자, 정도는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면, to which they are find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것이 찾는 정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얘들아, 뭘 찾아야 되냐면 이때 등장하는 they가 찾는 주체인지 찾아지는 대상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 데이를 잘 찾아낼 수 있느냐였거든.

때 A가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위에 나오는 biological clues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생물학적인 단서가 찾아지는 범위는 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게 스스로 찾을 수 있어? 아니지. 찾아줘야만 하잖아. 자, 그랬을 때 are finding이 아니라 are foun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와야지 맞겠구나.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그랬을 때 이런 생물학적인 단서가 찾아지는 범위는 varies from animal to animal and from activity to ac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물들마다 다르고 활동들마다도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t is impossible to guess. 자, 무엇을 추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냐면요. From the bodies that birds make ne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의 몸을 보고서, 아, 얘네 둥지를 틀면서 사는구나를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치? 그 정도가 다양하다고 지금 앞에서 말해줬잖아요. And sometimes, 그리고 때때로는 animals behave in a way quite contrary to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때때로 동물들은요, behave, 활동, 행동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contrary to,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반대되는 행동이냐면,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그들의 신체적인 형태가 예상되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이 무엇인지 보려면, 쌤이 얘 뭐라고 해석했을까? 그들의 신체적인 형태, 신체적인 형태로부터 예상되는 것, 과는 반대되게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했지. 그럼 얘를 쌤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자, 그러면 앞에 뒤에 문장을 살짝 봤더니 앞에 선행사가 있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에 주어 있니? 그러면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다는 말이네.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얘 우리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자, 그럼 5번도 맞겠네요. 자, 그랬을 때, ghost spiders have tremendously long legs. 그 유령 거미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they weave webs out of very short threa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미줄을 짜기는 짜는데, 굉장히 짧은 가닥으로 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긴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예측할 수 없네. 그치? 그랬을 때, to a human observer, 인간의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their legs seem a great hindr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령 거미의 긴 다리는 굉장한 방해인 것처럼 보이죠. As they spin and move about the we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거미줄을 이동하거나 거미줄을 짤때 그들의 긴 다리가 굉장히 방해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아, 그런 물리적인, 즉,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맨 처음에 등장한 biological clues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 즉, 이러한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동물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2017학년도 4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In early modern Europe, 그 근대 초기의 유럽에서는요, transport by water was usually much cheaper than transport by land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운송을 하는 것이 땅에서 운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an Italian printer calculated in 155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550년에 그 이탈리아 인쇄업자가 계산을 한번 해봤대. 자, 무엇을 계산을 해봤냐면, 자, 이때 등장하는 대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이때 등장한 대. 자, 뒤에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 To send a load of books from Rome to Lyons would cost 18 scudi by land compared with 4 by sea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한 묶음을 로마로부터 리옹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려면요, 18 스크루디라고 하는 그 돈이 든다고 합니다. 어디로 옮기면? 땅으로 옮기면

8스크루디라고 하는 그 돈이 들지만, 아, 바다로 옮기면 4스크루디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기준으로 that 어떤 대신지 한번 잘 생각해봤어?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그리고 앞에 봤더니 얘 선행사가 있어, 없어?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오케이. 접속사 that 잘 오고 있고요. Letters were normally carried over l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편지 같은 경우는요, 땅에서 주로 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 system of transporting letters and newspapers as well as people by canal bo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사람뿐만 아니라 그 편지들 그리고 신문들을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 자, 뭐로 운송하는 시스템이냐면 canal boat이라고 나오고 있어. canal은 운하거든요. 자, 그래서 운화배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편지 그리고 신문을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어딨어? but 이하로부터 진짜 주어는 a system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았으면 당연히 뭐 찾아야겠어? 동사 찾아야겠지. 자, 동사를 두두두두 하고 찾아봤을 때 어디 동사 있습니까? developed라고 하는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운하 boat, 운하 배로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그 시스템은 어디서 발달되게 되었다? In the Dutch Republ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17세기에 개발되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동사 자리에 동사가 잘 오고 있고 심지어 17세기니까 과거형 동사 developed 잘 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The average speed of boat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 지금 여기서 운송을 하기 위한 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그 배의 속도 같은 경우는요. 한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는 정도였대요. 자, 그런데 그 속도는요. slow compared to a rider on a horse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즉 육로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해석은 됐는데 이때 slow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게 왜 갑자기 slow가 혼자 동떨어져서 나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예, 분사구문인데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냐면요. being이라고 하는 애가 생략되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얘들아, 분사구문을 생각해 보려면 우리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 분사구문이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리면 어떤 문장이 될까? The average speed of boats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And, 자, 그래서 접속사 살리고, and라고 하는 접속사 살리고, 주어 살리면 여기서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 평균 보트의 속도는, 평균 그 배의 속도는 was slow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접속사 지우고 앞에 나오는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도 지우고 was라고 하는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꾸고 나니까 얘들아, 분사구문에서 being이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가 쏙 이렇게 생략이 됐더니 뭐만 혼자 남은 거야? slow라고 하는 얘만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분사구문으로 being이 생략됐다고 보니까 오케이, slow라고 하는 게 혼자 남아도 잘 남아있는 거네 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네. 그쵸? 분사구문 다룬 지가 조금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분사구문은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한번 직접 써보면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service was regular, frequent, and cheap and allowed commun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퀴즈 한 번만 내볼게. 이때 등장하는 The service는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운송을 하는 거야? 혹은 땅으로 운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service는 물로 운송을 하는 거예요?

운송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반면에 물로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는요, 굉장히 규칙적이었고 자주 발생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싸기까지 했대, 값이. 자, 그래서 and 그렇게 함으로써 allowed communication 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야. 자, not only A but also B. 우리 이거 수거 표현 이제는 익숙하다, 그치? 자, 그래서 not only between Amsterdam and the smaller tow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대도시와 그리고 작은 도시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between one small town and an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작은 도시에서 다른 작은 도시로까지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Thus, 그러므로 equalizing accessibility to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보의 접근을 평등화하면서라고 지금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equalizing이 뭔지 한번 맞출 수 있겠어? 이때 등장하는 equalizing은 뭐야?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분사구문 한번 했었잖아. 그치? 분사구문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줄 알아야 된다고?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이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does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미 살아있어. 그러면 접속사 또 살릴 필요 없이 does는 이미 있고, 여기 생략되어진 주어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므로 무엇이 equalizing, 평등화시켜주는 거냐면요.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정보의 접근성을 무엇이 평등화시켜준 거야? 여기에 주어는 앞에서 동그라미 친 the service가 되겠습니다. 즉, 물로 운송을 하는 거. 물로써 지금 letters, 아까 전에 말하는 편지나 아니면 사람이나 또 뭐? 신문 같은 거를 운송해 주는 것이 무엇을 평등화하게 만들어 주었대요? 정보의 접근성을 평등화하게 만들어 주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생략된 거는 the service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졌다 라고 지금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thus the service equalized 원래 문장 같았으면 얘가 과거 형태로 써 있었겠지. 왜? 문장 자체가 지금 다 과거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thus the service equalized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이었겠지만, 어떻게 된 거야? 아, 접속사는 굳이 생략하지 않았지만, 주절에 있는 주어와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했다? 주어를 생략했다. 그 다음에 equalized라고 되어져 있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뭐를 만들었다? 분사 구문을 만든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 지금 연달아서 두 번이 등장하고 있네. 그치? 그래서 4번도 맞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It was only in 1837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뭐가 1837년에 일어난 것이었냐면요. Within the invention of the Electric Telegrap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 전신의 개발이 일어난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이 형태 약간 익숙하지 않아? It was only in 1837 tha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 that은 어떤 의미일까? 1837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it that 강조 구문이 쓰여지고 있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공부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쓰여지고 있고, 1837년이었다. 뭐가 1837년에 일어난 것이었냐면요. The traditional link between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f message were brok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연결고리. 뭐와 뭐 사이의 전통적인 연결고리냐면요. transport. 그 운송이라고 하는 것과 그 메시지에, 즉, 문자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전통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은 바로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절 하에서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한번 구분해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동사 부분이 were broken으로 있으니까 진짜 주어만 찾아내면 되겠네? 진짜 주어 어딨어요?

0: 지난 시간 백제 사비 시기의 중요한 유적지에 다녀왔는데요.
1: 이곳 능산이고분군은 사비 시기 왕과 왕족의 무덤이죠.
0: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돌을 다듬어 만든 무덤의 모습. 그리고 능산리 사지도 가보았어요. 여기서 발견된 백제의 보물. 첫 번째는 석조 사리감이었고요. 두 번째 보물이 발견된 곳에도 가보았는데요.
2: 와, 찾았다!
0: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보물은? 아, 이 느낌은 뭐지? 어? 저건? 나 천봉이를 탄생시킨 백제 최고의 보물!

0: 금동 대향로의 화려한 모습에 감탄하셨다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을 차례군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1: 아, 여긴 어디지? 어, 저건 용이잖아! 아!
0: 여긴 금동 대향로가 그리는 신비로운 세계.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힘차게 움직이는 듯한 용의 모습. 구름을 휘감은 발로 바닥을 딛고 향로를 받치고 있죠. 용은 입으로 물을 뿜어 용꽃을 만들었습니다. 용꽃잎 하나하나에는 신선과 물속 생명들이 등장합니다. 연꽃은 평화로운 물의 세계입니다. 이어지는 지상 세계에는 층층이 산이 겹쳐져 있습니다. 곳곳에 낯선 동물, 두려운 맹수, 신비스런 생명들. 이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이상 세계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0: 이제 그분들을 부를 순서예요. 어서 나와주세요.
1: 그래요. 이제 삼봉우리 맨 위쪽으로 갑시다. 다섯 악사와 다섯 마리 새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 속으로.

악사들의 연주에 화답하기 위해 하늘에서 봉황이 내려와 앉았습니다. 이상세계가 완성됐을 때 날아온다는 상상 속의 새 봉황이 향로의 세계를 완성합니다.

0: 자, 이제 마음속의 꿈을 담아 자신만의 봉황을 그려보세요.
1: 어떤 색으로 칠할까? 노란색으로 한번. 봉황아, 아름답게 날아올라라.
2: 새로운 내 모습 그려줘서 고마워.
1: 안녕. 봉황은 백제인들의 꿈을 표현한 새였어요. 백제의 유물 속에는 다양한 봉황의 모습이 담겨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걸작은 백제 금동 대향로. 그런데 금동 대향로는 어떻게 1500여 년간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걸까요? 그건 표면을 완성할 때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서양보다 1000년이나 앞선 백제의 뛰어난 기술력. 수은 아말감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은에 금가루를 섞은 다음에 열을 가해줍니다. 헝겊에 감싸 꼭 짜서 아말감을 추출해두고요. 질산수은을 바른 후에 나무주걱으로 아말감을 발라줘요. 향로를 다시 가열하면 수은은 날아가고 미세한 금은 표면에 밀착되는 거죠. 이야, 정말 멋지다. 금동대향로는 백제인들의 꿈을 담은 최고의 보물. 세계인들이 보호하는 문화유산이 된 백제역사지구에서도 금동대향로와 봉황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0: 고등학교 시절 터득한 수학 공부법으로 중앙대 물리학과에 입학.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수학 공부법을 알려주는 오늘의 주인공.
1: 누군가를 가르칠 때만 느낄 수 있는 그것만을

0: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자기 자신이 조금 더 단련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1: 배우는 사람에 맞춰 같은 내용도 다른 설명과 예시를 들며 알려준다는데 수학 역시 영역별로 다르게 공부를 해왔다는 재봉군의 공부법은 과연 무엇일까? 어릴 적부터 수리 퀴즈책을 즐겨봤던 재봉군. 놀이로 시작했던 퀴즈책 보기는 수리와 도용 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익힐 수 있게 해줬고 몰입의 즐거움과 집중의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줬다는데
0: 창의력 문제 같은 거를 항상 풀었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게 정말 좋았어서 지금까지 계속 풀고 있어요. 창의력 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됐어요.
1: 그 때문일까? 재봉군은 자연스레 수학에 대한 흥미를 쌓을 수 있었고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지만 고비는 한순간에 다가왔다.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후반부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다. 평소 같으면 쉽게 풀었을 기초 문제를 풀다가 막혀버린 것이다. 시험 시간은 흘러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시험 시간 내내 한 문제와 사투를 벌여야 했고 위의 문제들은 풀지도 못한 채 시험을 마쳐야만 했다. 수학 내신 등급도 내려갔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건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풀지 못했다는 것. 유연한 사고력을 자랑하던 재봉군이었지만 수학 공부를 반복하며 어느 순간 규격화된 문제풀이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일정한 패턴에 맞춰 수학 문제를 풀어왔었구나. 충격을 받은 재봉군은 이날을 계기로 교과서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결심했다. 그리고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준비해서 차례대로 읽어내려갔는데 그렇게 몇 권을 읽는 도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개념인 지수함수를 설명하는데 개념 설명의 표현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A 교과서는 박테리아의 무게로, B 교과서는 효모의 개체수로 지수함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고 있었다. 그뿐 아니었다. 예제 문제나 기초 문제의 풀이 과정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달랐다. 각각의 교과서가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재봉군은 다양한 교과서를 고루 설명, 다양한 방법의 해석과 접근들을 비교하며 개념들을 익혀나갔다.
2: 교과서는 일단은 저자들의 어떤 그 독창적인 어떤 설명 방식이라든지 또 뭐 출판사마다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걸 어떻게 교과서에 녹여낼 건지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되게 겉보기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이 개념이 이 개념이고 이 개념이고. 하지만 설명 방식을 잘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분석하면서 그런 학습의 개념을 갖다가 성실하게 해나갔다는 거는 상당히 탄탄한 개념을 만들었다라는 어떤 장점적인 게 돋보이고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교과서를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급하게 서두르면 정말 정작 봐야 될 것을 갖다가 못 본다든지 그런 어떤 중요 의미는 못 찾고 그냥 똑같은 개념에 문제만 다른 거구나 이렇게 자칫 잘못하고 생각하다가는 그냥 단순한 문제만 여러 번 반복한 그런 결과가 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토시조차 하나 음미하면서 아, 요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아,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한 걸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해나간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선생님보다도 훨씬 튼튼한 탑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0: 다양한 교과서를 보면서 같은 내용의 개념도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재봉군. 문제풀이 방식도 이에 적용해보려 노력했는데 문제를 풀 때는 문제집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면지에 풀었다. 틀리거나 중요하다 판단한 문제의 하단엔 사고 과정을 정리한 한 줄 평과 풀이법을 간단히 적었기 때문이다. 다 적은 후엔 그 위에 메모지를 붙여서 사고 과정과 풀이법을 가려뒀다. 이런 식으로 한 단원의 문제 풀이를 마치고 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메모지가 붙어있는 문제로 돌아왔다. 그리곤 이전에 적어둔 내용을 보지 않은 채 문제를 풀이. 해당 문제를 또 틀렸을 경우엔 메모지 위에 새롭게 문제를 풀며 생긴 사고 과정과 풀이법을 다시 적었다. 문제를 풀며 생긴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1: 문제를 다시 풀 때 다시 추론을 해서 어떻게 풀지의 계획을 새로 세울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풀이랑 전의 풀이가 만약 다르다면은 어떤 풀이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풀이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0: 또한 한 문제를 많이 틀려서 메모지가 많이 겹친 페이지는 접어서 따로 표시를 해뒀다.
1: 마지막에 다시 풀었는데도 붙인 이유는 이 문제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접어놨어요.
0: 문제 풀이를 통한 수학 사고력 키우기. 먼저 문제집에 문제를 풀 때는 이면지를 사용, 문제 하단의 공간을 비워둔다.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나 중요하다고 판단한 문제는 문제 하단 빈 공간에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 과정과 풀이법을 적어둔다. 이후 적어둔 내용을 메모지로 덧붙여 가린다. 이렇게 문제집 한 단원을 차례로 풀고 난 후 메모지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이때 미리 작성한 사고 과정과 풀이법은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 또다시 틀렸을 경우엔 붙인 메모지 위에 새롭게 생각한 사고 과정과 풀이법을 필기, 적어둔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수학적 사고력을 키운다.
2: 중상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개념의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밟아나가야 되는 그냥 단편적으로 딱 풀리는 문제들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식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개념을 먼저 떠올려서 식을 만들고 그 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성질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지 그 풀이들을 비교해보고 또 좀 자기한테는 거북한 풀이라도 왜 이런 풀이들을 선생님들이 구사하고 문제지에선 제시가 되어졌는지 그런 이유도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학습해 나가는 것이 정말 수학적인 사고력 키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0: 매년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 시험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들의 교과 내용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수학적 사고력. 기본 개념의 원리를 더하고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재봉군이 모교에 나섰다. 후배들 역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1대1 밀착 멘토링을 지원했는데 과연 누가 멘티로 뽑혔을까?
1: 민성이가 뽑혔고
0: 보평고등학교 1학년 황윤성군. 수학 실력자지만 지금의 공부법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한 학생 중 한 명이다.
1: 윤성이를 뽑은 이유는 윤성이의 신청서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윤성이가 쓴 글을 봤을 때 학원에 가고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 내주는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그저 수학을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닌 다른 방법들을 좀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윤성이를 뽑았어요.
0: 윤성군이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1: 그러면 멘티 신청서 한번 보고 얘기해볼까? 수2에서 이런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네. 잘 돼 있는 부분과 안 돼 있는 부분을 아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 이런 부분은

0: 내 공부법을 조금 적용하면은 이렇게 도움이 조금 될것 같아. 네. 같은 과목의 교과서인데 다른 출판사여서로
1: 네.
0: 교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개념의 본질은 같아.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이나 그 설명을 돕기 위한 예시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이 문제집에서는 1에서 12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에 적힌 12면체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잖아. 하지만 밑에 문제를 보면은 연령대 그리고 성비별로의 인원수로 표현을 했지. 같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지만 다르게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다양하게 파악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세네 권, 많으면 다섯 권까지 비교해보면서 개념을 익혔어.
1: 근데 교과서 구하기 엄청 힘들지 않을까요?
0: 아니야, 이거 인터넷에 교과서 협회도 있고 대형 서점에서 이렇게 다 팔아.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어.
1: 근데 그냥 개념서나 문제집 같은 거를 비교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교과서를 해야 돼요?
0: 미적분 같은 거에 공식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그 공식들이 잘 이해가 될까?
1: 안 되겠네요.
0: 그치.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윤성이가 멘티 신청서에 쓴걸 보면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집을 풀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적었잖아.
1: 네.
0: 이것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을까?
1: 그 문제집에서 난이도가 높다고 그 평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그냥 많이 풀고 그냥 답지랑 비교하는 정도로만 했어요.
0: 물론 그렇게 해도 사고력을 기를 수 있지만 각 단원별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핵심들이 있어. 확률과 통계에는 조건이 하나 두 개만 추가돼도 풀이 방법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잖아. 그래서 조건들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혹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다섯 명의 학생이 각각 자신의 모자를 옷걸이에 걸어놓고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모자를 가져갈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야. 하지만 만약 한 사람만 같은 모자를 갖고 가게 된다는 조건이 붙으면은 생각할 게좀더 늘어나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에 따라서 너가 더이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변형이 나와도 그거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조건을 새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검은 돌이랑 흰 돌이 있을 때 경우의 수에서 빨간 돌이라는 거를 넣었을 때 바뀌지 않을까요?
0: 그치. 또 다른 것도 있나?
1: 남자랑 여자가 기차에 탔는데 어린아이가 탔다는 그런 경우가 추가됐을 때도.
0: 그치. 그치. 그렇게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연습들을 통해서 확률과 통계에서는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
1: 그러면 여기 조건을 넣으면 이거랑 이거랑 풀이가 다르잖아요.
0: 그치?
1: 그럼 제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0: 너가 변형한 문제의 형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찾아보면은 좋은 힌트가 될 거야. 그거를 생각하는 과정이 너의 추론 능력을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열심히 추론을 해보다가 조금 헷갈린다, 아니면은 확신이 없다, 이러면은 친구들과 협력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정 답이 궁금하면은 수학 선생님께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
1: 이런 조건을 넣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원래 문제를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지만 새로운 조건이 추가돼서 좀 달라 보이게 하는 게 포인트지.
2: 학생들이 괜히 섣불리 그렇게 문제 만들고, 자기가 뭐 좀, 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런 거에 자칫 하다가는 거기가 포커스가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에는 솔직히 도움이, 많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이 됐을 때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0: 게, 뭐, 당연히 조건 바꿔서, 아,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에, 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상위권한테는 아주 극상위권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뭐, 극상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변형하는 것보다는 숫자 바꾼 것부터 연습을 해나가는 게, 경우의 수에서는. 숫자만 바뀌어도 솔직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는 그런 숫자 바꾼 연습부터 좀 착실하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기하 벡터에서도 추론 능력을 기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미지화라고 들어봤어? 그러니까 어떠한 그림 같은 거를 네 머릿속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볼게. 이 문제를 봤을 때 원뿔의 빗변 쪽에서 봤을 때에는 태양광선이 정사형을 시키면은 여기서 삼각형 모양이 되지. 하지만 이 바닥면 쪽에서 봤을 때 정사형을 시키면은 여기서 원이 정사형이 되는 형태가 되잖아. 이렇게 해서 각각 방향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그런 정사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게 문제를 푸는 만 좋은 힌트가 되겠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추론 능력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림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이런 이 문제가 예시가 될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거지. 이거는 구를 뜻할 거고, 그다음에 이 평면은 어떻게 있을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그 그림이 확립이 되면은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직접 푸는 거지.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는 과정이 너의 추론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0: 사실 우리 친구들이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간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모든 것들은 되게 익숙해요. 뭐 평면에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얼마든지 합니다. 뭐 포물선, 쌍곡선, 타원 다 해요. 근데 이제 공간에 뭐가 있었을 때그 공간의 그림을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간을 평면에 나타낸 문제를 주는 거고, 그 평면에 나타낸 그림을 보면서 공간을 떠올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작업이 그거예요. 어떤 입체가 있었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을 상상한다라는 게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우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연습이 안 되고 그냥 대수적으로만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도형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각부터 길러주는 연습 차원에서는 뭐 추천할 만합니다.
1: 이렇게 추론력을 키우다 보면은 느끼는 게 생길 거야. 그런 거는 복잡한 문제도 복잡한 문제인데 오히려 간단한 문제에서 확연히 나타날 수 있어. 5번은 크게 세 가지 풀이가 있어. 내적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비교적 간단한 풀이인데 AC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은 마이너스 1, 나는 1, 0이잖아. 그리고 AF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은 0, 1, 마이너스 2잖아. 이걸 내적을 하면 1이 되지. 비교적 간단한 풀이지. 그리고 2번 풀이는 얘를 두 개로 벡터를 분할해서 하는 거야. 각각의 단위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볼게. 그러면 AC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잖아. 그리고 AF 벡터는
2: B 벡터 빼기 C 벡터.
1: 그치. 이거를 풀어서 하는 게두 번째 공식이지. 하지만 세 번째로 보면은 내가 사실 이 단위 벡터로 나눈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 셋은 자기 자신하고 만나지 않는 이상 내적을 해버리면 다 0이 돼. 한마디로 여기서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건 B밖에 없잖아. B벡터의 제곱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그냥 다 0이야. 그럼 바로 1이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나는 바로 보고 이거를 분할해버리고 1이라는 답에 접근할 수 있었어. 한마디로 이거를 이미지화를 통해서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
3: 그 이미지화를 할 때, 이미지화가 잘안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이미지화를 할 때는 보통 하나 이상의 그림들이 나오잖아.

그게 겹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그려가는 게 중요하고, 이미지화의 맹점 중 하나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판단 못하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있어.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을 잘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계속 조건을 생각해서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오늘 우리가 멘토링을 통해서 추론 능력 향상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잖아. 확통에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그리고 기하 벡터에서 그림이 있는 것, 없는 것을 이미지화 해보는 연습들을 집에서 숙제로 해왔으면 좋겠어. 너가 직접 해보다 보면은 너가 느끼는 게 있을 거야.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멘토링을 같이 해보자. 잘할 수 있겠니?

0: 미적분 1과 미적분 2는 대부분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함수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그래프 그릴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미분을 이용하고 또 적분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연속 불연속으로 함수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함수를 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은 지금 어떤 수능의 입장에서는 심플하고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률과 통계 그러면 수녀 그러면 네 가지. 뭐 조합 그러면 세 가지. 중복조합 세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된다. 분할 두 가지. 뭐 이항정리. 확률 여섯 가지. 통계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딱 시험에 나오는 유형 패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자꾸 연습해보는 게 확률 통계 잡는 법이고 절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지 않으니까 좀 쉼을 줘라. 이렇게 메시지 주고 싶고요. 학생들이 대수적인 어떤 기백에서의 계산이 있거든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동등해져요. 대수적인. 그래서 그 대수적인 계산이 아니고 이제 기백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고력.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백타를 배웠다라고 하면 삼각형의 오심도 알고 있으니까 무게중심하고 수심하고 방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관계들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베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 거지만 거기에서 내가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이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1: 교과서의 개념을 있는 그대로 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획일화된 풀이를 해왔던 멘티. 멘토의 사고력 공부법으로 수학 공부의 폭을 넓히려는데 지금까지 했던 공부법과는 전혀 달라서일까 혼란도 적지 않다. 그런 멘티를 위해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해주는 재봉군. 새로운 공부법을 적용시키며 생긴 혼란을 최대한 잡아주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 문제풀이 메모지 활용법도 빠짐없이 전달했다. 출연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바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2: 그러면 계속 붙여야 돼요? 이거는?
3: 일단 나는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모르면은 그냥 또 붙여버렸어. 아. 다시 푼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 네. 여러 번 품으로써 더 잘 정리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다가 모르면 계속 붙이다가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잖아. 네. 진짜 드물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이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나는 그 문제를 가위로 오려서 따로 모아놨어. 그리고 항상 그걸 보고는 했어. 네.
2: 그럼 문제집을 자르는 거예요?
3: 그치.
2: 그럼 뒷면에 있는 건 못 풀지 않아요?
3: 앞 뒷면에 모르는 게 하나씩 있으면은 네. 그냥 이 한 장 자체를 찢어가지고 네. 따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 네. 그리고 그 모아둔 것들을 복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적정히 분배를 해가지고 너가 자주 가는 장소 책상이나 학교 책상 사물함 네. 이런 곳에 잘 배치를 해두면은 수시로 볼 수 있잖아. 네. 이렇게 자주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네.
2: 그럼 출연력을 길러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만 계속

0: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1: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왜냐면 문제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문제는 계속 쌓일 거고,
0: 네.
1: 새로운 문제가 그러면 점점 많아질 거잖아.
0: 네.
1: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 위에 하나의 풀이가 아닌 우리가 메모지에 다양한 풀이 방법들을 정리해 왔잖아.
0: 네.
1: 그 풀이들을 보면서 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너가 해왔던 다양한 추론들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0: 네. 단순히 수학을 그냥 문제 푸는 과목이 아니라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과목으로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낀 거를 바탕으로 하면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 높은 수학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멘티. 한 번의 실수를 실수로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점검했던 재봉군과 꼭 닮은 모습인데.
1: 제가 윤성이한테 알려준 공부 방법은 윤성이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부 방법을 찾아보면서 뭐 혹은 그것들의 장점을 쏙 빼가지고 자신의 공부 방법을 점점 확립해 나가면은 윤성이가 원하는 대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윤성이를 저는 계속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2: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재봉군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남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자신만의 수학 공부법을 만들어냈듯 대학생활 중에도 취미와 공부, 또 다른 경험들을 쌓아가며 자신만의 특별한 캠퍼스 생활을 꾸려나갈 것이다.
3: 줄 사람 많을 거야.
1: 카메라 무슨 찍다? 뭐지? 왜 그러지?
4: 초고력. 아, 초고력.
1: 계속. 그치. 그래.
5: 아, 맞아.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기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김다리입니다. 네, 저희 다음 단원에서 지금 보는데요. 저희의 오늘의 넌센스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하나를 망쳐도 시험 전체를 포기하지 않을 확률은 그대들이 이제 시험 보다가 학교 시험을 보다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쌤, 17번 풀다가 시간 다 날아가서 못 풀었어요. 뭐 이렇게도 하고 15번 풀다가 멘탈이 날아가가지고 아유 시험 망쳤습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OT에서도 말했듯이 내신은 이제 제한된 그 50분이나 1시간 뭐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빡빡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략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대들 학교에서 문제가 이제 뭐 객관식이 뒤에 다섯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풀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서술형, 서답형 이렇게 넘어가서 먼저 해결을 한다던가 해서 최대한의 점수를 끌어내는 게 또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서술형이 있다면 서술형 내에서도 문제를 읽다가 아 이거 안 보이는데 너무 풀이가 길 것 같아 막막해 하면서 멈춘다기보다는 학교 시험에 서술형은 또한 부분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아무 말을 쓰라는 게 아니야. 그대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적으면 또 1점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분 점수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제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시험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주시고 또한 첫날 시험이 망했다고 해서 둘째 날 갑자기 잠을 자버린다던가 눈물 납니다. 진짜 끝까지 항상 최선을 다해달라고요. 넘어갑니다. 저희 다음 단원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저희가 이 확률의 뜻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한 단원이죠. 내용을 한 번에 이제 바라보고 이제 바로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갈 건데 저희가 넘어갈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그 이제 앞에 내용들을 다루는 단원이기도 하고 내용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새로운 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는 모든 사건을 담은 그 공간에서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지 그 중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 사건을 한번 바라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배반 사건입니다. 너가 나를 배반했어. 막 이럴 때 뭔가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건 A와 B가 두 개가 있어서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 없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거나 짝수가 나오거나 하는 친구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둘은 지금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사건 또 볼게요.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집합에 대한 내용에서도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어떤 A가 있어요. 근데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또한 이제 여사건, 이때는 표기로 A 위에다가 C라고 작게 적어주시면서 A의 여사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여사건은 반대로 이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A와 A의 여사건인 이러한 A의 여사건은 이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일까요? 우리가 배반 사건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될 때죠. 이 둘은 이제 같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즉 둘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또한 이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만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 다뤘던 경우의 수를 결국은 만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각각의 가짓수를 세는 일을 했다고. 근데 그는 결국은 이제 또한 확률로 이어가는 앞단계인 거죠. 왜냐하면 확률은 결국은 전체 경우가 일어나는 그 가짓수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이라는 표현은 사실 많이 익숙해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이렇게 수학적 확률이라는 표현은 그 가능성이 같을 때, 같은 정도일 때를 그냥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바라보자라는 건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라는 그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6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막 무한계를 막 무한번 던져. 그런다고 해서 항상 그 6분의 1이라는 기가 막히는 그 확률을 가지면서 주사위 눈이 나오진 않을 건데, 우리가 이 주사위 눈 1, 2, 3, 이 수들이 각각의 동일한 가능성으로 나올 수 있다, 나온다라고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될때 이제 우리는 수학적 확률, 즉 우리가 다루는 확률이라고 표현해 줄수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전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비율을 생각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확률을 다룰 건데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정리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그 페이지마다 가장 새로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뽑아서 정리해 둔 거예요. 다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확률이 어떠한 확률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0부터 시작해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 라고 말하는 확률 1이다 라는 것까지 이러한 범위를 갖는다는 등에 대한 얘기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의 이제 덧셈 정리로 들어갈게요. 보면 어떠한 두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들에 대한 합집합에 대한 표현에 확률을 묻고 있어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집합에서도 A 또는 B를 할때 각각을 더해준 다음에 교집합에 대한 그 원소 개수를 빼고는 했죠. 같은 맥락이겠죠. 그쵸?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신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셔야 된다. 왜냐면 이쪽에서도 그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더해져 있고, 이쪽에서도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한 번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을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사건 AB가 배반 사건이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이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빼지는 값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이라면 우리는 그 합집합에 대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야, 여기까지 말을 하고 여섯 건의 확률 또 마저 보겠습니다.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인 PA에 대한 값을 빼주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기 좋게 공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 확률은 이제 문장에 대한 글이 나와가지고 그 맥락을 잡아서 풀어나가는 게 많아요. 이 친구는 지금 A 또는 B에 대한 사건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이론적인 걸로 막 단계 단계를 밟아간다기보다는 아, 여기 또는 여기?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확률을 더해가고 빼가고 이게 좀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확률은 문제 자체가 그 정말 그 상황을 맥락을 이해하는 게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고도 뒤에 나오는 공식들을 조금은 자연스럽게 빠르게 익숙하게 추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출력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의 정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속 내용을 다잘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저희는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레벨 1 문제부터 한번 봐 볼게요. 첫 번째는 4번 문제야.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P에 대한 이러한 간단한 이제 식들이 등장하면서 해결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저희가 방금 했던 그 덧셈 정리가 떠올라요. 왜냐면 이에 대한 표현에서 말이야. 그러면 A, 아니 B,
A와 B에 대한 그 확률은 우리가 PA와 PB를 더하신 다음에 그 교집합에 대한 같이 동시에 일어날 그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때 앞에 조건에 보시면 일단 PB에 대한 값이 4분의 1이고 또한 이 앞에서 P, A교B, 에 대한 값은 3으로 나눠주니까 12분의 1이다라는 그 값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값과 여기를 이미 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PA에다가 더하기 4분의 1 그리고 빼기 12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쪽을 구하면 되는 건데 사실 여기 6분의 5라는 값도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PA는요, 우리가 다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6분의 5에다가 빼기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건데 분모를 12로 통분해 주시면 10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어지면서 12분의 여기 빼면 7에다가 8 돼가지고요. 3분의 2라는 확률로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 A 또는 B가 일어날 그 확률이 이런 식으로 덧셈 정리가 정리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겠네요. 공식 한번 다시 바라보는 문제가 될 테고, 그러면 이어가 볼게요. 다음은 몇 번일까?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를 차근히 읽어보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나열할 거래. 그런데 짝수가 모두 짝수 번째에 오거나, 아하, 짝수가 모두 짝수 번째에 오거나 또는 소수가 모두 소수 번째에 오는 그러한 확률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에 대한 확률,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는 7개의 자연수를 나열하니까 7팩토리얼이 될 텐데. 그쵸? 그러면 이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지금 생각해 주라는 거죠. 그럼 앞에 일어날 사건을 제가 A라고 하고, 짝수가 모두 짝수 번째에 오는 그러한 사건을, 그리고 소수가 모두 소수 번째에 오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사건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을 만들어서 짝수인 2, 4, 6은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기에 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수가 되어지는 2, 3, 5, 7이네 개의 숫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위치에 지금 놓여지는 게 또한 사건 B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P A 합 B에 대한 지금 또는에 대한 그런 확률을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 했듯이 우리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시고 동시에 일어날 그러한 확률을 빼주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각자를 한번 구해보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갈게요. 첫 번째 바로 짝수가 모두 짝수 번째에 오는 확률인데 이 중에서 짝수는 지금 2, 4, 6, 세 개가 있죠? 이 친구가 여기 나열되는 그 가짓수는 3팩토리얼이에요. 그쵸? 이세 자리에 어떻게든 나열되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들은 3팩토리얼이고, 그리고 나머지 네 개의 홀수들은 또 홀수 자리에 오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네. 그리고 전체는 아까 말했듯이 7개의 자연수를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대한 이 확률이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어갈게. 두 번째 확률은 PB를 구해봅시다. 즉, 이 소수들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에 올수 있는 확률로 가보자고요. 그럼 아까처럼 전체 확률은 7팩토리얼로 똑같겠어. 그 다음에 소수를 이네 자리에 옮기는 거는 4팩토리얼이겠죠. 그리고 소수가 아닌 수는 이제 네 개를 빼고 총세 개, 수가 남으니까 그세 친구도 남은 세 자리에 나열을 해야 돼서 3팩토리얼.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 더그 값을 찾아둬야 돼. 뭐냐면 이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그 확률까지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럼 여기서 조금 생각할 게 생겨요. 일단 전체 경우는 7팩토리얼인 것은 알겠어. 7개의 자연수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두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것은 일단 이 양쪽에 들어가 있는 2라는 수는 무조건 두 번째 자리에 배치되어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괜찮니? 왜냐면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2는 짝수 자리에도 놔야 되고 홀수 자리에도 놔야 돼. 그렇다라는 것은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자리밖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고정이야. 다른 자리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 짝수 두 개가 두 자리에 오는 거니까 일단 이 팩토리얼이네요. 그리고 다른 소수를 바라볼 건데, 아, 여기 3 이상의 홀수 자리네요. 딱잘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이세 친구를 나열하는 것은 3팩토리얼이겠다. 어? 그러면 이 남은 한 자리가 이제 보이는데, 이 친구는 또 다른 숫자 1이죠. 1은 갈 데가 없어요. 짝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거든. 그래서 1은 또한 무조건 앞자리에 고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즉, 우리가 계산해 줄 과정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해서 지금의 값이 우리는 P, A, 교, B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 둘을 더해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건데, 일단 분모가 7팩토리얼로 똑같네요. 그리고 데려오게 되면 이 1번과 2번에 대한 값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2를 곱해서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데려올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빼줄게요. 좋아. 계산을 할 건데 계산할 때는 제가 공통되는 것을 일단 나눠주면 계산이 빠르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팩토리얼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왼쪽에 3팩토리얼 나눠주시고 오른쪽도 나눠주시고 이 7팩토리얼에서 3, 2, 1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남는 것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남겠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좀 편하겠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눠볼게. 우리가 아래에서 2로 나눠주시고 위에도 2 날려주고 여기도 앞에 2를 날려줄게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남는 거는 여기 10에다가요 420 이렇게 남는 거고 위에는 4팩토리얼 왼쪽에서 남아서 24 데려오신 다음에 위에서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최종적으로는 420에서 420분의 23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어떠한 문장이 이제 사건들을 말하는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확률에서는. 그래서 지금 앞에 사건 A와 사건 B가 정확히 어느 상황인지를 제대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또는 즉 합집합, 이 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덧셈 정리를 생각해 줄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줄그 부분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서 2가 무조건 두 번째 자리밖에 올수 없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는 생각해 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이야. 우리가 8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한번 또한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전체 집합이 1부터 5까지예요. 6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때 A라는 집합은 홀수래요. 그리고 이 U에 대한 부분 집합이니까 A는 지금 1, 3, 5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럴 때이 U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있어서 이때 임의로 부분집합 그 X를 말하겠대요. 여기 들어가는 어떠한 부분집합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공집합이 아니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을 더한 지금 A 합 X에 대한 원수의 곱이 짝수인 것을 말하고 있거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제가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것은 A 집합과 X 집합을 이렇게 합집합한 상태인데, 그러면 일단 이 A에 들어가 있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지금 A 합 X에 대한 모두 원쇄곱이 짝수가 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사건 B라고 한번 둬볼게요. 좋아. 그래서 이 곱들이 다 곱해져서 짝수가 되어야 돼. 우리가 어떤 수들이 곱해져서 짝수가 되는 상황은 우리가 진짜 1강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했었는데, 그럼 이 곱해지는 수들에서 짝수가 하나라도 존재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2 또는 4를 x가 갖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라고. 그런데 이 x가 2 또는 4를 갖는 경우는 정말 많아. 2를 갖는 경우가 막 나열될 테고, 4를 갖는 경우가 나열될 테고, 2, 4를 모두 가지는 경우가 막 나열될 거라, 그 경우에 대해서 다 따지고 세워주고 있자니, 뭔가 길이 복잡해져. 정방향의 길이 복잡해져?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방향, 반대, 즉, 여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달라고 했죠. 즉, 지금에서는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사건 B에 대해서 여사건, 즉, B의 여사건을 제가 적어주게 되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합집합에 대한 모든 원소에 대한 곱이 홀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이 여집합으로, 여사건으로 넘어가면 왜 간단해지느냐. 모든 곱이 이제 홀수가 된다라는 거는 그 값들이 다 홀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간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 결국은 이 x에 대한 원소가 지금 다 홀수가 되는 그 상황만을 뽑아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의 x에 대한 걸 찾아볼게요. 그러면 p, bc는요, 일단 x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홀수로만 이루어진 그 x에 대한 개수를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일단 부분집합, 저 U에 대한 부분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가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U에 대한 원소가 5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경우를 2의 5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가 있는데, 왜인가를 알기 위해서 부분집합 잠깐 정리할게요. 우리가 어떠한 다른 집합 Y가 있어. Y가 1, 2, 3, 1에. 그래서 Y에 대한 부분집합인 이제 Z가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세는 문제들이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했어? 이 Z에 대한 원소로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3도 여기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즉, 두 가지. 2의 세제곱. 에 대한 가지의 이 부분집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x에 대한 그 개수는 u에 대한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5라 2의 5제곱이 되고 있는데, 이때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가 1을 빼주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x에 대한 원소가 홀수여야 되는 거고, 즉 이때는 1 또는 3 또는 5로 이루어진 그 부분집합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라, 이번에는 2의 세제곱, 공집합이 아니니까 빼기 1 이런 식으로 구해달라는 거죠. 계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31이고요, 위에 7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31분의 7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제가 구하려고 한 거는 PB죠. 지금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1 마이너스 31분의 7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7 빼주시면 우리가 24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해서 지금 우리가 아, 원쇄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너무 많구나. 이럴 때에는 여사건을 생각해서 여사건을 구하신 다음에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는 방향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또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앞에서 했던 것은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하는 문제 잠깐 살폈고, 지금 문제는 여사건에 대한 문제 또한 살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레벨 2로 또 넘어가 볼게.

한번 레벨 2니까 숨 한번 고르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지파 X와 Y가 있는데 이때 아하 오랜만이야 하는 1대1 함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럴 때 다음 조건을 또한 만족시키는 그러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는 만들어질 수 있는 1대1 함수를 전체 다 세워주면 되는 것 같고, 그치? 그리고 분자에 오는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를 생각해주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1대1 함수를 알아야겠지. 아우, 1대1 함수. 어떻게 되는 내용이었죠? 라고 한다면, 어떠한, X에서 Y로 가는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정의역에 대한 원소가 이렇게 x1, x2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함수 값이 여기 잘 들어가고 있고 이럴 때 만약에 x1과 x2에 대한 그 값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함수 값또 서로 다르다고 해봅시다. 지금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우리가 1대1 함수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이러한 정의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그럼 문제를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전체는 어떻게 될까? 지금 X가 1, 2, 3, 4구요. Y가 1, 5, 1, 2, 3, 4 해서 9까지 있어. 그러면,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1이 받는 것과 2가 받는 것, 뭐 3이 가는 거, 4가 가는 게 전부 다 다르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전체 중에서 4개를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건데, 나열까지 선택해 줘야 될까요? 그렇죠. 선택만 해두면, 예를 들어 1, 3, 4, 9만 선택하면, 누가 1이 받는 거고 2가 받는 거고를 모르잖아. 그래서 전체에 대한 그 경우의 수는 우리가 9개 중에서 4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9P4라고 분모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이때 이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이 값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데, 모든 원수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분의 F1이, 즉, F1에 대한 값이 자연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은 우리가 1, 2, 3 해서 마지막, 9까지 가능하구나라는 걸 일단 둘 수가 있어. 이어가 볼게.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에는 x가 2일 때를 생각해 보면 2분의 f2에 대한 값이 또한 자연수여야 돼. 그렇다라는 거네. 아, 이 f2라는 값은 2에 배수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얘가 자연수여야 된대요. 여기가 자연수라는 거니까 우리는 f 2에 대한 값을 2의 배수인 2, 4, 6, 8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소 이렇게 써줄게요. 이어가 볼게. 그러면 x가 3일 때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3분의 f3이라는 값이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 f3이라는 값이 3에 배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서 이 9까지 들어가는 3의 배수는 3, 6, 9 중에 하나여야겠구나. 아유, 원소 표현으로 써야 되네. 그렇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4까지니까 마찬가지로 4분의 F4도 자연수여야 해서 이때의 F4는 4와 8 중에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좋아, 이 상황에서 한번 바라볼 건데 지금을 만족하는 1대1 함수를 또 세워줘야 돼요. 그럼 세워주기 위해서, 아, 이 복잡한데. 이럴 때는 케이스를 나눌 때 가장 적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 시작 부분을 제가 F4 쪽으로 바라봐보면 좋겠죠. 왜냐면 F4는 가능한 경우가 이제 고작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첫 번째 경우를 F4가 4인 경우로 잡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함수 값들이 지금 다 달라야 돼.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다그 값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F4가

아, 4일 때를 생각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위에서는 여기 F2를 바라보면 일단 4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F3을 한번 바라볼게요. 일단 4가 아닌 경우가 이제 3, 6, 9가 다 가능한데 그 위에 따라가서 2를 보니까 또 6이 중첩되어 있어.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도 F3이 6이거나 3 또는 9이거나 이런 식으로 또 케이스를 갈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제가 만약에 F3이 6일 때를 생각해 볼게. 그렇게 되면 F2를 생각하게 되면 6도 안 돼. 그러면 가능한 게2 또는 8에서 F2가 생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F2부터 우리는 두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구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4와 6을 지정해주면서 여기부터 고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라고 선택했더니 F4, F3, F2가 이미 다 이제 값이 정해졌어. 즉, 위에 있는 9개수 중에 3개가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남는 개수는 지금 6개 중에 하나가 남아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 F1은 61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가 더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F3이 3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3일 때. 그러면 이번에는 3이 F2에는 없으니까 F2가 가능한 게2 또는 6 또는 8, 이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2는 31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으면서 여전히 F1에서는 이세 개의 값이 빠짐으로써 6개 중에 하나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곱해지는 게 똑같이 61이 오겠구나. 그리고 9일 때도 3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똑같은 이 값이 나올 거라 우리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왜냐면, 다시 할게요. 9면 마찬가지거든. 4고 9라고 선택해주면 이쪽에 일대 4는 올수 없고 9는 어차피 나머지 3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31 똑같이 오고 또 나머지 6개 중에 하나를 F1로 뽑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F1, 2, 3, 4에 대한 그 값이 다 다르게 뽑혔다. 즉, 1대1 함수를 만족한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F4가 4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또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F4가 8인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도 한번 바라보자. 이번에는 얘가 골라지는 거야. 그치? 얘가 골라지면서 또 다음 위를 쳐다볼 건데, 8은 없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 6이거나 6이 아닌 거나로 따라가 줘야 돼. 그러면 6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6을 선택할 수 없겠죠. 그치? 그리고 8도 또한 선택할 수가 없어. 앞에서 골라버렸잖아. 8, 6을 골랐으니까 6, 8은 탈락시킨 다음에 둘 중에 하나네요 라고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F2가 지금 이씨일 가지가 나오는 거고 F1은 마찬가지로 3개의 값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9가지에서 3개를 뺀 6개 중에 하나예요 라고 데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4와 8에 대한 역할이 같아서 뒤에 다 같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6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즉3 또는 9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8은 탈락됐지만 이셋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31이 오는 거고, 위에 F1로는 61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F3이 3인 경우랑 9가 되는 경우랑은 그 가짓수가 같아서 우리는 위에처럼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우의 수를 계산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는 12에다가 더하기 여기 18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36. 즉 48가지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48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위에가 더해주시면 96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는 박스 조건을 만족하는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그리고 전체 1대1 함수의 개수는 아까 9 P4라고 구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겠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96을 우리가 이 친구로 나눠줘야 되는 건데, 9, 8, 7, 6으로 이제 곱해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약분하게 되면 6으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16이 되고요. 그러면 또 나눠주시면 2가 되어서요. 7, 9, 63분의 2. 이런 식으로
지금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확률.

를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만족시키는 그 함수의 개수에서 1대1 함수의 개수에다가 우리가 박스 조건까지 만족하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올려서 계산을 했다. 우리 이때 이제 1대1 함수 잘 알아두셔야 되고 경우의 수 찾아가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4번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도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면요. ABC와 지금 저런 숫자 5개가 있어가지고 총 8개죠. 문자랑 숫자 합치면. 그럴 때 이제 나열을 한대요. 5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한대요. 오케이. 그럴 때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것을 또한 이제 사건으로 두고 그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밑에를 한번 볼게. 일단 5자리를 만들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럴 때 문자와 숫자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열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맨 앞에 일단 문자가 올수 있겠죠? 문자가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서, 즉 문자로 시작하는 이러한 번갈아지는 나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숫자로 시작하게 되는, 숫자가 이렇게 뭐 나열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자가 나열되는, 숫자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나열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지. 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구나. 그러면 조건, 나를 한번 볼까요? 선택한 모든 수의 곱은 6이래. 이렇게 선택해서 나열을 했는데, 이때 숫자들만 뽑아서 곱해보니까 6이 된대. 아,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네요. 밑에도 보면 3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들을 곱해서 6이 된대. 아, 이러한 상황을 또한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확률을 구하라, 이런 말이지. 괜찮나요? 좋아.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한 그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자부터 그럼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세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될게그 값들을, 수들을 다 곱해서 6이 돼야 된대. 이때 숫자는 2개고요. 그러면 1, 2, 3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2 곱하기 3은 6. 이러한 상황만 생각해 줄수 있겠죠. 다른 뭐1 곱하기 3이나 다른 숫자를 데려오면 6이 될수 없잖아. 그럼 사용될 숫자는 무조건 2 하나와 3 하나가 와갖고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문자부터 배열해 볼까요? 문자는 ABC를 하나씩 다 사용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올 수가 있겠네. 그리고 숫자 생각해 볼게. 숫자는 일단 2 하나와 3 하나를 뽑아야 돼. 지금 주어진 게1두 개, 2두 개, 3 하나인데, 여기서 일단 2 중에서 하나를 뽑고, 즉 2C1을 곱해 주시고, 또 3은 무조건 데려올 거니까 뭐 1C1인데 저희가 안 곱해줘도 되겠죠? 그쵸? 그리고 두 개의 숫자를 각각 데려왔으니 2를 나열하는 2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6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24가지 이렇게 올 수가 있게 된다. 두 번째도 다시 가볼게. 두 번째의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숫자가 이제 3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숫자를 곱해서 6이 되는 상황은 지금처럼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러한 상황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뭐1 곱하기 1 곱하기 3, 2 곱하기 2 곱하기 3다 6이 안 돼. 딱 지금 하나씩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짓수를 세워주면, 일단 1이 둘 중에서 하나가, 오케이. 1이 둘 중에서 하나가 뽑혀야겠죠. EC1. 그리고 마찬가지로 2도 둘 중에서 하나가 뽑혀야 돼요. EC1. 3은 그냥 데려오니까 곱하기 1. 그래서 이들을 나열하는 거지. 1, 2, 3은 서로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나열은 그냥 3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지금 숫자를 나열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문자 두 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해서 나열해라. 즉, 3P1을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계산하게 되면 이쪽 4, 6에 24에다가요. 3, 2, 6을 곱해주는 거니까요. 144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경우의 수와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우리가 더해주시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데, 즉, 24, 144를 더해서 168이라는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8P5라고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가 중복되어 있는데 그냥 뽑아줘서 나열하는 걸로, 즉, P로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 1이 같은 숫자지만 우리도 지금 둘 중에서 하나 뽑고 막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바라보면서 뽑고 있어요. 즉, 그 숫자를 따로 세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처럼 8P5로 데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8, 7, 6, 5, 4를 곱한 값에다가 168로 나눠주는 거니까 약분하면 21, 여기가 3. 이렇게 되어지면서 한번더 여기 2, 1 되어져서 40분의 1이라는 최종 확률이 나오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사건에 맞는 그 경우의 수를 찾아주기 위해서, 어떠한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이제 경우의 수도 그렇고, 이제 확통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면서 시작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나 확률도 앞에 말했듯이 지금 경우의 수를 다루는 거잖아. 전체 경우에서 사건에 대한 경우. 결국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케이스를 얼마나 잘 나누느냐가 또한 중요한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 레벨 2의 이제 8번을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 문제 보시면 어느 고등학교 동아리에 1학년 학생이 4명, 2학년은 3명, 3학년은 2명이 있대요. 총 지금 9명이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을 나열한대요. 그럴 때, 3학년 사이에 있는 그 1, 2학년 학생의 수를 각각 X, Y라고 했을 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일단 전체는 그 9명의 학생을 일률로 나열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3학년이 2명이거든요. 제가 그 3학년 2명을 다른 학생이니까 3A 그리고 3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이때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이 사이에 1학년 학생 그리고 2학년 학생, 즉 X 플러스 Y명 이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때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그 x, y에 대한 값이 곱해서 9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이때 x는 우리가 0명부터 1학년에 이 가운데 올수 있는 1학년의 학생 수잖아요. 1학년은 지금 4명까지 있어서 4까지 들어가는 정수, y는 0부터 시작해서 총 3명이라 3까지 들어가는 정수 안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이러한 경우가 이제 만족하면서 곱해서 9가 되는 경우 너무 많거든. 막 00, 01, 03, 13, 23.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정방향이 너무 많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여사건을 생각해주자. 그럼 제가 지금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제가 AC를 A, X와 Y에 대한 곱씨, X, X, 그리고 Y에 대한 그 곱이 9 이상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생각해 줄게요. 괜찮니? 그러면 이때에 대한 그 경우를 일단 생각해 보자. 조건을 만족하면서 9 이상이 되게 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3 곱하기 3, 각각이 3, 3이 되는 경우 생각할 수 있고, 또4 곱하기 3, 12가 돼서 곱하면 9가 넘네요. 또 다른 수가 될까? 4, 2안 되고, 뭐 2, 3 당연히 안 돼요. 이러한 두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구나로 이제 우리가 좁힐 수가 있고, 그럼 첫 번째, X가 3이고요. 즉, 1학년 3명, 2학년 3명이

가운데에 들어갈 때라고 생각해 줘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3명 3명을 일단 뽑아줘야겠지. 지금 위에서 4, 1학년은 4명이에요. 넷 중에 3명 뽑고 2학년은 다 데려오는 거죠. 3, 4, 3. 데려오신 다음에 총 지금 6명이잖아. 6명을 이 안에서 나열을 해줘야겠지. 즉, 6팩토리얼. 이렇게 나열을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 이 3학년 둘도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잖아. 이 둘이 자리를 바꿔주는 곱하기 2도 챙겨줘야 돼. 아, 여기서 끝인가?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3명 3명을 가운데 6명을 세우게 되면 1학년 1명이 남아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1학년 1명, 1학년, 1학년, 1명. 이 지금 남아서 막 돌고 있거든. 이 친구를 이게 지금 뭉쳐서 다니니까 이 앞도는 이 뒤에 세울 수 있는 그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된다. 즉, 곱하기 2까지 마저 해주시면 첫 번째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되면서 계산 이따가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4이고 y가 3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1학년, 2학년이 전체 다 들어가서 나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 건 없어. 1학년 다 데려오고 3학년 다 데려와. 그래서 이들을 나열하는 우리가 7팩토리얼 7명을 나열하자 그거야. 그 다음에 아까처럼 3학년 2명을 좌우 바꿔서 세우는 것까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일단 이 사건, 여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이제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4거든? 그리고 여기까지 곱하면 4, 4, 16. 16에다가 6팩토리얼. 이러한 값을 곱해준 게 되는 거고, 더하기로 이 값을 더해줘야겠지. 그러면 2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분자로 올라오게 되고,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는 9명 임의로 나열하는 거니까 우리는 9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무수한 확률이다. A가 아니라 그 A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나는 구하고 있다. 그러면 통분을 해야겠죠? 약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6팩토리얼로 다 나눠줄게요. 6팩토리얼 나눠주면 여기는 남은 게 7만 남게 되고, 아래에 6부터 쫙 나눠주면 남는 게 이제 9, 8.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남네요. 더 나눠줄까? 2로 나눠줄까? 그럼 2로 나누면 여기 2 날아가고, 여기 8 되고, 여기 4.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지. 그렇게 되면 우리 계산할게요. 우리 4936 곱해주시면 2고요. 4 올라가서 252분의 위에는요, 여기 8 더하기 7이 되는 거라 15. 이렇게 올라오겠네. 그럼 한번더 3으로 나눠주시면 84분의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저희가 구해야 될 거는 A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1에서 방금 구한 이 값을 빼내서 84분의 9라는, 4, 79라는 이러한 최종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사건으로 해결을 해봤는데, 각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하듯이 다시 바라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산업과 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산업의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을 수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산업에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나누죠. 수산업은 이러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모두 포함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업이라는 것은 바다, 강, 호수와 같은 물에서 살고 있는 생물 중에 인간의 생활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수산 생물을 잡거나 기르는 산업을 수산업이라고 하는데 1차 산업적인 의미죠. 자, 우리가 수산 생물, 인간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수산 생물을 잡는 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업 또는 어로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기르는 산업은 양식업입니다. 양식업. 양식업. 그래서 1차 산업은 업과 양식업을 의미하겠죠. 자, 2차 산업적 2차 산업 측면에서 수산업을 보면요. 수산 생물을 처리, 가공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수산 생물은 아까 업과 양식, 잡은 어획물, 길어서 원하는 크기까지 다 성장된 생물이 되겠죠. 그래서 업과 양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산 생물을 처리, 가공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산업, 2차 산업적인 수산업이죠. 자, 여기는 가공업이, 수산 가공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수산 생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단계와 과정을 산업화하는 거, 이걸 더 쉽게 하면 수산물의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흘러가는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산업화한 거죠. 그래서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유통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이라는 것은 어업, 양식업,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을 포함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수산물의 분류를 보면 어업, 양식업, 수산 가공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업법상, 수산업법상의 수산업은 어업과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까지를 우리가 수산업법상에서는 수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산업법상의 어업은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느냐? 자,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 어로 작업이죠.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염전업이죠. 염전업. 그래서 수산업법상에 우리가 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접 어획물을 잡는 어로 작업에다가 염전업. 염전업을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자, 이게 2019년 8월에 개정됐는데 그 전에는 이 업 안에 밑에 얘기하는 양식업, 기르는 업까지 기르는 대상 생물을 기르는 것까지 업으로, 즉 양식업도 업 안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자, 지금 현재는 법규상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이라고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이라고 업과 구분해서, 법규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은 기본적으로 물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과는 다른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산업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특성이냐? 자, 수산생

농업의 주인을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 자, 농업 같은 경우는 경작지 또는 농업지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어서 자신이 운영하는 경작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자기 것으로 주인을 규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르는 업 같은 아니 잡는 업 같은 경우는 잡는 업은 바다에서 대상 생물을 포획하는데 그 포획된 원래 생물이 주인이 없는 거죠. 잡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산생물의 주인을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수계 주변의 여건, 생산 방법, 해양, 기상 등의 영향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는 이런 업 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수계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생산 방법이라니까 어떤 어구 어법에 따라서 다양한 제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수산생물은 서식 주변 환경에 따라 이동하므로 자원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자, 어제 어떤 A라는 어획물을 A라는 어장에서 가라는 어장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오늘 거기 가서 또그 A라는 어종이 반드시 거기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생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수온으로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최적의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먹이가 많은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수산생물은 계속 이동한다. 그래서 이동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원을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생산 시기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한다. 자, 바다의 수온 변화라든지 해양의 변화라든지 또는 먹이 생물의 변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제 배운 1차 생산자 플랑크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종 또는 그 어종의 숫자가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 자, 생산된 수산물의 보존. 자, 수산물은 수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변질이 빨리 되죠. 그래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위생적인 신선도 관리 기술이 함께 발달할 필요가 있다. 즉,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까지 어떻게 더 신선한 상태로 전달되느냐. 이러한 것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수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수산업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종이라는 것은 대상 생물, 종을 얘기하는 거죠. 어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종은 어떤 대상 생물을 잡을 거냐, 어기는 언제 잡을 거냐, 어장은 어디 해역에서 잡을 거냐, 어획량은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느냐, 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측이 수산업 생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과거에는 어종, 어기, 어장, 어획량 예측은 잡는 사람이 경험치로 내가 지금까지 이 시기에 A 어장에 가면 이만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치적인 분석을 쓴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판단하고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바다의 상황을 우리가 해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마만큼 어떤 어종이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어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양과 어항 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 효율적인 어업 활동이 가능하게 돼서 어업 생산량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해양과 어항을 고려해서 어업인들이 언제 어느 어장으로 어로 활동을 가야 되는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어로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업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매체는 가장 확실한 정보는 어선이죠. 어선을 통해서 많은 어선들의 조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 조업 현황이라든지 위치별 어획량, 어획 노력량 등을 조사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죠. 자, 시험선, 어장을 조사하고 해양을 관측하고 조업선을 동태, 그 다음에 플랑크톤의 분포 등을 이 시험

삼성이 조사해서 어업인들에게 공유하는 방법도 쓰고요. 자, 인공위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 수온 분포라든지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수온의 전선이라든지 어떻게 수온이 형성되어 있는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자, 이 밖에도 어선 안전 조업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를 수산연구소 대학 행정관측에 보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어업인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어업인들의 이익을 대표해 주는 게 수산업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수산협동조합에서도 종합 분석된 해안과 어항 정보를 조업하는 어선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통해서 어업인들은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고 좀더 효과적인 어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범위를 좁혀서 어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다 또는 내수면, 육지 안에 있는 수면이죠. 내수면 등에서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을 인류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로 활동에 사용되는 도구조, 어구 등을 활용하여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어업이다. 자, 포획하는 것은 잡는 거죠. 채취는 조개라든지 또는 해조류를 캐내는 걸 우리가 채취라고 얘기합니다. 채취하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유어라고 얘기하죠. 즐기는 겁니다. 자, 오락을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얘기한다. 뭐 낚시, 취미로 낚시를 한다거나 또는 갯벌에 가서 갯벌 돈을 지불하고 갯벌 체험을 한다거나 이거는 유어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유어다. 자, 우리가 어업을 분류를 해보면은요, 어획 대상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꽁치어업이다, 뭐 명태어업이다, 오징어업이다 이러한 것들은 대상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요. 어장 근거지에 따라서도 어업을 분류할 수 있는데, 뭐 원양어업이다. 또는 뭐 근해어업이다 또는 연안어업이다 이렇게 원양, 근해, 연안 이렇게 어디에서 조업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어획 방법에 따라서 어획 방법은 어구 어법이죠. 어구 어법에 따라서도 분류를 합니다.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뭐 안강망어업이라든지 어떤 어구와 어법을 사용한다든지 뭐 오징어 체납기 어업이다. 체납기를 사용한 어업이라는 거죠. 두리꾼물 어업이다. 그 다음에 뭐 자망 어업이다. 걸그물 어업이다. 이런 건다 어획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경영 형태에 따라서 개인이 혼자 어업 활동을 하느냐 또는 가족이 하느냐 또는 기업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고 있고요. 법적 관리 제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가끔 법적 관리 제도 면허업이냐, 허가업이냐, 신고업이냐를 가지고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법적관리제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업법, 즉 법적관리제도에 따라서 업을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허업과 허가업과 신고업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자, 면허업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하여 법률상 특정 행위, 특정 어로 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권리를 부여해 주는 행정 처분이다. 자, 면허업은 쉽게 생각해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해역을 나 혼자 또는 개인 또는 기업이 그 해역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걸 면허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구의 이동이 없이 어느 한 수역에서 계속적인 조업을 할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와 관련된 업은 면허업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정치망 업이 있습니다. 정치망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해서

설치한다라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움직이지 않는 어떤 함정 그물을 면허를 받은 그 해역 수역에 설치를 해놓고 설치를 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게 면허업이다. 대표적인 게 움직이지 않는 정치망업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마을업도 마을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예를 들면은 뭐 갯벌 같은 경우에 면허를 받아서 그 마을 사람들만 독자적으로 그 갯벌에서 조업 활동을 할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그러한 권리가 마을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마을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정치망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 예전에는 양식업도 대표적인 면허업에 속했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양식업은 따로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빠져나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양식업은 양식산업발전법의 양식업의 면허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면허업과 양식업의 면허는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분 다른 겁니다. 자, 허가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는 어구들을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어업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해서 해제함으로써 어업활동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을 허가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근해나 연안에서 많은 배들이 선박을 볼 거고요. 어선이 볼 거고 그 어선에 여러 가지 어구들이 장착이 돼 있는 또는 장비들이 장착돼 있는 어선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 어선 자체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볼수 있는 대부분의 선박을 가지고 행해지는 업은 대부분 허가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해업, 연안업, 구획업이 허가업의 종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신고업은 영세업인, 즉 자본이 많지 않는 개인업인들이 면허나 허가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신고, 관할 관청에 신고만을 통해서 소규모의 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고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잠업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그 공기, 물속에서 공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 공급하는 장치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업을 나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잠업의 대표적인 게 해녀죠. 해녀들이 물 밑에 들어가서 숨을 찾고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게 나잠업이다. 맨손업, 그다음에 간단한 투망업들은 신고업을 통해서 어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허가 신고업 법적 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업은 그러면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우리나라 어업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업은 원시 시대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여러 유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농경 시대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어로 행위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원시 시대는 내가 잡은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나의 식량 자원, 우리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잡는 어업 활동이었다고 하면 농경 시대부터는 내가 잡은 어획물을 물물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어업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삼국 시대는 신라 어량이라고 어량, 어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문항 풀다 보면은 제시문에 많이 나오는데 정치망의 일종입니다. 정치망. 그래서 어떤 그 나뭇가지라든지 또는 간단한 뭐 어구들을 이용해서 물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획물이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주로 그러면 썰물 때가 되겠죠. 밀물 때 물과 함께 들어왔던 어획물이 물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잡는 게 어량인데요. 정치망의 일종이죠. 어량인데 이러한 어량들은 삼국시대부터 사용이 되었다. 고구려 때

포경업. 포경업은 고래를 잡는 업을 포경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구려 때부터 포경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 조선시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상당한 규모로 발달했다. 그래서 어량이 전국에 한 320여 개 정도가 운영이 되었고요. 1960년에서 70년대는 어업의 개척 시대, 그 다음에 70년대는 어업의 발전기라고 할수 있다. 자, 8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원양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나라의 외화소득원으로 굉장한 많은 역할을 했던 게 원양어업이죠. 특히 다랑어, 참치를 잡는 원양어업이 80년대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죠. 각종 어선, 어구의 기계화와 첨단화가 이루어져 있다. 자, 최근에는 자원관리형 어업이라는 것들이 어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족 자원이 부족해지고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업인 스스로가 어떤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서 그 테두리 범위 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업이 자원관리형 어업인데요. 자,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어업 생산성을 지속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수산생물이 자연 생산력이 최대로 유지되도록 하여 자원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업이다. 뭐, 자원관리형 업의 대표적인 게 뭐, TAC라든지, 토탈 얼라우드 캐치. 1년 동안 각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그양 이상은 잡지 않도록 하는 게 TAC, 토탈 얼라우드 캐치, 총 허용 어획량이라는 제도고요. 예를 들면 또 그물코의 크기를 정해서 어떤 어업에서 사용하는 그물코는 몇 센치 이하로 아주 그물코의 크기를 너무 작게 하지 않는 그러한 그물코의 크기도 규정하고요. 또는 그먹이. 자, 자원을 유지되어야 할뭐 어떤 어종에 대해서 산란기 때, 즉 암컷이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어로 활동을 할수 없게끔 금어기 등을 지정해서 자원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금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관련 업의 대표적인 게 TAC라든지 그물코의 크기라든지 금어기라든지 또는 금지체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원 관련 업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로의 과정. 우리가 어로의 3단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시험에 꼭한 문제씩은 여기 집어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로의 과정은 먼저 어군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에 어떤 어군이 존재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군 탐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장을 찾아야 되고 어장에 가서는 또 모여 있는 어군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어군을 탐색했다라고 보면, 그래서 어장에 가서 어군까지 탐색을 한 뒤에는 효과적으로 어획하기 위해서 어군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 모으는 것을 우리가 집어라고 얘기합니다. 집어. 자, 집어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집, 구집, 차단, 유도. 반드시 유집, 구집, 차단, 유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또 문항을 풀면서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유집이라는 것은 자극원이 있으면 어군이 이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해서 어획의 효율을 높이는 것, 어군을 모으는 것을 유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오히려 구집은 또 뭐냐면 구집은 자극원이 있으면 이 자극원에서 어군들이 멀어지게 해서 어획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구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유집은 집어등이죠. 주강성을 가지고 있는 어획 대상물에게 불을 켜주면 모여들죠. 불 쪽으로 물고기들이 모이게 하는 등이다 해서 집어등입니다. 그래서 집어등이 자극원이 되고 그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불을 켜고 있는 배를 불배라고 하는데,

선단을 이루어서 조업하는 어떤 업이 있다라고 하면 불을 켜고 있으면 우리가 멸치 같은 게 불배가 있는데 멸치를 모으는 배가 불배가 되겠죠. 불을 켜고 있는 배. 자극원이고 멸치가 불배 쪽으로 모이게 하는 거니까 유집이 되겠죠. 또 미끼 가장 대표적인 유집의 자극원이죠. 자, 문어 단지는 문어의 습성은 어떤 좁은 곳 항아리에 들어가거나 또는 항아리와 비슷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그러한 것을 은신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어가 들어가는 습성, 그 은신처에 들어가는 습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어를 잡을 때이 단지 자체도 자극원이 되겠죠. 주꾸미를 잡는 소라방도 마찬가지로 주꾸미가 소라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 습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꾸미 소라방도 유집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고요. 자, 구집은 멀어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자망의 참대. 자,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선망과 자망이 합쳐진 게 선자망입니다. 선망은 두리꾼문어법 이렇게 둘러치는 겁니다. 둘러쳐요. 그럼 물고기가 있으면 이렇게 그물로 둘러친 다음에 자, 자망이라는 것은 걸그물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꽂히게 해서 잡는 거죠. 이렇게 둘러친 거물에 가운데에서 참대라는 것은 긴 작대기를 얘기합니다. 작대기. 대나무라든지 또는 어떤 긴 나무를 이용한 긴 작대기를 통해서 수면을 이렇게 내려치게 되면 모여있는 어군이 놀래서 둘러쳐져 있는 그물에 가서 꽂히게 됩니다. 꽂히게 해서, 잡는 방법을 이용한 게 우리가 선자망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 참대가 자극원이 되는 거죠. 자극원에서 물고기들이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구집이 되겠죠. 자, 트롤의 후리줄. 트롤업은 긴 그물을, 자루형 그물을 긴 줄과 연결돼서 배하고 줄이 연결돼서 계속해서 그 줄이 해저를, 자극하게 되면 그 해저 근처, 줄 근처에 있는, 생물이 놀래서 튀어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그물에 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리줄도 자극원이 되겠고요. 죽방염의 나뭇기둥, 죽방염이라는 건 우리가 남해 지족해협에서 멸치를 잡을 때 사용되는 업인데요.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때 나무 기둥도 멸치가 이 나무 기둥에 의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구집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끌그물업의 날개그물도 구집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끌그물업의 날개그물은 구집의 역할도 하지만 끌그물업의 날개그물이 차단 유도의 역할도 합니다. 차단 유도라는 건 자, 정치망의 길그물이 차단 유도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뒤쪽에 문항 풀면서 다시 한번 정치망의 길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식도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죽방령의 나무 기둥도 마찬가지로 차단 유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로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어획이죠. 대상물을 그물 안쪽으로 마지막에 들어가게 해서 배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 오르 작업의 마지막 단계는 어획입니다. 그래서 어군 탐색, 집어, 어획의 3단계를 거치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집어 부분이고요. 집어의 제시문에 어떤 어구어법을 주고 답지나 또는 보기 선택지에서 제시문과 유사한 또는 같은 원리의 집어 방법을 선택해라는 그러한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열 문항 풀어보면서 부족했던 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김홍도의 고기잡이는 18세기 오촌의 풍경이 잘 살아있다. 울타리처럼 보이는 것이 울장으로 주로 떡갈나무나 소나무로서 물이 얕은 바다 또는 서무 모래 벌판 가장자리에 빙 둘러세웠다. 자, 울장의 기퉁이에 물살에 따라 물고기가 들어가긴 해도 나오지 못하는 임통, 큰 통을 설치를 하고 조수물이 들어오면, 즉, 밀물이 들어오면 물고기도 그통 안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물고기가 그 속에 같이 들어오겠다. 이후 물고기가 가득할 때쯤 어부들은 배를 나눠 타고 임통 안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떠서 배에 저장했다. 이것이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고기잡이로 김홍도는 역사적인 사례 못지않게 과정 하나를 섬세하게 그려내었다.

쭉 임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차단해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차단해서 그물 안쪽으로 어구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차단 유도의 집어 방법을 사용하였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어로 작업마다 투망과 양망을 반복한다. 투망이라는 것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걸 투망이라고 얘기하고요. 양망이라는 것은 그물을 배 위로 걷어 올리는 것을 양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시문에 투망과 양망은 나와 있지가 않죠. 자, 어구를 이동시켜 어군을 둘러싸 어획한다. 어구를 이동시키지 않고 어느 한 해역에 나뭇가지를 꽂아서 임통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계속해서 어느 한 해역에 설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구의 이동은 없다. 자극을 주어 어군을 모이게 하여 어획한다. 자극을 주어 모이게 하는 게 유집이죠. 유집. 자, 정치망은 차단 유도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어업과 법적 관리 제도에 의한 분류가 동일한 어업으로 오른 것은, 자, 수산업법상의 어업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면허, 허가, 신고업으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을어업이 나왔네요. 아까 마을어업은 면허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허, 마을어장의 갯벌. 그래서 마을어업 공동체 단위로 공동조업을 한다.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마을어업은 면허업이고 선택지에서 면허업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라고 했었죠. 자, 선생님이 아까 면허업의 가장 큰 특징이 어느 한 해역 또는 수역, 갯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거죠. 자, 나잠업은 아까 신고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맨손업도 신고업이고요. 자, 정치망업은 어느 한 자리에 고정해서 설치한 그물을 정치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해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면허업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3번이 면허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연안자망과 근해 안강망업은 허가업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오빠 소라를 진주 목걸이처럼, 소라를 진주 목걸이처럼 줄로 꿰어 놓은 거 뭐야? 그러니까 소라를 쭉 줄에 꿰어 놓은 거죠. 자, 저것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기잡이 도구야. 자, 소라를 고기잡이에 사용하는 것은 주꾸미 소라방이 되겠죠. 소라방. 주꾸미 소라방은 유집의 방법을 쓰는 거죠. 소라방 자체가 아까 자극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함정어법에 사용된다. 어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함정어법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 뭐가 유인한 겁니까? 소라방이 소라를 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잡는 거죠. 자, 쭈꾸미를 잡을 수 있지. 어구를 바다에 놓고 기다렸다가 소라가 주변을 지나가는 쭈꾸미를 잡도록 하여 어획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비어있는 소라 껍데기를 사용해서 어획하는 거야. 비어있는 소라 껍데기 안에 쭈꾸미가 숨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상태로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은 것은 활어 상태로 어획할 수 있겠죠. 활어는 살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신선도가 높은 주꾸미를 얻을 수가 있다. 은신처를 제공하여 집어한다. 유집에 해당한다. 강제함정어법으로 분류된다. 유인함정어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어구를 고정하여 부설하고 일부만 건져 올려 어획한다. 리을은 정치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면허업에 해당되는 어떤 수역에 그물을 고정해서 설치하는 정치망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활어 상태로 어획할 수 있고 은신처를 제공하여 지배한다. 기역 니은이 정선택지가 되겠고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상황에서 알수 있는 어구, 어법,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어, 그런 것은. 자, 가가 정치망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치망이고요. 집어 방법은 차단 유도 방법을 사용합니다. 차단 유도 방법. 자,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쭉 길목에 길그물을 설치합니다. 이게 길그물이고요. 길그물. 그러면 다니는 물고기는 이 길그물이 차단시키는 거죠. 길목을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자, 정치망은 길그물과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그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통그물은, 자, 여기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놀다가, 여기가 비탈그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탈그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 비탈그물을 타고 쭉 들어가게 됩니다. 비탈그물의 입구는 굉장히 넓고요. 나가는 쪽은 굉장히 좁게 돼 있어서 이 비탈금을 타고 요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면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못 빠져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를 허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잡은 물고기는 이 원통에 끝자락만 올려서 물고기를 빼난 다음에 다시 가라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망에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어획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업, 면어업에 대한 내용이죠. 면어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미끼를 사용한다. 아니죠.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망은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법에 의해 면어업으로 분류된다.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한다라고 했으니까 면허업에 해당된다. 자, 항차 때마다 어구 전체에 투망과 양망을 반복한다. 정치막은 마지막에 이 원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만 들어 올려서 어획된 물고기를 꺼내고 다시 물속에 가라앉혀서 조업을 한다. 그래서 니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어구, 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업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알수 있어서 오래전부터 조석과 같은 자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자,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고기를 대나무 발을 이용하여 V자형으로 막아 모이게 하다니, 그 다음에 수렴하는 곳에 망통을 설치해 고기가 함정에 갇혀 어획하는 지혜로운 어법이야. 자, 죽방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죽방염을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나무들을 이렇게 막 촘촘하게 박아놓습니다. 박아놓고요. 물살이 굉장히 빠른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아까 망통을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멸치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멸치를 걷어 올리는 어업이 죽방염입니다. 죽방염. 그래서 제시문은 죽방염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 4월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남해 지조해협에 가면 이 죽방염을 남해 대교 위에서 이렇게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인함정어법으로 분류한다. 유인함정이 아니고 조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강제함정어법에 해당되고요. 유집의 집어방법을 사용한다. 유집이 아니고 여기 어떻게 보면 차단유도 또는 구집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멸치를 주 어획 대상으로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획물의 손상이 적은 상태로 어획이 가능한다. 자, 멸치를, 살아있는 멸치를 그대로 걷어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죽방염 멸치는 고가의 거래가 됩니다. 나머지 멸치 잡는 것은 그물로 대부분을 잡는데요. 그물에 의해서 잡은 멸치는 많이 손상이 됐겠죠. 그러나 죽방염 멸치는 살아있는 상태로 떠서 잡기 때문에 손상이 굉장히 적다.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업과 집어 방법이 동일한 업의 사례로 오른 것은 단 집어 방법에는 유지, 구집, 차단유도 세 가지만 생각을 한다. 자, 7, 8월경 장마가 지나간 뒤에 집을 꼬아 굵은 끈을 만든다. 굵은 끈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수수 이삭을 여러 갈래로 나눈 다음 각각 가는 끈에 묶어 굵은 줄에 거꾸로 매단다. 수수 이삭을 거꾸로 매단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지면 횃불을 밝히고 계곡에 이 끈을 던져 수면으로 가로지르되 그물을 쳐놓은 모양처럼 해놓는다. 이렇게 그물을 쳐놓은 모양처럼 해놓는다. 그 다음에 30분 뒤에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 불을 밝힌다. 그러면 개가 물 흐름을 따라 내려오다가 수수 이삭을 만나면 곧 이삭에 매달려 수수를 빨아먹느라고 떠나지 않는다. 즉, 수수 이삭이 개에게는 자극원이 되는 거죠. 자극원. 그래서 유지배 방법에 의해서 집어 방법을 사용해서 개를 잡았다는 예전 전통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지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선자망의 참대는 아까 구지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소라방의 소라는 유지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인망의 후리줄은 구지배에 해당하고요. 정치망의 길그물은 차단유도에 해당합니다. 차단유도. 마찬가지로 죽방염의 할가지도 차단유도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지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소라방의 소라가 되겠죠. 자, 소라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라방은 소라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죠. 소라 껍데기가 자극원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라를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유인한 거기 때문에 유지배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6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집어 방법에 대한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오징어 체납기입니다. 오징어 체납기. 오징어 체납기. 집어 등을 이용하는 거죠. 집어 등을 이용해서 오징어를 모은 다음에, 불에 의해서 모은 다음에 채서 낚아 올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유지배에 해당되겠죠. 유지. 집어 등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아까 차단 유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망의 길그물은 차단 유도에 해당된다. 자, 가는 집어 등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죠. 나는 길그물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부정형 문항입니다. 틀린 걸 찾으면 되겠죠. 가는 나보다 야간에 효과적이다. 가는 집어 등을 켜기 때문에 나보다 야간에 효과적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가보다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나는 가보다 조류에 의해서 오는 물고기들을 차단해서 들어가게 하니까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가와 나는 모두 유지배 방법으로 집어한다. 나는 차단유도의 방법으로 집어하니까 잘못된 것은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 활동지에서 알수 있는 어업과 허가업의 분류가 동일한 어업으로 오른 것은 자,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문항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허가업 중에서도 또그 안에 근해업이냐 연안업이냐 구획업이냐를 구분하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지금 내용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출제된 걸한 번도 보진 못했고 그냥 면허, 허가업, 신고업의 개념을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업의 종류만을 수험생들이 알고 있으면 대부분 문항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의 법적 분류에서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업을 우리가 구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획업. 일정 수면을 나누어서, 해수면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어떤, 독자적인 어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데, 톤수가 제한됩니다. 톤수. 조업의 강도, 톤수가 정해져 있다. 5톤 미만이라고 얘기했었죠. 무동력이나 5톤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어업을 우리가 구획어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구획어업은, 허가업인데 이 구획업에 해당되는 것을 답지에서 찾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실뱀장어 안강망입니다. 유역량이 약한 회유성 어류가 다니는 어도에 함정을 설치하고 강한 조류에 의해서 강제로 함정에 밀려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뱀장어, 실뱀장어 안강망이 제시문에 나와 있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구획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후회업에 해당하는 게 새우 조망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A 학생이 검색한 업에 사용한 집어를 위한 업 보조 도구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업 보조 도구로 걸은 것은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꽁치 봉수망 업입니다. 꽁치 봉수망은 들금물 업이고요. 자, 북서태평양에서 꽁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집어등이 있죠. 일종의 집어등이 있습니다. 자, 꽁치를 어떻게 잡느냐. 이 집어등으로, 집어등 아래쪽에 모인 꽁치들이 집어등을 켜놓고 모이게 되면, 이 집어등을 끄고요. 이거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유도등을 키면, 집어댔던 꽁치들이 요 유도등 아래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그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잡는 게 꽁치 봉수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꽁치 봉수망에 사용되는 집어 방법, 유도등과 집어등이 되겠죠. 그래서 ㄷ과 ㄹ,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어구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낙지를 잡을 때는 끈으로 항아리를 묶어 물속에 던져 놓으면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낙지가 스스로 항아리 안으로 들어온다. 자, 항아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유집을 사용하였죠. 유집. 유집. 자, 이러한 원리와 비슷한 게 아까 설명한 게 쭈꾸미 소라방이라든지 또는 문어 단지, 문어를 잡을 때 이러한 단지를 사용한 거죠. 자, 현재는 없어진 어업이다.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죠. 문어 단지라든지 쭈꾸미 소라방 같은 경우에. 끌그물 어법으로 들려된다. 그물을 끄는 게 아니죠. 그냥, 요 단지 안에 낙지가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은신처를 제공하여 유집한다. 집어 방법은 유집. 은신처 자체가 지금 항아리가 은신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요. 대상물의 이동 경로를 막아 집어한다. 대상물의 이동 경로를 막는 것은 차단 유도죠. 정치망에 차단 유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아랫줄의 길이로 부설 수심을 조절한다. 아랫줄, 모랫줄, 아랫줄이 나오는 것은 연승입니다. 낚시를 이용하는 연승에 사용되는 어구가 아랫줄, 모랫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지를 잡는 항아리는 은신처를 제공해서 유집한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4강 수산어과 어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구어법과 어구 재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개념 정리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네, 저희 2강을 이어서 시작해 볼 텐데요. 아, 숨겨왔던 나의 수다리를 오늘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강의는 여기죠? 수다리와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드렸는데, 저와 같이 다니는 친구입니다. 이제 수학의 달인을 꿈꾸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그쵸? 뭐, 제말 거의 지금 들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중인데, 너무나 귀엽기 때문에 자주 소환을 해서 같이 만나보려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언제 이 친구를 소환할 건가면 저희가 이제 강의하다가 주요한 문항 또는 주요한 개념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문항에 수아리가 열심히 이렇게 응원을 하러 올 예정인데 어떻게 등장할지는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귀엽죠? 저희 학교 친구들이 우리 수다리 보면서 자꾸 머리가 대머리 같다고 하는데, 털이 짧은 겁니다. 털이 짧은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아주 귀엽다라는 거. 그래서 자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강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1강, 28번 문제였겠죠? 어떻게 끝났지? 거듭 제곱근을 정리를 하면서 끝이 났고, 끝이 잘 정리해 와달라고 했죠. 왜냐면 바로 또 이제 같은 개념을 쓰는 문제가 이어 나오거든. 한번 볼게요. 헷갈린다면 다시 정리하면서 어디 있을까? 아유, 예, 없네요. 봅시다. 일단 자연수 n이 저러한 범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다음에 이러한 시계값이 n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이 거듭 제곱근에 대한 문제에서 실수를 다루고 있으니 여러분들 헷갈리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도 이제 음의 실수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살짝쿵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X에 n제곱이 m이다라는, 잠깐만요,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x를 m의 n제곱근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쵸? 지금의 이 m에 해당하는 우변이 지금 이러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럴 때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봤었는데, 그쵸? n이 짝수일 때는 이러한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저희가 지금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이 n이, 즉 x축과 평행한 이러한 직선이 양수 0, 어디를 지나야 음의 값이 교점으로 존재할까요? 너무 손으로 가리켜버렸지, 이미. 이때죠, 이때. 아래에는 0, 밑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m이 양수이고, 지금의 이첫 번째 케이스는 n이 짝수인 거죠. 이럴 때 지금의 음의 실수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지? 그럼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를 한번 바라볼게요. n이 홀수일 때. 28번에는 전체적인 걸 정리했었는데, 지금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케이스만 찾으면서 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y는 x의 n제곱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진다 했지? 싹 꿈틀거리면서 증가를 할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y는 x의 n제곱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때는 이 m이 어떻게 지나가야 교점에 대한 x좌표가 음의 값이 되겠니? 양, 0, 아래, 이렇게 m이 0보다 작게끔 되어야 지금의 교점의 값이 음의 x좌표를 갖는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가져오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 첫 번째,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 n이 짝수인 경우부터 한번 데려와 봅시다. 그러면 n제곱근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때도 n으로 데려와서 짝수일 때를 살펴볼 건데,
예의 엔제곡근이야. 그럼 이만큼에 대한 식이 지금 이 m에 대한 걸 말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 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둘을 만족할 때 지금 음의 실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저는 이러한 2차 식이든 3차 식이든 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것을 좋아합니다. 해서 플러스로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부등호 방향 바꿔줘야 되는 거고 인수분해 이어가주게 되면 n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가지고 3이랑 6 사이에 딱 들어가는 자연수 n을 말하고 있는데 일단 이 범위는 문제 조건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고요. 문제 조건 놓치지 말아야겠지. 이때의 짝수를 말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짝수 n은 4만 가능하겠구나 라고 일단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다음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n이 홀수일 때를 봐야겠지. 홀수일 때는 이 경우인데 그럴 때에는 그 지금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 이 이렇게 0보다 작아야 이렇게 음의 실수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 아까 찾았고 따라서 이때는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실 인수분해 해놨으니까 마이너스만 붙이고 n-3, n-6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지? 괜찮죠? 그럼 이게 지금 0보다 작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n-3, n-6이 0보다는 커지니까 우리가 해를 정리하게 되면 3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n이 6보다는 커야 됩니다. 하지만 저 아예 조건까지 생각해 본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까지 그러면 2를 포함하고 3보다 작거나 또는 6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거나 하는 그러한 n인데 이때의 홀수 n을 말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고 이쪽 부등호에서는 7, 9, 11까지 n으로 가능하겠네요. 해서 아까 4까지 총 4개의 n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이 값들을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더합시다. 바로 더할게요. 그러면 여기 더하면 20이고요. 4, 7 더하면 11이니까 그럼 11 더하기 20, 총 31이라고 최종 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그냥 이제 인수분해해서 부등식 푸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문제가 수월히 풀릴 것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쵸? 다시 한번 풀어봐 아이고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떠한 것을 묻고 있는가 가보니 아하 비슷해. 이번에도 이제 4제곱근이라는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볼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2개여야 된대요. 그리고 아래는 이 4제곱근의 실수인 것을 모두 곱했더니 마이너스 9가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헷갈리죠? 수식으로 그대로 말을 옮겨봅시다. x에 4제곱을 했더니 루트 3 그리고 fn제곱 이렇게 수식을 방정식을 쓰게 되면 이 x가 지금 이 우변에 대한 4제곱근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중에서 실수만을 지금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형태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쳐다보는데 지금 이 우변에 밑이 루트 3이라는 플러스 양의 값이야. 그치? 여기에다가 지수가 몇이 들어가든 이 우변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응? 0보다 커. 그러면 지금 이 4에 대해, 이 x에 대해서 지수가 짝수잖아.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수가 지금 짝수이니까 그래프가 y는 4제곱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게 지금 양수라니까요. 요렇게. 그치? 그러면 하나, 두 개의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 만족하는 실수는 실수 x는 두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이 실수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될, 적어줘야 될까요? 그 실근 x 말이야. 그 x는 4루트를 이 전체에다 씌워주면 되겠지. 4 루트 루트 3의 fn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지 않을까. 또 이때는 마이너스 하나는 이제 대칭돼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의 4 루트 마이너스 루트 3의 fn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근데 지금의 제가 이 x를 다 실근 실수의 값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때에 대한 제가 이 fn을 a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괜히 이게 길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이 실근을 가질 때의 fn을 a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두 개의 실수 값을 곱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려줄게요. 그리고 여기는요. 3에 대해서 이 4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 2분의 a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4분의 1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고 이 같은 값이 두 번 똑같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제곱이라 곱하기 2 이렇게 내려도 될까요? 2에 대한 값이 지금 9니까 3의 제곱이 되고 있다라고 등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방정식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끼리 한번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왼쪽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주게 되면 여기 곱하면 8분의 2에다가 4분의 a 이렇게 위가 정리가 되네요. 이게 지금 9니까 3의 제곱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a라는 값이 8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이때 이게 지금 8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fn에 해당하는 식은 저 위에 2차 식에다가 n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n-2에다가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를 만족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지금 두 개이면 된대요. 그래서 얘를 살짝살짝 조작해 볼게. 어떻게 할 거냐? 요 친구 넘어가고 즉 n-2의 제곱은 이라고 넘어가면 8 넘어올게요. k-8 이렇게 내려올게. 그리고 저는 함수를 살짝쿵 그려줄게요. 누구? y는 n-2 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여기 2에 대해서 대칭면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y는 n-2 제곱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k-8이라는 마찬가지로 x축이랑 평행한 딱 그 직선이 지나가서 n, 즉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수의 x좌표를 갖는. 어느 상황밖에 안 되겠어. 여기가 2에 대해서 꼭지점을 가지니까 1과 3에서 두 개를 가져야 되는 이러한 값이 y는 k-8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이 n에다가 1을 넣든 3을 넣든 그 값이 같을 거거든. n이 1이거나 3이거나 하여튼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에요. 좌변은 이게 지금 k-8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k의 값이 9다라고 우리는 구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이 상수 k의 값이네요. 그래서 9 이렇게 최종적으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여기는 이제 n에 대해서 2차 함수를 생각해보면서 두 개가 나오는 경우를 정리한 거고 앞에 마찬가지로 4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두 개가 나온다. 특히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원래 마이너스죠.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계산입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면 다시 꼭 다시

0: 주셔야 돼요. 그러면 31번이 아니라
1: 로그로
0: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31번부터는 다시 이제 로그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지수 관련해서는 지수 법칙을 따로 정리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거거든. 근데 로그는 아예 이제 수학1에 처음 등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연산을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로그에 대해서 이제 밑이 있고 위에 적히는 수가 진수죠. 그래서 로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밑과 진수에 대한 조건이 일단 성립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 밑인 A는 A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진수인 M은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로그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연산에 대한 성질을 한번 두루룩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를 이제 쭉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나온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로그 A의 1은 이제 0, 그리고 밑과 진, 제가 밑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문제 풀때 혹시나 같이 볼까 싶어서 텀을 좀 주고 쓸게. 여기가 지금 0이 되고 밑과 진수가 같을 때에는 1이라고 로그의 정의에 의해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우리 진수가 만약에 이렇게 어떠한 수의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죠? 전체를 A의 밑으로 똑같이 주면서 M과 더하기로 이어집니다. 로그의 N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같이 보세요. 그리고 진수가 이번엔 곱해진 게 아니라 나눈 분수의 형태로 등장했을 때에는 로그 A의 N분의 M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요? A의 M에다가 마이너스 이 분모 쪽에 있는 값을 데려와서 A의 N 이런 식으로 또한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빼기로요. 그쵸? 그리고 지금 네 번째에 나와져 있는 성질이 A의 진수에 이제 제곱 꼴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 K가 앞으로 나와서 실수배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K가 곱해지면서 로그 A의 M이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적힌 이 문자들은 다 이 진수와 밑의 조건을 이제 성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보다 몇 개를 좀 더 이어서 적어 볼게요. 간단한 것만 이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넓혀 볼게. 4번에서는 진수의 이제 제곱거리였죠. 그런데 만약에 로그 A의 지수를 B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M의 K제곱. 각각 밑과 진수에 대해서 B와 K가 지수라면 이럴 때에는 K는 앞으로 그냥 이제 빠졌었는데 B는 분모로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B분의 K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수가 빠지게 되고 여기에 로그 A의 M이다 라고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또 어떠한 정리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다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진수에 해당하는 조건을 성립하면서 X를 데려오고 A의 M 이런 식으로 로그 표현이 지수로 올라가 있는 이러한 수를 봐볼게. 이럴 때에는 이 밑을 이제 A로 그대로 주면서 X와 M이 서로 위치를 바꿔도 되겠죠. 이러한 성질도 있다라는 거 같이 보면서 정리해 주시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로그에 대한 연산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할 때 로그의 밑변환이라고 부르는 성질들이 있어요. 제가 로그 A의 B를 분수꼴로 나타내면서 또 다른 밑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많이 사용해 보셨습니까? 로그 C를 데려올게요. 밑의 조건을 만족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때의 A를 이렇게 그리고 분자는 로그 C의 B로 이렇게 데려오면 분수 표현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그쵸? 이러한 성질도 있고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로그 A의 B입니다. 그런데 B를 위치로 나타내고 싶어. 이때는 로그 B의 A다. 이 둘을 순서를 바꿔주면서, 위치를 바꿔주면서 대신 역수로 나타내줘도 괜찮다. 라는 성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로그 문제를 풀러 가기 전에 당연히 연산이 바탕이 돼야 되고 지금에 대한 내용들이 다잘 입력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좋아. 31번부터 이제 또 우리 1강에서 지수법칙 왕왕 썼던 것처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가볼게요. 자, 로그에 8과 16이야. 둘다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2에 대해서 거듭제곱이죠. 그럼 제가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고 16은 2의 네제곱이에요. 그치? 그러면 각각 3과 4라는 지수를 어떻게 꺼낸다? 어디니? 여기죠? 그러면 3분의 4라고 곱해줄 수가 있으면서 D는 로그 2의 2가 남는다. 이때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그 값이 1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3분의 4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어가 볼게요. 3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2라는 숫자도 2의 5제곱으로 보여요. 하도 많이 거듭제곱을 계속하니까. 자, 로그 3의 x가 3이래요. 얘는 그냥 로그의 정의를 그대로 데려오면 될것 같은데. 참, 그럼 x는 이 밑을, 지수 표현의 밑으로 데려오면서 이 3을 여기다 올리면 이렇게 끝났네. x가 27이 된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아, 여기가 너무 33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2라면, 이렇게 밑이라면 이때 x는 이제 2에 3 해서 8 이런 식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괜찮지?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3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큰세 실수 A, B, C가 있어가지고 저러한 등식이 성립이 된대요. 이럴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아마 로그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것저것 풀어보신 분들은 한번 접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를 이제 t라고 한번 더 볼게. 그렇게 되면 일단 맨 왼쪽 변에 있는 로그 a의 b는 바로 이제 t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로그 b의 c는요, 이 t가 됩니다. 괜찮아. 그럼 이번엔 이렇게 데려올게. 그러면 로그 c의 a는요, 4t가 되어요. 이렇게 만들어줬거든? 저 이제 어떻게 할것 같아요? 뭔가 이 각각의 로그에 밑과 진수의 그 위치가 살짝씩 크로스가 되어 있어. 어딘가 규칙 아닌 규칙이 보인단 말이야. 제가 로그 a의 b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로그 a분의 로그 b.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요? 밑변환을 사용한 거고, 특히나 지금 밑을 뭐 예를 들어 제가 10으로 둔 거죠. 안쓸 때에는 우리가 10이라는 밑을 갖고 있다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로그 b의 c는요, 같은 밑을 10으로 둔다면 b분의 로그 c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까지 한번 적어 볼게.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로그 c분의 로그 a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적어 두니까 내가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여요. 나 너무나 곱해주고 싶거든. 그러면 타타 같은 친구들 이제 짝짝꿍 맞아서 다 지워지면서 이 값이 1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세 친구를 지금 곱해준 거죠. 즉 우변에 이세 친구 다 곱해주게 되면 8의 t가 3개라 8t 세제곱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 따라서 t의 값이 지금 2분의 1이다. 괜찮아. t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t가 지금 2분의 1이다. 라고 바로 구해지면서 묶고 있는 거 보러 갈게요. t는 2분의 1이야. 착착 오면 여기가 t거든요. 이 친구가 t라 2분의 1이고요. 이 친구는요, 2배라. 2분의 1에다가 2배 하면

거고요. 이 친구는요, 2분의 1의 4배라 2입니다. 그래서 2들을 다 더해주라고 했으니 우리는 2분의 7이라는 최종답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계산은 아니었죠. T로 두면서 뭔가 지금의 이런 성질까지 써가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로그 로그 문제를 이제 풀어 가신다면 이제 막혔던 부분도 다음부터 보일 거예요. 후딱 다시 쓸게요. 로그 A분의 어떻게 된다고? 로그 아 지금 밑변환이죠? 어떠한 C를 가져온다면 A분의 C, C의 P, 그쵸? 여기는 다시 한번 보는 거지. 로그 A의 B라면 제가 B를 밑으로 두고 A를 진수로 옮긴다면 역수로 바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 3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연산입니다. 얘를 살펴볼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지금 로그 4에 대해서 전체 더하기네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3분의 2라는 진수와 24라는 진수를 곱해서 한 번에 써줄 수가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24를 이렇게 곱해서 데려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4에 여기 곱해주시면 8, 2, 16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로그 4에 16은 4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2를 앞으로 빼내준다 생각해서 4에 4가 되는데 2에 대한 값은 1이라서 2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이제 밑과 진수를 같은 값으로 뭔가 끌고 가는 그러한 길이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35번으로 가볼게. 아까는 로그 로그 사이끼리 더하기였는데 지금의 로그 로그 사이끼리 빼기예요. 진수 나눠서 표현해주자 라는 거지. 그런데 이때 앞에 2가 곱해져 있네. 얘를 일단 올리자. 난 그럴래. 그러면 로그 2의 100이에요. 왼쪽은. 그리고 저는 2를 어디로 올릴래? 5의 제곱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로그 2의 5의 제곱. 이렇게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에 이제 빼기를 한 번에 확 합쳐주시면 100을 5의 제곱인 25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라는 이 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고 그럼 로그 2에 나누면 4예요. 4는요 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럼 2 앞으로 꺼내서 로그 2의 2니까 바로 2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지금 빼기 또 한번 해봤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가볼게. 오, 아 이거 아주 간단한데. 사실 그냥 나누면 끝이네요. 끝이. 로그 3으로 이미 밑이 같게 나와 있고 따라서 앞에 진수에서 뒤에 진수인 8로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 로그 3에 나누면 9네요. 9는 3의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앞으로 2 나가서 로그 3의 3이니까 바로 2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저렇게 끝내도? 괜찮다고 해줘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혹시나 헷갈리시면 이 밑에 빠르게 이제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37번으로 가볼게요. 오호, 이 친구도 이미 밑이 5로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5에 대해서 40이고요. 8분의 5 데려와서 이렇게 곱해줄게요. 좋아. 그러면 로그 5에다가 타타 나눠주면 5 되거든. 즉 5의 제곱이네. 그러면 앞으로 나가서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제가 생략하고 있지만 이렇게 돼서 여긴 1이니까 2다 라고 끝내주고 있는 거죠. 괜찮죠? 좋아요. 그러면 이어가 볼게요. 계속 38번으로 가볼게요. 살짝 쿵 형태가 드디어 좀 바뀌었어요.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쳐다보니, 일단, 여기 밑이 2인데, 여기는 6이네. 어라, 근데 이쪽에 진수가 2네. 이 친구를 밑으로 데려오면 참 좋을 텐데, 해서, 앞은 2에 96이에요. 근데 제가 뒤를 빼기, 로그, 2에 6,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죠. 왜? 6과 2의 이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역수마냥 위아래 분모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를 이렇게 올린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와 같은 이 빼기 문제가 되면서 로그 2의 96을 6으로 나눈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2에 나눠봐. 16이에요. 그치? 16은 2의 4제곱이에요. 한 번에 갈게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면 전에 앞으로 빼내서 4다라고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물론 지금 38번을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보아하니 저걸 뒤집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머나,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한번 가볼게요. 그럼 로그 2에 120이고요. 어떻게 하라고? 너무나 이 2가 이로 내려왔으면 좋겠으니까 내리면서 역수를 취해 달라고요. 그럼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시고 로그 2에 15다.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로그 2에 대해서 이 진수끼리 120을 15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로그 2에 이거 나누면 몇이니? 8이네요. 8이라서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최종 답은 3.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가볼게요. 하이. 이번에는 위치 달라. 좋았어. 위치 달라. 왼쪽에는 2인데 오른쪽은 4분의 1이야. 하지만 4분의 1을 보자마자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2의 96이고요. 오른쪽을 2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9를 그대로 진수로 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그러면 제가 얘를 앞으로 빼어 볼게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일단 96이고, 저 친구는 밑에 분모로 곱해진다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로그 2의 9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빼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로그 2의 96이고 뒤를 이 2분의 1을 여기 지수로 이번에 올릴게요. 루트를 씌워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로그 2의 3 이렇게 바뀌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밑이 이제 2로 갖다 지면서 가운데 빼기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로그 2에 대해서 96을 3으로 나눠줄게요 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로그 2의 32가 되어서 32는 5의 5제곱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렇게도 풀수 있고, 여러분들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면 그도 답이 잘 나왔으면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으로 가볼게요. 5. 글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양수 AB가 있고요.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두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해요. 할때이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좋아. 어떠한 직선이 있어가지고 두 점, 저렇게 2, 로그 4의 a와 또 하나 3, 로그 2의 b라는 점을 지난대요.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한 원점을 지난다고 하고 있네. 마무리나 그렇게. 요렇게. 짠!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어떠한 수식으로 정리할까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점이 원점을 지나요 라고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그 기울기와 또한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같아요 라고 해볼게. 왜 그렇게 하냐면 0,0을 사용하는 게 편하니까요. 해서 지금 이 아래의 두 점 지나는 기울기를 생각해 보시면 2분의 2에서 0 뺀 거죠. 2-0분의 로그 4의 a에서 0을 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2가 지금 이렇게 아래와 위를 지나는 두 점 3-0에다가 로그 2의 b에다가 0을 빼준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 0은 사실상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3분의 2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해주시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저쪽으로 넘어가서 로그 2의 b에다가 로그 4의 a 아우 이렇게 내려오지 말걸. 반대로 내려올게요. 왜냐면 묶고 있는 게 지금 a의 b네. 2분의 3으로 내려올게. 그럼 2분의 3은 얘 넘긴 거고 요 친구 데려오게 되면 로그 4의 a 그리고 로그 2의 b 이런 식으로 위를 아래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4가 2의 제곱이에요. 여기가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 제곱을 저는 앞으로 빼주면서 여기를 없애주면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양변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4분의 3이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가 돼요. 지금 밑이 2로 같으니까 우리는 한 번에 표현해 주시면 로그 a의 b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구하려는 로그 a, b에 대한 값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완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기울기를 사용해서 풀었고요. 이때 이제 밑을 2로 맞춰주면서 최종 답을 이렇게 끌어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봐보시고 그러면 42번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풀어본 41번 문제가 뒤에 정말 똑같이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그때 또 복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42번으로 가봅시다. 좋아요. 로그 a의 b가 있고요. 저쪽을 3의 밑으로 하는 이제 a분의 b가 있는데 묶고 있는 것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볼까? 일단 오른쪽에 이제 밑이 3이 등장을 했으니까 저도 이 왼쪽의 로그를 밑을 3으로 두면서 밑변환을 한번 해볼게. 그 말은 로그 a의 b를 로그 밑을 3으로 두면서 a분의 여기도 3으로 두면서 b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 값이 지금 3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둘에 대한 그 비율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로그 3의 b가 3배의 로그 3의 a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 친구,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한번 또 바꿔볼게. 이번에는 로그 3의 a분의 b예요. 오호, 진수가 분수꼴이야. 그러면 로그 3의 b에다가 로그 3의 a를 뺐다라고 우리는 나타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어때? 이 친구로 대신 딱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3 로그 a의 3의 b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3의 a. 그렇게 되면 결국은 두 배의 로그 3의 a가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 좋아. 그렇게 되면 로그 3의 a는 2로 나눈 4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a가 몇이 됩니까? a는 3의 4분의 1제곱이 되어야겠죠. 괜찮아. 여기가 3의 4분의 1제곱이어야 4분의 1이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니까.

숫자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로그 9가 일단은 3의 제곱이고 이렇게 나타내준 다음에 AB를 곱하면 어때? 이 지수끼리 더하면 1이라 결국은 3이에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때의 2는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이 곱해진다라고 봐야 되고 뒤에 로그 3의 3이니까 결국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시작을 이제 밑으로 주면서 쫙쫙쫙 풀이를 이어갔는데 이 시작만 여러분들이 파악했다라면 그 뒤는 마찬가지로 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제 여기 지울게요. 다음 4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쪽은 이제 딱히 밑이 따로 써있지 않으니 10인 밑으로 하는 로그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뒤에는 이제 밑이 2네요. 얘를 어떻게 보면 될까? 저는 2를 그대로 두고 로그에다가 이 루트 10분의 1이라는 것에 사실 전체 루트를 씌운 것과 같죠. 무슨 소리냐? 이 뒤가 이제 10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데려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뒤가 이제 로그 2의 20인데, 로그 2에 대해서, 여기를, 어떻게 해볼까? 여기를 2 곱하기 10. 이렇게 바꿔볼게요. 좋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얘를 2에, 로그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주시고, 한 번에 가도 좋지만, 2분의 1, 이렇게 해주고, 뒤에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10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곱해지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괜찮죠? 여기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진수인데 얘 앞으로 탁 튀어나오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끝이 납니다. 10의 10은 어차피 1이니까요. 그쵸? 앞에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뒤에 값 이어서 구해보면 2의 2니까 얘도 1이네요. 그리고 뒤는 로그 2의 10이 남습니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지워지면서 이렇게 남는 값이 지금 A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좋아요. 전 지금 A를 정리한 거고 B 로그 2에 대해서 그 둘을 곱하라라고 하고 있네. 곱하러 가봅시다. 그럼 A 곱하기 B는 로그 2의 10에다가 오른쪽 b가 지금 로그 2 이렇게 곱해달라는 건데 어때? 어떻게 하면 될까? 로그 2 여기 밑이 2네. 그러면 우리 로그 2에다가 로그 10으로 밑을 10으로 하는 밑변환을 해줄 수가 있고 괜찮아.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로그 2를 곱해주라는 거니까 타타 지워지면서 남는 것은 로그 10이고 10에 10이니까 1입니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계속 말하지만 이 밑을 안 썼을 때에는 10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한번 다시 해보시고 4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을 일단 나는 통분해 두고 싶어요. 그러면 주어진 이 아래의 식을 통분하면 6ab에다가 타타타타 올라가면 3a 플러스 2b가 되네요. 얘딱 정리했더니. 그랬더니 위에서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기 너무나 좋다, 그거야. 그럼 분자에다가는 왼쪽에 로그 3에 32 데려오고요. 그쵸? 오른쪽에는 얘 6배에서 데려올게요. 그럼 6에 로그 9에 2예요. 이렇게 내려와 볼게.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32는 2의 5제곱이니까 5에 로그 3에 2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괜찮아. 그리고 이 친구는요, 9가 3의 제곱이니까 2로 나눠줘서 3이 되고 뒤에 로그 3에 2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서 최종적으로는 3분의 5가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45번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AB에 대한

0: 식을 이제 막 연립했더니 주어지는 A-B의 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연립하면 좋을까 싶은데, 이거 어때? 여기에다가 두 배의 A 플러스 B를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딱 A-B가 나와서 우리가 구하려는 그 식이 나와요. 즉, 우리 앞에 로그 3의 45에다가 빼기 두 배의 더한 값은 로그 9에 5네요. 여기를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네. 그러면 제가 이 9를 3의 제곱이니까 앞에는 3의 45를 그대로 두고 이 9가 3의 제곱이라 2가 2분의 1로 나가면서 2와 뒤에 2가 사라지겠지. 그렇게 되면 빼기 로그 3의 5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진수끼리 나눠주면 되겠죠? 3의 45를 5로 나눠주면 9가 되어서 9는 3의 제곱이니까 2다라고 최종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을 볼게요. 이 둘을 더했더니 일단 합이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두 로그 값을 더했더니 4가 된다라는 건데 밑을 맞춰주면 좋겠죠? 그럼 제가 a를 밑으로 두기 위해서 a의 2, 1 이런 식으로 역수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3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이 로그 a의 2를 만약에 t라고 치환해 준다면 위의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즉 2차 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2에 대해서 우리는 인수분해 너무 진행해 줄수 있고, 이때는 3t-1, t-1이 0이라 이때 해당하는 t가 3분의 1 또는 1이 됩니다. 근데 t가 누구였어요? 여기 로그 a의 2예요. 그런데 1일 때를 생각하면 a가 2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2보다 커야 된다고 했거든. 그럼 얜 탈락이고, 3분의 1일 때를 생각하면 이때의 a는 2의 세제곱인 8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얘는 구했고 k를 구하기 위해 저 둘을 곱하잖아요. 앞에 친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고, 뒤 친구는 a분의 로그 8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 둘을 곱하면 지워지면서 결국은 3이 튀어나온 3이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a와 k를 더해주시면 누구였냐? 8이고요, 3이니까 11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로그 문제를 또 다양하게 풀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회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권유정입니다. 이번 30강에서는 이제 자연과 윤리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 앞에서 두 강 동안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마지막 강이니까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68번 볼게요.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문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어떤 존재가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밑줄 쳐봅시다.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요거 우리 여섯 글자로 적어보면요. 쾌고 감수 능력이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계가 된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익 관심, 이익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들의 관심을 갖는 그 기준점이 뭐가 되냐면, 쾌거 감수 능력이 있냐, 없냐가 여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싱어가 되겠네요. 동물 중심주의 학자. 1. 동물은 비록 이성은 없을지라도 살아있는 피조물임을 고려할 때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다. 자,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동물 자체의 내재적인 선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찾고 있어요, 지금?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찾고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고, 특히 어떤 의무? 나의 도덕적인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죠? 인간 중심주의. 병.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며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대요. 대지윤리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을 확장시킨 거죠. 원래는 이 토지의 정복자로서 인간에게 이익이 되면 막 함부로 해도 되고 이런 개념들이 좀 과거부터 있었더라면 이 대지윤리라는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확장해서 범위를 누구까지, 무생물까지도, 그리고 생태계 전체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원래는 정복자였다면 아니다. 평범한 구성원일 뿐이다. 그냥 단순히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뭐 돌, 흙, 나무, 동물, 인간, 이런 같은 평등한 구성원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구성원들과 약간 하나의 팀인 거죠. 이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되는 하나의 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도 같이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된다. 레오폴드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자, 그랬을 때 갑싱어, 을, 칸트, 병, 레오폴드고요. A에게 지금 들어갈 이야기는 싱어는 맞으면서 칸트랑 레오폴드는 틀린 선지가 들어가야 적절하거든요. 봅시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 자, 먼저 싱어 생각을 해볼게요.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 즉, 뭐 동물 중에서 쾌거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줘야 되는 그런 인간의 행위들, 그런 원리들은 다 어디에 근거해 있냐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뭐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싱어는. 왜냐하면 싱어 공리주의학자라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싱어에게는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그리고 칸트.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 뭐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뭐 수단으로 대해도 되고 뭐 잔혹하게 대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만 그 행위들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칸트는 공리주의학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틀린 선지. 레오폴드, 동물에 대한 인간행위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 공리를 많이 가지고 오면 동물 함부로 대해도 되고, 공리를 적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그냥 동물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의 팀이라고 했잖아요. 자연 전체를 구성하는 팀.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뭐 공리의 원리에 근거하는 것은 레오폴드 아니죠. 그러면 A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싱어한테만 적절한 선지니까. 니은 B. B는 지금 칸트한테는 맞으면서 싱어 레오폴드에게 틀려야 됩니다.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칸트 볼게요. 모든 동물한테 인간이랑 똑같은 도덕적 지위 부여한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칸트 인간 중심주의학자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이성에서 찾는데 동물은 이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당연히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할 거여서 을 정답이고요. 근데 싱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싱어도 모든 동물을 다 도덕적으로 고려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싱어도 레건도 동물 중심주의학자다라고 분류는 하지만 그 각각의 기준을 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싱어, 동물 중심주의학자인데 어떤 동물? 쾌거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쾌거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냐 마냐의 여부가 이익관심의 여부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동물에게라는 말이 싱어한테는 틀렸고요. 옳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싱어도 동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 B는 칸트에게만 적절한 선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선지고요. 디귿.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다.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생물이란 뜻이죠. 무생물의 대표적인 거 들어볼까? 돌, 흙, 이런 것들. 자,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 지닐 수 있냐 지금 묻고 있어요. 싱어 봅시다. 싱어는 기본적으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 도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무생물은 쾌고감수 능력을 지닐 수가 없어요.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싱어 가질 수 없고요. 칸트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거는 이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레오폴드 생각해봅시다.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까지였죠. 생태계 전체였기 때문에 개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냐? 레오폴드?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디귿, 정답인 선지입니다. 자, 릴, 디. 디는 싱어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이면서 칸트에게는 틀려야 되거든요. 쾌고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 자, 칸트. 쾌고감수 능력 보유 여부에 의해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나요? 아니죠. 뭘로 결정되죠? 이성으로 결정됩니다. 틀린 선지 칸트에게. 가운데다가 적을게요. 칸트 틀린 선지. 자, 레오폴드 볼게요. 레오폴드 쾌고감수 능력 지녔는지 맞는지 이게 도덕적 지위 결정 여부예요? 아니에요. 생태계의 구성원인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레오폴드에게도 틀린 선지입니다. 자, 싱어한테만 맞는 선지여서 지금 리을 같은 경우는 D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A에 들어가야 적절하겠네요. 리을도 역시 틀린 선지.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볼게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과 관련된 문제네요. 더 어려워졌어요. 꼼꼼하게 봅시다. 생명은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키므로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된다. 생명은 없는데 아름다운 것, 무생물인데 아름다운 광물, 뭐 이런 것들, 파괴하는 그런 성향은 나의 도덕성 소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설명, 칸트라는 거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을, 쾌고감수 능력은 이익관심을 갖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은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된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누구의 이익?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의 이익. 요거 싱어죠. 병.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 유지, 종의 재생산, 환경, 적응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래요. 자, 다시 밑줄 그어볼게요. 생존 유지, 종의 재생산, 환경 적응. 요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생명체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은 각자의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다. 데일러. 자, 이제 이 지문을 보고 이 학자는 누구다, 이 학자는 누구다, 이렇게 판별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선지가 문제죠. 우리 선지 와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자, 지금 이거는 비판 문제여서 비판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우선 이름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갑은 칸트였고, 을은 싱어, 병 레오폴드였습니다. 아, 아니네요. 테일러네요. 테일러였어요. 자, 그랬을 때 비판 봅시다. 칸트가 싱어한테 할수 있는 비판이 지금 A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1번 선지 보면 AF여서 칸트가 싱어와 테일러에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지를 살펴봅시다. 의식은 도덕적 행위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임을 간과한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는지를 같이 묻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려면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그렇거든요. A는 A면 B다. B면 A다. 이랬을 때 우리가 A와 B는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어서 이 지금 의식과 도덕적 행위 주체, 요두 가지를 연결 짓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려면 의식만 있으면 다 도덕적 행위 주체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칸트 입장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도덕적 행위 주체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그 조건은 뭐예요? 이성이죠. 이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가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니 마니 이것의 여부거든요. 여부를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의식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애초에 칸트에서부터 출발할 수 없는 그런 비판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2번은 지금 싱어가 칸트에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함을 간과한다. 먼저 싱어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는 선지인지 봅시다. 싱어, 인간에게 인간 의무 있죠. 인간한테 뭐 존중해줘야 되고, 당연히 도덕적 의무 발생하고요. 그리고 동물에게도 인간의 의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동물 중에서 우리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가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싱어한테 출발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칸트의 입장에서 이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칸트, 당연히 인간에 대한 의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칸트는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다고 봐요. 나머지 의무들은 뭐냐?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부터 파생된 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 칸트에게도 있습니다. 동물과 관련한 의무, 어떤 의무? 동물한테 막 일부러 학대하고, 동물 괴롭게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나의 도덕적 소질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간접적인 의무다라는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는 싱어한테 출발을 할수 있지만, 칸트도 이 이야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비판의 방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자, 3번. B와 D. BD는 싱어가 칸트와 테일러에게 동시에 할수 있는 비판. 인간을 위해 동물에게 친절한 것은 종차별주의 입장이 아님. 이야기를 싱어가 할수 있나 봅시다. 자, 동물한테 친절해야 되는 그 이유, 싱어의 입장에 따르면 동물도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고, 그리고 동물의 그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이익을 우리가 똑같이 인간과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동물에게 친절한 그 이유를 인간을 위해서다? 애초에 싱어의 입장에서 출발할 수가 없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틀렸기 때문에 3번도 우리가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가 있겠고요. 4번은 비판의 방향이 테일러가 싱어에게 할수 있는지의 여부네요. 어떤 개체가 이익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냐 생각해 봅시다. 테일러, 어떤 개체가 이익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테일러의 입장에서 식물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식물은 이익 관심을 갖는다라고는 할순 없어요. 뭔가 어떤 고유의 선을 추구하기는 하겠지만 그 자체로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이익 관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식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테일러 입장에서 식물 도덕적 지위 지니잖아요. 생명 중심주의여서. 그래서 테일러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는 비판. 싱어.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려면 반드시 이익 관심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가 조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테일러 입장에서 싱어에게 야, 너 이런 거 간과하고 있어. 하는 비판 성립할 수 있겠죠. 야, 싱어, 너 어떤 개체가 이익 관심 안 가져도 도덕적 지위 지닐 수 있는데 너 그거 모르고 있어. 라는 비판 타당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C, E 봅시다. C는 테일러가 싱어에게 그리고 테일러가 또 칸트에게 할수 있는 비판인지 살펴보면요. 생태계를 조작하여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됨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태계를 조작해서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테일러, 우리 개체론의 입장이라고 했었죠. 생명중심주의까지.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는 없습니다. 물론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 간접적으로 성립할 수 있죠. 그치만 그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애초에 테일러부터 출발할 수가 없는 비판이기 때문에 5번도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는 4번이 되겠네요. 70번. 가해 가불병 사상가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 골라보면요. 갑.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정말 칸트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지문인 것 같아요. 칸트 쉽게 골라낼 수 있고요.
1. 유기체는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

삶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어떤 종을 다른 종보다 선호하는 편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뒷문장이 약간 싱어인 거를 조금 헷갈리게 하고 싶은 출제자의 의도인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골라낼 수 있죠? 자기의 선을 고유의 방식으로 추구한다? 생명체가? 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구나. 누구죠? 테일러. 생명중심주의이고요. 병. 동물이 인간과 다른 종에 속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종차별주의이며,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과 다를 바 없이 부도덕하다. 우리가 동물이라는 것이 동물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인간과 달라, 너네는 인간과 다른 존재야 하면서 차별을 하면 부도덕하다는 거죠. 뭐와 같이 인종차별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동물의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싱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칸트, 테일러, 싱어 적어두고 기억부터 봅시다. A.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 칸트, 동물에 대해 폭력적으로 행위하면 인간의 의무에 어긋날 수 있어. 왜? 인간에게는 간접적인 의무까지도 있거든. 할수 있고요. 테일러, 당연히 어긋납니다. 생명중심주의 학자니까. 싱어, 당연히 어긋나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인데 함부로 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지금 A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고요. 닌, B는 지금 테일러에게는 정답, 싱어에게는 오답인 선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생명체에 대한 종차별주의. 테일러? 그렇죠.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 다 지닙니다. 동물, 식물, 인간 상관없이. 싱어? 아니죠. 생명체라고 해서 종차별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들에 대한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어는 반대할 선지. 그래서 B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디귿, C. 생명체의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가? 테일러, 물론 불간섭의 의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불간섭도 역시나 조건부 의무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 생명체의 고유의 선을 보호한다라는 그 조건 하에서는 이 불간섭의 의무도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간섭이 허용될 수 있냐? 네. 언제?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할 때. 스틱은 맞는 선지고요. D 볼게요. 싱어에게만 맞는 선지면 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인간, 동물, 고통은 동일하면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냥 싱어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잖아요. 종차별주의 반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쾌고감수 능력, 요런 키워드들 살펴봤을 때, 리을까지도 정답인 선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봤던 문제에서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가 인간의 의무에 어긋난다라고 했었거든요. 첫 번째 선지에서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 모두 다 어긋난다라는 그 동의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달랐던 거죠. 이 선지엔 동의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이유를 좀 적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칸트. 동물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서 아니었죠. 뭐 때문이었어요? 내가 동물을 함부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동료 인간들한테까지도 막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칸트, 인간의 도덕적 소질이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동물에게 학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싱어의 입장은 뭐였냐면요.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 안 돼. 왜냐하면 동물의 고통이나 인간의 고통이나 우리가 동일한 양이라면 동일하게 고려해야 돼. 동등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싱어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동물에 대해서도 안 된다.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니까. 자, 테일러도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 인간의 의무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명체들 전체는 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당연히 생명체 전체라고 했으니까 동물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겠죠. 요런 개체들의 고유한 선을 해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가 안 된다라고 설명할 수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도 그들만의 선이 있고, 인간도 인간의 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물들도 그런데,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들의 고유한 선을 우리가 해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테일러에게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첫 번째 선지는 모두에게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선지라는 것. 넘어가서 71번 볼게요.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는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기능도 모두 목표지향적이고 생물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지닌다.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 테일러 입장에서 생명체, 이런 생명체들은 외적 활동도 그렇고, 내적 기능도 그렇고, 뭔가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선을 지향한다는 거죠. 자신만의 목적들을. 그래서 생물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지닌다. 내가 나의 기능, 뭐 생존이라든지 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대요. 누굽니까? 테일러죠. 생명중심주의.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은 삼가야 하며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된다. 조금 더 약간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포인트는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 우리 보면 칸트라는 거 쉽게 골라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칸트가 그래도 인간중심주의 학자잖아요. 그리고 인간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는 이 이야기를 이 뒷문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자, 병. 삶의 주체는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요 지문은 지금 삶의 주체를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들을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육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레건의 입장입니다. 동물중심주의 학자고요. 자, 적어보면요. 갑, 테일러, 을, 칸트, 병, 레건. 그랬을 때 A의 적절한 선지는 테일러에게만 적절한 선지여야 됩니다.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테일러, 그렇죠. 왜? 생명체들이 도덕적 지위 고려의 대상이었으니까. 칸트, 그렇죠. 왜냐 하면, 일단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데, 인간의 전제 조건, 생명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칸트 입장에서도 생명이 지녀야 된다는 게 조금 더큰 범위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녀야만 그 안에서 인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칸트 정답. 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주체라는 것 자체에 진짜 기저에 깔린 조건은 생명이 있다라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레건에게도 정답. 근데 지금 A에만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B.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는 선지가 B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칸트.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칸트 인간중심주의 학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평가에서부터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인들 혹은 나 자신들 이런 존재들 이성을 지닌 존재들은 가치평가로부터 독립돼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할수 있고 동물은 거기 바뀐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 정답. 테일러 아닙니다.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 지닐 수 있죠. 생명체 전체가 그럴 수 있었어요. 레건도 마찬가지로 동물 중에서 삶의 주체인 존재들은 독립적인 가치 지닙니다. 따라서 B에 적절한 선지여서 니은 정답. 디귿 C.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정말 길죠? 그치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칸트와 테일러의 공통선지면서 레건이 동의하지 않을 선지여야 되는데, 우선 레건을 살펴보면, 레건은 삶의 주체에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믿음, 지각, 기억 등등, 미래에 대한 어떤 의식. 거기 중에 하나가 바로 쾌고감수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레건의 입장에서는 쾌고감수 능력이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맞습니다.
지금 이 선지에서 아니다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레건? 틀림. 칸트는 아니죠. 왜냐? 도덕적 지위를 갖냐 마냐는 이성을 지니고 있냐 마냐였기 때문에 테일러도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죠. 왜냐하면 쾌고감수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테일러는 그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냐, 고유의 선을 갖고 있냐 마냐 요거였기 때문에 이 선지 테일러랑 칸트만 동의할 선지 맞습니다. 릴, 디, 디는 테일러랑 레건만 동의할 선지여야 되는데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요 선지가 22학년도 수능에 나왔을 때 많은 친구들이 정말 이 선지 뭔 소리냐 도대체 생각했어요. 근데 이젠 좀 익숙하죠. 우리가 기출 분석을 많이 했으면 이제는 이 선지가 되게 많이 변형이 돼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칸트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의무만 사실 존재하는 거다.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의무는 뭐냐? 다 여기서 파생된 거야. 요거로 다 환원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게이 칸트의 논제였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얘기들에서 뽑아오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의무 중에서 구체적인 의무들 했을 때뭐 자살 금지의 의무, 선행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였거든요. 자, 그 중에서 또한 가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서 나의 도덕적인 소질을 증가시키는 자기 개발의 의무도 칸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무도 있어요. 동물과 관련된 의무. 어떤 의무?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되는 의무. 근데 그 의무는 왜 있냐, 도대체. 다 인간의 의무라며. 그 의무도 어쨌든 결국 인간의 자기 개발의 의무에서부터 파생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 칸트 입장에서는 없어요. 모든 의무는 다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될 수 있다. 끌어올 수 있다. 다 여기서부터 파생이 된 거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나머지 테일러 레건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아닌 의무들이 있어요. 생명체에 대한 의무, 삶의 주체에 대한 의무, 이런 의무들은 인간 때문에 삶의 주체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주체 자체가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일러에게 맞고 칸트에게 들리고 레건에게 맞으니까 뒤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려웠죠, 여러분? 이걸 처음 접하면 어려운데 이제 정말 많이 변형이 되고 이 칸트의 기본적인 개념, 인간에 대한 의무밖에 없다.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아닙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거 중요해서 또 볼게요. 칸트,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다, 사실. 이 의무 외에 다른 의무 없다. 그래서 모든 의무는 다 따지고 보면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파생된 그런 의무들이고, 인간에 대한 의무라는 것은 직접적인 의무, 즉, 인간 안에는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 있죠. 이런 의무들이 인간에 대한 의무들인 거고, 간접적인 의무는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 어떤 거? 예를 들면, 동물, 식물, 무생물과 관련한 의무들이 간접적인 의무들이고, 얘는 결국 왜 있는 거냐?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있는 거다. 결국 다 인간에 대한 의무인 거다. 이 내용 아시겠죠, 여러분? 넘어갑시다. 72번. 가의 갑을병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갑.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방금 전 문제에서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인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뭘 약화시킨대요? 다른 사람이랑 내가 관계를 맺을 때그 사람 도덕적으로 대우하는 게 칸트의 기본적인 어떤 의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동물 막대하고 자연물 막대하고 나무 꺾고 막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소질도 깎이게 된다라는 칸트의 입장. 인간중심주의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우리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자,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종차별주의적 태도이다. 동물들 안에서는 그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인간의 쾌락과 고통은 정말 높고 고귀한 것, 동물의 고통 별거 아닌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종차별주의적 태도.

신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싱어입니다. 병. 개인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뤄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구성원. 우리는 대지윤리를 통해 이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동식물을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된다. 자, 인간은 인간의 공동체 속해 있는, 그래서 인간 서로에 대한 의무만 지녀야 되는 그런 구성원이 아니고요. 대지윤리를 통해서 범위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자연 전체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지윤리 레오폴드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자, 갑 볼게요. 갑, 칸트, 을, 싱어, 레오폴드, 병. 했을 때, 지금 약간 그림이 좀 새로워요. A는 칸트와 싱어만 공통적인 거. B는 또 레오랑 싱어만 공동적인 거. C는 칸트, 레오, 마지막 D, 세 모두의 결합 상태. 자,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 A는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에 대해서 레오폴드는 동의하지 않고 나머지 둘만 동의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칸트 동의할 수 있죠. 자연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을 뿐더러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싱어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레오폴드는 자연 자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데 그러면 이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우리가 자연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용을 안 하면 그러면 원시 시대에 그냥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레오폴드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 그러냐면 이것도 우리 뒤에서 많이 보겠지만 심미적인 관점, 그리고 윤리적인 관점, 이 관점과 동시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자연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경우. 자연 아무렇게나 이용하면 되지. 그냥 다 개활해버려. 이렇게만 보는 경우는 안 되고, 경제적 관점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으로 직관할 때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A에 들어갈 순 없고요. 니은. B는 레오폴드와 싱어만의 공통 입장이에요.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싱어. 그렇죠. 도덕적 지위의 기준은 쾌고감수 능력이었고, 레오폴드? 그렇죠. 도덕적 지위의 기준은 이 생태계 전체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존재들을 인정을 했었고, 칸트? 아니죠.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이성을 지녔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칸트는 반대할 수가 있는 선지네요. 그래서 어쨌든 B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은 정답. 디귿. C는 칸트와 레오폴드의 공통 선지면서 싱어는 동의하지 않을 그런 선지가 돼야 되고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 또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또한 단어로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칸트,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만 그렇지는 않아요. 고통을 느끼는 거는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동물이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죠. 그쵸? 권리를 갖는 것은 누구뿐이다? 인간뿐이다. 그래서 칸트는 동의할 수 있고요. 레오폴드,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다? 아니에요.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생명체 전체, 그리고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폴드가 동의할 수 없는 선지여서 C의 칸트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으로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싱어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존속할 권리를 갖죠. 싱어 입장에서는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었어요. 어쨌든 레오폴드에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 리을.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이셋 모두의 공통점이 돼야 됩니다. 자, 싱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 싱어, 그 궁극적인 기본 입장 뭐라 했죠? 공리주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면 동물에게 해를 끼쳐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칸트,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죠. 인간중심주의 학자니까. 레오폴드도 가능합니다. 레오폴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생태계 전체에선
전체

안정성, 통합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동물에게 이 개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셋 모두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리을까지 적절한 선지. 니은 리을이 정답이네요. 73번 보겠습니다. 갑을병사상가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자, 늙은 말 그대로 늙은 말이 어떤 뭐 짐을 옮겨줬다고 해봅시다. 짐을 옮겨줬을 때 얼마나 고마워요. 늙었는데 이렇게 짐도 옮겨주고 너무 고마워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도 그 말 자체에 대한 도덕적인 존중이 아니고 뭐다? 다 나의 도덕적 소질을 위한 것이다. 지극히도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죠. 칸트입니다. 칸트. 인간중심주의를 인간만이 아니고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존재의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개별적 복지를 갖는 것과 같은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인간도 당연히 삶의 주체이면서 또 동시에 그 일부 동물들, 이 학자에 따르면 한 살 이상의 포유류 같은 그런 동물들은 삶의 주체래요. 왜냐하면 그 존재들은 다른 존재한테 뭐 도움이 되고 말고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어떤 복지, 스스로 편한 것, 스스로의 이익관심도 가지면서 스스로의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도 있으면서 믿음도 있고 지각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이 삶의 주체라는 거죠. 레건입니다. 동물 중심주의. 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니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로는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었다. 사실 여태까지 과거에서 쭉 와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하고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 이것만이 아니고 인간과 대지의 상호작용이었다. 라는 레오폴드 입장입니다. 생태중심주의. 자, 그랬을 때 갑, 칸트, 을, 레건, 병, 레오폴드. A에는 칸트만 동의할 수 있는 선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인간 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자, 이거 전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가치 안에는 본래적인 가치도 있으면서 수단적인 가치도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외의 존재 라고 했을 때 동물, 식물, 무생물 이런 존재들에게 수단적인 가치는 부여돼요. 칸트 입장에서. 그렇죠. 인간만이 이런 본래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거지 다른 가치들은 또 부여될 수가 있거든요. 칸트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A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은. B. 인간은 동물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실현해야 된다. 자, B는 지금 레건에게만 적절한 선지가 돼야 되는데요. 동물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실천한다. 자, 이 이야기를 레건의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레건은요, 개체론이죠. 적어볼게요. 개체론. 자, 이 개체론과 반대에 있는 입장이 뭐였죠? 전일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학자들은 이 개체론에 속해 있는 큰 범위 안에, 같은 그룹 안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레건이 동물 중에서 삶의 주체인 동물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 종을 고려해야 되냐? 요게 아니고요. 이 개체 하나하나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뭐 한 살 이상의 포유류라고 했으니까 고래. 고래 한 마리 한 마리의 그런 존재들의 삶의 주체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지 고래 집단에 대한 존중. 뭐 이렇게 전체적인 묶음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 종 요 부분이 틀렸고요. 어쨌든 레건에게 틀렸으니까 B에 들어갈 수 없고요. 디귿 C. C는 레오폴드에게만 적절한지를 봐야 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우선 칸트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 동식물 다 도덕적으로 존중하는 거 아니죠? 레건 마찬가지죠? 동물까지인 거지 식물 그리고 삶의 주체가 아닌 동물들은 필요 없습니다. 도덕적인 존중 고려 안에서 포함되지 않아요. 레오폴드, 살아있는 모든 존재, 즉 생명체는 다

이 생태계라는 어떤 팀에 소속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들을 다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래서 레오폴드에게만 적절하냐라는 걸 물었기 때문에 디귿 정답인 선지고요. 리얼 디 레건과 레오폴드의 공통점. 인간만이 아니고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가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칸트에게는 우선 인간만이 권리를 지닌 존재인 거죠.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는 없어요. 레건, 동물 중에서 권리를 지닌 존재 있죠. 삶의 주체로서의 존재들이 가능했습니다. 자, 레오폴드, 그렇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존속할 권리라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레오폴드에게도 적절한 선지. 레건과 레오폴드의 공통 선지니까 리을까지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넘어가서 74번.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 골라볼게요. 갑.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대지를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심미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된다. 자, 중요한 개념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문에서 개념들 나와주면 좋은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부할 또 지평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자, 봤을 때 우리가 대지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지.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면 가능한 거예요. 요거 레오폴드 입장이죠. 생태 중심주의 학자입니다. 을, 자연 존중의 태도를 이해하는 신념 체계가 생명 중심 관점이다. 생명 중심 관점에서는 모든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그리고 뭐 생명 중심 관점, 요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테일러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병, 동물 해방의 관점에서 우리는 종차별주의를 벗어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동물 해방론, 누구죠? 싱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레오폴드, 테일러, 싱어가 각각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도식들을 따라서 되는 그런 형식의 문제인데요. A에는 우선 레오폴드는 동의하면서 테일러와 싱어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선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가? 자, 이 이야기 지금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밑줄 쳐볼게요. 이렇게 괄호 쳐볼게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가? 자, 요 이야기를 이제는 우리가 이걸 보면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 혹은 내재적 가치라고도 설명을 할수 있는데 그냥 그 존재 자체 안에 지니고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종이라고 했을 때 이런 종이는 인간에게 유용하니까 좋은 거다라는 어떤 의미,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때의 가치가 수단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뭐 동물들 혹은 다른 타인들, 인간들은 제가 나한테 유용해서 제가 나한테 뭐 문제를 알려주고 돈을 주고 이래서 유용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레오폴드? 네, 그렇죠. 생태계 전체가 다 그런 어떤 하나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일러도 그렇죠. 왜냐하면 테일러 생명중심주의학자잖아요. 동물, 식물 모두 다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싱어? 생명체 전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어쨌든 상관없이 테일러에게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A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은, B.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들은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가? 자, 유정성, 뭐냐면요. 감정을 느낄 수 있냐, 마냐의 여부입니다. 자, 그런 게 없는 생명체라고 하면 식물이죠. 그런 식물들은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가? 테일러, 유정성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고유한 선을 추구하냐, 마냐가 중요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테일러에게 긍정적인 선지입니다.
자, 그리고 싱어 볼게요. 싱어는 생명체 안에서도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유전성이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어 입장에서 보면 유전성이 없으면 도덕적 지위 지니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싱어한테는 틀렸고 테일러에게는 맞았으니까 B에 들어갈 선지로 니은 적절하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C. 모든 생명체는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가? 자, 모든 생명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테일러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귿 선지를 보고, 테일러? 모든 생명체? 그치, 그치, 맞지, 맞지. 할수 있지만, 틀린 포인트는 여기죠. 의식적으로. 자, 테일러 지문들 보면, 지금 이 지문은 아니지만, 테일러 지문들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 뭐냐면,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테일러한테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으면, 있는 존재라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뭐 우리가 의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여야지 의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식물들이나 나무들 이런 개체들에게는 우리가 의식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테일러에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D 볼게요. 자, 싱어의 입장에서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가? 싱어 입장은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했었잖아요. 인간의 고통을 크게 고려하고 동물은 실험 대상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존재다. 이게 아니고 동물도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간과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가? 같은 말로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는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리을까지도 정답인 선지.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이 테일러, 의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게 우리 지문에서 바로 끌어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어가지고, 그 문제에 해당하지 않았어가지고, 이렇게 지문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읽어볼게요. 나무와 단세포 원생 동물 같은 유기체에게는 의식적인 삶이 없다. 그쵸. 나무. 이런 존재들 의식적인 삶 없잖아요. 그들은 그들 주변의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고요. 생각이나 감정이 없대요. 그래서 그들한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은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 그래도 그들한테는 고유의 선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그 선을 중심으로 조직된대요. 의식이 있든 없든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목표지향적으로 활동하는 통일되고 일관성 있고 질서정연한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상관없다. 뭐가 중요하냐? 그들이 고유한 선이 있고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의식적인 삶이 있든 없든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테일러 입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디귿 선지, 이 C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겠는 거죠. 자, 75번 보겠습니다. 강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 골라보면요. 갑,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갖는다. 인간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의 이익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이다. 동물의 고통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싱어의 입장을 인간은 돼지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남용하고 있대요. 돼지를 우리가 속한 생명 공동체로 바라보면 돼지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돼지 윤리에 속해 있는 레오폴드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자, 병.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로서 그 존재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존재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것은 그들이 각자의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생명체 전체에 대한 도덕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테일러의 입장이죠.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와 비슷한 문제인데 우선 적어볼게요. 갑, 싱어, 을, 레오폴드, 병, 테일러.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다. 이것만 그렇다. 싱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싱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죠. 우리 왜냐하면 싱어한테 도덕적 고려 기준 진짜 한 가지 봤잖아요. 쾌고 감수 능력.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고, 동물 중에서도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서, 그런 동물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논리였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유일한 기준인가?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을 믿으세요. 유일한 기준 맞습니다. 자, 레오폴드 볼게요. 레오폴드는 이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기준도 아닐 뿐더러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더더욱 아니죠. 레오폴드 생각해 보면요.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주의학자여서 이 생태계 전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 레오폴드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쾌고감수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이 생태계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존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쾌고감수 능력은 당연히 기준이 아니죠. 테일러도 계속 봤지만요, 여러분. 이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의식이 없어도 고유한 선을 추구하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쾌고감수 능력은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 아니, A에 들어갈 선지로 기억 적절한 선지고요. 니은, B. 생명이 없으면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개체가 있는가? 요거는 레오폴드랑 테일러한테만 보면 되고요. 레오폴드 먼저 볼게요. 무생물 중에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개체? 있죠. 토양. 이런 생태계 구성원들 있습니다. 자, 테일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테일러의 도덕적 지위를 지니려면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생명체여야 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서 지닌 그 개체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네요. 레오폴드에게 맞고 테일러에게 틀리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선지로 적절합니다. 디귿 C는요, 레오폴드한테만 보면 됩니다.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 간의 의무에서 비롯되는가? 자,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의무를 지녀야 되는 거, 뭐 자연의 어떤 통합성을 유지할 그런 의무들, 그런 게 인간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의무인가요? 아니죠. 레오폴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의 선 자체가. 그래서 레오폴드에게 긍정할 수 없는 선지고요. 뭐 이런 선지는 자연의 대안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과 관련한 예로 바꾸면 칸트에게 적절할 수 있는 그런 선지가 되겠네요. 자, D.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지닌 본래적인 가치는 동일한가?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 동물, 식물, 인간이 지닌 본래적인 가치, 그 자체로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테일러는 우리 생명중심주의학자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이 존재들이 우리가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유도 어디서 나왔냐면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는 그 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존재들은 다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 있냐? 동물, 식물. 그래서 이 셋의 그 종들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 다 같은 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D에 들어갈 선지, 니을 적절해서 정답이 3개네요.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 정말 오랜만에 보는 형식이죠. 우리 계속 그런 벤 다이어그램 봐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조금 그래도 쉬어가는 느낌의 형식인 것 같습니다. 자, 가.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달리 정당한 것이다. 종차별주의가 정당하대요. 보통 우리가 종차별주의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거의 99% 확률로 싱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차별주의를 지금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싱어일 리 없죠? 도덕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동물보다 인간을 더 고려하는 차별은 정당하다. 그렇대요. 도덕적 능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동물보다 인간이 더 위에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간을 더 고려하는 차별, 오케이, 정당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잘 나오지 않는 사상가이기는 하지만 코헨이라는 사상가입니다. 자, 나와볼게요. 일부 동물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될수 있으므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자, 이 나의 학자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학자네요. 누구죠?

삶의 주체, 믿음, 지각, 기억, 감정, 요런 것들. 레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동물 중심주의학자인 레건이 코엔, 그 인간을 더 고려하는 차별이 정당하다고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학자인 코엔에게 할수 있는 그 비판보다는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골라보면요. X 먼저 보겠습니다. 동물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코헨은 동물 수단으로 대우해도 됩니다. 레건은 아니죠.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고, 마치 인간처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레건이 더 강조하고 있는 입장 맞고요. Y.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도, 동물을 막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은 권리를 강조하는 레건의 입장에는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겠죠. Z, 동물과 인간이 모두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 레건의 입장에 따르면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과 그 중에서의 동물은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는 동물 권리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레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죠. 우리가 이 가라는 가해학자를 코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를지라도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충분히 유추해서 풀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X와 Z가 높고 Y가 낮은 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디귿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자연과 윤리 정말 많은 문제들 봐왔습니다. 그치만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있었죠. 이 자연과 윤리의 개념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연과 윤리 개념은 그냥 반복되는 개념들인 거고, 말, 선지들이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뭐 예를 들어 가치라고 했는데 수단적인 가치가 포함되네, 만에. 이 정도의 어려움인 거지. 앞에 봤던 롤스, 노직, 이런 어려움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만 또 확실하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벌써 29번째 강의고요.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뭔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뿌듯함 느끼시고 계시죠? 네, 이 강의 듣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선생님도 인터넷 강의가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쯤에 수험생 때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당연히 EBS 세계지리, 뭐 한국지리 강의도 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의지가 좀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그래서 항상 막대 그래프처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의 전체 강수를 미리 세팅을 해두고요. 한강 한강 들을 때마다 색칠을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막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색칠 이렇게 포도 그리고 사과 그리고 시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 강의 전체 강의 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세팅을 해둔 다음에 한강 한강 채워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완강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뿌듯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 채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44강 중에 지금 29강까지 오신 친구들은요. 분명히 완강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30강 들어가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업 파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공업 아주 중요하죠. 네, 무조건 출제되는 이 공업 파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6번 문항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업 이야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6번 문항은요. 2023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고요. 자,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의 농업 특성.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종업아파트 이야기고요. 지금 제시된 자료가 왼쪽에는 지역 내 경업농가 및밭 면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X축의 경업농가 비율, Y축의 밭 면적 비율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내 지역. 지금 지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어떤 지역이 나와 있는지 지역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경기죠. 네, 서울 주변, 경기. 서울 주변이란 뜻이에요, 진짜. 자, 그 다음에 경북. 농업에서 중요합니다. 이래저래 중요한데요. 일단 경북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농가 수 1위 지역이에요. 항상 1등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 농가수, 경지율, 경업농가비율 뭐 이런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중에서 농가수 1위라는 거, 그리고 과수생산 1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쵸? 과수 재배 면적 1위 지역. 그래서 이래저래 경북은 농업에서 또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농업에서 또 중요하죠. 전남. 우리나라에서 쌀 재배 면적 제일 넓은 지역. 자, 그래서 뭐 전업 농가 비율도 가장 높은 지역. 이런 식으로 또 자주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 이 제주는요, 출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지역이죠. 자, 왜냐면 논에서 혹은 밭 면적 비중이 높은 거에서, 제일 높은 지역. 그러니까 논에서는 그 비중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제주를 잘 활용하면 네, 문제가 또 쉽게 쉽게 풀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때 제주도는 기반암이 현무암이라 수직 전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배수가 너무 양호해요. 그래서 하천이 즉 지표수가 발달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논농사에도 불리하다. 그래서 논을 거의 재배를 논농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쌀 생산이 거의 없다. 거의 제로일 거예요. 자, 거기가 바로 네, 제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때잘 활용하면 좋을 지역이 제주인데요. 자, 그러면 이 가나다라를 각 지역에 연결시켜 봐야겠죠. 자, X축에 보시면 경업농가 비율인데요. 선생님이 여기를 조금 이렇게 두 지역 두 지역으로 나눠 볼게요. X축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다는 가라에 비해서 경업농가 비율이 낮은 지역이고요. 상대적으로 가와 라는요, 네, 경업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이거 네개 지역 중에서 벌써 두개두개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Y축을 보시면 밭면적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밭면적 비율이 100%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네. 논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논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제주라는 것이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또 해석을 해 볼게요. 제주는 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밭이고, 그 다음에, 네, 경업농가 비율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서 높은 축에 속했죠. 높은 축에 속했던 지역이 제주, 경기, 강원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쵸?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제주는 관광업이 발달해서 경업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제주와 함께 방금 뭐라고 언급했죠? 경업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 경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경기를 함께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하고 다가 전남과 경북이 있는데요. 밭면적 비율이 높다는 거는 논면적 비중이 낮다는 거고, 밭면적 비율이 낮다는 것은 네, 논면적 비율이 높다는 거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네, 전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남, 그리고 농가 비율도 네, 낮은 지역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밭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경북인데요. 경북은 또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산지 지역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가 밭은요, 평야가 아니라 이제 산지 지역의 비중이 네, 높을 때 밭면적 비중도 함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형의 특징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네, 경북, 전남, 또.

한번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찾았어요. 가나다라 지역이 어디인지를 찾았기 때문에 1번부터 볼게요. 관은 경북이 아니었죠? 제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주라는 거알수 있고요. 나는 라보다 가수 재배 면적이 넓다. 자, 나하고 란데요. 우리 과수하면 경북이고요. 네, 과수 재배 면적 경북이 훨씬 더 넓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다음 3번.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전업농가 비율이 높다. 우리 다가 전남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나가 경북이었죠.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기보다는요. 일단은 여기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경업농가 비율이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전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업농가 비율은 여기서 나가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라는 다보다 맹류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자, 맹류는 뭐의 그루갈이, 그쵸? 벼의 그루갈이 작물이었고요. 남부지방에서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하고 지금 전남을 비교를 했어요. 우리 맹류하면 전남, 전북, 경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남에서 더 높겠죠. 자, 이것도 거꾸로 됐죠? 자, 가에서 라중 전체 농가 수. 자,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각 지역별 농가 수를 따졌을 때 전체 농가 수는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너무 쉽게 지금 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제주잖아요. 제주는 전체 인구가 70만이 안 돼요. 67만 정도 되고 경북은 그래도 한 250만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많고요. 그리고 네, 또 농가 비율도 높기 때문에 네, 전체 농가 수는 당연히 네, 경북 지방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는 아니에요. 네, 제주는 너무 명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2번에서 나왔죠. 정답 2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7번 갈게요. 자, 2023년 6월 모평 문제인데요. 그래프의 A에서 C 작물 중,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늘 해오던 거. 과수, 맹류, 채소. 과수, 맹류, 채소. 자, 작물별 재배 면적이 지금 경북 지역, 그다음에 전남 지역, 경기 지역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지금 경북 지역, 전남 지역, 경기 지역 모두 다 네, 벼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거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쌀이니까 벼.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부터 풀까요? 선생님은 사실 이 A가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다른 지역은 없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과수, 맹류, 채소 중에 이 지역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죠? 다른 지역은 없는데. 아예 없는데? 그쵸. 맹류예요. 여러분들 의외로 이 맹류가 상당히 잘 활용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남, 전북, 경남 지역 같은 따뜻한 남부 지역은요. 쌀의 그루갈이 작물로 맹류를 키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지금 남부 지역이 없어요. 그쵸? 따뜻한 남부 지역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맹류라는 것을 이 전남 지역에 이 존재감 있는 A로서 먼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수월해지죠. 경북, 경기에서 B와 C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 B는요, 경북에서 훨씬 더 존재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 경기도, 그리고 전남도 다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량, 그러니까 이게 무게로 따졌을 때 1위는요, 채소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저래 다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일단 경북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크다? 바로 과수고요. 다른 데는 이제 고르게 어느 정도 분포를 하고 있는 게 채소입니다. 채소는 우리 그루갈이 작물로 재배되는 비율이 높다. 그쵸? 이 맹류 선생님이 설명할 때 벼의 그루갈이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A를 전남에서 먼저 찾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B는 C보다 경지 면적 대비 시설 재배 면적. 오늘 선생님이 촬영하러 오면서 이 서울에서 고향 방면으로 운전을 하고 오는데 네, 경기 지역의 시설 재배 면적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과수하고 채소인데요. 과수 일부는 뭐 온실이나 하우스에서 키우기도 하죠. 아주 일부는. 근데 우리 과일나무는 노지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키우는 게 대부분이고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집가가 높은 수도권 주변의 지역에서는 시설 재배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겨울철에 그 땅을 좀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키울 때 시설 재배를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 재배라는 표현은 과수보다는 채소에서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자, A는 맹류, B는 과수, C는 채소. 우리 아까 찾았죠? 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48번으로 가겠습니다. 48번은요, 2022학년도 10월 학평이고요. 이제는 좀더 오래된 그런 기출 문제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그 지역의 특징을 이해해 볼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농업 특성에 대한 것이고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찾아볼 텐데. 자, 먼저 경지 중 농업 면적 비율을 줬습니다. 자, 이거는 그 지역의 지형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평야 비율이 높으면 농 면적 비율이 높은 편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땅값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재배 면적 비율이라든지 혹은 재배 종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평야에서 농 면적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 경지 규모별 농가수 비율인데요. 자, 경지 규모. 자, 경지 규모가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경지 규모가 작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땅값이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이라는 걸좀알수 있을까요? 자, 우리 땅값이 높을수록 경지 규모는 작아지겠죠. 그쵸? 땅값이 저렴할수록 경지 규모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이건 되게 상식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약간 그러한 경향성을 띠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지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은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이 제시가 되고 있냐? 여러분들 서울에서 바로 동쪽으로 붙어 있는 지역인데요. 과거에 이제 슬로우시티이기도 했었던 남양주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자주 나오죠. 우리 농업 파트에서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데 평창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도 했었던. 그래서 고위평타면 지형할 때도 우리가 이 지역의 지형적인 장점, 그걸 활용한 농업,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고랭지 농업.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김제입니다. 이 김제는요, 마찬가지로 농업에서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랜만에 이제 위성 지도로 김제를 한번 봤거든요. 정말 이제 그 주변에 간척도 많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듯반듯하고 넓은 논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제에 광활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활면. 거기가 원래 광활 간척지였거든요. 그래서 김제, 지평선 축제, 선생님이 뭐, 벼농사가 많이 이루어져요.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다를 이 지역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가하고 나는요, 다에 비해서 먼저 이게 눈에 들어와요. 상대적으로 논면적 비율이 낮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산지의 비중이 높아서 논농사를 짓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평야이긴 하지만 땅값이 높기 때문에 논 아닌, 즉 쌀농사가 아닌 다른 재배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논농사 비중이 높은 다가 여기라는 걸 먼저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김제 평야에서.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지 규모도 여기가 땅값이 여기 수도권에 비해서는 저렴한 지역이다 보니까 경지 규모도 넓은 농가수가 많네요. 자, 그러면 가하고 나를 한번 구별을 해볼 텐데, 가하고 나는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하고 경기도예요. 서울에 딱 붙어 있는 수도권,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원교 농업 지역 강원도, 경지 규모, 그리고 경지 중 논면적 비율, 둘다 활용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걸 활용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경지 규모가 상당히 작은 규모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남양주 데이터겠죠? 상대적으로 이게
네, 나가 평창의 데이터.

겁니다. 자, 그리고 논면적 비율도 아주 낮은 거. 그만큼 반면적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는 채소를 키우는 밭농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가나다 다 찾았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고랭지 농업이 활발하다. 아니죠. 고랭지는 높은 해발고도, 고위평탄면의 지형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나에서는 지평선 축제. 자, 지평선 축제는 김제에서 하는 거죠. 자, 가는 다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다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의 가와 강원도의 나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랜만에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했으면 오랜만이고요. 아직 인구 파트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랜만 아닌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노령화 지수는 인구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령화 수준을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고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돼요. 유소년 인구 그리고 노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고령화 수준을 알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하고 나를 그냥 딱 비교만 해봐도 어디가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까요? 그쵸. 강원도. 그리고 거기에 속한 평창이 더 높겠죠. 그래서 나가 더 높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5번. 나는 다보다 지역 내 전업농가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전업농가는 네, 여기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겠죠. 우리가 경기, 강원, 제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쪽에 두 지역, 그리고 가장 남쪽에 이 제주가 경업농가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세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해주세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9번 갈게요. 2022학년도 3월 학평 문제였고요.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 작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네, 너무 쉬운 문제예요. 금방 풀어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지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가나다, 여기 과수, 벼, 채소 중에 하나고요. 제시된 게 바로 맹류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쵸? 자, 맹류를 제시를 해줬어요. 맹류를 지금 제시를 해줬는데, 확인을 해보면 돼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지. 전남 지역에서, 이 전남 지역에서 맹류의 생산량이 많지. 왜? 벼의 그루가리 작물인데, 그루가리를 아무 때나 할순 없다.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 가능하다. 그 지역이 바로 네, 전남, 전북, 경남 지역이다. 그 중에 하나인 전남이 제시가 됐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확실하게 네, 쌀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보기에는 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남에서 뭐니 뭐니 해도 네, 1위는 쌀, 벼겠죠. 다른 지역도 벼가 아주 높은 비중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요, 벼보다 이거래요. 벼보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벼를 제일 많이 생산하기는 하지만, 네, 이 다에 대한 비중이 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북하면 뭐죠, 여러분? 네, 과수죠. 그 다음에 강원도는 뭐죠? 네, 채소죠. 채소. 채소. 자, 그럼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가는 네, 벼였고요. 나는 네, 채소였고요. 그 다음에 다는 과수일 겁니다. 정답 4번이에요. 네, 끝. 네. 자, 그 다음에 50번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의 논밭 비율. 자, 논밭 비율. 그 다음에 겸업농가 비율. 우리 오늘 제일 처음에 풀었던 46번 문제를 좀 떠올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더, 50번 문제가 더 앞서서 출제된 문제였고요. 46번 문제가 그 뒤에 나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잘 풀었다면 그때 당시에 문제도 잘푼 수험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기출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나다라 마. 오, 다섯 지역이나 나왔어요. 오히려 최근에 문제가 더 쉬워진 편인데 과거에는 진짜 어려운 통계 자료도 많고 그랬는데 일단은 다 그게 기출에서 연유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지역들이 또 표시가 되어 있죠? 일단 경기. 자, 경기. 그 다음에 강원. 그 다음에 제주.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세 지역은 경험농가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남. 그 다음에 경북. 이두 지역은 농가 수도 많은 편이고요. 특히 경북 농가 수 1위 지역이죠. 그리고 전업 농가 비율도 높은 지역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를 보시는데요. 선생님은 벌써 가가 너무 고맙네요. 다른 지역과 달리 논이 거의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제주 찾읍시다. 그냥. 네, 제주 줄게요. 그리고 경험 농가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가인데요. 나와 다도 마찬가지로 경험농가 비율이 라와 마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아마 경기, 강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이 경기, 강원을 어떻게 구별하냐. 나하고 다를 봤을 때밭 비율이 더 높은 게 나고요. 상대적으로, 네, 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답니다. 자, 우리 지형을 생각을 해볼까요? 네, 동고서죠. 산지 지역 비중이 어디가 높을까요? 강원이죠. 그러니까 밭면적 비중이 높은 나가 지금 강원의 데이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우리 경기 하면 진짜 뭐 임금님표 쌀부터 시작해서 쌀로 유명한 지역들 꽤 있죠. 물론 시설 재배로 채소도 많이 키우지만 그래도 네, 논면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경업농가 비율도 이세 지역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해결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두 지역이 전남하고 경북인데요. 전남하고 경북도 마찬가지로 지형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했죠.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경북 지역. 당연히 이 전남 지역에 비해서는 밭면적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구요. 이게 라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험농가 비율이 가장 낮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업농가 비중이 높다는 건데, 뭐둘다 네, 농가 수도 많고 전업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뭐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예, 가끔 데이터를 너무 정확하게 기억했을 때 오히려 헷갈리거나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크게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경험농가가 많다. 자, 가하고 나. 우리 비교를 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경험농가라고 했어요. 농가. 양이죠. 지금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준 건데, 가하고 나가요. 경험농가 비율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양을 물었다는 거는 전체 인구수를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제주도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제주의 인구는 67만 정도 되고요. 강원의 인구는 150만 정도 됩니다. 즉, 비율은 비슷한데 양이 여기가 전체 인구가 훨씬 많아요. 두배 이상 많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하면 경험농가 그 자체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가가 아니라 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 조심하세요.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이죠? 자, 가는 마보다 농가 인구가 많다. 가하고 만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농가 인구를 물었습니다. 제주 67만 명, 경북 250만 명 정도 돼요. 250만 명. 그렇기 때문에 농가 인구도 여기 경북이 실제로 제일 많기도 하고요. 이런 것만 따져도 땅덩어리 뭐 이런 것만 봐도 농가 인구는 여기가 많을 거라는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 인구 1위 지역 경북이죠. 자, 나는 라보다 경지율이 높다. 자, 나하고 란데요. 경지율은요. 그 지역의 지형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전남은 평야 비중이 훨씬 더 강원에 비해서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것도 거꾸로 됐네요. 경지율. 자, 다는 나보다 경지 면적 중 노지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지금 다는 경기예요. 그쵸? 나는 강원입니다. 둘다 채소를 재배를 해요. 강원도 채소에서 상당한 생산량을 자랑을 하는데, 강원에서 채소는요, 여름철에, 다른 지역은 더운데 여기는 고랭지, 시원한 곳이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막 채소가 녹아내려. 키워봤자. 근데 여기는 여름철에 노지에서 가능한데요. 여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내내 키우는데요. 겨울철에도 키워요. 어떻게 해서? 시설 재배를 해서. 그래서 이 수도권 주변의 근교농업 지역에서 시설 재배 면적이 높은 거고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이유입니다. 지가가 높아서 그래요. 이 비싼 땅을
놀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약적인 농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시설 재배 형태이고요.

이 노지 재배는 강원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에비해서 높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다는 나보다 노지 재배 면적이 낮겠죠. 이거 틀렸네요. 마는 라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맨 마지막에 있었네요. 자, 당연히 경북 전 지역에서 1위.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1번이고요.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습니다. 자, 51번. 자, 그래서 그래프에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가에서 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래요. 그래서 또 매칭을 시켜야 돼요. 어떤 자료를 줬냐? 일단 여기 Y원축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Y원축에서는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Y2축에서는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을 줬어요. 그래서 이 시설 작물 재배 면적은 이렇게 점, 동그라미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거는 이제 작물별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식량 작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식량 작물이라는 것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일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식량 작물 쌀이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식량 작물에 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맹류도 있고요. 뭐 옥수수 같은 것도 식량 작물이고요. 뭐 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식량 작물이에요. 선생님이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식량 작물을 쌀로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제주가 제시가 되었는데 오 지금 극단적으로 낮은 거는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뭔가 있기는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주가 나왔는데 왜 식량 작물의 데이터가 좀 비중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식량 작물의 종류가 좀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보세요. 설명 들으시면서. 자, 일단 제시된 지역이 어디냐? 일단 남양주가 제시가 되었고요.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평창. 그러니까 과거부터 자주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해남. 우리 전남 지역이 자원에서도 중요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할 때. 광주, 광역시, 해남. 자, 광자가 빛광자, 해남, 해남.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전남 지역은 태양광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을 좀 시켜주시고요.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엄밀하게 제주시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서귀포시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제주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라를 이 지역에 잘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잘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걸 먼저 잘 활용하면 좀더 수월해져요. 선생님은 식량 작물, 저거부터 이용을 해볼 텐데요. 식량 작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그래도, 네, 쌀이겠죠. 그래서 이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그리고 쌀일 확률이 높은 이 지역, 바로 해남의 데이터일 겁니다. 그쵸? 우리 이 해남은 지금 보니까 전남의 대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하면서 평야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네, 라라는 거 찾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다른 Y2축의 지표의 극단은 지역 내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인데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시설 작물은 그 땅을 집약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라 그랬고요. 땅값이 이걸 쓸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평균 땅값이 높은 단위 면적당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그렇죠. 수도권 지역에 속하는 네, 지역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양주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은 어디서 틀렸을 확률이 있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식량 작물이 가장 낮은 게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제주지 이러면서 이제 뭐가 잘못됐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전체 도시 광역자치단체 규모로 나온 게 아니라요. 되게 작은 규모의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쌀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식량 작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 가하고 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하고 다는요. 우리가 과수, 채소를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제주는요, 귤, 한라봉. 그래도 과수에서 비중을 좀 차지하겠죠. 반면에 평창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랭지, 채소, 채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의 데이터고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가를 제주라고 했어요.